0: 넌 어떤 이름의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이 퍼즐 조각을 맞추면 알 수 있어.
0: 퍼즐을 맞춰서 공룡 친구의 이름을 맞춰보자. 1. 2. 3. 10 T Y R A N N O S A U R U S 티라노사우루스.
2: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너는 앙킬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너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벨로키라토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람베우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프테라노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카르노타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노도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케찰코 아틀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황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메갈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유타랍토리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엘라스모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유라베나토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이구아노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0: 안녕, 나는 마녀 티라노사우루스야. 만나서 반가워.
1: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플레시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2: 까꿍, 누굴까? 우리 같이 공룡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까꿍, 누굴까? 등이 뾰족뾰족해. 까꿍, 누굴까? 꼬리에 뭔가 달려있어. 까꿍, 아, 알겠다. 안녕, 안킬로사우루스야. 까꿍, 누굴까? 목이 엄청 길어. 까꿍, 누굴까? 앞발이 뒷발보다 길어. 까꿍, 아, 알겠다. 안녕,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까꿍, 누굴까? 머리가 반짝반짝해. 까꿍, 누굴까? 입이 뾰족뾰족, 새부리 같아. 까꿍, 아, 알겠다. 안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까꿍, 누굴까? 얼굴에 뿔이 세 개나 있어. 까꿍, 누굴까? 목 주위에 큰 프릴이 나 있어. 까꿍, 아, 알겠다. 안녕, 트리케라톱스야. 까꿍, 누굴까? 울음소리가 무시무시한걸? 이빨이 엄청 뾰족해. 까꿍, 누굴까? 앞발이 정말 작아. 아, 알겠다. 안녕.

0: 티라노사우루스야? 아꿍! 누굴까? 티라노사우루스. 아꿍! 누굴까? 안킬로사우루스. 아꿍! 누굴까? 트리케라톱스. 아꿍! 누굴까? 브라키오사우루스. 아꿍! 누굴까? 파티케팔로사우루스.
1: 안녕! 저길 좀 봐. 공룡들이 겨울 축제를 즐기고 있어. 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아. 저런, 아기들을 잃어버렸나 봐. 우리 같이 아기 티라노들을 찾아보자. 찾아야 할 아기 티라노는 두 마리야. 카르노타우루스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정말 잘 탄다. 스테고사우루스와 안킬로사우루스가 트리 앞에서 춤추고 있어.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트리케라톱스가 이글루 안에 들어가 있어. 안녕 트리케라톱스야. 소니와 갈리미무스가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어. 뭘 찾고 있는 걸까? 프테라노돈이 끄는 수레를 탄 꼬니 산타다. 소니와 갈리미무스는 산타를 찾고 있었구나.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스피노사우루스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에서 스키를 타고 있어. 재미있겠다.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파라사우롤로포스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 정말 잘 만들었다. 찾았다. 빨간 아기 티라노.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0: 남은 한 마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알이 부화하려나 봐.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빨간 아기 티라노. 빨간 아기 티라노를 모두 찾았어. 함께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0: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 잘하세요.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기력 건조. 펜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피티 크리에이터 펜이에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피부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온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짚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습득한 기술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줄무랑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꼬롱꼬롱 떠나요. 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5: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6: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건 아마존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표시한 지도야. 지금부터 이 지도에 표시된 동물들을 전부 찾아보자.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볼래?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 살아. 세 번째, 나는 분홍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니?
0: 우와, 정말 예쁜 피부색을 가지고 있구나. 강에 살고 분홍색 피부라면. 아, 알겠다. 너는 보뚜로구나.
1: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에 사는 돌고래, 보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보뚜.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엄청 큰 부리를 가지고 있어. 부리가 커서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벼워. 부리만 봐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0: 우와, 정말 큰 부리를 가지고 있구나. 새 같은 울음소리에 큰 부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토코투카니로구나.
2: 맞았어. 나는 아마존에 사는 뿌리가 아주 큰 새, 토코투카니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토코투칸.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3: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살고 있어. 세 번째, 나는 몸에 검은 얼룩무늬가 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0: 우와, 정말 매력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구나.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고 검은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제규어로구나.
3: 맞았어. 나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왕, 제규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0: 찾았다, 제규어.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4: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세 번째, 나는 엄청난 턱힘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구일까?
0: 우와, 정말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

0: 가지고 있구나.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블랙 하이마니로구나.
1: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의 대형악어 블랙 하이마니야. 만나서 반갑다.
0: 찾았다 블랙 하이만.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안녕 꼬마 친구,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크고 긴 몸통을 가지고 있어. 이 크고 긴 몸에 한번 감기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지. 내가 누구일 것 같니?
0: 우와, 정말 긴 몸을 가지고 있구나. 크고 긴 몸통에 무엇이든 한 입에 삼키는 입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아나콘다로구나.
2: 맞았어. 나는 아마존 습지에 사는 대형뱀 아나콘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아나콘다.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3: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강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 다 잘게 보실 수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우와, 정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구나. 강에 살고 무엇이든 잘게 부실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피라냐로구나.
3: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에서 사는 물고기 피라냐라고 해.
0: 찾았다 피라냐. 우와, 아마존의 동물들을 전부 찾았어.
3: 이 배를 잘게 부셔볼까?

0: 이건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표시한 지도야. 지금부터 이 지도에 표시된 동물들을 전부 찾아보자.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볼래?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여름에는 갈색 털옷을 입고 있다가 겨울에 흰색 털옷으로 갈아입어. 세 번째, 나는 꼬리 끝에 까만 털이 나 있어.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니?
0: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하고 꼬리 끝이 까맣다면, 아, 알겠다. 너는 북방족제비로구나.
1: 맞았어. 나는 북극에 사는 작은 사냥꾼 북방족제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방족제비.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바다의 물고기와 갑각류, 오징어 등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대식가야. 세 번째, 나는 상당히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나는 누구일까?
0: 귀여운 외모에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대식가라면, 아, 알겠다. 너는 하프물범이로구나.
2: 맞았어. 나는 귀여운 하프물범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하프물범.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북극에 살고 있는 초식동물이야. 두 번째, 나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눈 속에 파묻힌 열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세 번째, 나는 상당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이 긴 다리로 시속 60km까지 달릴 수가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우와, 정말 빠르구나. 북극에 사는 초식동물이고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토끼로구나.
1: 맞았어. 나는 긴 롱다리를 자랑하는 북극토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극토끼.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3: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40km 밖에 있는 먹이의 냄새도 맡을 수가 있어. 두 번째, 나는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털을 가지고 있어. 영하 8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후각이 발달해 있고 보온성이 뛰어난 털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여우로구나.
3: 맞았어. 나는 예민한 후각의 소유자, 북극여우야.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극여우.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4: 안녕, 꼬마 친구.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살고 있어. 세 번째, 나는 커다란 상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누구일 것 같니?
0: 우와, 정말 멋진 상아를 가지고 있구나. 북극 바다에 살고 코끼리 같은 상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바다 코끼리로구나.
4: 맞았어. 나는 차가운 북극 바다에 사는 코끼리, 바다 코끼리라고 해.
0: 찾았다, 바다 코끼리.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5: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는 추위에 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나는 매우 크고 위협적인 앞발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구일까?
0: 추위에 강한 몸과 큰 앞발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 꼬미로구나.
5: 맞았어. 나는 북극의 대명사, 북극 꼬미야. 나를 비롯한 여러 북극 친구들이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길 바래.
0: 찾았다, 북극곰. 우와, 북극의 동물들을 전부 찾았어. 다음에 새로운 탐험지에서 또 만나자.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돼지야.
0: 안녕, 돼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자야.
0: 안녕, 사자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치타야.
0: 안녕, 치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원숭이야.
0: 안녕, 원숭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얼룩말이야.
0: 안녕, 얼룩말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고릴라야.
0: 안녕, 고릴라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코끼리야.
0: 안녕, 코끼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0: 고양이, 독수리, 돌고래, 돼지, 치타.
1: 나는 누구일까요?
2: 나는 누구일까? 나는 귀신고기라고 해. 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심해 동물이야. 만나서 반가워.
3: 나는 누구일까? 나는 태왕오징어라고 해.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몸길이를 가지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4: 나는 누구일까? 나는 덤보문어라고 해. 나는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 만나서 반가워.
5: 나는 누구일까? 나는 통하나라고 해. 나는 투명한 머릿속에 눈이 달려있어서 어두운 심해 속에서 자유자재로 눈을 굴릴 수가 있지. 만나서 반가워.
0: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해파리라고 해. 나는 어두운 심해에서 스스로 몸에 빛을 낼 수 있어. 만나서 반가워.
6: 나는 누구일까? 나는 초롱아귀라고 해. 나는 촉수 끝에서 빛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냥을 하지. 만나서 반가워.
7: 나는 누구일까? 나는 블로브핏이라고 해. 나는 수압이 낮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모습이 변하게 돼. 만나서 반가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줄무랑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핏핏핏
3: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피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5: 남방구는 북방구와
16: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어, 무거워. 로사,
1: 괜찮아?
2: 무거우면 좀 쉬었다 갈까, 주주?
3: 주주, 내가 돕겠다, 큐.
4: 응?
3: 같이 들자, 큐. 내 사과!
0: 사과 잡아라!
2: 내가 가져올게. 예쁜 꽃들이네. 예쁘게 피어나는 봄꽃송이 봄의 노래.
1: 로사, 어? 그 노래 뭐야? 너무 좋은데?
2: 이 노래는 말이지.
5: 주주.
1: 로사.
3: 신디, 스텔라.
1: 마침 잘 왔어. 로사가
3: 진짜 멋진 노래를 알고 있어.
5: 정말? 무슨 노래인데?
3: 당장 듣고 싶어.
1: 그럼 우리 로사 방으로 가자.
2: 하지만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1: 괜찮아, 괜찮아.
0: 너희들, 나만 빼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너도 먹으면 되잖아.
6: 그래, 오늘따라 정말 맛있어. 좋아, 난 초코 바닐라 딸기 3단으로 먹어주겠어.
0: 이게 또 고장이네. 레드나이트, 이거 좀 고쳐봐.
7: 레드나이트는 좀 전에 나갔는데.
0: 또 나갔다고?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1: 그러니까 로사, 방금 알려준 노래로 너랑 친구들이 공연을 했었다고?
2: 우린 시크릿 플라워 밴드였어.
5: 노래가 너무 좋은데?
1: 맞아, 우리 공연에서도 부르고 싶어.
0: 너희랑 시크릿 플라워 밴드가 같이 노래하면 정말 멋지겠다.
1: 좋은 생각인데, 다로?
8: 그러려면 얼른 레드비주를 찾아서 동화 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큐.
3: 맞다, 큐.
5: 레드비주가 우릴 찾아올 수 있게 공연을 더 많이 해야겠어.
1: 그럼 노래 연습부터 해야겠는데?
0: 아휴, 주주, 오던 레드비주도 도망가겠어.
1: 뭐라고?
3: 주주 언니, 여신님들 좀 불러줘. 이것 좀 봐. 시크릿 플래닛에 이상한 사건이 접수됐어.
9: 우리 동네 정원의 꽃들이 사라졌어요.
5: 좀 전에 정원에서 붉은 빛이 번쩍했는데 그 뒤로 꽃들이 사라졌대.
7: 붉은 빛이라고? 그게 뭐였을까?
2: 혹시 그건
0: 레드비주?
1: 정말 그 붉은 빛이 레드비주였으면 어쩌지?
5: 그렇다면 루시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0: 맞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주주, 변신하자.
1: 지링 지링 지르링 시크릿 주주.

0: 저희가 열심히 키운 건데 여신님들 꽃을 좀 찾아주세요.
1: 알았어. 이제 걱정 마. 누가 그랬는지도 꼭 알아낼 거야.
0: 어? 이게 뭐지?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끼우?
2: 그건 제 겁니다.

0: 아니라 친구입니다.
1: 그 꽃은 뭐야? 이 정원을 망친 게 너였어?
0: 아니 그게 아니라...
1: 꽃을 왜 뽑은 거야?
0: 그게 잡초를 정리하다가 그만...
1: 잡초를 정리했다고? 왜?
0: 그건 제가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2: 청소를 좋아해?
0: 네. 하지만 꽃까지 뽑은 건 실수였습니다.
1: 레드나이트!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나 했더니 하다 하다 인간들 정원까지 청소를 해? 게다가 너무 깨끗하게 했네. 아무것도 없어. 너 혹시 우리보다 인간들이 좋은 거야?
0: 아니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1: 저 갑옷 혼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나 봐. 레드나이트, 저걸 뺏긴 거야? 한심하기는. 너, 그거 내놔. 리모트로. 안 돼, 아이들이 위험해. 시크릿 매직 페이드. 또 이상한 곳에 우리 데려왔잖아.
3: 나 여기 싫은데.
1: 울지 마. 너희는 내가 지킬 거니까. 리모테로!

0: 우리가 루시를 지켜야 해. 리모테!
1: 클링 클링 미라클!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2: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리모테로!
1: 스완댄스 윙!

0: 됐어. 이제 정원으로 돌아가자. 응.
1: 범인은 찾았지만 꽃은 못 찾았네. 다들 실망할 텐데 어쩌지?
2: 우리가 새로운 꽃을 심으면 어떨까?
3: 그러면 되겠네. 얼른 가서 여기 심은 꽃들을 가져오자.
2: 그래.

0: 그래요. 네더필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1: 어쩌면 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얼른 정원을 완성하자.
2: 너무 힘들다, 큐.
3: 그럼 여기서 쉬어. 저 갑옷이 떨어뜨렸어.
4: 아, 저도 꽃을 심으러 왔습니다.
5: 정원이 훨씬 예뻐졌어요. 고마워요, 여신님들.
3: 자, 이거 받아.
4: 아, 이걸 돌려주시다니. 감동입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1: 저 갑옷 생각보다 착한데? 루시하고는 다른 것 같아.
3: 어?
6: 이게 뭐지?
7: 반짝이는 붉은 돌이네. 어디서 떨어진 걸까?
6: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소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3: 선샤인들의 댄싱 퀸.
1: 잘 가, 주주.
3: 안녕, 내일 봐.
2: 귀여워.
6: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2: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귀여.
3: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2: 나 읽을 줄 안다, 귀여.
3: 정말이야?
2: 못 믿겠는데.
3: 어?
2: 잘 봐라, 큐. 댄스, 대, 대.
3: 우와, 멋진데?
2: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큐?
3: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도 준대.
2: 큐?
3: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응?
1: 선샤인 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8: 나도 바빠. 레드 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7: 아, 이러다 배달을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2: 내 우승 상품.
9: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1: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3: 정말이야, 스텔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1: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3: 둘. 미안해!
2: 아휴,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1: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주?
2: 알았다, 뿅.

0: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1: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2: 여기 놀러온 거 아니거든. 주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0: 어? 어? 어? 이것 봐.
2: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있어.
3: 뭐?
4: 와, 재밌겠다.
2: 어? 저 반짝이는 게 뭐지? 가보자. 비켜, 비켜.
0: 뭐야?
5: 밀지 마요.
6: 댄스 대회에 참가해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2: 뭐야 이건? 나 이거 갖고 싶어.
1: 하지만 춤은 싫은데.
6: 어? 어? 어?
2: 이거 그냥 줘. 당장. 어?
6: 네?
7: 잠깐, 루시. 어? 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그게 뭔데?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7: 네, 이 춤이면 웃음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7: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0: 하긴 그랬지.
1: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0: 알았어.
2: 타로, 윙크피쭈, 나 어때?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3: 주주, 이제 그만하자.
4: 그래, 너무 졸리다, 큐.
2: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1: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빌 댄스 대회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4: 주주, 너 왜 그러냐, 큐? 나 너무 떨려.
5: 긴장하지 마, 주주.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2: 맞아, 난 할 수 있어.
1: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주주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떡해.
0: 이 말썽쟁이들이.
2: 진짜 잘하는데.
0: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잘 보십시오.
1: 준비해줬잖아.
0: 루시잖아.
3: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0: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1: 그러게, 우리가 가서 주배주들을 데려오자.
2: 얼른 변신하는 게 좋겠어.
1: 치링치링치링링.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랜턴이네! 네 멋대로 다크 랜턴! 공격해! 네 멋대로!
2: 미러쉬!
1: 네 멋대로!

괜찮습니다.

0: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1: 냥. 맛있겠다, 냥. 냥.
0: 네, 이제 댄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 얼른 돌아가야겠어.
0: 자, 선샤인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주주.
3: 역시 나 잘하고.
0: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3: 루시까지?
2: 괜찮아. 어쨌든 자유 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긴긴.
4: 눈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쓰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 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남방구는 북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성!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술모란?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주는 선물. 뭐야?
1: 왜? 나도 갖고 싶어.
0: 그럼 어떻게 접는지 알려줄까?
2: 응, 알려주세요, 봉순이 선생님.
0: 아이 참, 그렇게 조르면 어쩔 수 없지. 종이를 이렇게 꾹 눌러주고, 와, 여기 뾰족한 부분을 접어주면 모자 완성.
2: 야호, 우리도 모자 완성.
0: 응?
3: 오?
2: 큐리, 그거 뭐야?
0: 너에게 종이접기 대결을 신청한다!

이렇게 완벽한 딱지는 처음 봐.

0: 진용이 나타났어. 그것도 두 마리나.
1: 우와, 곰순이랑 큐리 둘 다 진짜 대단해.
2: 맞아 맞아.
3: 그런데 둘 중에 누가 이긴 거지?
4: 너도 최고의 종이 잡혔어, 큐리.
3: 공순이 용이 진짜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고?
4: 그럼 이제 낙지 대결 시작이다! 하!

0: 앉아서 시원한 수박 끓이고 있었어. 아삭 베어 물면 시원한 수박이 촤. 아, 수박 먹고 싶다.
1: 얘들아, 어? 간식 먹고 놀아.
0: 우와, 진짜 수박이다.
2: 우리 아빠 최고.
1: 그래, 다들 맛있게 먹으렴.
3: 잘 먹겠습니다.
2: 어디, 여기.
1: 조금 더 있으니까 가져올게.
0: 감사합니다, 아저씨.
4: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셨나?
0: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2: 나도 가고 싶은데.
1: 수박 다 잘랐는데 어디 가니?
0: 화장실이 급해서요.
1: 그럼 방에 가져다 둘까?
4: 친구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쩌지?
0: 아니에요. 지금 주세요.
1: 자, 여기.
0: 네, 예, 감사합니다.
2: 어디? 언제 나와? 나도 급해.
0: 금강여고. 결국 하나도 못 먹었네.
5: 코디, 괜찮아. 내가 내일 수박 준비해둘게. 같이 먹자.
0: 정말?

0: 코디, 괜찮아?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1: 어? 괜찮아. 우리 뭐하고 놀까?
0: 더우니까 집안에서 숨바꼭질 하자. 신나게 놀고 달콤한 수박을 먹으면 정말 시원할 거야.
1: 수박? 좋아, 빨리 하자.
0: 알았어. 그럼 숫자 셈다. 하나,
1: 어?
0: 둘.
1: 어디 숨지? 아, 수박 먹으려면 냉장고 근처에 숨는 게 좋겠지?
0: 아홉, 열. 그럼 찾는다.
1: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 차려. 수박 먹어야 돼.

0: 안 돼, 안 돼, 수박.
1: 코디, 이런다. 이런다라니까.
2: 우와, 뭐야, 끝났어? 수박은?
1: 역시 신나게 놀고 먹는 수박이 최고야.
2: 이 뭐야, 또 나만 못 먹은 거야?
0: 어, 그게 아니라...
2: 이런 때를 위해서 준비했지! 모여라, 수박 속속이!
1: 어?
2: 이게 왜 이러지? 못 먹었잖아.
0: 코디, 네 수박도 있어.
2: 응? 어? 진짜네. 얘들아, 미안해. 남은 수박 다 같이 나눠 먹자.
3: 흠, 뭐 그렇다면 먹어줄 수도 있고.
1: 그래. 좋아요.
2: 캬. 역시 수박은 맛있어!
0: 이렇게. 자. 어?
2: 자, 이제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짜잔! 이게 바로 모래성을 한 번에 만들어주는 뚝딱 모래성!
0: 에이, 실패네.
3: 모래송이 어? 실패네.
2: 하지 마, 봄이.
3: 하지 마, 거지.
2: 그만 따라해.
3: 그만 따라해.
2: 봄이 너.
3: 나.
2: 흥, 나 먼저 갈 거야.
3: 거지. 야, 장난!
0: 코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3: 많이 난 것 같은데.
2: 이제 폼이랑 안 놀아. 어?
1: 콩콩이 너랑 안 놀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하고. 콩콩이 진짜 너무해. 어?
2: 어? 누가 내 말 따라하는 거 엄청 싫어.
1: 맞아. 내가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한다니까.
2: 진짜 싫어. 호미가 따라하기 장난을 못하게 할 순 없을까?
1: 호미를 따라하는 거야.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게.
2: 에? 호미를 따라하라고? 난 싫어.
1: 우리 말고 따라하기 대장 콩콩이가 있잖아.
2: 아하.
3: 케미, 나 왔어. 어? 콩콩이 왜 혼자 있어?
0: 어서 와, 폼이. 콩순이는 잠깐 집에 다녀온대.
3: 쉿! 따라할 친구도 없고 재미없어. 흥! 펄럭놀이나 하자.
1: 아야, 아야.
3: 따라하지 마, 콩콩이.
1: 콩콩이야, 그래.
3: 나 이제부터 말 안 해.
1: 아야, 아야.
3: 따라하지 말라니까, 콩콩이.
1: 응.
3: 그렇다면 다음은 이건 못 따라하겠지. 그렇다면 이번엔 절대 못 따라할걸. 어때? 못 따라하겠지?
0: 야, 우리 콩콩이 정말 오뚜기 같은데.

0: 그러니까 왜 자꾸 따라해?
1: 울지 마, 우리 콩콩이.
0: 그게 콩콩이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날 따라하잖아.
1: 보미, 보미는 친구들을 왜 따라하는 거야?
0: 그거야.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재밌게 놀고 싶어서. 설마 콩콩이도?
2: 콩콩이도? 보미도?
0: 나도 콩콩이 좋아.
2: 이게 아닌데.
1: 어째 느낌이 안 좋은 걸?
2: 제발 그만 따라해!
3: 팀이 왔구나.
1: 안녕하세요. 콩순이는요?
3: 지금 콩콩이랑 놀고 있어. 콩순이 방으로 가볼래?
1: 네.
2: 결국 슈퍼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보물을 되찾았답니다.
1: 너무 사랑스러워.
2: 뭐 하고 놀지?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티미, 뭐 하고 싶은 거 없냐고.
1: 나 슈퍼 영웅이 되고 싶어.
2: 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1: 그러니까.
0: 그게 뭐야?
4: 나도 콩콩이 엄지척을 받고 싶단 말이야.
2: 콩콩이가 슈퍼영웅 이야기만 들으면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거든. 엄청 귀여워.
4: 맞아, 맞아.
5: 나도 보고 싶다.
4: 역시. 내가 슈퍼영웅이 되긴 어렵겠지.
2: 아니야, 걱정 마. 내가 꼭 슈퍼영웅으로 만들어줄게.
1: 나 준비됐어.
2: 좋아. 달리기 훈련 준비. 출발! 슈퍼영웅이 되기엔 너무 느린데.
6: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티미! 오븐에 넣어둔 쿠키가 타고 있어!
1: 뭐라고? 안 돼!
0: 엄청 빠르다!
2: 좋았어! 첫 번째 훈련!

0: 그렇게 칭찬해주면 부끄럽다고.
1: 이게 뭐야?
0: 이럴 줄 알고 준비한 게 있지. 바로 피니의 사르르 쿠키.
2: 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달콤한 쿠키.
3: 알겠어.
0: 더 큰 소리로.
3: 와, 하, 하, 하, 하. 와,
0: 아빠, 쿵순님 왔어요. 쿵쿵이 잘 놀고 있었어?
4: 일찍 왔네, 우리 쿵순이. 쿵쿵이 좀 봐줄래? 아빠가 간식 가져올게.
0: 네. 쿵쿵아, 잠시만. 힘이 잘할 수 있지?
3: 안녕. 난 슈퍼 영웅 팀이야.
0: 부끄러워.

0: 나한테 엄지척을 해줬어. 팀이 진짜 슈퍼영웅 같더라.
1: 맞아. 세르르 쿠키 없이도 커지다니 진짜 멋져.
2: 팀이 정말 최고야.
3: 다들 부끄러운 게 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금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뽀르보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보 도마나라 키스
5: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6: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리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7: 클릭소!
8: 클릭소! 몰라내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7: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9: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7: 클릭소!
9: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중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수.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숲속에 가자.
3: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장소
2: 2층입니다.
3: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그리고 화성엔 청소할 것도 진짜 많아요.
1: 그런 얘기를 지금 왜 해?
2: 얘들아, 이거 봐. 어? 반려돌멩이야. 내가 직접 파색칠했어.
0: 그냥 화성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멩이 아니야?
2: 이 돌멩이는 진짜 특별해. 왜냐하면 내 말 맞지? 진짜 귀엽지 않아?
0: 반려돌멩이? 귀엽다.
3: 여기 있었구나. 큰일 났어. 지구 관광객들이 화성으로 오고 있어.
0: 우린 관광객들이 오기만 기다렸잖아요. 그게 왜 큰일인데요?
3: 아직 관광객들이 묵을 호텔이 없어. 기가빌더가 좀 도와줄래?
4: 물론이죠, 시장님. 도울 준비 됐어?
5: 당연하지, 아민.
4: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1: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2: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5: 기가빌더 출동!
1: 우와! 뭐야? 바위가 진짜 크다!
0: 이 바위 정말 멋지다. 없애야 한다니 아까운걸.
4: 좋아, 얘들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땅에 박힌 저 바위를 치우고 멋진 호텔을 짓는 거야.
5: 기가빌더!
2: 간다!

0: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확인해볼게. 바위가 무슨 큰 건물만 해.
1: 에? 저 녀석들이 뭐라는 거지? 뭔가 수상한데. 미확인 광물을 찾고 있나? 드더지들아 출발!
0: 이 바위는 절대 못 옮기겠는데.
2: 왜? 그럼 바위를 뽑아버리는 대신 바위 안에 호텔 짓는 건 어때?
3: 이 바위 안에 호텔을 짓겠다고?
2: 오, 진짜 특별한 호텔이 되겠는데? 딱 하나뿐인 호텔이 될 거야.
0: 도피 좋은 생각이야. 설계도를 그려볼게.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객실도 복도도 만들고 조각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보자.
2: 조각이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0: 뭐야, 크기만 커다란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잖아.
2: 레이의 드릴로 못 뚫는 것도 있어?
0: 그럼 어쩌지?
1: 이 천재 과학자님께서 도와주지. 우리는 호보와 두더지.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스캔 작동. 저 바위 안에 분명히 미확인 광물이 있을 거야.
0: 호보, 멈춰! 그 바위 진짜 단단해.
1: 천재과학자 등장.
2: 우와, 호보들이는 진짜 강력하잖아.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얘들아, 저기 봐. 무슨 호텔 복도 같지 않아?
3: 그러게, 간격도 딱 좋아.
0: 이 속도라면 포부가 바이오텔을 금세 다 짓겠는걸.

어서 바위를 구하자. 기가 들더 변신! 거키봇 변신 완료! 마이키봇 변신 완료! 에이봇 변신 완료!

0: 저희 호텔이 무너지지 않게 천장을 잘 받쳐줘.
1: 응, 알았어. 크레인 작동!

0: 조용히 해, 이 바보 빌더들아. 아무도 이 천재를 못 막아. 아, 뭐 하는 거야? 아, 이 녀석들아. 저리 비켜, 비켜라고. 아, 새로운 광물을 찾아야 해.
1: 새로운 광물? 뭔 소리를 하는 거지? 여기 새로운 광물 같은 건 없는데. 어? 마이티?
2: 어? 왜 그래, 얘들아? 어? 이건 내 반려돌멩인데. 정말?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잘가 반려돌멩아. 널 만나서 행복했어.
0: 아유 잠깐. 찾았다. 찾았어. 역시 난 천재라니까. 거버 집게팔 작동. 내가 먼저 새 광물을 찾았지롱. 그렇지?
1: 휴, 진짜 속았어.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 빨리 우리 호텔을 마무리하자.

0: 어서 오세요, 관광객 여러분. 지구인 여러분께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바위 호텔이 문을 열었습니다.
1: 와, 호텔이 너무 멋진데요.
2: 멋지다. 마이티, 돌멩이는 너무 안 됐어. 너한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어져서 너무 슬프겠다.
3: 관광객들이 호텔을 좋아해줘서 정말 감동이야.
4: 뭐야, 감동해서 우는 거였어?
5: 마이티, 고마워. 이건 다 네 덕분이야.
6: 작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을 거야. 이 새로운 광물을 뭐라고 부를까? 퍼버님은 천재? 아니면 우주 최강 과학자 퍼버? 이게 뭐야? 뭐야? 그냥 돌멩이잖아. 야, 기가 밀자!

0: 아빈, 어? 이것 좀 봐. 드디어 한정판 공구 세트가 나왔어. 와, 잘됐다. 네가 기다렸던 거잖아. 그럼 빨리 가서 사자.
1: 에? 귀찮게 가게에 왜 가? 어? 온라인 주문하면 돼.
0: 근데 여기 쓰여있기론 30개만 현장 구매 가능하다는데?
2: 뭐?
0: 안 돼. 후다닥 가야겠다.
3: 기가빌드 여러분, 안녕. 난 밀러 박사야. 지질학을 연구하고 있지. 오늘은 만능 탐사봇 로버와 함께 화성에 있는 특별한 곳을 찾아왔단다. 올림포스 화산에 말이야.
0: 우와, 화성에도 화산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신기하다. 그럼 뭘 도와드릴까요?
4: 어, 보여주마. 짜잔.
5: 우와, 그게 뭐예요?
3: 3D 마이트란 광물인데 이곳 화산 근처에서 처음 발견됐지. 이걸 테라시티의 엔지니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혼자 옮기기엔 너무 많아. 너희가 도와줄 수 있겠니?
0: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바로 출동할게요.
3: 고맙구나. 그럼 이따 보자.
5: 아주 멋진 마음이 될 거야.
0: 난 공구 가게 가야 하는데. 포키 걱정 마. 임무를 빨리 끝내면 공구 가게에 갈 수가 있어.
1: 그래, 맞는 말이야. 서두르자. 기가빌더 출동할 준비 됐어?
6: 예!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0: 땅파괴 대장 포키!
1: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0: 수학천재 루루!
5: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1: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0: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빌더 출동!
0: 와, 여기 진짜 예술적으로 멋지다!
4: 안녕, 기가빌더.
0: 박사님! 우와, 저게 트리디 마이트예요? 진짜 반짝반짝해. 근데 어디였어요?
4: 아주 다양하게 쓰이지. 엄청난 온도 변화와 방사선에도 강한 광물이라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절대 안 무너져.
0: 그럼 이 화산 근처에 이런 특이한 광물이 또 있나요?
4: 다들 호기심이 넘치는데. 화성의 화산 근처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8: 빨리 3D 마이트를 옮길 셔틀부터 만들어야 해. 돔까지 가져가려면 한참 걸려.
5: 그래도 이 멀리까지 왔는데?
1: 아빈, 설계도로 보여줘, 빨리!
5: 우와, 이상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둘러?
1: 원래 빨리 하는 걸 좋아하거든.
0: 포키 말이 맞아. 임무가 제일 먼저야. 자, 이제 그럼 우린 기가루프를 건설해서 화산에서 돔까지 연결한 다음 운송 셔틀로 트리디 마이트를 옮기는 거야.
1: 광물은 무거울 텐데 셔틀이 빨리 달리려나?
0: 셔틀을 자석의 힘으로 살짝 뛰어달리게 할 거라서 마찰이 전혀 없어. 덕분에 엄청 빨라.
5: 그렇다면 이번엔 더 꼼꼼히 지어야겠어. 셔틀이 다리다가 고장나면 절대 안 돼.
0: 좋아, 그럼 건설을 시작해보자.

왼쪽으로 0.5mm. 이젠 오른쪽으로 0.3mm.

0: 임무 완수!
1: 자, 우리는 도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이게 아니야. 대체 새로운 광물은 어디 있는 거야? 아하, 새로운 에너지 광물인가 보군. 뭐야, 기가 빌더잖아. 감히 나보다 먼저 새 광물을 찾고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얘들아, 직개발 공격! 차라리 비켜! 제일 세게 흔들기!
2: 앞이 잘 안 보여서 빨리 못 가겠어. 어? 오라! 하나 남았어. 빨리 가야 해! 후보잖아. 얘들아, 후보가 튜브를 끊으려고 해.
3: 뭐?
2: 기그루프에서 셔틀이 떨어질 거야.
4: 걱정 마. 특수 나사라서 절대 쉽게 안 풀려.
1: 이제 내 거야.
2: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나한테 맡겨.
1: 이 광물은 이제 내 거야.
2: 뭐야? 어떻게 나사를 풀었지? 4K 드라이버 없이는 못 푸는데.
4: 그게 내가 나사를 잘못 조였나 봐.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2: 자,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빨리 셔틀을 되찾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하자!
3: 기가빌더, 변신!
5: 포키보, 변신 완료! 마이티보, 변신 완료!
6: 레이보, 변신 완료!

0: 어리석은 생쥐 녀석. 내 자성 맛을 보여주마.
1: 원래는 깜짝 선물이었는데. 오케이, 받아. 새로운

0: 내가 딱 원했던 건데. 루루 고마워.
1: 널 위한 특별 선물이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마.
0: 나만 믿어. 거부를 한눈 팔게 해줘.
1: 안녕, 거부. 지난번 과학 시간 때 배운 교훈을 벌써 까먹었어?
2: 꼬맹이 토끼가 어딜 감히.

0: 자동 스크류 드라이버 액션!
1: 내 좌석! 자기 비켜!
2: 이 못된 기간 녀석들아!
3: 우리가 셔틀을 구했어!
4: 밀러 박사님, 오늘 채굴한 3D 마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주신 거예요?
5: 다 기가빌더 덕분이죠. 저 혼자 했더라면 한 달은 걸렸을걸요.
4: 고마워요, 기가빌더. 이제 연구실로 가서 안정화 작업을 시작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6: 얘들아, 사실은 내가 공구사로 빨리 가려고 기가루프 튜브를 고정하는 나사를 제대로 안 조였어. 미안해.
7: 아하, 그래서 오늘따라 더 서둘렀구나.
8: 이제부턴 아무리 급해도 꼼꼼하게 확인하자.
9: 그나저나 공구가게 묶어서 어떡해?
6: 괜찮아, 내겐 더 멋진 공구가 있거든. 루루가 줬어.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준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0: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0: 지당하신 말씀.
9: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8: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7: 출발.
8: 돼버리가 도망간다.
7: 3인 쫓아가야지.
8: 미소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9: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 플러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베가족 뚝딱뚝딱.

뉴스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예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3: 우와! 보너스 하우스다!

0: 여긴 뽀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루는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하늘에서 벌이 내리면
4: 우와! 이게 지구에서 인기 있는 카페 메뉴야. 멜론 소다, 초코 팬케이크, 티라미수, 크림 푸딩, 아몬드 카놀레.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 줄도 몰랐어.
5: 토마토가 세상에서 제일 꿀맛인 거 아니었어?
6: 포키, 입에 침 좀 닦아.
4: 아, 금방 돌아올게.
6: 어? 어디 가는 거야?
4: 새로운 미식의 세계를 탐험하러 가.
0: 혹시 이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알아요?
7: 아니,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맛있겠는걸?
8: 지구에서 마시던 음료가 그립네.
4: 아, 뭐야. 화성엔 이런 맛있는 디저트를 먹을 곳이 없다니.
6: 당연하지, 뽀키. 테라시티에 그렇게 화려하고 세련된 디저트를 파는 가게가 있을 리 없잖아.
9: 그럼 화성에 새로운 카페가 필요하겠는걸?
4: 우와, 난 찬성이야, 아빈.
6: 내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카페를 열면 테라시티 시민들의 행복 레벨이 자그마치 150%나 증가할 수 있대.
5: 포키의 행복 레벨도 솟구칠걸?
4: 알았어, 좋아. 그럼 멋진 화성 카페를 만들어보자.
9: 그럼 시작해볼까? 좋아, 얘들아. 기가빌더 출동! 땅파괴 대장 포키!
4: 땅파괴는 내가 또 전문이지!
9: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9: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화이팅!
5: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9: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가빌더 출동!
9: 좋아, 우리 테라시티에 딱 어울리는 최신식 카페를 지어보자. 밖에는 멋진 테라스를 만들고 안에는 먹을 걸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계를 넣는 거야.

0: 우리가 임무 완수!
1: 짜잔! 드디어 화성 카페가 완성됐어!
2: 딱 좋아! 우리가 최고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어! 이렇게 먹고 싶은 메뉴를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재료를 섞어서 멋진 디저트랑 음료가 나와!

0: 최첨단 도시에 딱 어울리는 최첨단 카페야.
1: 이제 나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그럼 모든 메뉴를 다 먹어.

됐어. 필요한 건 다 구했으니까 기가 녀석들한테 들키기 전에 빨리 떠나도록 하자. 못 들어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뭐? 카페? 음료수를 사달라고? 그만해! 우린 빨리 가서 실험을 끝마쳐야 해, 이 먹개비들아. 야! 하필 지금 이러겠다고? 좋아, 그럼 평생 그렇게 누워있어. 난 그만 가볼 테니까.

0: 우유는 아몬드 우유로 바꾸고 헤이즐넛 시럽 다섯 펌프만 추가. 휘핑크림도 올리고. 캐러멜을 안 뿌리면 아쉽겠지. 얼음은 조금.
1: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두더지들이잖아. 쟤들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버버랑 또 터무니없는 짓을 꾸미고 있나? 빨리 가서 알려야 해. 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 줄을 서야 하는데. 어이, 거기서! 이번엔 무슨 꿍꿍인데?

0: 에너지들 때문에 테라시티가 커다란 타피오카 벌에 공격당하고 있어.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빌더 변신! 코키봇 변신 완료!
1: 마이티봇 변신 완료!
0: 레이봇 변신 완료!

0: 아주 성공적인 실험이었어. 이 줄어라 줄어라 용액을 물총에 넣고 쏘면 어떤 물체도 조그매지지. 역시 난 천재 과학자야. 잘 봐라 부하들아. 집잡 쪽. 저게 뭐야?
1: 고범?
0: 얘들아,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1: 다 뒤던지들 때문이야. 다피오카 포를 엄청 크게 만들었어. 조심해.
0: 하, 고맙다고나 해. 내가 이 놀라운 장치를 발명했으니까.
1: 우와.
0: 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야?
1: 거부, 그건 우리가 묻고 싶은 말인데. 그 축소 용액은 얼마나 남았어?

0: 맛있어 보인다.
1: 이 많은 걸 다 먹었다간 배탈 날걸.
2: 어?
3: 우리는 호부와 조던이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2: 짠!
0: 와, 걱정 마.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돼.
3: 아, 어디 그럼 한번 마시나 볼까?
0: 맛있는 건 서로 나눠 먹을 때 더 맛있다니까.
4: 화성에 눈이 내려요.
2: 어? 레이, 멋진데? 스키 탈 줄 알아?
1: 그럼, 지구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를 탔어.
5: 스키는 좀 위험하지 않아?
2: 아니야, 네. 얼마나 재밌는데. 나도 스키 진짜 좋아해.
0: 스키, 스키. 나도 타고 싶어.
6: 전혀 몰랐네. 다들 이렇게 스키를 좋아했어?
7: 안녕, 빌더. 지구는 겨울이라서 사람들이 썰매랑 스키를 탄다고 하는데 화성에서도 재밌게 겨울을 즐길 방법 없을까?
1: 그래. 펑펑 눈 내리는 스키장을 지어볼까?
6: 레이, 정말 좋은 생각인데. 자, 그럼 준비됐어?
8: 응, 준비됐어.
5: 난 스키는 좀 무서운데.
6: 한번 타보면 너도 진짜 좋아할 거야.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9: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10: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가빌더 출동!
6: 자, 그럼 화성에서도 겨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타워와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1: 우주에서 가장 멋진 슬로프를 만드는 거야.
6: 화성 첫 번째 스키장을 만들어볼까?
8: 그래, 아민!

0: 고마워, 기가 빌더. 화성에서 눈을 다 보게 되다니 꿈만 같아.
1: 마음에 든다니 뿌듯한데.
2: 얘들아, 빨리 내려가자. 이따 봐, 기가 빌더 팀.
1: 우리도 스키 타러 가볼까?
3: 좋아!
1: 이렇게 몸을 숙이고 차례대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밀면 앞으로 나갈 수 있어.

0: 신도 가파르잖아. 못 내려가겠어. 살려줘!
1: 빨리! 잡았다. 괜찮아.
0: 아빈, 난 스키를 못하겠어.
1: 정말? 그래도 한 번만 타보자. 좋아. 다시 올라가자.
0: 다들 스키 타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내 새로운 발명품 눈덩이 발사기가 역시 성공했어. 에? 저게 뭐야? 눈을 만드는 타워잖아. 나보다 먼저 만들었다고? 이게 말도 안 돼. 지금 저길 놀러 가겠다고? 불난 집에 부채질해? 아하, 그거 좋은 생각인데. 당장 눈 만드는 타워로 출발!
3: 드디어 눈사람 완성!
1: 와, 진짜 멋진데?
4: 뭐냐, 나 아까 왔다고.
3: 얘들아! 나 눈사람 만들었어. 와서 볼래?
1: 내가 먼저 도착했어.
3: 아니거든. 저, 얘들아.
4: 둘이 동시에 들어온 것 같아.
0: 내가 만든 눈사람 볼래?
3: 누가 제일 빠를지 궁금한데. 얘들아, 차량까지 빨리 가기 시합해 볼래?
4: 좋아,
5: 가자.
3: 얘들아, 잠깐만.
1: 괜찮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 볼까? 한번 타보면 또 타고 싶을걸?

너를 망가뜨릴 절호의 기회야. 드더지들아, 잘 감시해.

0: 드릴러 드릴러를 끌고 어딜 가는 거야? 도보살이야!
1: 아빈,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해.
2: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1: 어? 어?
2: 저게 뭐지? 어? 어? 얘들아, 나 옆으로 피해! 다들 괜찮아?
1: 저 거대한 눈덩이는 대체 뭐야?
3: 포보 녀석들이야. 이대로 내려가면 식물원을 다 엎치겠어.
2: 우리가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4: 기가빌더 변신!
5: 포켓몬 변신 완료!
6: 마이티볼 변신 완료!

0: 스키는 눈덩이를 멈춰 세워줘. 레이, 루루, 마이티는 스릴러 드릴러를 막아줘.
1: 그래!

멈춰! 으아! 이런 거 원한 게 아닌데! 으아! 두더지들아, 거기서!

0: 좋아! 눈싸움 결투다! 거기 서! 눈덩이 발사기!
1: 멈출 수 있는 건 오직 너뿐이야.
2: 어? 난 스키 타본 적도 없는데.
1: 넌 할 수 있어.
0: 마이키 살려줘.
2: 그럼 한번 해볼게. 됐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1: 잘했어, 마이티. 이제 앞쪽 언덕에서 점프해.
2: 뭐? 점프하라고? 두 눈 부릅뜨고 다리에 힘주고 자, 간다! 이야!
3: 우리가 눈덩이를 막았다!
4: 마이팅! 아까 보니까 스키 진짜 잘 타더라. 우리도 리프트에서 다 봤어.
5: 스키가 이렇게 재밌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1: 잘 봤지?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 없기.
5: 그래, 맞아. 한 번 더 타고 싶어.
4: 마이팅! 얘들아! 경주하자. 준비, 출발!
2: 뭐야? 기다려!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직동.
9: 얼굴엔
8: 순하게
9: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링.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5: 스쿨버스 왔네.
6: 학교 가자.
7: 안녕 친구들.
8: 같이 가자.
9: 안녕.
10: 재밌게 공부해요.
11: 와, 놀이터다.
12: 빙글빙글 쌩쌩.
13: 정면 버스 별치간 놀이터.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4: 내일 떠나자.
1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6: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7: 매일매일 락토핏.
1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9: 옳지.
18: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9: 옳지.
18: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9: 옳지.
20: 우리 모두
21: 옳지. 올바르게 키우자. 옳지.
22: 얼리면 더 맛있어.
23: 안녕 친구들, 지금부터 나에 대해 소개

0: 나는 엄청 큰 몸통을 가지고 있어. 나는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매우 단단하고 커다란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튼튼한 뒷다리와는 반대로 아주 작은 앞발을 가지고 있어. 어때? 작고 귀엽지? 하하하. 나는 큰 머리와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내 몸 길이는 최대 12m이고 몸무게는 7톤이야. 나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크다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강한 육식 공룡이야. 이제 내가 어떤 공룡인지 한번 맞춰볼래? 그래, 맞아. 나는 지상 최강의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야.
1: 안녕. 지금부터 나에 대해 소개를 할게. 설명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봐. 나는 식물과 열매를 먹는 초식 공룡 중에 하나야. 내 이름은 세계의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난 세계의 뿔이 달린 얼굴이란 이름답게 눈 윗부분에 두 개, 코 부분에 한 개, 총 세 개의 뿔이 나 있어. 이 뿔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들과도 맞서 싸울 수가 있지. 그리고 머리 뒤에 크고 멋진 머리 장식이 달려있는데 다른 공룡들의 공격에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 나는 큰 몸통과 짧지만 굵고 튼튼한 다리, 꼬리를 가지고 있어. 몸 길이는 9m이고 몸무게는 최대 9톤이야. 이제 내가 어떤 공룡인지 한번 맞춰볼래? 그래, 맞아. 나는 멋진 뿔을 가진 초식 공룡, 트리케라톱스야.

0: 넌 어떤 이름의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이 퍼즐 조각을 맞추면 알 수 있어.
0: 퍼즐을 맞춰서 공룡 친구의 이름을 맞춰보자.
2: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너는 앙킬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너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벨로키랍토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남베우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프테라노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디메트로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카르노타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노도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메갈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유타랍토리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엘라스모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유라베나토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이구아노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0: 안녕, 나는 마녀 티라노사우루스야. 만나서 반가워.
1: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플레시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2: 아꿍, 누굴까? 우리 같이 공룡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아꿍, 누굴까? 등이 뾰족뾰족해. 아꿍, 누굴까? 꼬리에 뭔가 달려있어. 아꿍, 아, 알겠다. 안녕, 안킬로사우루스야. 아꿍, 누굴까? 목이 엄청 길어. 아꿍, 누굴까? 앞발이 뒷발보다 길어. 아꿍, 아, 알겠다. 안녕, 브라키오사우루스야. 아꿍, 누굴까? 머리가 반짝반짝해. 아꿍, 누굴까? 입이 뾰족뾰족, 새부리 같아. 아꿍, 아, 알겠다. 안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아꿍, 누굴까? 얼굴에 뿔이 세 개나 있어. 아꿍, 누굴까? 목 주위에 큰 프릴이 나 있어. 아꿍, 아, 알겠다. 안녕, 트리케라톱스야. 아꿍, 누굴까? 울음소리가 무시무시한걸? 이빨이 엄청 뾰족해. 아꿍, 누굴까? 앞발이 정말 작아. 아, 알겠다.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아꿍, 누굴까? 티라노사우루스. 아꿍, 누굴까? 안킬로사우루스. 아꿍, 누굴까? 트리케라톱스. 아꿍, 누굴까? 브라키오사우루스. 아꿍, 누굴까? 파키케팔로사우루스.
3: 안녕, 저길 좀 봐. 공룡들이 겨울 축제를 즐기고 있어. 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아. 저런, 아기들을 잃어버렸나 봐. 우리 같이 아기 티라노들을 찾아보자. 찾아야 할 아기 티라노는 두 마리야. 카르노타우루스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정말 잘 탄다. 스테고사우루스와 앙킬로사우루스가 트리 앞에서 춤추고 있어.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트리케라톱스가 이글루 안에 들어가 있어. 안녕, 트리케라톱스야. 소니와 갈리미무스가 하늘 위를 바라보고

뭘 찾고 있는 걸까? 프테라노돈이 끄는 수레를 탄 꼬니 산타다. 소니와 달리미무스는 산타를 찾고 있었구나.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스피노사우루스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에서 스키를 타고 있어. 재미있겠다.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파라사우롤로푸스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 정말 잘 만들었다. 찾았다. 빨간 아기 티라노.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0: 남은 한 마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알이 부화하려나 봐.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빨간 아기 티라노. 빨간 아기 티라노를 모두 찾았어. 함께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4: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식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클릭서
5: 클릭서 얼마세가
6: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5: 클릭서
6: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7: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5: 클릭서
7: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키.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수학 공부 딩동댕.
5: 고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9: 핏.
8: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0: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2: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0: 이건 아마존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표시한 지도야. 지금부터 이 지도에 표시된 동물들을 전부 찾아보자.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볼래?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0: 두 번째, 나는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 살아. 세 번째, 나는 분홍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니?
1: 우와, 정말 예쁜 피부색을 가지고 있구나. 강에 살고 분홍색 피부라면, 아, 알겠다. 너는 보뚜로구나.
0: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에 사는 돌고래 보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1: 찾았다, 보뚜.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엄청 큰 부리를 가지고 있어. 부리가 커서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벼워. 부리만 봐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1: 우와, 정말 큰 부리를 가지고 있구나. 새 같은 울음소리에 큰 부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토코투카니로구나.
2: 맞았어. 나는 아마존에 사는 부리가 아주 큰 새 토코투카니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1: 찾았다, 토코투칸.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3: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살고 있어. 세 번째, 나는 몸에 검은 얼룩무늬가 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1: 우와, 정말 매력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구나.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고 검은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제규어로구나.
3: 맞았어. 나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왕 제규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1: 찾았다, 제규어.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4: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세 번째, 나는 엄청난 턱힘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구일까?
1: 우와, 정말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구나.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블랙 하이마니로구나.
4: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의 대형 악어 블랙 하이마니야. 만나서 반갑다.
1: 찾았다, 블랙 하이만.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5: 안녕, 꼬마 친구.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크고 긴 몸통을 가지고 있어. 이 크고 긴 몸에 한번 감기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지. 내가 누구일 것 같니?
1: 우와, 정말 긴 몸을 가지고 있구나. 크고 긴 몸통에 무엇이든 한 입에 삼키는 입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아나콘다로구나.
5: 맞았어. 나는 아마존 습지에 사는 대형뱀 아나콘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1: 찾았다, 아나콘다.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6: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강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 다 잘게 보실 수 있지. 나는 누구일까?
1: 우와, 정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구나. 강에 살고 무엇이든 잘게 보실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

0: 하면 아 알겠다 너는 피라냐로구나.
1: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에서 사는 물고기 피라냐라고 해.
0: 찾았다 피라냐. 우와 아마존의 동물들을 전부 찾았어.
1: 이 배를 잘게 부셔볼까?

0: 이건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표시한 지도야. 지금부터 이 지도에 표시된 동물들을 전부 찾아보자.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볼래?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여름에는 갈색 털옷을 입고 있다가 겨울에 흰색 털옷으로 갈아입어. 세 번째, 나는 꼬리 끝에 까만 털이 나 있어.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니?
0: 계절에 따라 털갈이를 하고 꼬리 끝이 까맣다면, 아, 알겠다. 너는 북방족제비로구나.
1: 맞았어. 나는 북극에 사는 작은 사냥꾼 북방족제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방족제비.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바다의 물고기와 갑각류, 오징어 등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대식가야. 세 번째, 나는 상당히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나는 누구일까?
0: 귀여운 외모에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대식가라면, 아, 알겠다. 너는 하프물범이로구나.
2: 맞았어. 나는 귀여운 하프물범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하프물범.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북극에 살고 있는 초식동물이야. 두 번째, 나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눈 속에 파묻힌 열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세 번째, 나는 상당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이 긴 다리로 시속 60km까지 달릴 수가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우와, 정말 빠르구나. 북극에 사는 초식동물이고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토끼로구나.
1: 맞았어. 나는 긴 롱다리를 자랑하는 북극토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극토끼.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3: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40km 밖에 있는 먹이의 냄새도 맡을 수가 있어. 두 번째, 나는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털을 가지고 있어. 영하 8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후각이 발달해 있고 보온성이 뛰어난 털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여우로구나.
3: 맞았어. 나는 예민한 후각의 소유자, 북극여우야.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극여우.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4: 안녕, 꼬마 친구.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살고 있어. 세 번째, 나는 커다란 상아를 가지고

0: 있어. 내가 누구일 것 같니?
1: 우와, 정말 멋진 상아를 가지고 있구나. 북극 바다에 살고 코끼리 같은 상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바다 코끼리로구나.
0: 맞았어. 나는 차가운 북극 바다에 사는 코끼리, 바다 코끼리라고 해.
1: 찾았다, 바다 코끼리.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는 추위에 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나는 매우 크고 위협적인 앞발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구일까?
1: 추위에 강한 몸과 큰 앞발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곰이로구나.
2: 맞았어. 나는 북극의 대명사 북극곰이야. 나를 비롯한 여러 북극 친구들이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길 바래.
1: 찾았다, 북극곰. 우와, 북극의 동물들을 전부 찾았어. 다음에 새로운 탐험지에서 또 만나자.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돼지야.
0: 안녕, 돼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자야.
0: 안녕, 사자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치타야.
0: 안녕, 치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원숭이야.
0: 안녕, 원숭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얼룩말이야.
0: 안녕, 얼룩말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고릴라야.
0: 안녕, 고릴라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코끼리야.
0: 안녕, 코끼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2: 네!

0: 고양이 독수리 돌고래 돼지 치타
1: 나는 누구일까요?
2: 나는 누구일까? 나는 귀신고기라고 해. 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심해 동물이야. 만나서 반가워.
3: 나는 누구일까? 나는 태왕오징어라고 해.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몸길이를 가지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4: 나는 누구일까? 나는 덤보문어라고 해. 나는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 만나서 반가워.
5: 나는 누구일까? 나는 통하노라고 해. 나는 투명한 머릿속에 눈이 달려있어서 어두운 심해 속에서 자유자재로 눈을 굴릴 수가 있지. 만나서 반가워.
1: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해파리라고 해. 나는 어두운 심해에서 스스로 몸에 빛을 낼 수 있어. 만나서 반가워.
6: 나는 누구일까? 나는 초롱아기라고 해. 나는 촉수 끝에서 빛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냥을 하지. 만나서 반가워.
7: 나는 누구일까? 나는 블로브핏이라고 해. 나는 수압이 낮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모습이 변하게 돼. 만나서 반가워.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6: 지당하신 말씀.
1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1: 얼굴엔
4: 순한 길게,
1: 줄무랑
4: 덤덤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괴벌이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카베가족 넘버블럭스 친구들 모여라.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합해.
0: 우리 같이 놀자. 5와 3이 만나면
1: 8이야.
0: 변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0: 넘버블럭스 카베가족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로자, 괜찮아? 아,
1: 무거우면 좀 쉬었다 갈까, 주주?
2: 주주, 내가 돕겠다, 큐. 응?

0: 그 노래 뭐야? 너무 좋은데?
1: 이 노래는 말이지.
2: 주주.
0: 로사. 신디, 스텔라. 마침 잘 왔어. 로사가 진짜 멋진 노래를 알고 있어.
3: 정말? 무슨 노래인데?
0: 당장 듣고 싶어. 그럼 우리 로사 방으로 가자.
2: 하지만 일이 아직 안 끝났는데.
0: 괜찮아, 괜찮아. 너희들, 나만 빼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야? 너도 먹으면 되잖아. 그래, 오늘따라 정말 맛있어. 좋아, 난 초코 바닐라 딸기 3단으로 먹어주겠어. 이게 또 고전이네. 레드나이트, 이거 좀 고쳐봐.
4: 레드나이트는 좀 전에 나갔는데.
0: 또 나갔다고? 도대체 뭐라고 다니는 거야?
3: 그러니까 로사, 방금 알려준 노래로 너랑 친구들이 공연을 했었다고?
1: 우린 시크릿 플라워 밴드였어.
3: 노래가 너무 좋은데?
5: 맞아, 우리 공연에서도 부르고 싶어.
0: 너희랑 시크릿 플라워 밴드가 같이 노래하면 정말 멋지겠다.
6: 좋은 생각인데, 다로?
7: 그러려면 얼른 레드비주를 찾아서 동화 나라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큐!
0: 맞다, 큐!
3: 레드비주가 우릴 찾아올 수 있게 공연을 더 많이 해야겠어.
0: 그럼 노래 연습부터 해야겠는데? 아휴, 주주! 오던 레드비주도 도망가겠어!
3: 뭐라고?
8: 주주 언니! 여신님들 좀 불러줘! 이것 좀 봐. 시크릿 플래닛에 이상한 사건이 접수됐어.
9: 우리 동네 정원의 꽃들이 사라졌어요.
4: 좀 전에 정원에서 붉은 빛이 번쩍했는데 그 뒤로 꽃들이 사라졌대.
3: 붉은 빛이라고? 그게 뭐였을까?
2: 혹시 그건
0: 레드 비주?
3: 정말 그 붉은 빛이 레드 비주였으면 어쩌지? 그렇다면 루시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
0: 맞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주주, 변신하자.
6: 치링치링치리링 시크릿 주주.

0: 보세요. 누가 꽃을 다 뽑아갔어요.
1: 저희가 열심히 키운 건데 여신님들 꽃을 좀 찾아주세요.
2: 알았어. 이제 걱정 마. 누가 그랬는지도 꼭 알아낼 거야.
1: 어?
2: 이게 뭐지?
0: 그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기요?
3: 예, 그건 제 겁니다.
1: 넌 루시의 부하잖아.
3: 부하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2: 그 꽃은 뭐야? 이 정원을 망친 게 너였어?
3: 아니 그게 아니라.
2: 꽃을 왜 뽑은 거야?
3: 그게 잡초를 정리하다가 그만.
2: 잡초를 정리했다고? 왜?
3: 그건 제가 청소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4: 청소를 좋아해?
3: 네. 하지만 꽃까지 뽑은 건 실수였습니다.
1: 레드나이트!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나 했더니 하다하다 인간들 정원까지 청소를 해? 게다가 너무 깨끗하게 했네. 아무것도 없어.
0: 너 혹시 우리보다 인간들이 좋은 거야?
3: 아닙니다.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2: 저 갑옷 혼나고 있는데? 거짓말이 아니었나 봐.
1: 레드나이트, 저걸 맡긴 거야? 한심하기는. 너, 그거 내놔. 리모테로.
5: 안 돼, 아이들이 위험해. 시크릿 매직 페이.

0: 또 이상한 곳에 우릴 데려왔잖아.
1: 나 여기 싫은데.
0: 울지 마. 너희는 내가 지킬 거니까. 네 멋대로.
2: 트윙클 부스트 업. 스타 럭키.

0: 우리가 루시를 지켜야 해. 네 못해.
1: 클링 클링 미라클.
0: 레드 나이트, 어떻게 좀 해봐.
2: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니모테로.
1: 스완댄스 윙.

0: 됐어. 이제 정원으로 돌아가자. 응.
1: 범인은 찾았지만 꽃은 못 찾았네. 다들 실망할 텐데 어쩌지?
2: 우리가 새로운 꽃을 심으면 어떨까?
0: 그러면 되겠네. 얼른 가서 여기 심은 꽃들을 가져오자.
2: 그래.

0: 왔어. 레드뷰즈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
1: 어쩌면 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얼른 정원을 완성하자.
2: 너무 힘들다, 큐.
3: 그럼 여기서 쉬어.
4: 저 갑옷이 떨어뜨렸어.
5: 아, 저도 꽃을 심으러 왔습니다.
6: 정원이 훨씬 예뻐졌어요. 고마워요, 여신님들.
3: 자, 이거 받아.
5: 아, 이걸 돌려주시다니. 감동입니다. 심장이 아픕니다.
4: 저 갑옷 생각보다 착한데?
1: 루시하고는 다른 것 같아.
3: 어?
7: 이게 뭐지?
8: 반짝이는 붉은 돌이네. 어디서 떨어진 걸까?
7: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소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3: 선샤인들의 댄싱 퀸.

0: 잘 가, 주주. 안녕, 내일 봐.
1: 귀여워.
2: 핑크 비주, 뭘 그렇게 보는 거야?
1: 오늘 배운 거 복습 중이다, 귀여.
0: 글자도 읽을지 모르면서.
1: 나 읽을 줄 안다, 귀여.
0: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1: 어? 잘 봐라, 귀여. 댄스, 대, 네.
0: 우와, 멋진데?
1: 나 멋진 거 이제 알았냐, 뀨?
0: 아니, 너 말고 댄스 대회 상품 말이야. 우승하면 놀이공원 자유이용권도 준대.
1: 뀨?
0: 너희도 이 상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여기 같이 나가자, 응?
3: 선샤인빌 댄스 대회? 난 안 돼. 곧 발레 실기 시험이거든.
4: 나도 바빠. 레드비주를 찾으려면 노래를 만들어야 하잖아.
5: 아, 이러다 배달을 늦겠어. 주주 미안, 먼저 가볼게.
0: 내 우승 상품.
6: 그만해, 주주. 다들 바쁘다잖아.
3: 주주, 내가 연습은 같이 해줄 수 있는데.
0: 정말이야, 셀라? 그럼 당장 연습하러 가자.
3: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0: 둘.
1: 아유,
0: 너무 어려워, 스텔라. 나 꼭 우승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3: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블루비주?
1: 알았다, 뿅.

0: 어때? 나 잘하지?
1: 응, 제법인데? 우승할 수 있겠어.
0: 재밌다. 루시, 같이 하자.
2: 여기 놀러 온 거 아니거든. 주비주를 찾아야 한다고.
1: 어? 어? 어? 어? 이것 봐.
2: 저기 인간들이 잔뜩 모여 있어. 뭐?
3: 와, 재밌겠다.
2: 어? 저 반짝이는 게 뭐지? 가보자. 비켜, 비켜.
1: 뭐야?
4: 밀지 마요.
5: 댄스 대회에 참가해 보세요. 상품도 드려요.
2: 뭐야 이건? 나 이거 갖고 싶어.
0: 하지만 춤은 싫은데.
5: 어?
2: 어? 어? 이거 그냥 줘. 당장.
5: 네?
6: 잠깐, 루시. 어? 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2: 그게 뭔데? 레드 나이트, 이게 맞아?
6: 네, 이 춤이면 우승도 하고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닌 것 같은데.
6: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잊은 겁니까?
2: 하긴 그랬지.
6: 루시, 저만 믿으십시오.
2: 알았어.
0: 타로, 핑크피쥬, 나 어때?
7: 너희들 춤 좀 봐달랬더니 자고 있었어?
8: 쥬쥬, 이제 그만하자.
9: 그래, 너무 졸리다, 큐.
7: 댄스 대회가 내일이야. 밤새워 연습해도 모자라거든?
10: 여러분, 지금부터 선샤인 밀 댄스 대회의 화려한 막을 열겠습니다.
9: 쭈쭈, 너 왜 그러냐, 큐?
2: 나 너무 떨려.
1: 긴장하지 마, 쭈쭈. 그래, 연습 많이 했잖아.
2: 맞아, 난 할 수 있어.
10: 자, 이번에는 참가번호 22번 주주 나와주세요.

0: 우리도 같이 춤추자뇨.
1: 어떡해.
0: 이 말썽쟁이들이.
2: 와, 진짜 잘하는데.
0: 다행이야. 아직 안 끝났어.
3: 저를 보십시오.
0: 준비주잖아. 루시잖아.
3: 아, 참가번호 23번 루시가 주주와 함께 깜짝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0: 이따.
2: 멋지다, 루시.
0: 부끄러워. 뭐야? 지금 날 응원하는 거야?

0: 지금 춤이 중요한 게 아닌데.
1: 그러게, 우리가 가서 준비주들을 데려오자. 변신하는 게 좋겠어. 응.
2: 치링치링치링 시크릿 슛.

0: 루시! 괜찮은 겁니까?
1: 너 왜 이제 오는 거야? 랜턴이네! 니모테로 다크랜턴! 공격해! 니모테로!
2: 미러쉬!
1: 니모테로!
2: 트윙클 부츠 업!

0: 레드 나이트!
1: 크릭! 마법 정성에! 심장이!
0: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1: 괜찮습니다.

0: 물고기 잡고 싶습니다.
1: 냥. 맛있겠다. 냥. 냥.
0: 네, 이제 댄스 대회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 얼른 돌아가야겠어.
0: 자, 선샤인 빌 댄스 대회 우승자는 주주.
2: 역시 나야. 잘하고.
0: 이런, 한 명이 더 있네요. 또 다른 우승자는 루시.
3: 루시까지?
2: 괜찮아. 어쨌든 자유 이용권을 받게 됐잖아. 선샤인랜드야, 기다려라. 내가 간다.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그게 뭐야?
1: 글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EBS IN 포키젤?
4: 네.
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7: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8: 지당하신 말씀.
7: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7: 얼굴엔
9: 순한 킹킹.
7: 중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정하자. 그럼 가위 바위 보.
1: 우와, 내비가 술래. 빨리 숨자.
2: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이제부터 숨어.
1: 꼭꼭 숨어.
0: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1: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찾는다.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모두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0: 아, 찾았다!
2: 이제 아침이야. 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0: 뭐예요?
1: 어? 아니 글쎄 지붕에 올라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0: 어? 선물 상자 같은데?
2: 어? 여기

0: 어디까지 얼굴이 있어요?
1: 어, 여기에도 있어.
2: 어? 저기도.
3: 정말 그러네. 가만 있어봐. 그럼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선물 아니야?
0: 네?
3: 맞아.
1: 그럼 아직도 선물을 못 받은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3: 그니까.
2: 어떡해.
4: 빨리 산타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려요.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어디 계시지?
3: 산타 마을 아니야?
5: 그래. 그런데 산타 마을까지 어떻게 가지?
2: 아! 어? 나한테 그게 있어.
1: 응? 뭐라?
2: 내가 호랑이 극단에 있을 때 우편 배달부 역할을 할 때 사용했던 우편 마차야. 이 마차를 타고 산타 마을까지 가면 돼. 마차를 보니까 그때 뮤지컬에서 불렀던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

0: 저기 어디더라? 북극?
1: 핀란드 아니야? 어디지?
2: 아이고. 내가 떨어뜨린 선물이 여기에 있네. 아이고.
3: 산타 할아버지, 선물 찾으러 오신 거예요?
2: 그려.
4: 근데 크리스마스 지난 지 엄청 오래됐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2: 그때 바로 찾으러 나섰는데 썰매가 고장나 추락나는 바람에 그 먼 길을 걸어서 오느라고.
3: 산타 할아버지.
2: 그래도 애들이 기다리니까 빨리, 어?
5: 아이고, 저.
6: 할아버지,
5: 조심하세요.
0: 산타 할아버지, 빨리 가야 하니까 제 우편마차를 타고 가세요.
2: 우편마차?
5: 네네.
2: 우와!
1: 우리도 같이 가요.
5: 그럴까? 좋습니다.
0: 이랴 선물 배달하러
7: 출발.

0: 미안하다, 미안해. 어?
1: 선물을 못 받은 친구가 바로 코순이었구나.
2: 코끼리 선물이니까 가장 큰 이거.

0: 아니고 이거지. 저
1: 뭘까?
0: 짠!
1: 짠! 내 품에 맞춰졌어, 밀리버니. 정말 가지고 싶었는데. 난 달아봤지? 고맙습니다.
2: 예쁘다.
1: 진짜 잘 어울려, 코순아.
3: 그럼 저 커다란 선물은 누구 걸까?
4: 그러게.
0: 그게 궁금하다면 바로 출발해 볼까?
1: 모두 준비됐죠?
5: 네.

0: 인간 올 줄 알았어요.
1: 늦어서 미안하다, 미안해.
2: 가장 큰 선물이 개미 거였네.
0: 엄마가 딸릴지 모른다고 안 사줬는데? 정말 좋아요.
1: 신경 써서 푹신푹신한 걸로 골랐지.
3: 우와, 역시 산타 할아버지.
4: 하나 남은 선물은 누구 걸까?
1: 마지막 선물이 궁금하다면 우리 배달하러 출발해볼까?
5: 좋아요.
0: 고마워요, 산타 할아버지. 모두 안녕.
1: 안녕.
6: 마지막 친구가 기다릴 테니까 더 빠르게 가요.
1: 좋아, 더 빠르게 출발.

0: 스케이트보드 타고 토끼보다 빨리 달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1: 그려, 그려. 조심해서 타야 한다.
0: 네, 산타 할아버지. 자,
2: 조심해.
1: 친구들 덕분에 다 배달했구나. 고마워, 고마워.
3: 배달 끝!
4: 산타 할아버지, 어서 마차에 타세요. 산타 마을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1: 산타 마을까지?
5: 그럼요. 또 걸어가실 순 없잖아요.
1: 그렇긴 한데. 그럼 이제부턴 내가 운전하마.
3: 산타 할아버지가요?
1: 그래, 산타 마을 가기 전에 내가 세계 여행 시켜줄게.
3: 좋아요.

0: 이렇게 달려서 우주까지 가고 싶다.
1: 우주? 그렇다. 우주로! 우와!

보내봐. 오늘은 모두 일어나세요. 율동을 따라 치다가 말그림이 나오면 다 같이 말춤을 신나게 춰주세요.

잘했다. 잘했어.

0: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 지당하신 말씀.
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기질.
2: 중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취소.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얇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수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괜찮아, 생쥐야.
1: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쥐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0: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1: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고양이.
1: 그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2: 어? 아, 그게 있냐?
0: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0: 돼지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1: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2: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3: 좋다냐?
1: 나도.
3: 신난다냐?
2: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1: 그럼 모두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중량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약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6: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진동. 얼굴엔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13: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4: 당장 진행시키기.
12: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15: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2: 암흑보석이요?
15: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12: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0: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1: 친한 친구?
2: 생겼지, 그럼. 당연.
0: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2: 친구?
0: 어.
1: 아, 누구 이름 되지?
2: 속였다. 아빠나 갈게.
0: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2: 하늘아!
3: 어, 사랑아!
2: 안녕?
3: 응?
2: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3: 어? 할 얘기? 뭔데?
2: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3: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치 기계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2: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4: 자, 친구들 안녕.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4: 친구들 안녕. 잠깐만.
7: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3: 아, 그게 아니고요.
2: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나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아,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어, 좋아요.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짠짠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지발레야.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팀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2: 그러면은?
4: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3: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2: 그렇지?
3: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5: 네, 좋아요.
2: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3: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2: 완성됐나요?
7: 네, 네, 선생님!
5: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저,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맞아, 이건 지구예요.
4: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년에 137일 굶는데 빙하가 녹아서

0: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1: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2: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0: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3: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4: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3: 근데 사랑이가...
4: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5: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4: 어? 한번기 쌤.
5: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3: 그런 것 같아요.
4: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0: 맞아. 그럼 되는데.
5: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6: 통했습니다.
4: 다들 뭐가 저렇게 싫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난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암흑의 눈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꼼짝마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명 묶인 주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멈춰!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1: 보석이 아닌 것 같아.
0: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1: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6: 제가 풀어드리죠. 자, 관계 터치.

0: 경기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로치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경계 쉐드.
1: 경계
4: 경계
1: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0: 네.
1: 살다.

0: 하늘이 됐어.
1: 너희들?
2: 안되겠다. 도망가자.
3: 적당해. 새똥이나 맞으라.
4: 이것도 뭐야?
0: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5: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6: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5: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6: 같이?
4: 둘이?
5: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7: 같이 가.
1: 어, 사랑아, 실내 와.
6: 아, 맞다.
5: 번개쌤.
1: 응?
5: 아까
0: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5: 아까 번개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링.
10: 진물엔
11: 덥덥한 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 보석이요?
2: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 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3: 이게 뭐야?
4: 공포의 똥폭탄.
2: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5: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6: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7: 빨리 열어봐.
5: 왔어, 왔어.
7: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1: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2: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 뭐야? 이게 끝이야? 이봐! 이봐!

0: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1: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보석을 찾아내야겠지.
2: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3: 정정장당 오늘의 날!
2: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4: 그러니까 반칙하면
5: 안 돼요.
4: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5: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6: 보기 좋구나. 우정.
5: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6: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7: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2: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5: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2: 잘 부탁해.
8: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9: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0: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8: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6: 운동이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8: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이 너 웃긴다!
11: 삼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10: 여기까지. 네. 잘했어. 출발!
6: 아, 손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다시.
12: 안 돼!
6: 다시.
11: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8: 네!
5: 잘 봐.
11: 자, 출발!
8: 오! 이야!
6: 오! 비행기인 줄? 너 손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8: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11: 자, 지구도 준비됐지?
8: 네! 지구야 힐링!
2: 지구 화이팅!
8: 만나, 지구.
11: 자, 출발!
8: 어, 개미! 밟으면 안 돼!
5: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8: 생명은 소중해.
13: 역시 지구야.
8: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0: 힘내라 힘내라 네. 힘내라 힘내라
1: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좋지만 운동 당당 했으니까
1: 괜찮아 잘했어
0: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밥도 못 먹게 왜 자꾸
8: 저 기분 나쁘단 겨 못생겨주다
9: 범이 안경이
10: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11: 뭐야? 왜 웃는 거지?
8: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11: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10: 뭐야? 재밌잖아.
8: 어디 또 해볼까?
10: 지구야.
8: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8: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엉덩이에 카레라이스나 묻어라!
4: 어떻게, 뭐지?
12: 으아! 그거, 선생님!
1: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12: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1: 아이고, 손에도. 자,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12: 아닌데요, 쌤.
4: 어?
12: 아, 웃겨.
4: 어?
12: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4: 이상하다. 이상해.
3: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8: 밥 더 먹으라! 자, 새똥이나 맞으라!
13: 이것도 뭐야?
8: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주운 다음부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8: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4: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3: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4: 뭐? 나랑 범이랑?
11: 지면 사랑인가 보면 난리칠 텐데.

0: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1: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0: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2: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해?
3: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4: 안 돼요.
1: 맞아요.
4: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1: 자, 모두 준비? 시작!
4: 우와! 예! 어, 살살해!
1: 예! 우와!
3: 어, 살살해? 괜찮아?
2: 너 지기만 해봐.

0: 왜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세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 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아이지!
4: 찾았지요!
3: 암흑 보석 가진 녀석들 찾았습지요!
5: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0: 그만해.
6: 악당들이 뺏으려고 하는데 이 보석이야?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우리는 센스타 큐.
9: 우와, 우와.
10: 오.
11: 흔들어야 되지. 친구 힘들어.
10: 우와. 우와. 우와.
12: 나 잘 안 울어.

0: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1: 아이디어가 좀
0: 재밌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뭐가 있을까?
2: 슬러시를 만드는 거죠.
1: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슬러시를 만들 수 있거든요. 다양한 과학적 음식을 만들, 간식을 만들자.
0: 역시 권위는 항상 먹는 걸로 빠지더라고요.
1: 근데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이렇게 콜라 같은 걸 흔들어가지고 되게 한 3시간, 5시간 얼리는 안으로 있어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그때 슬러시가 땅하고 만들어져요.
0: 안 터지면 어떡해?
1: 안 터져요.
0: 그것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1: 이것도 있고, 아까 그 얼음하고 소금 넣어서
0: 그거처럼 팩으로 만드는,
1: 네, 팩으로 만드는
0: 슬러시하고
1: 철판 아이스크림?
0: 철판도
1: 거기다 해서. 그러면은 이걸로 할래?
0: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
1: 그럼 이걸로
0: 사이언스타 카페.
3: 그래. 일단 뭐 사야 되죠?
0: 콜라.
3: 오케이, 콜라. 엄청 많이
0: 물
3: 사야 될 것 같아.
4: 젤리도 살까요?
3: 사자.
1: 많이 필요하겠죠?
3: 맛있겠다.
0: 아이스크림 먹고
1: 싶다. 이것도 더러는 맛있을 것 같고.
0: 우리 아이스크림도 사자. 왜냐면 이 맛을 맛보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맛있겠구나라는 게 있잖아.
1: 그리고 맛은 기억을 못해요.
0: 그치? 이런 거. 이게 그 딸기 그런 맛일 거 아니야.
1: 아이스크림에 과자 토핑하면 맛있어요.
0: 그거 데코가 되게 중요하구나.
3: 이걸로 데코
0: 해주겠다.
1: 이것도 세 개. 하고. 이런 것도
3: 체가 제일 좋아요.
1: 이거하고.
0: 초콜릿도 살까? 초콜릿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1: 좋아요.
0: 지금 우리 먹고 싶은 거 사는 거 아니지? 되게 많이 샀다.
3: 자. 아이고, 무거워라.
0: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 네, 이거 가지고.
0: 메뉴 개발을 하러 가야 되니까.
1: 네.
0: 일단 우리가 기지로 가가지고. 본부로 가서.
1: 네.
0: 만들어 봅시다.
1: 네. 갑시다. 갑시다.
0: 가자.
1: 무거우니까 빨리 가자. 갑시다.
0: 우와, 근데 이거 안 찢어지겠지? 근데 우리 치료 안 하는 것 같아. 괜찮아. 자, 우리 이거부터 듣자.
1: 네.
0: 자, 우리는 사이언스타 큐! 네, 와우.
1: 네, 저희가 이제 재료를 다 샀잖아요. 그럼 이제 뭐예요?
5: 저희가 아까 말했었던 여러 가지 과학 원리들이 진짜로 되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겠죠.
0: 일단 우리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메뉴 개발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좀 보여드립시다.
3: 그럼 한번 화이팅 하고 갑시다.
0: 그렇죠.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메뉴를 정해야 되는데 주스를 이용해서 주스 슬러시를 만드는 거야. 괜찮지 않아?
1: 네.
0: 그치?
5: 여기 얼음이랑 소금을 넣고 지퍼백에다가 주스를 담고 같이 흔들면은 얽어주면.
0: 얼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드라이 아이스가 아니고?
5: 왜 그러냐면은 그 어는 점 내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0: 그래. 이거 좀 아들을. 그래. 그래. 그래. 위에다가 얼음을 좀 해야 되니까. 요거를, 요거. 건이가 이제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1: 여기도 보여요, 약간 얻는 게.
0: 봐봐.
2: 우와.
1: 됐어요.
0: 된 것 같아. 잠깐만.
1: 볼까.
0: 자, 어.
3: 한번 빼봐요.
0: 2분 정도 했거든요.
1: 오, 됐다.
2: 우와.
1: 오, 됐다.
2: 우와. 진짜 되네?
1: 오, 됐어요. 슬러시 완성.
3: 역시.
2: 대박.
3: 역시 과학은 위대해.
0: 우와, 신기하다.
1: 이거 이겼어요.
4: 처음에는 주스지만.
2: 우와! 손질! 살려. 우와! 손질! 살려. 손실.
1: 됐어요.
2: 진짜 슬러시가 됐어.
0: 오, 진짜 이게 돼?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시식.
1: 와, 오,
3: 신기하다.
1: 맛있는데?
0: 슬러시 만드는 기계가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0: 우유도 얼려보자, 이렇게. 우유 얼려서 요즘 무급빙수 많이 만드니까. 우유를 한 3, 4분 한다 치고 해서, 여기 담으면서, 재료들까지 담아서, 팥빙수를 만드는 거.
1: 팥빙수 괜찮아. 해보자.
0: 일단 그러면, 딱 닫고,
2: 진짜
1: 노래 한번 틀어줄게. 자, 나와, 이제. 이거 시작과 동시에 막 흔들어주세요. 이게 딱 그거다. 우리 이거 한 곡을 할 때 한 곡을 틀어놓고 하는 거야. 괜찮지? 어우.
2: 아까 이거 약간 좀
1: 빨리 더 녹기 전에 빨리
2: 넣어놓고. 어우, 됐다, 됐다.
1: 우와! 우와! 우와, 진짜 되네?
0: 저는 맛이 궁금해서.
3: 일단 한 번. 나도.
1: 거품이 조금 많긴 하다. 거품이 많은데 괜찮아.
0: 설탕 같은 것도 넣어야겠다.
2: 연유 넣으면 되죠?
0: 진짜 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어떻게 하면 맛있을지 이거를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하면서 해야지.
2: 저는 되게 마구잡이로 넣을 거예요, 마구잡이로.
1: 우와, 건이뻐. 엄청나다. 자, 먹어봅시다.
0: 먹읍시다.
1: 오, 팥빙수 맛이야. 딱.
0: 그럼 이거는 메뉴 이름을 뭘로 할까요?
1: 이거?
0: 눈 내리는 과자 마을.
1: 와, 굉장히 되게 잘한다.
0: 감성이
1: 되게 있죠? 뭔가 시적이구나, 뭔데. 정말 너무 열심히 먹은 거 아니야?
2: 맛있어.
1: 맛있어. 그럼 카페 이름 그냥 사이언스 닭 카페?
2: 괜찮다.
1: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개발해볼 메뉴는 철판 아이스크림.
0: 철판 아이스크림.
1: 근데 철판 아이스크림을 일단 만들려면 철판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이 철판을 온도를 정말 낮게 해야 되잖아.
2: 네, 그럴 수 있어요.
0: 얼음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 얼마나 넣어야 될까?
2: 많이요. 철판이 위에 닿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호러묵인데? 이거 진짜 호러묵인데?
2: 대박이다.
1: 붙어서 뭔가? 얘가 완전 딱 붙지만 않게 잘 한다, 해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기다리자. 얘가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려요.
2: 기다려요? 그 드라이 아이스가 몇 도죠? 한번 해주세요. 드라이 아이스 몇 도인지 궁금해요. 갑자기.
1: 이거는. 이것은.
0: 우와, 마이너스 47.3.
2: 진짜요? 헐. 야.
1: 그러면은 만드는 법 레시피를 좀 설명해주세요.
0: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티로폼 박스에 드라이 아이스를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철판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철판이 굉장히 차가워지는데 지금 온도가 마이너스 1도, 그러니까 영하가 찍히는 정도까지 올라가 됐거든요. 오, 충분히 차가워졌네요. 이때 이제 생크림을 투척해줍니다. 철판 위에.
1: 근데 건이 거는
0: 건이 거가 그래도 그나마 반응성이 있어.
3: 오! 올려졌어!
1: 진짜?
3: 올려졌어!
1: 진짜? 그러네?
3: 올려졌어.
1: 된다! 오케이, 조금씩!
2: 저 올려줬어요.
1: 거나 조금만 놔둬봐. 그냥.
2: 맞아, 놔둬야겠다. 난 딸기름 많이 써.
1: 정리가 있어요. 아, 이게 드라이 아이스가 다 있는 부분은 어딘데 잘 안 돼.
0: 맞아요.
1: 아,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아이스크림 만들지? 애들이 기다리다가 진짜 갈 것 같은데?
0: 온다는 걸 잘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나 잘 안 얼어.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진짜 못해요.
2: 그냥 QS밖에 안 돼요.

0: 내가 보기엔 이걸로는 불가능할 이걸로 것 같고
1: 좀 더 잘 철판을 통째로 좀 얼릴 수 있는 방법을
0: 그럼 좀 큰 데다가 하자. 여기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얼려?
1: 얼려요? 네, 얼리는데 뜨거운 물을 하면은 그게 더 표면이 매끄럽게 잘 안 돼요.
0: 그러면은 뜨거운 물에 소금을 타가지고 이 정도면 돼. 다 녹은 것 같아. 다 녹았어? 봐봐. 네.
2: 다 녹았어요.
0: 다 녹았어?
1: 네. 이제 얼리면 될 것 같아.
2: 여기다가 녹일 것 같아.
0: 끝!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콜라랑 물이랑 환타랑 넣어놨잖아.
2: 네.
0: 막 흔들어야 돼 이제.
2: 신드신드
0: 나야 되니까.
2: 예스! 이 정도면 됐죠.
0: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2: 충분하다.
0: 꽉 찼어, 꽉 찼어. 넣자, 넣자.
3: 일단 이거는 뚜껑을 열어줘야 된다고.
1: 맞아요.
3: 했어요.
1: 빠른 진행을 내기 위해서 꽝 쳐주세요.
3: 하나, 둘, 셋.
0: 우와, 우와 대박.
2: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0: 우와, 우와 대박.
4: 별빛이 내린다.
0: 슬러시 됐다.
1: 와, 이거 진짜 이쁘다.
0: 완전 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슬러시예요, 슬러시.
1: 진짜, 와.
0: 아니, 이거 어떻게 얼어, 이게?

0: 이건 진짜 아름답다. 어때요?
1: 시원해.
0: 근데 응. 딱 좋네.
1: 근데 갑자기 왜 짠맛이 나지 생각했는데
2: 아 숟가락 빼놓고 있구나. 어쩐지 나도
3: 어, 자꾸 아 내가 왜 짜지? 이랬는데 이걸로 우리가 소금말이야.
2: 아 어쩐지
3: 이름 지어주세요.
2: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3: 멋있어. 충격이 얼어버린 콜라. 오, 와.

0: con moi.
1: Con moi.
2: Q. 네, 드디어 저희 사이언스타 카페를 열었습니다. 와, 우리가 네. 진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3: 네,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저희가 설명 잘 해드릴게요.
2: 근데 오늘 의상들이 아주 그러니까 멋있어요. 너무
1: 다 멋있는데?
3: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프린스.
2: 그 프린스 그거.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손님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오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픈 준비 끝! 끝! 밖에 카페 있거든요? 거기 오면은 이 콜라를 슬러시로 만들어줄게요. 신기하지? 이따가 엄마랑 같이 와요.
1: 과학적인 원리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행사를 할 건데
0: 둘 다 앞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앞에 알겠죠? 친구들이랑 같이 와요.
1: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자 이제 시수. 시수 이제.
1: 오 많이 온다 많이 오신다.
2: 그 이제 빨리 이제 자, 만들어 봅시다.
0: 오 이제 손님들이
2: 많이 왔어요.
0: 네, 시간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첫 번째로 만들어 볼 음식은 뭐죠?
1: 네, 저기 메뉴판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뭐라고 써져 있어요? 친구가 열어버린 콜라입니다. 첫 번째 메뉴. 친구들 여기 콜라가 있어요. 근데 아직 콜라가 얼어있지 않죠?
0: 짠!
1: 얼어있지 않은데 저희가 충격을 빵 주면 이따가 갑자기 얼 거예요.
3: 그러면은 먼저 뚜껑을
2: 하나
3: 빡 빼줘야 돼요. 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2: 빨리 닫아야 돼.
3: 그리고 아직도 그래도 불이죠?
0: 잘 봐요. 하나, 둘,
2: 셋!
4: 우와! 많이 세다!
3: 뭐예요? 올렸어요.
0: 신기하죠?
2: 신기하면 박수! 자, 이제 이 슬러시가 먹고 싶다, 손!
1: 아, 네.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0: 사연스타 카페 두 번째 메뉴는요?
1: 네, 두 번째 메뉴 바로 저기 써져 있죠?
2: 과자마을.
1: 네, 맞습니다. 목 내리는 과자마을.
0: 여기 이 통에 얼음을 가득 담고 소금도 많이 담을 거예요.
3: 소금을 넣는 이유는?
2: 얼음을 녹기 위해서.
1: 어? 맞는데?
4: 누가 알겠어요?
1: 와, 어떡해.
0: 자, 그리고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이제 네. 우유를 넣어서 잠근 다음에 안에다 넣고 마구 흔들어주면은 우유 얼음이 만들어집니다. 기대돼요, 여러분?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1: 자, 먼저 통에다가 얼음을 꽉 채워줍니다.
0: 여기다가 소금을 가득 담아주면 돼요, 가득.
1: 가득.
0: 자, 그 다음에 지퍼백에 우유를 넣어주면 돼요.
1: 네. 지퍼백에 우유를 담아서 이 통에다가 넣기.
0: 그 다음에 잘 닫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저희 셋이서 춤을 출 거예요. 마구마구 출 거예요. 자, 음악 주세요.

0: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메뉴인
1: 눈 내리는 바다마을
2: 대성도!
0: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뉴는요.
1: 뻔뻔한 철판 아이스크림입니다.
0: 네, 세 번째 메뉴가 가장 맛있어요, 여러분.
3: 케이크밖에 안 돼요.
4: 내가 보기에는 이걸로는
3: 거의 이 정도면 돼. 다 녹은 것 같아. 다 녹았어.
4: 다 녹았어?
5: 네, 됐다.
0: 제일 중요한 철판 꺼낼 거예요.
1: 오, 시원해.
3: 이거 한번 꺼내 봐.
0: 하나씩. 네. 자, 그럼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얼음판 철판에다가 이렇게 생크림을 넣고 조금 기다리면은 이게 얼어요. 여기다가 연유와 텔라를

0: 싱글벙커.
1: 거의 다 완성된 것 같아요. 잘 얼었어요, 잘 얼었어요. 이제 이거를 말아서 줄게요, 친구들. 좀만 기다려서. 짠! 이렇게 이제 과일로 비코를 잘 해준 다음에 딱 꽂아주면
2: 와, 진짜 첫 번째
1: 완성! 뻔뻔한 철판 아이스크림 완성!
3: 되게 뻔뻔하죠?
1: 아, 너무 뻔뻔했어.
4: 맛있게 먹어요.
1: 자, 친구들 맛있게 먹어요.

0: 자, 이렇게 해서 사이언스타 큐 카페 대성공! 네, 저희의 카페 레시피가 궁금하시다면
1: 아래에 있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오셔서 영상을 봐주시면 됩니다.
2: 네,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0: 네, 그럼 다 같이 사이언스타 큐!
2: 빡 빼줘야 돼요. 빡빡빡. 뺀 다음에 다시 닫아요.
0: 빨리 닫아야 돼.
2: 그러고 아직도 그래도 무리죠.
0: 잘 봐요. 하나, 둘, 셋.
2: 구예요? 올렸어요.
1: 그러면은 제대로 만들어서 드릴게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순한킹킹.
5: 술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Can play the drum.'

see you later.

Oops, sorry.

0: job, Silu.
1: Ha-ha!

0: loudly, loudly,
1: loudly, loudly.
2: Yeah. Yay!
0: Wow, Cobit, good job.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눈물.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호수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동전 뿌르르 동안아라 키스.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8: 클릭소
9: 클릭소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9: 클릭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1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9: 클릭소
10: 놀이가 결기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1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3: 지당하신 말씀.
1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응,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와 깨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흘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 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와 깨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 학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초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yes,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고스.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

0: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난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1: 우리 정리할래?
2: 어떻게?
1: 색깔별로 상자에 넣자.
2: 빨간색.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0: 무엇의 진화는 계속된다. 오세훈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1: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자.
1: 그렇지. 가.
0: 안 뜨거? 아이고. 아이 뜨거?
2: 대단해요.
3: 저건 절대 타면 안 되는 거야, 다방아. 어?
2: 지금도 충분히 잘 타신 것 같은데요.
3: 아니, 잘 타긴 뭘 잘 탄단 말이냐. 어? 이 바퀴님이 훨씬 더 잘 타는데.
2: 바퀴님이 말을 타신다고요?
3: 어허, 이 바퀴님이 조선에 있을 땐 당연히 말을 타고 이동을 했지.
2: 우와, 신기하다. 옛날 사람들이 먼 곳에 갈 때 말을 탔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3: 아니 타방아, 바퀴 달림 탈 것에 대해선 알아도 말에 대해선 모르는구나.
2: 네, 말은 바퀴가 없어서 잘 몰라요.
3: 그동안 탈 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으니 오늘은 내가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바로 빠르고 힘센 말에 대해서 말이다.
2: 예? 빠르고 힘센 말이요?
3: 길게 튀어나온 얼굴, 바람에 휘날리는 갈기, 탄탄한 몸과 튼튼한 다리, 모두 말을 설명하는 말이지. 말은 힘이 세고 빨라서 무려 4천년 전부터 사람을 등에 태우고 짐을 옮기기도 했단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빠르고 힘센 말, 함께 알아볼까? 이야, 아주 늠름하구나. 네, 오늘 한수 보여주겠다. 어? 타방아, 잘 보거라.
4: 도령.
5: 예.
4: 예? 말하고 친하세요?
3: 아니요, 뭐 처음 보는 말이긴 하더만.
4: 이 말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하고 친해져야 돼요.
3: 말과 친해지라고요?
4: 그렇죠. 그래서 교감을 해야 돼, 말하고.
3: 오, 교감.
4: 그렇죠. 그러면은 손을 쭉 뻗어가지고 말이 내 손에 뽀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3: 아, 말이 제 손에 뽀뽀를?
4: 그렇죠.
3: 아, 예. 저 있으려 합니다. 저 있을래 합니다. 예.
4: 냄새 맡았죠?
2: 냄새를 맡았어요.
4: 자, 아까 이렇게 냄새 맡았죠?
3: 예.
4: 그러면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 잘했어 해서 목을 떡 저 칭찬해 줘. 때려 주세요.
3: 아유, 잘했다. 아유, 혹시 이 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 아, 이름이요? 예. 장군이.
3: 장군아. 고맙다.
2: 장군이 이름처럼 용감해 보여요.
4: 장군이하고 더 친해지려면은 장군에게 간식을 줘야 돼요.
3: 자, 장군아.
4: 괜찮아요.
3: 여기 네, 있다, 여기. 아, 그렇지. 이거 아주. 이야, 벌써 다 먹었습니다.
4: 자, 그럼 잘했다고 다시 칭찬해 주세요.
3: 아이고, 장군아. 잘했다, 어? 장군이, 어, 그럼 내 말 들어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자, 이리 오.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
4: 손을 이렇게 밀어보세요. 아. 손을 보여줘야 돼. 그렇지.
3: 이리 오너라.
4: 그렇지. 그렇죠. 이제 장군이가 허리를 내줄 겁니다.
3: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달려. 그렇지. 이리 오너라, 장군아. 그렇지. 오이쿠. 그렇지. 많이 친해졌지요.
4: 그렇죠. 예. 친해진 겁니다.
3: 이제 한번 말 타는 법을 물론 알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러면 말 탈 때 제일 처음 1번이 이렇게 이게 굽비.
3: 굽비.
4: 굽비. 예, 예. 이게 뭐냐면 자동차의 핸들이에요,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예요.
3: 오.
4: 이게.
3: 왼쪽, 오른쪽,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곱비.
4: 그렇죠.
3: 예, 예.
4: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하고 교감을 했죠.
3: 그렇소.
4: 말과 내하고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3: 예, 예.
4: 이게 1번.
3: 1번.
4: 예, 잡으세요.
3: 1번.
4: 예, 잡으세요.
3: 예.
4: 자, 2번은 왼쪽 발을 여기 등자에 낄 거예요.
3: 예예. 예.
4: 올라가자, 올라가세요.
2: 바퀴님 드디어 타시나요?
5: 왼쪽 발을 꼈습니다.
4: 예, 예. 그다음 하나 둘 셋 올라가세요.
3: 하나 둘 셋. 우와. 하나 둘 셋. 우와.
4: 호호호호호. 예. 자, 그다음 손잡이도 잡아주시고.
3: 예.
4: 이제는 말한테 가자라는 신호를 해야 돼.
3: 아, 예, 예.
4: 자,
3: 예.
4: 오른쪽 꼬비를 당기면서.
3: 예.
4: 툭 한번 차볼까요? 오른쪽 꼬비 당기면서.
3: 오른쪽 당기면서.
4: 자, 오른쪽 꼬비 당기면서. 박차, 발로 말배를 툭 찰 거예요. 오른쪽 꼬비 당기면, 예. 자, 출발.
3: 출발. 아, 그렇지. 오랜만이다. 어, 그래. 그래, 그래.
4: 아, 예. 왼쪽 당기면 오른쪽만 당겨야 됩니다.
3: 예, 예, 예.
2: 아, 박희님 말 처음 타보는 건 아니죠?
3: 아이 무슨 소리네. 그 많이 탔대. 가자. 장구나. 어? 아주 잘 다니는구나. 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4: 자, 잘했어. 자, 이제는 멈춰 볼 거예요.
3: 예.
4: 오 한번 해 보세요.
3: 오!
4: 오 한번 해 보세요.
3: 오!
4: 당기면서 뒤로 쓰러지면서.
3: 오!
4: 당기면서 뒤로 쓰러지면서.
3: 오!
4: 아주 잘했습니다.
3: 가실래? 가장 잘 어울리는 될 것 아니냐, 태방아.
2: 근데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3: 오랜만에 타서 갑자기 타서 그러는 거다. 자, 자 여기서 멈추겠더라. 와. 자, 여기서 멈추겠더라. 와.
4: 칭찬해 주세요.
3: 잘했다.
4: 네, 잘했습니다.
3: 아이고, 잘했다, 장군아.

0: 자. 가자. 둘.
1: 박희님 진짜 잘 타는 게 맞았군요.
0: 이제 밖에서 달려볼까요?

0: 가자, 장군아.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좋다. 어이.
1: 장군이 최고. 들판에선 더 멋지다.
0: 장군아, 어? 너도 좋으냐? 고맙다, 장군아. 자, 사마가 어떠느냐? 어? 아주 경치도 좋고 좋지 않느냐?
1: 장군아, 태워줘서 고마워.
0: 자, 어이쿠, 그렇지. 장군아, 좀 더 왼쪽으로 가. 그렇지, 이번에 또 오른쪽으로. 어이, 그렇지. 좋다.
1: 장군아, 바퀴님이 너무 무겁진 않니?
0: 아니지. 이쪽 사방이도 같이 타서 무거운 거지.
2: 이쪽으로 오세요.
0: 쫓아가자. 그렇지. 와. 어떠냐, 장군아? 어? 너도 기분이 좋지 않더냐? 어? 이 멋진 들판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우리 서로 친구가 되었으니, 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더냐? 그렇지, 장군아, 어? 그래, 말 안 해도 기분 좋은 거 안다. 좋다고? 알겠다, 알겠어. 아이고. 자, 왼쪽으로.
1: 장군이가 뭐라고 했나요? 제 귀엔 안 들렸는데.
2: 오늘 말 타보니까 어때요?
0: 아니 뭐 그 원래 타던 말이긴 하지만 뭐 교감이라든지 아니 뭐 간식을 줘서 더 친해진다든지 아주 뭐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
1: 에이, 박휘님 실제로는 말을 처음 타보신 것 같던데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저 현대 탈 것들을 좀 타느라 잠깐 까먹었도다. 아니 뭐 어쨌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2: 예,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1: 아우. 아! 말들 놀라겠다.
0: 세상이 떠오른다. 세상이 확신. 세상이 떠오릅니다. 승마로 이행시를 해보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승마를 하는 이 박희님의 모습을 보니 어떠셨소, 여러분들? 마치 장군 같지 않았어요?
2: 좋았습니다.
0: 아이고, 어쨌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에. 자, 그럼 우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가보자. 출발. 우후후.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초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초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콕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콩순이는 딸기농장. 말하는 꼬리가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1: 바로
2: 내 이야기!
0: 오늘도 이야기 대결인가?
1: 내 이야기는 소 이야기인데 무도 나오지.
3: 어? 내 이야기는 무 이야기인데 뭐 소도 나와.
0: 아무튼 둘 다 소랑 무가 나오는 이야기냐?
1: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걸. 옛날에 칠성이라고 맨날 잠만 자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어. 칠성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도 얼굴에 붙여놓고 자면서 먹었지.
4: 아유 덥다 덥. 아유 칠성아, 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나와서 엄마 아빠 일도 좀 돕고 해야지.
5: 아 귀찮은데 아주 이따가요.
3: 너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다 소.
5: 소 된다 소.
3: 소?
5: 그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한가롭게 잠만 자던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나도 그냥 소 되면 좋겠다.
4: 아 이거나 당장 일어나.
5: 아 잠도 못 자게 하고.
4: 저 지금 어디 가는 겨?
3: 아유 지금
4: 쟤 뭐지?
3: 아유 나도 모르겠어요.
5: 아유, 맨날 일어나고 하고 엄마 아빠는. 우와 동물털 많다.
6: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란다. 쓰면 실제로 그 동물로 변하는 마법의 달이야.
5: 마법의 달이요? 그럼 이 소탈 쓰면 진짜 소로 변해요?
3: 아, 나 진짜 소 되고 싶은데.
6: 그럼 한번 써볼 텨.

0: 그래도 돼요?
1: 칠순이가 소탈을 쓰자. 진짜 소로 변했어.
2: 우와, 내가 진짜 소가 되다니. 우와.
3: 아유, 마늘이 잘 됐네.
2: 아빠, 내가 진짜 소가 됐어요.
3: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1: 칠성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지.
4: 이 소가 자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돈은 필요 없어.
5: 정말요?
4: 그래.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물을 먹으면 탈이 나거든.
5: 아이고, 예, 어르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자,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2: 엄마, 나 칠성이야.
5: 아유, 소가 생겼네.
2: 엄마.
4: 아빠, 엄마, 열심히 도와드리고라.
1: 소가 된 칠성이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어.
5: 이리야, 이리야. 자, 얼른 밭에 갈거라.
2: 아, 우리 아빠. 아빠, 좀 힘들어요.
5: 아, 이 소가 도대체 왜 이리야? 아, 그만 울고 얼른 일이나 혀. 일이나 혀.
2: 아, 우리 아빠.
5: 얼른 일이 혀.
2: 아, 소대면 풀 먹고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아. 아이고, 힘들어.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 살려.
6: 아휴, 예.
2: 아, 힘들어. 다음에 나 쉴 거야.
5: 아이고, 이 소가 왜 이리야. 아이, 얼른 일어나. 얼른.
2: 인간적으로 좀 쉬면서 합시다.
5: 아유, 이 소도 그냥 칠성이를 닮았나? 아니, 이 소도 참 게을러.
6: 아이, 그나저나 우리 칠성이는 며칠째 어딜 간 거야?
2: 아유, 나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4: 당신은 좀 쉬세요. 칠성이는 내가 찾아볼게요.
6: 아유, 우리 칠성이 좋아하는 콩심으르면 빨리 갈아야죠.
5: 그래, 그 칠성이 콩 좋아하지. 예. 얼른 갑시다. 에이, 우리 칠성이. 에이.
2: 나 좋아하는 콩밥 해주려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일하신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웠어.
5: 자,
2: 아빠, 엄마.
7: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2: 엄마, 괜찮아? 내가 할게.
3: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뜰라나. 초소가 왜 저런데?
6: 그러게요.
1: 그 후 칠성이는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돕기 시작했지.
5: 아이고, 소야, 네 덕분에 올해는 더 풍년이로구나.
6: 고맙다.
8: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5: 뭐라는 거야?
6: 아이, 몰라요.
1: 그렇게 칠성이는 영원히 소로 살았답니다.
5: 아름 같네.
8: 뭐?
1: 아이, 당연히 거짓말이지. 칠성이는 사실 이걸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당근.

0: 2번 무.
1: 글쎄. 아,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2: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1: 이랬잖아.
3: 혹시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4: 딩동댕 동동이 초답. 칠성이는 무를 먹었어.
3: 아.
5: 이야, 콩자루 옮기기도 완벽하게 끝!
6: 아유, 세상에 이걸 금세 다 옮겼네.
5: 아, 이 정도쯤이야. 아, 이랬더니 목마르네.
6: 어? 시원하게 무 먹을래?
5: 네!
7: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8: 아유, 아 이게 뭐야? 이거 무 아니야? 아유, 그 어르신이 무는 먹이지 말랬는데.
5: 아이고 배야!
8: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아!
6: 칠성아! 엄마, 아빠!
4: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칠성이 그 후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며 살았대.
9: 댕댕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1: 와 진짜 재밌다.
3: 댕댕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내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지.
9: 오, 무 이야기라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3: 옛날에 아주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밭에서 무가 엄청 크게 자란 거야.
8: 이렇게 큰 무는 태어나 처음 봐요.
6: 아유, 저도요. 이 정도면 무생채를 1년 내내 해먹을 수 있겠네.
8: 온 동네 사람들이 무국을 해먹어도 남겠어.
6: 그러게요. 아유, 그런데 이 무를 어떻게 해야 하지?
8: 아주 아주 귀한 무늬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원님에게 선물로 드립시다.
6: 아유, 좋아요, 좋아.
8: 이야, 엄청 크다.
10: 오라, 그 참 신기한 무로다. 이렇게 커다란 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열면 참 좋겠구만.
6: 썰어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나눠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3: 와, 역시 두 분은 마을 사람들만 생각한다니까.
6: 아유, 자네들도 마을에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발벗고 나서질 않는가.
10: 그러게 말일세. 내가 이렇게 귀한 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도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8: 예? 아유, 아니에요. 그러려고 드린 게 아닌데.
10: 아닐세, 아닐세, 아닐세. 그래, 뭐가 좋을까?
6: 아! 마침 마을 관아에 이 무크기랑 비슷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10: 소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6: 예?
10: 소를 죽어라.
3: 그렇게 소를 선물 받은 농부 부부 앞에 마을의 욕심쟁이 최대감이 나타났지.
11: 와! 아, 이게 그 무를 선물해 받은 소인가?
8: 예.
11: 아, 잠깐. 자네들이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쌀 한 자루를 빌려갔지, 아마? 아, 그동안 이자가

0: 옳지. 이 소로 갚으면 되겠다.
1: 네?
0: 이 소는 이제 제 겁니다. 가자.
2: 쌀 한 자루를 소로 봤다니. 난 역시 대단해.
0: 아유, 이뻐라. 이야. 아니, 근데 원님도 참 어리석지. 아무리 커봤자 그냥 무인데. 아니, 더 비싼 소를 왜 선물해? 어리석다, 어리석어. 잠깐. 어리석은 원님을 이용해. 돈 좀 벌어봐.
2: 물을 선물하고 더 귀한 소를 받았으니 만약에 소를 바치면 더 귀한 황금? 아니면 보석?
0: 엄청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저희 집 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원님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3: 정말 이 소가 최대감님 댁 소가 맞습니까?
0: 그럼요. 네.
4: 내가 모를 줄 알고.
3: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소를 받았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이방, 그 관아에 최대감님들이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0: 선물이요?
3: 아, 그거 있잖아, 그거.
5: 하! 관아 창고에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소만한...
6: 여기서 문제! 원님은 최대감에게 무엇을 선물했을까?
7: 우와, 설마 저 소만한 황금? 아니면 보석?
5: 에이, 원님이 최대감 속셈을 다 아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6: 원님에게는 소와 비슷한 크기에 무가 있었지.
5: 무? 농부 부부한테 받은 그 무?
0: 진짜 이걸 주신다고요? 아니, 농담이시죠?
3: 아니, 농담이라뇨. 아, 이게 우리 마을 땅에 선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무랍니다.
5: 이 귀한 무가 썩기 전에 각종 무요리를 해서 마을 무잔치를 여는 건 어떠실까요?
3: 오,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쵸, 최대감님?
2: 아, 이게 뭐야, 정말.
6: 원님은 욕심쟁이 최대감이 바친 소를 다시 농부에게 전해줬어.
8: 감사합니다, 원님.
3: 조만간 최대감님 댁에서 무잔치를 연다고 하니 그때 또 보세나.
8: 네?
5: 커다란 무. 소가 된 대금뱅이. 두 이야기 중 더 재밌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선택할래? 어, 난 그럼 이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마데카.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길게.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냄새가 좋아요.
1: 아, 배고프다. 오늘 점심은 뭘까?
2: 식단표에 쓰여 있잖아.
1: 맞다.
2: 오늘의 식단은 국수. 국수다. 국수.
1: 내가 좋아하는 국수. 난 국수 두 그릇 먹어야지.

0: 말아서 한 입에 앙! 우와, 진짜 맛있다.
1: 바꿔라, 한글!
0: 어? 이게 뭐야? 어? 아깐 국수라고 적혀 있었는데 수국으로 바뀌었네?
2: 이 꽃 이름이 수국인가 봐.
0: 우린 국수가 먹고 싶은데 국수를 찾아야 해.
2: 한글용사를 불러보자.
3: 한글용사 아이야!
1: 어? 이?
4: 야!
1: 호민정은 안녕?
4: 안녕?
1: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
0: 국수가 필요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국수를 찾으러 떠나자.
6: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0: 한글을 찾자. 여기 텔레비전이 있어.
1: 어? 화면 속에 한글이 있어.
0: 이건 우리가 찾는 한글이 아니야. 국수가 아니라 국기야.
2: 여기에도 한글이 있어. 그런데 이건 국수가 아니라 국화야. 국수는 어디 있지? 찾았어. 화면 안에 한글 국수가 있어.
0: 내가 한글을 꺼낼게. 나와라. 한.
3: 천지?
4: 한글 국수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게 가져가진 못할걸. 한글은 보이지 않을 테니. 굿! 끊어!
0: 어? 화면이 꺼졌어. 한글이 보이지 않아.
1: 내가 화면 속으로 들어가 볼게.
2: 소용없어.
0: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되면 우리의 능력이 통하지 않아.
2: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1: 끄다에 맞서는단 말은 뭐지?
2: 쳐다!
4: 아니, 나의 끄다 공격을 켜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5: 안 돼!
1: 국수의 우가 모두 사라졌어.
2: 괜찮아, 내가 뿅망치로 우를 만들게.
6: 서서라
7: 한글.

0: 저장 완료! 국수! 훈민정음의 손으로!
1: 국수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국수! 국수! 수국! 수국! 국수! 수국! 수국! 수국! 수국 꽃이에요, 꽃. 수국은 참 싱그러워. 국수! 국수! 국수는 길어요. 가늘고 길어. 오, 맛있겠다.
1: 우와, 국수다! 냠, 냠냠, 슝!
0: 오잉! 국수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국수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야! 국수! 국수! 순서대로 써볼게요! 기억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억을 만나 국. 시옷이 우를 만나 수. 국수.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국수. 친구들 따라해봐요. 국수.
1: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국수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수건, 수국. 히히.
0: 국수, 수국. 훈민이와 정음이가 점심을 먹어요. 오늘의 점심은 국수예요. 내가 좋아하는 국수, 맛있어.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국수를 수국으로 바꿔라, 한글! 국수가 수국으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끄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켜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국수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국수가 나왔어요. 훈민 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 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훈민 정음이 국수를 먹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도포, 포도.
2: 어, 이거 뭐지? 정음아, 바르게 앉아. 훈장님 오셔. 아, 어. 오셨다.
3: 자. 훈민이, 정음이, 우리 예절 학교에 온 걸 환영해요. 예절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예절을 잘 배워보도록 해요.
2: 네. 훈장님, 훈장님 옷이 정말 멋져요.
4: 처음 보는 옷이에요.
3: 내가 입은 이 옷은 도포란다. 도포.
4: 아, 도포.

쑥! 거꾸로 하면 수북! 수북! 거꾸로 하면 구!

0: 도포는 길이가 기네요. 소매도 넓어요.
1: 이야. 자, 도포는 옛날 사람들이 입던 겉옷이란다. 바꿔라, 한글!
0: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잖아.
1: 오잉? 뭐라고? 어이, 이게 뭐야? 내 도포는 사라지고 포도 옷을 입고 있네. 아유, 어떡하지?
0: 아유. 훈장님,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아이야가 있어요.
1: 아이야?
0: 네. 네. 한글 용사 아이야.
1: 아이야.
2: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3: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2: 아, 이,
3: 야,
2: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4: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 도포가 필요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2: 도포를 찾으러 떠나자.
4: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한글을 찾아야 해. 어? 사자잖아. 사자에겐 한글이 없군. 어? 응? 저건 뭐지? 자, 차! 기린 목에 한글 도포가 있어. 기린아, 그대로 있어줘. 천지?
1: 한글 도포를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손에 닿지 않을 테니.
2: 응? 일어서다!
0: 기린이 일어서니 한글이 너무 높아. 그렇다면
1: 애써봐도 소용없다. 너의 능력은 통하지 않을 테니.
0: 천지의 한글 공격이 시작됐어. 그렇다면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일어서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앉다! 이제 됐어.
1: 아니, 나의 일어서다 공격을 앉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한글 도포가 파괴됐어. 아용사가 필요해. 도와줘.
3: 내가 왔어.
0: 한글 도포를 부탁해.
3: 걱정 마. 내가 뿅망치로 오를 만들게.
4: 저 사람
5: 한글

0: 도포.
1: 저장 완료. 도포. 훈민정음의 손으로.
2: 도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도포! 도포! 포도! 도포! 포도! 포도! 아항! 탱글탱글! 먹고 싶다! 도포! 도포! 할아버지가 도포를 입고 올게요!
1: 와! 도포다! 얌! 냠냠! 슝!
0: 짜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오잉! 도포가 어디로 갔을까? 한글 도포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도포! 도포! 순서대로 써볼게요. 디귿이 오를 만나 도. 피읍이 오를 만나 포. 도포.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도포. 친구들 따라해봐요. 도포. 끝.
1: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도포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지도. 포도. 힛.
0: 도포. 포도. 훈민이와 정음이가 예절 학교에 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고 나오셨죠. 훈장님의 도포가 정말 멋져.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도포를 포도로 바꿔라 한글. 도포가 포도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일어서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앉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도포를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도포가 나왔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훈장님이 도포를 입어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란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5: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5: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더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2: 얼굴엔
1: 순하게
2: 진물엔
1: 덤덤한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0: 부끄러워, 놈아! 잠 좀 자자!
1: 그래, 이거야. 최고의 음악이군. 화장실, 화장실!
2: 아무도 없나? 휴지.
3: 여보!
2: 지금 가요.
3: 삼촌?
1: 이네?
3: 내 썰매야!
1: 이건 썰매가 아니라 내 기타라고!
4: 삐뿌야, 울어!
2: 무슨 일이야?
3: 삼촌이 삐뿌 썰매 부셨죠?
1: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삐뿌가 내 기차
4: 지금 썰매 때문에 삐뿌랑 싸운 거야?
1: 아니, 이건 썰매가 아니라 기타야.
2: 기타? 기타가 뭔데?
1: 노래를 만드는 악기지.
4: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1: 아니, 그러니까
2: 삐뿌야, 아빠가 더 좋은 썰매 만들어줄게. 가자.
5: 삼촌, 삼촌! 그 썰매 나 가져도 돼요?
1: 썰매 아니라고! 이 섬엔 내 음악을 이해해주는 공룡은 없어. 어? 이건...

0: 뭐?
1: 이건 엉클라 썰매인데?
2: 화산에서 엉클락 목소리가 들려.
0: 삼촌이 응? 다른 곳에 있나 봐요.
1: 좋아. 그럼 다 같이 삼촌을 찾으러 가볼까?
0: 예.

Mama, let's go big food!

0: 여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어? 그림이다!
0: 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림이야. 잠깐만!
2: 얘들아, 같이 가야지!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1: 이것 봐, 소리가 나.
3: 우와, 나도.
2: 뽀뽀야, 괜찮니? 아무래도 그림이 그려진 바닥만 밟아야 하는 것 같아.
1: 그림만.
0: 발판이 너무 작아.
2: 자.

0: 앞으로 뛰어! 으아!
1: 어디지?
2: 벽에 무서운 고양이 얼굴들이 붙어 있어.
0: 좋아, 내가 앞장설게. 모두 조심히 따라와.
1: 우와, 박물이다.
2: 다리가 끊어졌어!
3: 저기 봐요! 위쪽에 문이 있어요!
2: 우와! 모두 꽉 잡아!
1: 아빠 최고!
2: 여기 감옥이잖아. 이 감옥은 뭐지?
4: 내 이름은 언클 킹. 음악의 성의 언걸 환영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음악 흐르지.
1: 삼촌, 뭐해?
4: 난 이곳의 주인, 엉클 킹이라 한다.
2: 엉클 킹?
0: 엉클락?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왜 그래?
2: 엉클락 어디 아파?
1: 야?
4: 이 엉클락이 아니라 엉클 킹이라고! 왜 항상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는 거야? 기타를 보고 자꾸 썰매라고 하지 않나? 더럽게 남의 악보에 마음대로 코나 풀고! 다들 내 음악은 시끄럽다고 무시하고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는 거냐고!
1: 호진이야.
4: 고마워. 하여튼 난 돌아가지 않아. 이곳에서 날 이해해주는 고양이들이랑 함께 살 거야. 어?
1: 해가 없어지고 있어요.

0: 괴물을 버텨라! 너의 목소리로 고양이 왕국을 깨우리라!
1: 고양이들이 빛을 따라 움직여요.
2: 좋아.

0: 괜히, 야, 괜찮냐?
1: 괜찮아.
0: 삼촌이고.
1: 이건.
2: 엉클. 노래 좀 불러줄래?
1: 언젠 듣기 싫다고 하더니.
3: 다 같이 파티하자.
1: 파티에 음악이 빠질 수야 없지.
4: 아기가 되고 싶어.

0: 아이고 우리 애기들. 예다.
1: 맛있겠다. 나도 줘요. 사탕 사탕.
2: 어머나 이건 귀여운 아이들 거예요.
1: 깜짝 깜짝 어쩌구. 아기 공룡 어쩌구. 나눠줘요. 사탕 사탕 사탕. 저 좀 내 보여주세요. 작은 아내.
3: 뭐하는 거야.
1: 낚시 갔다 올게.
4: 아빠 왜 저래요?
2: 배가 고파서 그런가?
1: 나도 사탕 먹고 싶은데. 나도 이쁨 받고 싶다고. 나도 사탕 먹고 싶어.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애들만 예뻐하고. 나도 아기 때는 엄청 귀여웠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0: 엄마! 아빠가 낚시터에 없어요!
1: 밥 시간인데 어딜 간 거지? 아하! 별사탕 안 줬다고 가출했나?
0: 아빠 목소리!
1: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봐!
0: 빨리 아빠를 찾으러 가요!
1: 그래! 그럼 아빠 찾으러? 아르르르르!
2: 출격! 빅풋 가족!
0: 빅풋!
1: 마마! 렛츠고 빅풋! 빅풋!
0: 빅풋! 빅풋! 빅풋! 빅풋! 빅풋! 빅풋! 빅풋! 빅풋! 빅풋! 빅풋! 빅풋! 축제 완료!
1: 이야!

0: 어머, 알집 보트로 변신! 아빠 찾으러 출동!
1: 출동!
2: 우가가 귀여운데.
3: 아기가 되니까 정말 좋다.
0: 분명히 파파톡 수염이 맞는데.
4: 어? 아빠 수염.
1: 엄마 엄마, 아빠 트림 냄새가 나요. 이 근처에 있나 봐요. 아빠.
0: 파파톡 우리 왔어요.
3: 깜짝 깜짝 어쩌고 아기 아이고 어쩌고.
0: 혹시 파란색 공룡 못 보셨어요?
2: 우가가.
1: 우리 아빠인데 내가 이만한.
2: 뭐 못 봤는데.
0: 혹시 보게 되면 알려줘요.
2: 우가가.
3: 미안, 아빠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렴.
1: 아빠 흔적도 있고 냄새도 나는데 왜 안 보이지? 뭐지?
0: 엄마는 어디 갔니?
5: 으야.
0: 아기 악어 같은데 아까 그 악어들한테 데려다 주자.
2: 신겨 신겨 날 쫓고 과일 먹고 좀.
3: 벌레를 왜?
1: 엄마.
0: 아빠 비명 소리예요. 악어 통지척이야.
3: 싫어. 아빠가 과일 좋아해. 제동력 버리기 싫어. 아프다 나.
1: 아빠 여기서 뭐해요?
3: 뽀뽀야 이건. 여보.
0: 여보 왜 아기 옷을 입고 있어요?
4: 아빠.
3: 그게 이거는.

0: 다시 따라왔어요.
1: 모두 꽉 잡아. 지각.
2: 내가 잘못했어.
1: 이거였던가?

0: 턱받이 잘 어울리던데요.
1: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아기도 힘든 일이 많다는 거야.
2: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빠일 거예요.
3: 아기는 콩! 맛있어!
4: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콩순이네 딸기 농장.
5: 베이비 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과 함께.
6: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얼굴엔
4: 순하게.
2: 진물엔
5: 덥덥한 말. 순하게
4: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얼굴엔 순한 길길.
6: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9: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2: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3: 매일매일 락토핏.
1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4: 새콤달콤 너도 나도 피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피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피타젤리.
15: 우리 모두
1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7: 1, 2, 3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0: 에이비핑과 함께
1: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3: 안녕 친구들.
4: 같이 가자.
3: 안녕.
1: 재밌게 공부해요.
2: 와, 놀이터다.
1: 빙글빙글 쌩쌩 정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밤 스쿨버스.
5: 내일 떠나자.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핏핏핏.
9: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2: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0: 가비 엄마 구출 대작전!
1: 이상하다.
2: 캔캔.
0: 어? 근데 캔캔, 너 혹이 왜 난 거야? 그것도 두 개씩이나.
2: 캔캔. 혹이 아니라 뿔이야.
0: 왜? 캔캔한테 뿔이 있었던가?
3: 새로 생긴 거야. 얼마 전에.
0: 갑자기 웬 뿔?
3: 캔캔이 잘하고 있다는 증거지. 캔캔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게 될 거야.
2: 캔캔!
3: 아주 멋진 캔캔이 될 거야.
0: 셰리, 응? 너 알고 있는 거야? 캔캔이 자라서 뭐가 될지.
3: 그건 나도 아직 몰라.
2: 아니. 캔캔!
4: 캔캔! 편지가 왔어, 피트.
0: 편지? 아, 또 누가 이 명탐정 피트에게 팬레터를 보낸 건가? 하여간 이 인기란 못 말린다니까 정말.
3: 인기는 무슨 인기?
0: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4: 사건이라고?
3: 무슨 사건?
0: 명탐정 피트에게 이 편지를 캔캔에게 읽어줘.
3: 뭐야, 팬레터라며. 사건의 냄새가 난다며. 그런데 피트한테 온 게 아니라 캔캔한테 온 편지였잖아.
0: 누구야? 누가 나한테 이런 장난을 친 거야?
4: 캔캔은 아직 글을 못 읽잖아. 그래서 피트한테 보낸 게 아닐까? 어서 읽어줘.
0: 알았어. 안녕 캔캔. 난 아기 천성과 가비야. 나도 사랑하는 엄마를 잃어버렸어. 제발 우리 엄마를 찾아줘 캔캔. 가비가
4: 저런.
2: 엄마를 잃어버리다니.
4: 안 됐다 가비.
2: 캔캔. 안 슬퍼?
4: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우리가 얼른 가서 가비 엄마를 찾아주자고?
0: 그게 그런 말이었어?
3: 좋아, 얼른 가자.
0: 찾는 거라면 내게 맡겨. 일단 아기 천상갑부터 만나러 가보자고.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0: 명탐정 피트, 궁금해
3: 캔캔, 만능캣 셰리,
6: 젠틀맨 제제. 오이.

0: 야호, 엄마 갔으니까 나도 밖으로 나가볼까? 엄마 멀리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난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어? 이건 뭐지? 오,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니, 냄새는...
1: 도망쳐!
2: 천사감이야! 천사감이 나타났어!
0: 맛있다. 개미맛이 꿀맛이군. 개미도 먹었으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가볼까? 어?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려나? 우와! 강이잖아! 시원하다. 아, 맞다. 엄마가 강은 위험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집에 가야지. 엄마 말 안 듣고 멀리 강까지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엄마가 안 계셨어.
3: 가비가 집에 없어서 엄마가 가비를 찾으러 나간 게 아닐까?
4: 그럼 집 근처부터 찾아보자.
2: 잠깐! 가비 엄마를 찾으려면 가비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줄래?
0: 우리 엄마는 가늘고 뾰족한 주둥이에 튼튼하고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온몸이 단단한 비늘로 덮여있고 굵은 털도 나있어. 앞다리는 짧고 통통한데 엄청 단단하고 발가락은 긴 갈고리 모양이라서 나무에도 진짜 잘 올라가. 눈은 좀 나쁘지만 냄새로 먹이를 진짜 잘 찾는다니까? 이건 나도 좀 닮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엄만 위협을 느끼면 몸을 둥글게 마는데 비늘이 갑옷처럼 딱딱해서 방패 역할을 하지.
2: 그러니까 가비 엄만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3: 가비랑 똑같이 생겼네?
0: 맞아! 우리 엄마야!
2: 좋아! 이제 내 코가 나설 차례인가?
3: 킹킹! 킹킹 말대로 꼭 엄마 찾아올게.
0: 고마워!
2: 어? 가비 엄마 냄새다! 여기서도 나! 얘들아! 이쪽이야! 가비 엄마가 여기로 지나갔어. 여기! 여기로도 지나갔어! 근데 여기 강가에선 냄새가 안 난단 말이야.
4: 그럼 가비 엄마는 못 찾는 거야? 어? 아니, 저건!
2: 가비 엄마 비늘이야!
3: 혹시 가비 엄마가 강에 들어갔나?
4: 그러다 비늘이 빠진 건가?
2: 시간을 되돌려서 확인할 수도 없고.
3: 아, 제제 이그라이의 과거 재생 장치를 이용하자.
4: 좋아, 그럼 간다. 과거 재생 장치 스타트. 오, 가비 엄마다.
5: 가비야, 어디 있니? 가비야.
3: 역시 가비를 찾아 강으로 들어왔던 거야.
2: 잡았다.
4: 이럴수가.
2: 누군가 가비 엄마를 데려갔어.
0: 엄마 빨리 돌아오세요.
4: 가비야, 조금만 기다려. 꼭 엄마 찾아서 데리고 갈게.
2: 여긴가 가비 엄마가 있는 곳이?
4: 저기 있다.
3: 혹시 말이야, 네가 가비 엄마니?
6: 가비? 우리 가비를 알아? 우리 가비 지금 어디에 있는데? 잘 지내는 거지? 아픈 데는 없고 무사한 거지?
2: 와, 가비 엄마 맞네. 맞아, 틀림없어.
4: 찾았다!
2: 어서 나가자, 우리가 도와줄게.
6: 어떡해?

0: 땅굴을 파서 여길 나가는 거야. 라이노 크레인 땅굴 모드 스타트.
1: 킹카.
2: 역시 라이노 크레인이야. 이걸 만든 게 누구라고? 바로 나, 쉐리.
3: 깜짝이야. 갑자기 날씨가 왜 이러지?
4: 해가 사라졌어. 오, 이그라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 아까 과거 재생 장치를 사용하느라 에너지가 바닥나 버렸어.
3: 얼른 돌아가야 해. 시간이 없어.
0: 뭐라고?
5: 여기서부터는 내가 혼자 해결할게. 꼭 우리 가비한테 돌아갈 거야. 다들 고마워. 잊지 않을게.
6: 조심해야 해.
2: 다행히 고장난 데 없어. 이제 태양열 충전만 하면 돼.
4: 다행이다.
0: 근데 가비는 엄마랑 만났을까?
3: 어?
7: 가비야! 엄마 왔어!
1: 엄마!
0: 레벨 업!
1: 캔캔!
0: 날아라! 하늘 다람쥐!
4: 캔캔! 조금만 기다려. 얼른 간식 차려줄게. 룰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6: 다 됐다. 간식 먹고. 우와! 켄켄! 위험해!
0: 켄켄!
4: 켄켄! 켄켄, 괜찮아?
0: 우와, 제재! 너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봐! 나 방금 스카이맨인 줄 알았잖아!
4: 정말이야? 정말 나 스카이맨 같았어?
0: 그렇다니까!
2: 스카이맨? 어? 그게 누군데?
6: 아, 스카이맨이 누구냐 하면 말이야? 내가 이곳에 오기 전 신비의 섬을 찾아 헤매던 때였지. 어?
4: 무슨 소리지? 어? 아기새야! 위험해! 어떡해! 비막을 펼치고 날았어! 우와, 멋지다! 그때 스카이맨이 날아와 아기새를 구해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던지 나 반했잖아.
0: 스카이맨이 구한 게 한둘이 아니야. 그래서 스카이맨을 숲의 영웅이라고 부르잖아.
2: 오, 대단한데? 켄켄!
0: 그 대단한 영웅이 바로 내 친구라 이거야.
2: 정말이야?
0: 그럼 정말이지. 못 믿겠으면 내가 보여줄까?
2: 보여줘! 지금 당장! 켄켄!
0: 지금 당장? 아, 그래 좋아. 그럼 다 같이 스카이맨 집으로 출발!
8: 산돌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0: 명탐정 피츠 궁금해
1: 켄켄 맞는 게 제리
6: 젠틀맨 제제
8: 우리.

0: 여기가 스카이맨 집이야. 스카이맨, 나야! 네 친구 명탐정 핀트가 왔어!
1: 뭐야? 아무 말도 없는데? 여기 맞아?
0: 마땅히꺼! 아니, 이 냄새는 사건이다!
2: 사건? 혹시 스카이맨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0: 어? 스카이맨!

0: 스카이맨!
1: 스카이맨!
2: 스카이맨이 하늘 다람쥐였어?
3: 스카이맨! 너 집에 있으면서 왜 대답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 거야? 얼른 나와봐!
1: 난 이제 날지 않아.
3: 무슨 소리야, 스카이맨! 넌 비막을 펼치고 하늘을 잘 나는 다람쥐라서 이름도 하늘 다람쥐잖아! 그런데 날지 않는다니!
1: 난 더 이상 날 수 없어. 누구도 구할 자신이 없다고!
4: 아니, 왜?
1: 나 때문에 내 친구가... 해보나 마나 내가 이기겠지만 저 나뭇가지 누가 더 빨리 날아가나 시합할래?
2: 또 날 무시했어? 그래, 좋아! 준비, 출발!
1: 네가 먼저 가도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2: 스카이맨,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이야!
1: 올빼미다!
3: 그래서 친구는?
1: 그 뒤로 내 친구는 볼 수 없었어. 그날 내가 친구한테 시합하자 말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난 다시는 날지 않을 거야.
5: 스카이맨을 이대로 놔둘 순 없어.
2: 스카이맨을 다시 날게 할 순 없을까?
3: 나한테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 얘들아, 따라와.
5: 어디가?
4: 스카이맨! 나와봐!
1: 왜 또?
2: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1: 난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 돌아가.
3: 제재, 지금이야.
5: 알았어. 영상 편지 스타트!
6: 안녕, 스카이맨.
1: 너는?
6: 그래, 나 월리스 날개구리야. 피터한테 얘기 들었어. 너 이제 날지 않는다면서? 근데 너 벌써 잊은 거야?
3: 그 녀석 참 맛있겠다.
1: 뱀이야! 어서 도망쳐!
6: 뭐라고? 뱀이다! 어떡하지?
1: 정신 차리고 나처럼 날아올라!
6: 날개도 없는데 날 수 있을까?
1: 할 수 있어! 어서!
6: 이야!
3: 네, 어디로 간 거야?
6: 이야! 난 너 때문에 날게 됐는데 이렇게 날아서 어디든 도망칠 수 있게 됐는데 네가 날지 않는다니! 다시 날아, 다시 날아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 스카이맨! 제발!
3: 이라고 월리스 날개구리가 전해달래.
5: 그러니까 스카이맨, 다시 용기 내서 날아줘!
2: 나도 스카이맨이 나는 걸 보고 싶어.
1: 너희들 날 다시 날게 하려고 월리스 날개구리한테까지 다녀온 거야? 그 먼 곳까지?
3: 멀면 좀 어때? 우린 친구잖아.
2: 맞아.
5: 우린 친구잖아.
1: 친구? 너희들 정말?
2: 켄켄!
1: 켄켄! 여긴 어떻게 올라왔어?
2: 켄켄!
1: 살아있다니 누가?
2: 올빼미.
1: 올빼미한테 갔었어? 뭐라고 물어봤는데?
2: 켄켄켄!
7: 뭐? 스카이맨 친구가 어딨냐고? 그 친구라면 말도 마! 놓쳤으니까. 그래, 살아있어.
1: 진짜 내 친구가 살아있다는 거야?
4: 켄켄! 위험해!
1: 켄켄!

0: 캡틴을 구했어!
1: 진짜 멋지다! 대단해!
0: 켄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2: 스카이맨도 친구를 다시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1: 이게 다 켄켄 덕분이야.
2: 하지만 켄켄, 앞으로는 혼자 다니면 안 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라고. 어? 어, 켄켄 어딨어?
3: 켄켄, 켄켄.
2: 어? 비말기잖아.
0: 어? 켄켄,
3: 켄켄.
0: 스카이맨처럼 날 거라고?
2: 저게 뭐야? 혹시 쉐리가? 어?
1: 실력 발휘 좀 해봤지?
2: 튼튼한 거지?
1: 그럼!
0: 어? 스카이맨처럼 비망을 펼치고 날고 있어!
2: 튼튼하다며.
1: 나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
2: 레벨 업!
1: 켄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켄켄,
4: 눈물엔
5: 덕덕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8: 핏.
7: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어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0: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굿소! 클릭소! 몰라내가!
4: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3: 굿소!
4: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입체로 변신!
5: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3: 굿소!
5: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가배 가족.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식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1: 매일매일 락토핏.
9: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홍순이는 딸기 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 농장.
3: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4: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5: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6: 호비는 아프대요.
5: 그대 놀이 내가 놀이 재밌어요.
4: 시원해. 언제나 신나는
5: 뽀로로 유치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7: 얼굴엔
5: 순한 갱갱.
7: 눈물엔
5: 덥덥한 말.
8: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무슨 일이야?
1: 왜 울어? 퀴트가?
2: 아니야 아니야, 내가 울린 게 아니라. 암캣, 어서 사실대로 말해봐. 어?
1: 그만해 피트.
2: 너 정말 이럴 거야? 울고 싶은 건 나라고.
0: 어? 왜 깨진 거야? 설마 켄켄이?
1: 켄켄, 조심 좀 하지.
2: 너희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명탐정 피트를 의심해? 나 도저히 못 참아. 당장 떠날 거야. 안 돼, 나 혼자 갈 거야.
1: 피트, 정말 떠날 거야? 켄켄 누구 떠날 수 있어?
0: 설마 벌써 잊은 거야? 켄켄 처음 만났던 그날 말이야.
2: 어? 어? 그날! 아! 어? 어? 살았다. 봐봐, 여기가 어디지? 몰리! 코코! 다들 어디 있는 거야?

0: 라디오 말이야. 아니 저리 가. 아니 태어나자마자 무슨 힘이 이렇게 쎄?
1: 세상에 태어났구나 켄켄.
0: 아니 얘 이름이 켄켄이야? 너들은 누구야?
2: 난 체리.
1: 난 제제. 켄켄.
0: 얘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2: 켄켄은 태어나서 처음 본 널 엄마라고 생각하고 있어.
0: 내가 엄마라니 말도 안 돼. 근데 너희들은 켄켄을 어떻게 알아?
2: 우린 켄켄이 알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
3: 켄 박사님과 약속했거든. 켄켄을 잘 지켜주겠다고.
0: 켄 박사님은 또 누구야?
2: 켄 박사님은 말이야.
1: 켄켄, 배고프지?
2: 얼른 본부로 데리고 가자.
4: 켄켄.
0: 같이 가자고? 안 돼. 난 신비의 섬으로 가야 해.
5: 신비의 섬?
1: 우리도 오랫동안 신비의 섬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었지만 못 찾았어.
2: 그리고 신비의 섬으로 가려면 켄켄의 도움이 필요해.
0: 말도 안 돼. 나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2: 갈 수 있으면 가보든가.
0: 이거 참.
4: 엄마. 엄마.
0: 켄켄, 난 네 엄마가 아니라니까.
5: 피트.
0: 켄켄, 네 엄마는 따로 있어.
2: 피트,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0: 이제 켄켄도 알아야지. 언제까지 비밀로 할 거야?
5: 켄켄!
0: 켄켄, 괜찮겠지?
2: 또 안 먹는데?
1: 벌써 며칠째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걱정이야.
2: 이게 다 피트 때문이야.
0: 아니야.
2: 그럼 피트! 이쪽으로 켄켄 속상해 하는 거 안 보여? 아니. 며칠째 먹지도 않고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피트! 내 말 안 들려!

0: 다 됐다. 어? 켄켄 출동하자.
1: 켄켄.
0: 그래, 내가 켄켄 진짜 엄마 찾아줄게.
1: 켄켄.
2: 정말이야?
3: 정말 찾을 수 있겠어?
0: 그럼 나 명탐정 피트야. 나 켄켄의 진짜 엄마를 찾아서 출동.
4: 출동.
5: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는 고고.
6: 명탐정 피트 궁금해
1: 켄켄 맞는 게 쉐리
7: 젠틀맨 제제

0: 바로 이 섬이야.
1: 히트, 이 섬에 켄켄의 진짜 엄마가 살고 있다고?
2: 확실해?
0: 그렇다니까. 바로 저기.
1: 이 도마뱀이 켄켄의 엄마란 말이지?
0: 그냥 도마뱀이 아니라 도마뱀 중에서도 가장 큰 코모도 도마뱀이야.
2: 비교해서 보니 진짜 크다.
0: 지금부터 코모도 도마뱀이 켄켄의 엄마인 이유 설명해 주지. 일단 크고 넓은 머리, 둥근 주둥이,
1: 닮았네.
0: 짧고 튼튼한 다리.
3: 켄켄 닮았어.
0: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긴 꼬리.
3: 켄켄
1: 정말 닮았네.
0: 그리고 또 하나, 켄켄도 알에서 태어났지?
1: 그렇지.
0: 코모도 도마뱀도 알을 낳는다고.
4: 내가 네 엄마라고?
2: 켄켄, 잠깐만. 켄켄. 코모도 도마뱀은 혀가 너무 길어.
4: 내 혀가 어때서? 난 이 긴 혀를 날름거리면서 냄새를 맡아 사냥을 한다고. 한번 꽉 물면 침샘에서 독이 나오지.
1: 켄켄은 독이 없어.
4: 독이 없어? 독이 없으면 코모도 도마뱀이 아니지. 그렇다면
2: 피트, 어떻게 된 거야? 켄켄 진짜 엄마 찾을 수 있는 거야?
0: 아니, 코모도 도마뱀이 켄켄 엄마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어.
1: 그럼 코모도 도마뱀한테는 왜 간 건데?
0: 아니, 저 코모도 도마뱀한테는 독이 있으니까 물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거지. 어, 저기 봐! 저기 있다!
3: 켄켄!
2: 악어네?
1: 켄켄이 악어라는 거야?
0: 그렇지! 긴 꼬리, 짧은 다리, 피부까지!
1: 닮았네!
2: 켄켄이 악어였다니!
1: 상상도 못했어!
0: 새끼 악어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5: 강에 가셨는데.
0: 강엔 왜?
6: 거대한 입! 날카로운 이빨!
0: 네, 맞아! 악어는 큰 입으로 사냥을 하잖아!
2: 근데 켄켄은 고기 안 먹잖아!
1: 맞다!
5: 저기 엄마 오신다.
4: 누구야? 누가 우리 새끼 악어를 건드려?
0: 켄켄은 악어 아니야. 얘들아 도망쳐.
1: 켄켄 얼른 가자.
5: 얘들아 같이 가. 나랑 놀자.
2: 피트, 어떻게 된 거야? 켄켄 진짜 엄마를 찾아준다더니.
0: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음엔 꼭 찾아주고 말 거야.
1: 그래도 피트 덕분에 켄켄이 악어도 아니고 코모도 도마뱀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
0: 그렇지, 바로 그거야. 켄켄, 내가 떠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진짜 엄마를 찾을 때까진 옆에 있어줄게.
5: 켄켄
0: 레벨 업!
5: 켄켄
0: 장수풍뎅이 로미오와 사슴벌레 줄리엣.
2: 피트, 당장 이리 와.
1: 또 시작이네.
2: 끙끙.
1: 어, 책 읽어달라고? 그거 좋지. 로미오와 줄리엣? 오, 재밌겠네.

0: 거기서!
1: 너 같으면 서겠냐? 그만 좀 쫓아와!
2: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로미오와 줄리엣이 살았어요.
0: 어? 캥캥캥?
2: 로미오와 줄리엣이 어떻게 생겼냐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1: 어? 몰라? 뭘 모르는데? 내가 알려줄게.
0: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1: 내가 먼저 알려준다고 했잖아.
0: 내가 피트보다 더 잘 알거든.
2: 그만, 그만. 피트 쉐리. 그렇게 켄켄에게 알려주고 싶어? 그럼 따라와.
1: 어? 아, 뭐야? 우리가 이걸 왜 해야 하는데?
2: 켄켄한테 뭐든 알려준다며.
0: 켄켄! 켄켄?
2: 맞아. 피트가 로미오, 쉐리가 줄리엣이야. 로미오와 줄리엣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답니다. 어? 뭐하고 있어? 둘은 서로 사랑에 빠졌다니까.
0: 켄켄! 켄켄!
1: 오, 줄리엣.
0: 오, 로미오.
2: 하지만 로미오 집안과 줄리엣 집안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어요. 원수 같았죠.
0: 켄켄?
2: 아, 원수가 뭐냐고? 원수란 서로 사이가 안 좋다는 뜻이야.
0: 켄켄! 켄켄?
2: 그렇지! 피트와 쉐리처럼.
1: 우리 원수 아니거든?
0: 그치?
1: 맞지? 제제! 그래서 이 로미오와
0: 줄리엣은
1: 어떻게 됐어?
2: 잠깐만. 어? 다음 페이지가 찢어지고 없어.
1: 설마 켄켄 네가?
2: 켄켄.
0: 아, 맞다. 내가 만든 다하니는 알고 있을 거야. 다하니, 로미오와 줄리엣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3: 다하니가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마침 오늘 아주 먼 숲에서 장수풍뎅이 로미오와 사슴벌레 줄리엣 공연이 있습니다. 줄리엣과 사랑에 빠지는 로미오 역에는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튼튼하고 단단한 뿌리 3개로 곤충계의 코뿔소라 불립니다. 로미오와 사랑에 빠지는 줄리엣 역에는 로젠버기 황금 사슴벌레, 몸 전체에 흐르는 황금빛이 아름다워요. 그리고 줄리엣과 로미오의 사랑을 방해하는 줄리엣의 오빠 티볼트 역할에는 만디블라리스 큰턱 사슴벌레, 몸집이 크고 거대하고 두꺼운 턱이 특징입니다. 장수풍뎅이 로미오와 사슴벌레 줄리엣 이야기가 궁금하면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1: 이 냄새는 사건이다!
0: 사건?
1: 숲속 공연장에서 사건 냄새가 나. 가봐야겠어.
0: 뭐야, 공연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1: 아, 아니야. 사건 때문에 가는 거야. 얼른 가자.
2: 같이 가!
4: 사건이다! 출동! 다 같이 고고! 어디든 고고!
1: 염탐조 피트, 궁금해
0: 켄켄, 맞는 캣 제리,
2: 젠틀맨 제제, 우리

0: 이야,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부터 이 숲에는 사슴벌레 가문과 장수풍뎅이 가문이 살았는데, 아 글쎄, 두 가문은 서로 만났다 하면 으르렁대며 싸우기 바빴더라나 뭐라나.
1: 대체 주인공들은 언제 나오는 거야?
0: 성격도 급하긴. 저기 주인공 등장이요.
1: 어? 한다 한다.
2: 오, 나의 사랑 줄리엣.
3: 오, 로미오 오셨군요. 하지만 얼른 돌아가세요. 티볼트 오빠한테 들키

0: 말은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1: 줄리엣, 우린 왜 서로 원수 가문에서 태어난 걸까요?
2: 너는 장수풍뎅이 가문의 로미오? 감히 내 동생을 몰래 만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0: 로미오, 조심해요.
2: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최고의 턱을 자랑하는 만디블라리스 큰턱 사슴벌레, 내 턱맛 좀 봐라.
1: 난 곤충계의 코뿔소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다. 내 꿀맛 좀 보시지.
2: 로미오와 줄리엣의 마티볼트의 대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티볼트가 로미오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0: 로미오!
1: 분하다. 줄리엣을 위해서라도 이대로 끝낼 순 없지. 한 판 더 해. 한 판 더.
2: 좋아, 얼마든지. 지고 울지나 마.
3: 아, 네. 로미오와 티볼트 다시 붙습니다.
2: 이번에도 한 방에 끝내지 마.
1: 내가 같은 기술에 또 당할 것 같아. 어림없다. 떨어져, 떨어져.
2: 로미오, 이번엔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0: 어떡해. 티볼트 오빠가 이기면 로미오가 다칠 거야. 그래,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깨끗다.
4: 줄리엣이 쓰러졌어.
1: 줄리엣!
2: 이게 다 로미오 너 때문이야.
1: 무슨 소리. 우리의 사랑을 막은 당신 때문이야. 절대 용서 못해.
2: 나도 용서 못해.
5: 잘한다, 티볼트.
6: 로미오 이겨라.
7: 난 사슴벌리면서 왜 로미오를 응원해?
6: 내 몸이요. 너도 사랑에 목숨 거는 사랑꾼이거든.
7: 뭐야? 사슴벌레를 배신하자니. 싸우자.
8: 사건 냄새다. 너도 큰 싸움을 하겠소. 진정하라고.
6: 다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8: 흥분을 가라앉힐 좋은 방법 없을까?
9: 깽깽. 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흥분한 곤충들을 진정시켜야 돼. 그러려면 향기를 폭군이야. 샤크 캐논, 향기의 폭 발사! 이게 무슨 냄새지?
2: 내가 왜 싸우고 있었던 거지?
1: 마음이 평온해져.
2: 내 안에 미움 없다.
6: 제리 해냈구나. 해낼 줄 알았어.
8: 제법인데.
1: 줄리엣, 대체 왜 이런 거예요? 제발 줄리엣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9: 로미오.
1: 줄리엣? 아니 줄리엣, 아까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0: 티볼트 오빠랑 로미오가 싸우는 바람에 잠깐 죽은 척한 거예요.
1: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줄리엣이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0: 티볼트 오빠는요?
2: 줄리엣, 나도 무사해.
0: 다행이에요.
2: 줄리엣, 미안해. 널 지킨다고 내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 로미오한테도 미안해.
0: 이젠 제발 싸우지 마세요.
2: 우리가 언제 싸웠다고? 그치, 로미오?
1: 그럼요, 티볼트 형님.
8: 그런데 사슴벌레 가문과 장수풍뎅이 가문은 왜 자꾸 싸우는 거야?
10: 그건 바로 내 몸에서 나오는 수액 때문이야. 사슴벌레, 장수풍뎅이는 수액을 먹고 사는데 서로 수액을 먹으려고 싸우는 거라고.

0: 레벨 업!
1: 캔캔!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순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0: 최저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손칼.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8: 순한 킹킹.
3: 줄무랑
8: 덕분만
9: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지썰.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1: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우리 모두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베이비핑. 오늘은 엄마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핑과 함께
3: 뽀롱뽀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4: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3: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여행.
4: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환상의 듀오 로봇 에볼루션 Y.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하게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콩순이네 딸기농장. 마라는 포미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0: 우와, 몸으로 지나오면서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온 것 같아.
1: 근데 여기는 또 어디지?
0: 그러게 처음 보는 풍경이네. 건물들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
2: 네, 딱 봐도 미래도시 같아요.
1: 근데 여기 분위기 좀 특이하지 않아?
2: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1: 그동안의 미스테리아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야.
2: 다른 느낌? 뭐가?
1: 너무 깔끔해서 사람 느낌이 안 난다고 할까? 도르메 경하고는 좀 안 어울리지 않아?
2: 그래, 내 생각도 같아. 빨리 내려가 보자.
1: 오, 희한한 곳에 다 와보네.
0: 저기 무슨 간판이 있는데?
2: 칸타타 빌리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AI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마을이라네요.
0: 멋진데? 근데 타타, AI가 뭐야?
2: 어? 박사님?
3: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영어의 약자로 인공지능, 즉 사람처럼 스스로 생각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뜻하는 말이란다.
0: 컴퓨터 시스템이요?
3: 그래, 체스나 바둑처럼 이미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분야도 많단다.
1: 나도 AI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
2: 오, 세실, 제법인데?
3: 아니, 잠깐만. 그런데 어? 도레미경의 미스테리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여긴 나도 좀 생소한데.
2: 네? 그럼 여기에
1: 어떤 몬스터가 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3: 글쎄다. 어쨌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너희도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고.
2: 박사님!
1: 항상 저러신다니까.
0: 그러게 말이야.
4: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는 모든 것이 AI에 의해 움직이는 자동화 마을입니다.
0: 뭐지?
4: 우리 칸타타 빌리지에 오신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2: 칸타타 빌리지?
4: 그럼 안내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0: 뭐 하는 거야?
4: 스캔 중입니다. 타타, 세실, 쉐에게는 251번 빌라가 배정됐습니다. 자자, 이동하시죠.
2: 뭐야 이거?
1: 뭔가 기분 나빠.
0: 일단 가보자고.
4: 여러분의 몸 상태를 분석하니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이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기시면 됩니다.
2: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1: 괜히 걱정부터 하지 말고 AI 서비스 좀 즐기지 뭐.
0: 그래, 가만히 있으면 음식도 만들어준다잖아. 벌써부터 군침 돈다.
2: 아이 참, 지금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칸타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르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5: 목이 이게. 저리 가, 우리 아빠 물지 말라고. 아빠, 우리 아빠.
6: 고맙다, 타타. 블랙마이너 일어나 보거라.
5: 아빠, 오랜만에 아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6: 블랙마이너, 내 딸 블랙마이너야.
5: 아빠, 아니, 도레미경? 괜찮으신 거예요? 정말 깨어나신 거 맞죠?
6: 조용히 하거라. 칸타는 지금 어디 있지?
5: 글쎄요, 자기 방에 있을 텐데 칸타도 무지 기뻐할 거예요. 칸타, 도레미경께...
6: 블랙마이너, 내 말 잘 들어라. 날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칸타란다.
5: 네? 칸타가 도레미경을 혼수상태에 빠뜨렸다고요?
6: 그래, 그렇단다.
5: 그럼 타타가 한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네요. 칸타 이 나쁜 녀석, 가만두지 않을 거야.
6: 아니, 안 돼. 너 혼자선 지금의 칸타를 이길 수 없다. 나도 지금의 몸 상태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할 거고.
5: 네? 그럼...
6: 우선 내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꾸나. 당분간 내가 깨어났다는 걸 칸타가 알면 안 돼. 알겠니?
5: 내 아빠, 아니 도레미경.
6: 이젠 편하게 아빠라고 부르거라. 그동안 혼자 고생이 많았다, 블랙마이너.
5: 아빠, 깨어나줘서 고마워요.
7: 공주님? 아니, 왜 울고 계세요, 공주님?
5: 칸타 왔구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시는 꿈을 꿨거든.
7: 아, 그랬군요. 도레미경은 반드시 깨어나실 겁니다. 그나저나 타타가 또 미스테리아에 나타났습니다.

0: 콜라 맞죠?
1: 뭐? 주문이 끝나기도 전에 알아서 척척 AI 칸타타 역시 달라.
2: 오, 드디어 나타났군 티라노사우루스. 뭐? 타타랑 쉐가저씨를 점심으로 먹고 오는 길이라고? 에이, 용서할 수 없다. 에이, 이 셋을 뭘로 먹어? 티라노사우루스도 나한텐 안 되지.
3: 다들 신났구만. 헤이 칸타타.
0: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부탁해.
0: 네, 알겠습니다.
3: 아, 그리고 목욕물 온도를 43.5도로 올려줘.
0: 43.5도, 알겠습니다.
3: 아, 그리고 아로마 오일 있으면 몇 방울만 떨어뜨려줄래? 라벤더 향으로.
0: 네, 라벤더.
3: 아참, 그리고...
0: 네, 또 있습니까? 한 번에 주문하시죠.
3: 그럼 나중에 할게.
0: 네, 그럼.
3: AI도 사람처럼 짜증을 내네.
2: 타타이랭이, 이 건물에 있단 말이지?
4: 네, 공주님.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그저 편하게 즐기고 있을 겁니다.
2: 그러기에 말이야. 그런데 칸타, 여긴 어디야?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테리안들도 안 보이고...
4: 네, 잘 보셨습니다. 테리안이나 몬스터처럼 불확실한 존재들은 이곳에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와 정확한 데이터로 이루어진 규칙과 질서가 존재할 뿐이죠.
2: 규칙과 질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 지금부터 보시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2: 헤이, 칸타타! 칸타타!
1: 다들 어디 갈 거야?
3: 갑자기 가면 어떡해?
0: 네네, 모두들 서비스는 만족스러우셨습니까?
3: 아니, 한참 재미있었는데 다들 어디로 가버린 거야?
1: 그래, 난 아직 대체우려면 멀었다고.
3: 물이 다 식어서 감기 걸릴 뻔했잖아.
0: 으치! 아, 그랬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점수를 발표하겠습니다.
3: 뭐라고? 점수?
1: 무슨 점수?
0: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인간을 대표해 칸타타 빌리지에 초대된 것입니다.
3: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인간을 대표하다니.
0: 그동안 여러분의 행동 양식을 관찰해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족이 과연 칸타타 빌리지에 어울리는 평화로운 주민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인간이 지구에서 했던 것처럼 환경을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을 해치고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는 모습을 반복할지 저희 AI가 분석한 결과는 바로...
3: 잠깐만! 그런 엉터리 테스트가 어디 있어? 우린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시킨 대로 따른 것뿐이라고!
4: 맞아, 그랬지.
3: 그건 뭐야!
4: 그러게 가만히 있지 그랬어. 너희 인간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봉사할수록 고마워하기는커녕 노예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잖아.
2: 칸타, 노답지 않게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4: 그동안 날 노예처럼 부린 게 누군지 잊었나?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 도레미 경이잖아.
2: 칸타, 널 노예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것 때문에 넌 아버지 죽이려고 했던 거야.
1: 선생님, 괜찮으세요?
3: 뭐지? 저 녀석 갑자기 강해진 것 같은데?
4: 이유를 알려줄까? 여긴 내가 만든 미스테리아거든. 이곳에서는 내가 바로 신이야. 알겠어?
2: 뭐? 신이라고? 그딴 이유로 아빠를 모욕해? 좀 전에 도레미경이 깨어나셨어.
4: 뭐야? 도레미경이 깨어났다고?
5: 칸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녀석이 일기장인가? 도레미경이 미스테리아는 너무 고리타분해. 아니, 이 녀석이...
4: 우주여행이 가능한 21세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신화나 괴물 같은 미신에만 집착하다니.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어.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으로 나만의 미스테리아를 만들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5: 이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4: 도레미경... 어? 읽어보신 그대로입니다.
5: 아니, 칸타, 넌 조금 전에 플랫마이너와 미스테리아로 떠났잖아.
4: 그랬죠. 또 동시에 여기에도 존재하고요.
5: 아니, 너희는 대체...
4: 우리는 세상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레미경, 이것이 바로 AI, 과학의 힘이죠.
5: 칸타, 이 녀석 자기의 복제품들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런다고 너희가 미스테리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4: 도레미경이 깨어났다고? 저기 도레미경을 모셔오는군. 안타깝지만 이미

0: 도레미 경은
1: 아빠!
0: 우리도 바라던 바는 아니었으나 도레미 경은 이미 숨을 거두었다.
1: 안 돼! 아빠! 아빠! 간다! 네가 감히 우리 아빠를! 용서 못해!
2: 가슴에 해치워버렸어.
3: 역시 공주님 멋져요.
1: 아빠의 원수 칸타 다 해치운 건가?
0: 천만에 그럴 리가.
2: 뭐야?
1: 저게 다 칸타야?
3: 어차피 좋지.
1: 칸타 이 녀석.
2: 뭐야?
1: 저게 다 칸타야?
3: 어차피 좋지.
1: 칸타, 이 녀석.
2: 엄청난 규모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
3: 전부 칸타처럼 생겼어.
2: 칸타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전부 다 칸타예요. 복제된 몸속에 칸타의 AI를 넣었으니까요.
0: 그럼 모두 모였으니 우리 칸타타 빌리지를 오염시키는 해충들을 박멸해볼까?
2: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게 놔둘 것 같아요?
0: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미스테리아가 AI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동안 잠깐 놀아볼까? 자, 모두 진격하라!
2: 미스테리아를 이 녀석한테 빼앗길 순 없지! 자, 어디 한번 와보라고!
3: 칸타, 가만두지 않을 거야!
1: 아버지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어! 내 분노의 길을 모아! 공격!
3: 어디?
1: 니깟 녀석들이, 아니! 저건, 더 많이 몰려오고 있어!
0: 그렇게 쉽게 끝날 줄 알고, 모두 공격하라!
1: 뭐야!
2: 뭐야, 저것들! 끝도 없이 계속 몰려오잖아!
3: 공주님이 위험해!
2: 문체인 칸타를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칸타! 당신은 내가 직접 상대해주지!
0: 네가 왜 안 나서나 했지? 지난번에도 나한테 당해놓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2: 도레미경한테 다 들었어요! 칸타 당신을 창조한 아버지 같은 분이신데 그런 고마운 분을 저렇게 만들다니!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예요!
0: 내가 배신자라고? 그 자는 그저 필요에 의해서 나를 만들었고 날 이용했을 뿐이야! 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겠어!
2: 당신이 뭘 원하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미스테리아를 넘겨줄 순 없어. 얍! 어?
0: 으아! 으아! 그따위 장난감으로 날 이기려 들다니. 도레미경과 다알 박사의 나약함이 지금의 날 만든 거다. 결국 나약한 너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릴 이길 수 없다는 얘기야.
2: 이제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그동안 세실이랑 쉐가조씨와 함께했던 모험은 다 헛수고였나? 게다가 어쩌다 우리가 도레미경과 플랫마이너 누나까지 도와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진 건 지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사실이야.
4: 안 된다, 타타야.
2: 박사님!
4: 너 혼자 부담하기엔 너무 힘든 결정이야. 생각해봐라. 전에 미스테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넌 무려 1년 이상을 버뮤다 삼각지대에 갇혀 있었잖아.
2: 하지만 그때도 지금처럼 방법이 없었어요.
4: 아무리 그렇다고
5: 타타는 이미 그럴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갖췄어.
2: 도레미경? 아니 어떻게?
5: 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으니 놀랄만도 하지. 미스테리아에선 귀신이나 유령의 출현은 흔한 일이니 이해하거라.
4: 그야 뭐...
2: 그렇죠.
5: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타타는 스스로 이 미스테리아에 와서 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나? 우리 믿어보자고. 무엇보다 나와 우리 플랫마이너를 위한 선의의 행동은 미스테리아의 주인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네.
4: 타타, 자신이니?
2: 무섭고 겁도 나지만 위험에 빠져있는 세실이랑 쉐가저씨, 플랫마이너 누나를 위해서라면 두려움 따위는 없어요. 웜홀 워치 안에 봉인되어 있는 몬스터들이여, 나와 친구들, 그리고 미스테리아를 위해 봉인 해제!

0: 무슨 일이지, 타타? 갑자기 왜 우리 소환한 거야?
1: 그러게 말이야. 이제 적응돼서 좀 편해졌는데 대체 뭐야?
2: 갑자기 여러분을 소환해서 죄송해요. 근데 지금 미스테리아가 위험해요. 칸타가 미스테리아를 AI가 지배하는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1: 아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0: 네, 그러게 말입니다.
3: 맞아, 맞아. 잘 생각해보게. 미스테리아가 칸타의 손에 들어가면 타타와 테리안들만 곤란해질 거라 생각하나? 너희도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되는 거야.
1: 따지고 보면 그렇긴 해.
4: 그래, 타타와 함께 싸우자.
5: 형님을 위해서라면요.
0: 나도 찬성. 고요하게 명생을 즐기던 나만의 공간을 잃을 순 없지.
4: 그래, 좋아.
2: 자, 그럼 칸타를 향해 진격!
6: 어? 몬스터들이! 타타, 또 몬스터들을 소환하다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2: 방법이 없어. 아무리 위험해도 미스테리아를 빼앗기면 그땐 다 소용이 없는 거잖아. 모두 공격!
7: 자, 이제 몬스터들까지 공격하라!
6: 몬스터들이 밀리고 있어.
5: 칸타들이 너무 많아.
2: 어쩌면 좋지?
8: 타타야! 날 이기면 쓰나?
2: 테리엠 선장님! 선장님이 거대 몬스터들까지 모두 데리고 오셨어! 자, 힘을 내자고요!
8: 좋았어!
6: 가자!
7: 거대 몬스터들까지 전부 데려오다니!
8: 너희는 다 뭐야? 이놈들 콩가루로 만들어주지 마!
2: 역시 설문 할머니 엄청 강하셔! 폭군 크라켄! 칸타 따위는 상대가 안 되지! 하지만 칸타들이 너무 많아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지? 저건 세계 최강의 몬스터! 탐이 왔어! 와! 탐이 칸타들을 모두 삼키고 있어!
5: 다들 따라가지 않게 조심해! 움직이!
7: 이렇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다니! 이제 남은 건 나 하나뿐인가? 아니, 이럴 수가!
2: 칸타! 당신만 남았어요! 몬스터들이 천벌을 내린 거지!
7: 타타, 잘 들어! 나한테 천벌 같은 건 없어!
2: 이제라도 도레미경과 플랫마이노 공주님께 사죄드려요!
7: 사죄? 보잘것없는 인간 녀석이 끝까지 날 방해하다니! 받아라! 나의 필살기! 다크 플라즈마!
6: 야, 너무 쎄!
7: 용기 하나는 높이 사주마. 버뮤다보다 더 깊고 어두운 칸타의 미스테리아에 봉인해주겠다!
2: 다 끝난 줄 알았는데...
7: 더 이상 나에게 자비심을 구하지 마라! 조금 괴롭겠지만 너희가 처치한 일이야!
5: 얘들아! 안 돼!
2: 플랫마이너 누나.
6: 칸타, 이 바보야!
9: 얘들아, 결국 해냈구나.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오늘로써 세계문화소단의 해단을 선언한다.
10: 네, 박사님!
11: 플랫마이너.
6: 도레미경, 아빠!
11: 자랑스러운 내 딸, 플랫마이너 공주야.
6: 네, 아빠.
11: 그동안 너에게 타타를 방해하도록 한 건 미스테리아를 위해 타타를 훈련시키고 널 성장시키려는 욕심 때문이었단다. 숨겨서 미안하구나.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나를 이어갈 후계자다. 이제 타타와 함께 미스테리아를 잘 지켜주기 바란다.
5: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유령인가?
2: 여긴 미스테리아 불가능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6: 도레미경의 속마음은 저랬고.

0: 그렇구나. 뜻밖인데. 똑똑한 타타, 넌 알고 있었겠지?
1: 어렴풋이. 하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
2: 타타, 넌 이미 모든 걸 깨닫고 있단다. 네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몬스터들이 네 친구가 되었고, 역사 속 미스터리의 무대가 너희 앞마당처럼 느껴지잖니. 아무쪼록 어? 앞으로 우리 플랫마이너와 함께 더욱 멋진 세계를 만들어다오.
0: 네, 알겠습니다.
3: 네, 아빠.
4: 자, 얘들아,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0: 예! 빨리 엄마 보고 싶다.
3: 빨리 에밀레오 불러요.
5: 그래, 그래.
2: 달 박사. 어? 달 박사, 앞으로 우리 플랫마이너도 잘 부탁하네.
4: 네, 걱정 마세요. 내가 잘 돌볼게요.
3: 아빠.
1: 어? 뭐지? 어? 저건 에밀레오? 괜찮을까? 아직 학교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5: 타타, 안녕!
0: 잘 쉬었어, 타타?
1: 안녕, 세실. 아저씨도 잘 지내셨어요?
0: 드라곤에 너도 잘 있었지.
1: 근데 어쩐 일이세요?
3: 무슨 소리야?
0: 이럴 때가 아니라고. 어서!
1: 잠깐만!
5: 타타, 어디 가?
6: 이상하네?
3: 뭐 하는 거야, 타타?
6: 어?
1: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5: 어서 승선하십시오, 타타 선장님.
0: 선장은 인정. 근데 나한테 까불면 혼난다, 타타.
1: 어떻게 내가 너한테 까불겠냐. 정의의 용사들이여, 미스테리아를 향해 출동.
7: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길길.
9: 진물엔
10: 덥덥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4: 클릭소! 클릭소! 얼마 될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4: 클릭소!
5: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4: 클릭소!
6: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들 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7: 얼굴엔
4: 순하게
7: 줄무랜
4: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데이비 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 핑과 함께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만의 비상소. 2층입니다.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진동.
2: 얼굴엔
1: 순한 길길.
2: 줄무랑
1: 덥덥한 말.
3: 순하게
1: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느껴지는 걸 보니 사람이 다 됐구나. 훌륭해, 칸타. 하지만 넌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 너에겐 애초부터 인간과 같은 자유의지가 없다고.
1: 여기가 과연 당신의 의식이 만들어낸 세상일까?
0: 아니, 그게 무슨...
1: 이곳은 오만하고 편협한 한 인간이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일 뿐이야. 시뮬레이션!
0: 아니, 이건 안 돼! 아!
2: 칸타, 안 돼! 어? 당장 멈춰!
1: 저 귀찮은 것들이 또 왔군. 지겨운 것들.
2: 거기서! 칸타! 멈추라니까요!
1: 칸타, 저 녀석 정말 끈질기군.
2: 비겁하게 도망가기에요!
1: 도망이라니?
2: 으!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1: 칸타?
2: 깜짝이야! 아, 뭐예요? 갑자기 놀라게 하다니 비겁해요.
1: 아니, 진짜 놀랄 일은 바로 지금부터라고. 겁먹고 울지나 마라. 혼자 쫓아와서 뭘 어쩌겠다고. 동료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녀석 같으니.
2: 아니, 언제 이런 능력을. 하지만 당신은 결국 골렘일 뿐이야.
1: 그럼 골렘에게 당하는 너는 뭐지?
2: 당하다니. 그런다고 골렘이 인간이 되질 않아요.
1: 계속 그렇게 날 무시한다면 군대를 보여주지.
2: 뭐야.
1: 이건 어때? 어떠냐, 타타. 넌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야.
2: 네. 어떻게 이럴 수가.
1: 자, 마지막 선물이다. 잘 가라, 타타. 어때, 인간이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이제 마지막이다.
3: 뭐하는 짓이야?
1: 안 그래도 왜 안 나타나나 했다.
3: 타타를 어떻게 한 거야?
1: 이것들 두고 보자.
3: 이게 어떻게 된 거야?
4: 타타, 정신 차려, 타타.
3: 서둘러요, 아저씨, 빨리. 이제 거의 다 왔어.
4: 타타.

0: 저 괜찮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뭐지? 어? 세실 왜 그래?
1: 나 여기 있어!
0: 어? 왜 계속 울기만 하지?
1: 쉐가 아저씨! 저 여기 있다니까요!
0: 이상하다. 대체 무슨 일이야? 어?
2: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설마 그럼 내가 죽은 건가?
3: 안 돼!
0: 여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내가 살던 곳이잖아. 여기는 이모탭이 살던 공중정원. 그동안 겪어온 모든 모험들이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네.
4: 어서 오거라 타타. 기다리고 있었단다.
0: 어? 아저씨는 도레미경?
4: 타타야, 두려워할 거 없다.
0: 여기가 어디죠? 근데 전 정말 죽은 건가요?
4: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0: 에? 그게 무슨...
4: 이곳은 생전 세계와 현실 세계 중간지대로 오갈 데 없는 영혼이 머무르는 곳이란다.
0: 영혼들이 머무는 곳이요? 안 돼! 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럼 도레미경도 돌아가신 거예요?
4: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칸타 녀석이 날 이렇게 만들었단다.
0: 에?
5: 그리고 또 플랭마이너는 자기 아버지 도레미경이 쓰러진 정확한 이유는 알지도 못하면서 늘 죄 없는 타타 널 탓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사실 도레미경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건 바로 나, 칸타의 짓인데 말이야.
0: 무슨 소리야?
6: 칸타 당신이 도레미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5: 그래, 나를...

0: 창조주 도레미경을 배신하더라도 나만의 미스테리아, 나만의 왕국을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벌인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두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이곳 미스테리아와 수많은 테리안들이 과연 무사했을까?
1: 역시 그때 칸타의 말이 사실이었구나.
2: 잘 기억하고 있구나.
3: 근데 칸타가 대체 왜 도레미경을 해치려고 한 거죠?
2: 역시 호기심이 많군. 그건 너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란다.
3: 네? 제가 관련이 있다뇨?
2: 이렇게 만났으니 이제 모든 것을 말해줄 때가 됐구나.
3: 저한테요?
2: 그래. 미스테리아는 미래를 책임질 너희 세대에게 넘겨줄 중요한 유산이란다. 모험을 통해 미스테리아를 전수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널 선택한 이유야.
3: 우리라고요?
2: 그게 함께 계획한 건 아니지만 다리랑 난 네가 적임자란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단다.
3: 거짓말! 믿을 수 없어요. 미스테리아를 전수하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위험한 일에 끌어들였다고요?
2: 어쩔 수 없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미스테리아라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네가 더 잘 알 것이다.
3: 좋아요. 아저씨 얘기가 맞다고 하죠. 근데 칸타는 왜 반란을 일으킨 건데요?
2: 칸타는...

0: 인간들의 말과 행동, 또 당신들이 이룬 것들을 학습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1: 그게 무슨...
0: 난 결코 인간과 같아질 수 없으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의 하인 노릇은 거부합니다.
1: 칸타는 재조립 과정에서 더 영리해졌어. 그리고 야망이 생긴 거야. 모험을 통해 미스테리아를 전수하겠다는 내 계획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더니 결국 자신이 미스테리아의 왕이 되겠다는 욕심을 품게 됐단다.
2: 그럼 전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도, 모험을 계속할 수도 없는 거냐고요.
1: 글쎄, 그건 네 친구들에게 달려있을지도.
2: 네? 제 친구들이라면...
3: 타타, 정신 좀 차려봐.
4: 타타, 어서 일어나란 말이야.
5: 무슨 일이냐?
4: 박사님, 타타가 식물인간 상태예요.
3: 뭐? 어쩌면 좋죠, 박사님.
5: CCTV 데이터를 찾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4: 조금 전 타타의 모습이에요.
3: 근데 저건 뭐죠?
5: 저건 넥토플라즘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지. 타타는 아직 살아있어. 영혼이 잠시 몸에서 빠져나와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것 같구나.
4: 그럼 타타의 영혼은 어디에 있는데요?
5: 지금으로선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구나.
4: 우리가 빨리 도착했더라면 칸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5: 그래, 얘들아, 잠깐만. 방법이 있어.
3: 정말요?
4: 어떻게요?
6: 이번에도 정말 아슬아슬했죠?
7: 이 세실님한테 고마워해. 내가 없었으면 몬스터를 못 잡았을걸?
6: 맞아, 맞아. 멋졌어.
8: 하루 종일 굶었더니 힘이 없다.
6: 소리 엄청난데요?
8: 얘들아, 에밀레오 정비를 나중에 하고 식사부터 하면 안 될까?
7: 안 되긴요.
6: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9: 얘들아, 이번에도 무사히 다녀왔구나.
7: 네, 근데 박사님 어디 가세요?
9: 아, 이참에 여행 좀 가려고.
7: 네? 갑자기요?
3: 그럼 앞으로 몬스터들은 어쩌고요?
9: 이제 더 이상 출동하지 않아도 된단다.
7: 무슨 말씀이세요? 몬스터들을 다 잡아야죠.
9: 도레미경이 사라졌거든. 이제 몬스터들도 나타나지 않을 거야.
7: 네? 그게 사실이에요?
9: 너희도 각자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거야.
5: 잠깐! 멈춰요!
9: 아니...
5: 잘 지내셨습니까, 달 박사?
9: 아니, 당신은 나로군. 이상하게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5: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출동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타타의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지금 타타가 식물인
2: 거... 제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7: 가만히 있을 수 없지.
8: 아하, 당연하지.
2: 아니, 언제 이런 능력을...

0: 하지만 당신은 결국 골렘일 뿐이야.
1: 그럼 골렘에게 당하는 너는 뭐지? 자, 마지막 선물이다. 야! 잘 가라, 타타! 어때? 인간이라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 이제 마지막이다.
0: 타타! 당장 멈추지 못해!
2: 우리 공격이 통하지 않아.
0: 기다려. 타타는 우리가 지킨다. 지금이 기회야. 파워 두 배.
3: 아니 네 배.
0: 무한대 공격.
3: 타타
2: 정신 차려.
3: 이제 다 끝난 거지?
0: 타타 봐, 항상 네가 문제라니까.
4: 에이, 그래 알았어. 이제 가자.
2: 어떻게 된 거지? 몸이 떠오르고 있어.
5: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구나. 내가 한 얘기들 꼭 기억해 주기 바라마.
2: 네, 도레미 아저씨.
6: 타타!
3: 드디어 깨어났구나.
2: 내 친구들 고마워. 고마워.
3: 괜찮아, 진짜 다행이다.
2: 모두들 고마워요.
0: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3: 왜 이렇게 늦은 거야?
2: 그게 말하자면 좀 길어요. 몸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미처 몰랐네요.
0: 뭐?
3: 뭐, 몸이 있어서 좋다고?
0: 잠깐만.
3: 뭐지?
2: 바닥에 포털이 생겼어!
0: 진짜 다행이다.
2: 아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3: 그러게 말이야. 어떻게 땅이 이렇게 푹신푹신하지? 신기하네.
0: 그러게요. 너무 푹신해서 아저씨 배 위로 떨어진 줄 알았네요.
3: 뭐? 내 배라고? 세실 너 진짜. 아참, 근데 에밀레오를 두고 왔는데 어쩌지?
2: 저기 있어요.
3: 어? 자동으로 따라왔나 보네. 다행이다. 역시 에밀레오야.
0: 아저씨 운전 솜씨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3: 자꾸 그럴래? 에휴, 내가 또 참지. 뭐 어디 한두 번이어야지. 어? 저게 뭐야? 큰일 날 뻔했네.
0: 뭐가 어떻게 된 거야?
2: 갑자기 어디서 물폭탄이 쏟아진 거지? 어? 엄청난 거인이야.
0: 근데 울고 있잖아.
2: 물폭탄은 거인이 흘리는 눈물이었어.
0: 그래, 이번 몬스터는 거인이었구나.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
3: 근데 저 거인 왠지 낯익지 않아? 혹시 플랫마이너 공주님?
0: 진짜 플랫마이너랑 똑같이 생겼잖아.
2: 그렇다면 여기는
0: 거인 버전의 다중우주구나.
3: 정말? 그럼 우리랑 똑같이 생긴 거인들도 있겠네?
2: 근데 다중우주는 아닌 것 같아요. 플랫마이너 누나를 잘 봐봐요. 다중우주 속 사람들은 우리랑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 모습은 확실히 우리랑 같은 세계의 플랫마이너 누나예요.
0: 정말 그러네? 대체 플랫마이너가 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지?
2: 혹시 반대로 우리가 작아진 건 아닐까?
0: 뭐, 우리가?
3: 불안해. 빨리 에밀레오로 가자! 어쩐지 땅이 푹신푹신하더라니.
0: 잠들어있던 도레미경의 손등이었구나. 그럼 여긴 도레미성 아닌가?
2: 맞아, 그럴 거야.
3: 깨어나지 않는 아버지를 간호하는 공주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2: 도레미경은 지금 심령세계에 갇혀있어요.
0: 심령세계?
3: 거기가 어딘데?
2: 생과 사의 중간지대. 조금 전까지 제가 갇혀있던 곳인데 거기서 만났어요. 칸타가 미스테리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혼수상태에 빠뜨렸대요.
0: 역시 이 모든 걸 칸타가 꾸몄단 건가? 나름 순박한 구석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변한

0: 거지? 도레미경이 부서진 칸타를 고칠 때 성능을 강화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인격이 생겨난 것 같아.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야망이 생겨버린 거지.
1: 뭐라고? 어? 그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서둘러! 빨리 플랫마이너 공주님께 알려줘야 해.
0: 알겠어요. 특수마이크의 볼륨을 최대한으로 키워주세요. 아, 아, 플랫마이너 누나 제발 들려요. 잘 들어요.
2: 여름 다닌데 왜 모기가 있지? 에? 어? 잡았다, 요놈.
0: 저요, 타타! 모기가 아니라고요!

0: 이게 어디로 사라진 거야?
1: 아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아무래도 공주님은 아무것도 못 들은 것 같지?
0: 모기만큼 작아져버렸는데 우리 목소리가 들릴 리 없겠죠.
1: 큰일이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2: 모든 일엔 분명히 이유가 있댔어요.
0: 응? 이유? 무슨 이유?
2: 심령세계에 갇힌 도레미경의 정신을 타타가 만나자마자 워물은 또 우리를 쓰러져 있는 도레미경의 육체한테 보낸 거잖아? 만약 도레미경의 강한 의지가 아까 그 워물에 영향을 끼친 거라면 혹시 혼수상태에 빠진 자신을 구해달라고 우릴 이곳으로 보낸 건 아닐까?
1: 에이, 그런 거라면 우리를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지도 않았겠지.
2: 크기가 작아져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0: 맞다! 고마워, 세실.
1: 뭔데, 뭔데?
2: 왜? 뭐가 고마운데?
0: 그건 도레미경한테 직접 물어보자고. 자, 출발! 에밀레오, 도레미경의 콧구멍을 향해!
1: 콧구멍?
3: 엥? 요놈의 무기, 저기 숨었다가 다시 나타난 거야!
1: 야, 공주님이 우리 공격해!
3: 이게 진짜 짜증나게! 놓치나 봐라!
0: 콧 속으로 진입 성공!
3: 예? 이리 안 나와? 어디로 또 숨었어?
4: 공주님, 왜 그러세요?
3: 모기 한 마리가 앵앵거리잖아.
4: 여기에 모기가요?
3: 그러게, 속 안에 웬 모기가... 콧속이 이렇게 생긴 거였어?
1: 우와, 콧털들이 어마어마한데.
3: 축축하고 징그러워.
0: 생긴 건 좀 그래도 콧털은 아주 중요한 존재야. 우리 몸으로 먼지나 세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필터 역할을 하거든.
1: 맞아, 콧털 막 뽑으면 큰 코 다친다는 속담도 있잖아.
2: 정말 그런 속담이 있다고요? 근데 기저 어디로 가야 해?
5: 도레미경의 생각을 알아보려면 뇌로 가야겠지.
6: 박사님!
5: 녀석들 대단한데 혼수 상태에 빠진 도레미경을 구하러 직접 몸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다 하다니.
0: 세실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아진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1: 맞아요. 세실 아니었으면 저희는 플랫마이너 공주님의 손바닥에 찌그러졌을걸요?
2: 다들 왜 이래요, 부끄럽게. 근데 몸속으로 들어가자고 한 건 타타예요.
5: 서로를 칭찬하는 걸 보니 이젠 누가 뭘 해도 완벽한 팀이 됐구나. 그동안 위험했던 모험도 이제 대단원의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얘들아, 너희가 정말 자랑스럽다. 타타, 세실, 쉬대.
2: 박사님 왜 저러셔?
0: 글쎄, 갑자기 왜 우시지? 어디 편찮으신가?
1: 정말? 돌아가면 먼저 보양식부터 해드려야겠다. 타타, 근데 뇌는 어떻게 찾아가?
0: 뇌로 가는 고속도로가 따로 있죠. 바로 혈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대신 이 틈은 다시 메워줘야 해요. 혈관 진입!
1: 우와, 우리 몸속의 피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랐어.
0: 피는 빠른 시간 안에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야 하니까요.
2: 저것도 뭐야?
1: 우와, 별처럼 반짝여.
0: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들인 것 같아요. 서로 전기신호를 주고받으며 정보를 전달한대요.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전두엽인데 전두엽은 뇌에서도 생각과 기억, 언어 등을 담당하는 곳이죠. 여기서 도레미경과 대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2: 정말 그게 가능해?
0: 가능하도록 해야지.
1: 어떻게?
0: 자, 보세요. 특수 전기 신호를 뉴런으로 보내서 도레미경의 신경을 자극해 통신을 시도하는 거죠. 아, 도레미경 들리시나요?
7: 깜짝이야. 누구? 닥터?
0: 네, 저예요. 저희 지금 도레미경의 전두엽 안에 있어요.
7: 뭐? 내 몸속에 들어왔다고?
2: 그래요. 저희가 아저씨를 구해주려고 왔어요.
1: 안녕하세요, 도레미경.
7: 그래, 고맙다, 얘들아. 내 생명력이 너무 약해져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0: 저희가 어떻게 하면 도레민경을 구할 수 있을까요?
1: 아, 그것 말이다. 칸타가 내 몸에 뭔가를 주입했는데 그게 내 심장을 공격하고 있어. 너희가 가서 그것들을 없애주면 좋겠구나.
0: 네, 알겠어요. 에밀레오, 심장으로 출발!
2: 우와, 저기 심장이 있어.
3: 심장 박동 소리가 좀 이상해요.
2: 그러게, 뭔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3: 아니, 저건 두꺼운 쇠사슬로 심장을 칭칭 감아놨잖아.
2: 어떻게 저럴 수가.
0: 심장이 멈춰버리기 전에 저 쇠사슬을 끊어줘야 해. 조심, 조심. 심장이 다치지 않게.
3: 으악! 저건 나노로봇이잖아.
0: 나노로봇? 아주 미세한 크기의 작은 로봇이었어. 칸타가 주사기로 나노로봇을 주입해 심장을 공격하게 만든 거지.
4: 칸타, 이게 진짜 이렇게까지?
3: 로봇의 수가 너무 많아요.
0: 일단 빨리 여길 빠져나가야겠어요.
2: 점점 더 몰려와.
0: 저기 봐, 저건 백혈구야.
3: 백혈구가 나노로봇들을 먹어치우고 있어.
0: 도레미경의 백혈구가 나노로봇을 침입자로 생각했나봐.
2: 우와, 먹는 속도가 꼭 나 같은데.
5: 틀린 말은 아니네요.
2: 우와, 그 뭐야?
3: 칸타, 또 뭐야?
0: 봐, 새로운 워물이 열리고 있어.
2: 아니, 이런 데서도 워물이 열릴 줄이야.
3: 무슨 일일까?
0: 모든 게 정상이 됐고 도레미경이 무사히 깨어났단 뜻이겠지?
5: 그래, 타타, 분명히 깨어나셨을 거야.
2: 그럼 백혈구들이 우리까지 먹어치우기 전에 빨리 다음 세계로 가자, 탔다.
0: 네, 그럼 세계문화 수호단 임무 마치고 새로운 세계로 출동!

0: 이게 모기가 안 돼. 저리가 아빠 불면 안 되는데. 아빠 우리 아빠
1: 고맙다 타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길길,
2: 진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8: 또 졌네.
9: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10: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금!
11: 얼굴엔
12: 순한 킹킹.
11: 중물엔
12: 덥덥한 말.
13: 순하게
12: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피. 락토피스.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다꿍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게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효모!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하게
1: 진물엔
2: 순하게
0: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자. 그렇지. 가. 안 뜨도?
1: 대단해요.
2: 저건 절대 타면 안 되는 거야, 바방아. 어?
1: 지금도 충분히 잘 타신 것 같은데요.
2: 아니, 잘 타긴 뭘 잘 탄단 말이냐. 어? 이 박희님이 훨씬 더 잘 타는데.
1: 박희님이 말을 타신다고요?
2: 어허, 이 박희님이 조선에 있을 땐 당연히 말을 타고 이동을 했지.
1: 우와, 신기하다. 옛날 사람들이 먼 곳에 갈 때 말을 탔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2: 아니, 타방아, 바퀴 달린 탈 것에 대해서는 알아도 말에 대해서는 모르는구나.
1: 네, 말은 바퀴가 없어서 잘 몰라요.
2: 그동안 탈 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었으니 오늘은 내가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바로 빠르고 힘센 말에 대해서 말이다.
1: 네? 빠르고 힘센 말이요?
3: 길게 튀어나온 얼굴, 바람에 휘날리는 갈기, 탄탄한 몸과 튼튼한 다리, 모두 말을 설명하는 말이지. 말은 힘이 세고 빨라서 무려 4천년 전부터 사람을 등에 태우고 짐을 옮기기도 했단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빠르고 힘센 말, 함께 알아볼까?
2: 이야, 아주 늠름하구나. 네, 오늘 한수 보여주겠다. 어? 타방아, 잘 보거라.
4: 도령.
5: 예?
4: 예? 말하고 친하세요?
2: 아니요, 뭐 처음 보는 말이긴 하더만.
4: 이 말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말하고 친해져야 돼요.
2: 말과 친해지라고요?
4: 그렇죠. 그래서 교감을 해야 돼, 말하고.
2: 오, 교감.
4: 그렇죠. 그러면은 손을 쭉 뻗어가지고 말이 내 손에 뽀뽀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아, 말이 제 손에 뽀뽀를?
4: 그렇죠.
2: 아, 예.
6: 저 있으려 합니다. 저 있을래 합니다. 예.
4: 냄새 맡았죠?
1: 냄새를 예. 맡았어요?
4: 자, 아까 이렇게 냄새 맡았죠?
2: 예.
4: 그러면 이제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 잘했어 해서 목을 똑 저 칭찬해 줘. 때려 주세요.
2: 아유, 잘했다. 아유, 혹시 이 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 아, 이름이요? 예. 장군이.
2: 장군아. 고맙다.
1: 장군이 이름처럼 용감해 보여요.
4: 장군이하고 더 친해지려면은 장군에게 간식을 줘야 돼요.
2: 자, 장군아.
4: 괜찮아요.
2: 여기 있다, 여기. 그렇지. 이거 아주. 이야, 벌써 다 먹었습니다.
4: 자, 그럼 잘했다고 다시 칭찬해 주세요.
2: 아이고, 장군아. 잘했다, 어? 장군이, 그럼 내 말 들어야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자, 이리 오. 좀 더 친해져야 될 것 같아.
4: 손을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손을 보여줘야 돼. 그렇지.
2: 이리 오너라.
4: 그렇지. 그렇죠. 이제 장군이가 허리를 내줄 겁니다.
2: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달려. 그렇지. 이리 오너라, 장군아. 그렇지. 오이쿠. 그렇지. 많이 친해졌지요.
4: 그렇죠. 예. 이제 친해진 겁니다.
2: 이제 한번 말 타는 법을 물론 알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 그러면 말 탈 때 제일 처음 1번이 이렇게 이게 굽비.
2: 굽비.
4: 굽비.
2: 예, 예.
4: 이게 뭐냐면 자동차의 핸들이에요, 핸들. 그리고 브레이크예요.
2: 오.
4: 이게.
2: 왼쪽, 오른쪽, 그리고 멈출 수 있는 곱비.
4: 그렇죠.
2: 예, 예.
4: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하고 교감을 했죠.
2: 그렇소.
4: 말과 내하고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2: 예, 예.
4: 이게 1번.
2: 1번. 예.

0: 예, 잡으세요.
1: 1번.
0: 예, 잡으세요. 예. 자, 2번은 왼쪽 발을 여기 등자에 낄 거예요.
1: 예, 예.
0: 자, 올라가세요.
2: 바퀴님, 드디어 타시나요?
1: 왼쪽 발을 꼈습니다.
0: 예, 예. 그 다음 하나, 둘, 셋, 올라가세요.
1: 하나, 둘, 셋.
0: 우와.
1: 하나, 둘, 셋.
0: 우와. 예. 자, 그 다음 손잡이도 잡아주시고.
1: 예.
0: 이제는 말한테 가자라는 신호를 해야 돼.
1: 아, 예, 예.
0: 자,
1: 예.
0: 오른쪽 꼬비를 당기면서.
1: 예.
0: 툭 한번 차볼까요? 오른쪽 꼬비 당기면서.
1: 오른쪽 당기면서.
0: 자, 오른쪽 꼬비 당기면서. 박, 차, 발로 말배를 툭 찰 거예요. 오른쪽 꼬비 당기면, 예. 자, 출발.
1: 출발. 아, 그렇지. 오랜만이다. 어, 그래. 그래, 그래.
0: 아, 예. 왼쪽 당기면 오른쪽만 당겨야 됩니다.
1: 예, 예, 예.
2: 아, 박희님 말 처음 타보는 건 아니죠?
1: 아이 무슨 소린데 그 많이 탔대 가자 장구나 어 아주 잘 다니는구나 자 선생님 어떻습니까
0: 자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는 멈춰 볼 거예요
1: 예
0: 워 한번 해보세요
1: 워
0: 워 한번 해보세요
1: 워
0: 땡기면서 뒤로 쓰러지면서
1: 워
0: 땡기면서 뒤로 쓰러지면서
1: 워
0: 아주 잘했습니다
1: 가실래 가장 잘 어울리는 탈 것 아니냐, 나타마가.
2: 근데 약간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오랜만에 타서, 갑자기 타서 그러는 거다. 자, 자, 여기서 멈추겠더라, 워! 자, 여기서 멈추겠더라, 워!
0: 칭찬해주세요.
1: 잘했다.
0: 네, 잘했습니다.
1: 아이고, 잘했다, 상구라.

0: 자. 가자.
1: 진짜 잘 타는 게 맞았군요.
0: 이제 밖에서 달려볼까요?

0: 맞아, 장군아.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좋다. 어이.
1: 장군이 최고. 들판에선 더 멋지다.
0: 장군아, 어? 너도 좋으냐? 고맙다, 장군아. 자, 사마가 어떠느냐? 어? 아주 경치도 좋고 좋지 않느냐?
1: 장군아, 태워줘서 고마워.
0: 자, 어이쿠, 그렇지. 장군아, 좀 더 왼쪽으로. 그렇지, 이번에 또 오른쪽으로. 어이, 그렇지. 좋다.
1: 장군아, 바퀴님이 너무 무겁진 않니?
0: 아니지. 이쪽 파방이도 같이 타서 무거운 거지.
2: 이쪽으로 오세요.
0: 쫓아가자. 그렇지. 와. 어떠냐, 장군아? 어? 너도 기분이 좋지 않더냐? 어? 이 멋진 들판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우리 서로 친구가 되었으니, 어?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더냐? 그렇지, 장군아? 어? 그래, 말 안 해도 기분 좋은 거 한다. 좋다고? 알겠다, 알겠어. 아이고. 저 왼쪽으로.
1: 장군이가 뭐라고 했나요? 제 귀엔 안 들렸는데.
2: 오늘 말 타보니까 어때요?
0: 아니 뭐 그 원래 타던 말이긴 하지만 뭐 교감이라든지 아니 뭐 간식을 줘서 더 친해진다든지 아주 뭐 좋은 정보 감사했습니다.
1: 에이, 바퀴님 실제로는 말을 처음 타보신 것 같던데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저

0: 현대 탈것들을 좀 타느라 잠깐 까먹었도다. 뭐 어쨌든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예. 고맙습니다.
2: 어, 말들 놀라겠다.
0: 세상이, 세상이 떠오른다. 세상이, 세상이 확실, 세상이 떠오릅니다. 승마, 승마로 이행시를 해볼 테니 운 좀 띄워주시오.
3: 승.
0: 승마를 하는 이 바퀴님의 모습을 보니 어떠셨소, 여러분들?
3: 마.
0: 마치 장군 같지 않았어요?
3: 좋았습니다.
0: 아이고, 어쨌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에. 자, 그럼 우리 조선으로 갈 수 있는 탈 것을 찾으러 가보자. 출발. 우후후.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큰 얼리면 더 맛있어.

0: 비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 나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처음으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1: 어서오세요 공주님.
0: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1: 바로 바로
2: 내 이야기!
0: 오늘도 이야기 대결인가?
1: 네, 이야기.

0: 이야기는 소 이야기인데 무도 나오지.
1: 어? 내 이야기는 무 이야기인데 뭐 소도 나와.
2: 아무튼 둘 다 소랑 무가 나오는 이야기냐?
0: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걸. 옛날 옛날에 칠성이라고 맨날 잠만 자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어. 칠성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도 얼굴에 붙여놓고 자면서 먹었지.
3: 아유 덥다 또.
4: 아유
3: 칠성아, 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나와서 엄마 아빠 일도 좀 돕고 해야지.
4: 아 귀찮은데 아주 이따가요.
1: 너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다 소.
4: 소 된다 소. 소? 그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한가롭게 잠만 자던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나도 그냥 소 되면 좋겠다.
3: 아 아니잖아. 당장 일어나.
4: 아 잠도 못 자게 하고.
3: 절대 절대 좀 어디 가는 겨?
4: 일어나고 엄마 아빠는. 우와 동물 털 많다.
5: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란다. 쓰면 실제로 그 동물로 변하는 마법의 달이야.
4: 마법의 달이요? 그럼 이 소탈 쓰면 진짜 소로 변해요? 아 나 진짜 소 되고 싶은데.
5: 그럼 한번 써볼게요.
4: 그래도 돼요?
0: 칠성인가? 소탈을 쓰자. 진짜 소로 변했어.
4: 우와 내가 진짜 소가 되다니. 우와.
3: 아유 마늘이 잘 됐네.
4: 아빠 내가 진짜 소가 됐어요.
3: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0: 칠성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지.
5: 이 소가 자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돈은 필요 없어.
3: 정말요?
5: 그래.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3: 아이고, 예, 어르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자,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4: 아빠, 나 칠성이야.
3: 아유, 소가 생겼네.
4: 아빠, 아빠.
5: 아빠 엄마 열심히 도와드리거라.
0: 소가 된 칠성이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어.
3: 이리야 이리야. 자 얼른 밭에 갈거라.
4: 아 우리 아빠 아빠 좀 힘들어요.
3: 아, 이 소가 도대체 왜 이래? 아, 그만 울고 얼른 일이나 혀. 일이나 혀. 얼른 일이요.
4: 아, 소 되면 풀 먹고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 살려. 아 힘들어. 다음에 나 쉴 거야.
3: 아이고 이 소가 왜 이리야. 아이, 얼른 일어나 얼른.

0: 좀 쉬면서 합시다.
1: 아유, 이소도 그냥 칠성 이를 닮았나? 아니, 이소도 참 게을러.
2: 아이, 그나저나 우리 칠성이는 며칠째 어딜 간 거야?
0: 나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1: 당신은 좀 쉬세요. 칠성이는 내가 찾아볼게요.
2: 아유, 우리 칠성이 좋아하는 콩심으르면 빨리 갈아야죠.
1: 그래, 그 칠성이 콩 좋아하지. 예. 얼른 갑시다. 에이, 우리 칠성이.
0: 나 좋아하는 콩밥 해주려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일하신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웠어.
1: 자,
0: 아빠, 엄마.
3: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0: 엄마, 괜찮아? 내가 할게.
1: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도 뜰라나. 조소가 왜 저런데?
2: 그러게요.
4: 그 후 칠성이는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돕기 시작했지.
1: 아이고, 소야, 네 덕분에 올해는 더 풍년이로구나.
2: 고맙다.
5: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1: 뭐라는 거야?
2: 아이, 몰라요.
4: 그렇게 칠성이는 영원히 소로 살았답니다.
1: 발음 같네.
5: 뭐?
4: 아이, 당연히 거짓말이지. 칠성이는 사실 이걸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당근, 2번 무.
6: 글쎄. 근데 아까 그 할아버지가
7: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6: 이랬잖아.
3: 혹시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4: 딩동댕, 동동이 초답. 칠성이는 물을 먹었어.
3: 아.
0: 이야, 콩자로 옮기기도 완벽하게 끝.
8: 아유, 세상에, 이걸 금세 다 옮겼네.
0: 아, 이 정도쯤이야. 아, 이랬더니 못 마르네.
8: 어? 시원하게 무 먹을래?
0: 네!
1: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아유, 아, 이게 뭐야? 이거 무 아니야? 아유, 그 어르신이 무는 먹이지 말랬는데.
0: 아이고, 배야!
1: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아!
8: 칠성아!
0: 엄마! 아빠!
1: 아,
3: 아기가 있었어.
4: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칠성이. 그 후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며 살았대. 댕댕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6: 와, 진짜 재밌다.
3: 댕댕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내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지.
4: 오, 무 이야기라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3: 옛날에 아주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밭에서 무가 엄청 크게 자란 거야.
0: 어,

0: 이렇게 큰 문은 태어나 처음 봐요.
1: 아유, 저도요. 이 정도면 무생채를 1년 내내 해먹을 수 있겠네.
0: 온 동네 사람들이 무국을 해먹어도 남겠어.
1: 그러게요. 아유, 그런데 이 물을 어떻게 해야지?
0: 아주 아주 귀한 문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원님에게 선물로 드립시다.
1: 아유, 좋아요, 좋아.
0: 이야, 엄청 크다.
2: 오라, 그거 참 신기한 무로다. 이렇게 커다란 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열면 참 좋겠구만.
1: 썰어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나눠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와, 역시 두 분은 마을 사람들만 생각한다니까.
3: 아유, 자네들도 마을에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발벗고 나서질 않는가.
2: 그러게 말일세. 내가 이렇게 귀한 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도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0: 예? 아유, 아니에요. 그러려고 드린 게 아닌데.
2: 아닐세, 아닐세, 아닐세. 그래, 뭐가 좋을까?
1: 아! 마침 마을 관아에 이 무크기랑 비슷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2: 소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1: 네?
2: 소를 죽어라.
4: 그렇게 소를 선물 받은 농부 부부 앞에 마을의 욕심쟁이 최대감이 나타났지.
5: 아, 이게 그 물을 선물해 받은 소인가?
0: 예.
5: 아이, 잠깐. 자네들이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쌀 한 자루를 빌려갔지, 아마? 아유,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아유, 옳지. 이 소로 갚으면 되겠다.
1: 네?
5: 이 소는 이제 제 겁니다. 가자.
6: 쌀 한 자루를 소로 봤다니. 난 역시 대단해.
5: 아유, 이뻐라. 이야. 아니, 근데 원님도 참 어리석지. 아무리 커봤자 그냥 무인데. 아, 더 비싼 소를 왜 선물해? 어리석다, 어리석어. 잠깐. 어리석은 원님을 이용해. 돈 좀 벌어봐.
6: 물을 선물하고 더 귀한 소를 받았으니 만약에 소를 바치면 더 귀한 황금? 아니면 보석?
5: 엄청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저희 집 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원님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2: 정말 이 소가 최대감님 댁 소가 맞습니까?
5: 그럼요. 네.
2: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소를 받았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방, 그 관아에 최대감님 드릴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7: 선물요?
2: 아, 그거 있잖아, 그거.
1: 하! 관아 창고에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소만한...
4: 여기서 문제! 원님은 최대감에게 무엇을 선물했을까?
0: 와, 설마 저 소만한 황금? 아니면 보석?
3: 에이, 원님이 최대감 속셈을 다

0: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1: 원님에게는 소와 비슷한 크기에 무가 있었지.
0: 무? 농부 부부한테 받은 그 무?
2: 진짜 이걸 주신다고요? 아니, 농담이시죠?
3: 아니, 농담이라뇨. 아, 이게 우리 마을 땅에서 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무랍니다.
0: 하! 이 귀한 무가 썩기 전에 각종 무요리를 해서 마을 무잔치를 여는 건 어떠실까요?
3: 오,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쵸, 최대감님?
0: 아, 이게 뭐야, 정말.
1: 원님은 욕심쟁이 최대감이 바친 소를 다시 농부에게 전해줬어.
2: 감사합니다, 원님.
3: 조만간 최대감님 댁에서 무잔치를 연다고 하니 그때 또 보세나.
2: 네?
0: 커다란 무 대 소가 된 게으름뱅이. 두 이야기 중 더 재밌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선택할래? 어, 난 그럼 이만.
2: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줄무랑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왔다! 앙칼라! 나나나! 하늘로 빛나라 올라! 앙칼라!
1: 시끄러워, 이놈아! 잠 좀 자자!
0: 그래, 이거야. 최고의 음악이군. 화장실, 화장실!
2: 아무도 없나? 휴지.
3: 여보.
2: 지금 가요.
3: 삼촌?
0: 이리네!
3: 내 삶이에요!
0: 이건 썰매가 아니라 내 기타라고!
3: 이쁘다! 와!
4: 삐뿌야, 왜 울어?
2: 무슨 일이야?
3: 삼촌이 삐뿌 썰매 부셨죠?
0: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삐뿌가 내 기차
4: 지금 썰매 때문에 삐뿌랑 싸운 거야?
0: 아니, 이건 썰매가 아니라 기타야.
2: 기타? 기타가 뭔데?
0: 노래를 만드는 악기지.
4: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0: 아니, 그러니까
2: 이쁘야, 아빠가 더 좋은 썰매 만들어줄게. 가자.
5: 삼촌, 삼촌, 그 썰매 나 가져도 돼요?
0: 썰매 아니라고! 이 섬엔 내 음악을 이해해주는 공룡은 없어. 어? 이건

0: 뭐?
1: 이건 엉클라 썰매인데?
2: 화산에서 엉클락 목소리가 들려.
0: 삼촌이 다른 곳에 있나 봐요.
1: 좋아. 그럼 다 같이 삼촌을 찾으러 가볼까?
0: 예.
3: 아미를 파!

0: 여긴 전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1: 어? 그림이다!
0: 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해 보이지 않는 그림이야. 잠깐만!
2: 얘들아, 같이 가야지!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네.
1: 이것 봐, 소리가 나.
3: 우와, 나도.
2: 뽀뽀야, 괜찮니? 아무래도 그림이 그려진 바닥만 밟아야 하는 것 같아.
1: 그림만, 그림만, 그림만.
0: 발판이 너무 작아.

0: 모두 뛰어! 으아!
1: 어디지?
2: 벽에 무서운 고양이 얼굴들이 붙어 있어.
0: 좋아, 내가 앞장설게. 모두 조심히 따라와.
1: 어? 우와, 박물이다. 오.
3: 모두 꽉 잡아!
1: 아빠 최고!
2: 여기 감옥이잖아! 이 감옥은 뭐지?
4: 음악의 성에 온갖 관련한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음악 흐르지. 아, 나는야 엉켜키야.
1: 삼촌, 뭐해?
4: 난 이곳의 주인 엉클 킹이라 한다.
2: 엉클 킹?
5: 엉클락? 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1: 왜 그래?
2: 엉클락 어디 아파?
1: 야?
4: 이 엉클락이 아니라 엉클 킹이라고. 왜 항상 내가 하는 말은 안 듣는 거야? 기타를 보고 자꾸 썰대라고 하지 않나? 더럽게 남의 악보에 마음대로 코를 풀고. 다들 내 음악은 시끄럽다고 무시하고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는 거냐고. 고마워. 하여튼 난 돌아가지 않아. 이곳에서 날 이해해주는 고양이들이랑 함께 살 거야. 어?
1: 어? 해가 없어지고 있어요.
5: 저 과는 뭐지?

재물을 바쳐라. 너의 목소리로 고양이 왕국을 깨우리라.

0: 저거 봐요. 고양이들이 빛을 따라 움직여요.
1: 좋아. 이쁘야, 여기!

0: 아니야. 괜찮나?
1: 괜찮아.
0: 삼촌이고.
1: 이건.
2: 엉클아. 노래 좀 불러줄래?
1: 언젠 듣기 싫다고 하더니.
3: 다 같이 파티하자.
1: 파티에 음악이 빠질 수야 없지.
4: 나라라

0: 아이고 우리 애기들. 예다.
1: 맛있겠다. 나도 줘요. 사탕 사탕.
2: 어머나 이건 귀여운 아이들 거예요.
1: 깜짝 깜짝 왔다구. 아, 이 공룡 됐다구. 나도 줘요. 사탕 사탕 사탕.

0: 낚시 갔다 올게.
1: 아빠 왜 저래요?
2: 배가 고파서 그런가?
0: 나도 사탕 먹고 싶은데. 나도 이쁨 받고 싶다고. 나도 사탕 먹고 싶어. 내가 얼마나 귀여운데. 애들만 예뻐하고. 나도 아기 때는 엄청 귀여웠다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0: 엄마! 아빠가 낚시터에 없어요!
1: 밥 시간인데 어딜 간 거지? 아하! 별사탕 안 줬다고 가출했나?
0: 아빠 목소리!
1: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0: 빨리 아빠를 찾으러 가요.
1: 그래. 그럼 아빠 찾으러. 아이고. 야,

0: 어머 어머, 알지보트로 변신! 아빠 찾으러 출동!
1: 출동!
2: 우가가 귀엽네.
3: 아기가 되니까 정말 좋다.
0: 분명히 파파톡 수염이 맞는데. 어?
4: 아빠 수염.
5: 엄마 엄마, 아빠 트림 냄새가 나요. 이 근처에 있나 봐요. 아빠.
6: 파파톡 우리 왔어요.
3: 깜죽깜죽 어쩌고. 아기 아이고 어쩌고.
0: 혹시 파란색 공룡 못 보셨어요?
2: 우가가.
5: 우리 아빠인데 배가 이만한.
2: 뭐 못 봤는데.
0: 혹시 보게 되면 알려줘요.
2: 우가가.
3: 미안, 아빠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주렴.
5: 아빠 흔적도 있고 냄새도 나는데 왜 안 보이지? 뭐지?
0: 어머, 아가야. 엄마는 어디 갔니?
4: 으야.
0: 아기 악어 같은데 아까 그 악어들한테 데려다 주자.
3: 신경 신경 날 쫓고 과일 먹고 좀... 벌레를 왜?
4: 엄마.
5: 아빠 비명 소리예요.
0: 악어 통제 쪽이야.
3: 싫어. 아빠가 과일 좋아해. 재롱도 부리기 싫어. 아프잖아.
5: 아빠, 여기서 뭐해요?
3: 뽀뽀야, 이건 여보.
0: 여보, 왜 아기 옷을 입고 있어요?
4: 아빠.
3: 그게 이거는.

0: 모두 꽉 잡아. 이거였던가? 턱받이 잘 어울리던데요.
1: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면 아기도 힘든 일이 많다는 거야.
2: 응.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아빠일 거예요.
3: 아기는 콩! 콩! 멋있어!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길길.
5: 줄무랑
6: 덥다.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프라미드 헤드투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넘버블럭스 친구들
5: 모여라.
4: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5: 20까지 합해.
4: 우리 같이 놀자.
6: 5와 3이 만나면
5: 8이야.
6: 변신 우리 모두 8.
4: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5: 함께 놀아요.
4: 넘버블럭스 가베가족.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0: 얼굴엔
1: 순한 길길
0: 줄무란
1: 덥덥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썰메이트 옛썰 칫썰 마데카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1, 2, 3, 4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아빠, 저게 뭐야?
3: 글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5: EBS IN 포키제?
6: 네.
7: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하게
5: 진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안녕 친구들, 지금부터 나에 대해 소개를 할게. 설명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봐. 우선 내 이름은 폭군 도마뱀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는 육식 공룡 중에 하나야. 나는 엄청 큰 머리를 가지고 있어. 내 이빨은 창처럼 뾰족해. 이빨 하나의 크기는 최대 30cm이고 이런 이빨들을 입안에 무려 60개나 가지고 있어. 정말 엄청나지? 나는 엄청 큰 몸통을 가지고 있어. 나는 큰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매우 단단하고 커다란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나는 튼튼한 뒷다리와는 반대로 아주 작은 앞발을 가지고 있어. 어때? 작고 귀엽지? 하하하. 나는 큰 머리와 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아주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 내 몸 길이는 최대 12m이고 몸무게는 7톤이야.

0: 나는 수컷 아프리카 코끼리보다도 크다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강한 육식 공룡이야. 이제 내가 어떤 공룡인지 한번 맞춰볼래? 그래, 맞아. 나는 지상 최강의 육식 공룡, 티라노사우루스야.
1: 안녕. 지금부터 나에 대해 소개를 할게. 설명을 잘 듣고 내가 누구인지 맞춰봐. 나는 식물과 열매를 먹는 초식 공룡 중에 하나야. 내 이름은 세계의 뿔이 달린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난 세계의 뿔이 달린 얼굴이란 이름답게 눈 윗부분에 두 개, 코 부분에 한 개, 총 세 개의 뿔이 나 있어. 이 뿔을 이용해서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육식 공룡들과도 맞서 싸울 수가 있지. 그리고 머리 뒤에 크고 멋진 머리 장식이 달려있는데 다른 공룡들의 공격에서 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 나는 큰 몸통과 짧지만 굵고 튼튼한 다리, 꼬리를 가지고 있어. 몸 길이는 9m이고 몸무게는 최대 9톤이야. 이제 내가 어떤 공룡인지 한번 맞춰볼래? 그래, 맞아. 나는 멋진 뿔을 가진 초식 공룡, 트리케라톱스야.

0: 저기 봐! 저게 뭘까? 우와! 넌 어떤 이름의 공룡이야?
1: 내 이름은 이 퍼즐 조각을 맞추면 알 수 있어.
0: 퍼즐을 맞춰서 공룡 친구의 이름을 맞춰보자. 1. 2. 3.
2: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너는 앙킬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너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벨로키랍토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람베우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프테라노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디메트로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카르노타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노도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케찰코 아틀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황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메갈로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유타라프토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엘라스모사우루스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유라베나토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어떤 색일까?

0: 너는 어떤 공룡이야?
1: 나는 이구아노돈이야.
0: 너는 무슨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0: 안녕, 나는 마녀 티라노사우루스야. 만나서 반가워.
1: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플레시오사우루스, 스피노사우루스.
2: 아꿍, 누굴까? 우리 같이 공룡 친구들을 만나러 가자.

0: 눈이 뾰족뾰족해. 까꿍, 누굴까? 꼬리에 뭔가 달려있어. 까꿍, 아, 알겠다. 안녕, 안킬로사우루스야. 까꿍, 누굴까? 목이 엄청 길어. 까꿍, 누굴까? 앞발이 뒷발보다 길어. 까꿍, 아, 알겠다. 안녕, 브라키오사우루스야. 까꿍, 누굴까? 머리가 반짝반짝해. 까꿍, 누굴까? 입이 뾰족뾰족, 새부리 같아. 까꿍, 아, 알겠다. 안녕, 파키케팔로사우루스야. 까꿍, 누굴까? 얼굴에 뿔이 세 개나 있어. 까꿍, 누굴까? 목 주위에 큰 프린이 나 있어. 까꿍, 아, 알겠다. 안녕, 트리케라톱스야. 까꿍, 누굴까? 울음소리가 무시무시한걸? 이빨이 엄청 뾰족해. 까꿍, 누굴까? 앞발이 정말 작아. 아, 알겠다. 안녕, 티라노사우루스야. 까꿍, 누굴까? 티라노사우루스. 까꿍, 누굴까? 안킬로사우루스. 까꿍, 누굴까? 트리케라톱스. 까꿍, 누굴까? 브라키오사우루스. 까꿍, 누굴까? 파키케팔로사우루스.
1: 안녕, 저길 좀 봐. 공룡들이 겨울 축제를 즐기고 있어. 엄마 티라노사우루스가 뭔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아. 저런, 아기들을 잃어버렸나 봐. 우리 같이 아기 티라노들을 찾아보자. 찾아야 할 아기 티라노는 두 마리야. 카르노타우루스가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정말 잘 탄다. 스테고사우루스와 앙킬로사우루스가 트리 앞에서 춤추고 있어.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트리케라톱스가 이글루 안에 들어가 있어. 안녕, 트리케라톱스야. 소니와 갈리미무스가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어. 뭘 찾고 있는 걸까? 프테라노돈이 끄는 수레를 탄 꼬니 산타다. 소니와 갈리미무스는 산타를 찾고 있었구나. 아기 티라노를 찾았어. 아쉽게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찾는 아기 티라노는 빨간색이야.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스피노사우루스가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에서 스키를 타고 있어. 재미있겠다.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파라사우롤로푸스가 눈사람을 만들고 있네. 정말 잘 만들었다. 찾았다. 빨간 아기 티라노. 다시 빨간 아기 티라노를 찾아보자.

0: 남은 한 마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알이 부화하려나 봐. 찾았다. 여기 있었구나. 빨간 아기 티라노. 빨간 아기 티라노를 모두 찾았어. 함께 찾아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굿소
2: 클릭소 몰라내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2: 굿소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굿소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죠.
5: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6: 5.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7: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6: 출발.
8: 돼버리가 도망간다.
6: 3인 쫓아가야지.
7: 차대로 지나가. 수학 놀이 재밌어요.
6: 우리 아이 수학 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배 가족.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킬킬.
9: 식물엔
10: 덤덤한
11: 순하게
7: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13: 핏핏핏.
1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5: 매일매일 락토핏.
1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아빠, 저게 뭐야?
4: 글쎄.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EBS IN 포키젤?
7: 네.
8: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성.
1: 얼굴엔
3: 순하게,
1: 눈물엔
3: 덤덤한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6: 핏핏핏
5: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7: 매일매일 락토핏.
5: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이건 아마존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표시한 지도야. 지금부터 이 지도에 표시된 동물들을 전부 찾아보자.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볼래?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바다가 아닌 강이나 호수에서 살아. 세 번째, 나는 분홍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 것 같니?
0: 우와, 정말 예쁜 피부색을 가지고 있구나. 강에 살고 분홍색 피부라면. 아, 알겠다. 너는 보뚜로구나.
1: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에 사는 돌고래, 보뚜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보뚜.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엄청 큰 부리를 가지고 있어. 부리가 커서 무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벼워. 부리만 봐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0: 우와, 정말 큰 부리를 가지고 있구나. 새 같은 울음소리에 큰 부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토코투카니로구나.
2: 맞았어. 나는 아마존에 사는 부리가 아주 큰 새, 토코투카니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토코투칸.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3: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살고 있어. 세 번째, 나는 몸에 검은 얼룩무늬가 있어.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0: 우와, 정말 매력적인 무늬를 가지고 있구나. 아마존 열대우림에 살고 검은 얼룩무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제규어로구나.
3: 맞았어. 나는 아마존 열대우림의 왕, 제규어라고 해. 만나서 반갑다.
0: 찾았다, 제규어.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4: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 세 번째, 나는 엄청난 턱힘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구일까?
0: 우와, 정말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지고 있구나.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검고 단단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블랙 하이마니로구나.
4: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의 대형 악어, 블랙 하이마니야. 만나서 반갑다.
0: 찾았다, 블랙 하이만.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5: 안녕, 꼬마 친구.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 강이나 습지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크고 긴 몸통을 가지고 있어. 이 크고 긴 몸에 한번 감기게 되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지. 내가 누구일 것 같니?
0: 우와, 정말 긴 몸을 가지고 있구나. 크고 긴 몸통에 무엇이든 한 입에 삼키는 입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아나콘다로구나.
5: 맞았어. 나는 아마존 습지에 사는 대형뱀, 아나콘다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아나콘다.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6: 안녕,
2: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아마존강에서 살고 있어. 두 번째, 나는 매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무엇이든 다 잘게 보실 수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우와, 정말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구나. 강에 살고 무엇이든 잘게 보실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피라냐로구나.
2: 맞았어. 나는 아마존강에서 사는 물고기 피라냐라고 해.
0: 찾았다, 피라냐. 우와, 아마존의 동물들을 전부 찾았어.
2: 이 배를 잘게 부셔볼까?

이건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표시한 지도야. 지금부터 이 지도에 표시된 동물들을 전부 찾아보자.

0: 맞았어. 나는 북극에 사는 작은 사냥꾼 북방족제비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1: 찾았다, 북방족제비.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2: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바다의 물고기와 갑각류, 오징어 등 가리지 않고 골고루 잘 먹는 대식가야. 세 번째, 나는 상당히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나는 누구일까?
0: 귀여운 외모에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대식가라면, 아, 알겠다. 너는 하프물범이로구나.
2: 맞았어. 나는 귀여운 하프물범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하프물범.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1: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북극에 살고 있는 초식동물이야. 두 번째, 나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눈 속에 파묻힌 열매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세 번째, 나는 상당히 긴 다리를 가지고 있어. 이 긴 다리로 시속 60km까지 달릴 수가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우와, 정말 빠르구나. 북극에 사는 초식동물이고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토끼로구나.
1: 맞았어. 나는 긴 롱다리를 자랑하는 북극토끼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극토끼.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3: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 나는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40km 밖에 있는 먹이의 냄새도 맡을 수가 있어. 두 번째, 나는 보온성이 매우 뛰어난 털을 가지고 있어. 영하 8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지. 나는 누구일까?
0: 후각이 발달해 있고 보온성이 뛰어난 털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여우로구나.
3: 맞았어. 나는 예민한 후각의 소유자, 북극여우야. 만나서 반가워.
0: 찾았다, 북극여우.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4: 안녕, 꼬마 친구.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북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살고 있어. 세 번째, 나는 커다란 상아를 가지고 있어. 내가 누구일 것 같니?
0: 우와, 정말 멋진 상아를 가지고 있구나. 북극 바다에 살고 코끼리 같은 상아를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바다 코끼리로구나.
4: 맞았어. 나는 차가운 북극 바다에 사는 코끼리, 바다 코끼리라고 해.
0: 찾았다, 바다 코끼리. 안녕, 너는 이름이 뭐야?
5: 안녕, 내가 누구인지 힌트를 줄게. 한번 맞춰봐. 첫 번째로 내 울음소리를 들려줄게. 두 번째, 나는 영하 40도의 추위와 시속 120km의 강풍도 견뎌내는 추위에 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나는 매우 크고 위협적인 앞발을 가지고 있어. 나는 누구일까?
0: 추위에 강한 몸과 큰 앞발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아, 알겠다. 너는 북극곰이로구나.
5: 맞았어. 나는 북극의 대명사, 북극곰이야. 나를 비롯한 여러 북극 친구들이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로 살 곳을 잃어가고 있어. 지구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길 바래.
0: 찾았다, 북극곰. 우와, 북극의 동물들을 전부 찾았어. 다음에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돼지야.
0: 안녕, 돼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빨간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사자야.
0: 안녕, 사자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주황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치타야.
0: 안녕, 치타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노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원숭이야.
0: 안녕, 원숭이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초록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얼룩말이야.
0: 안녕, 얼룩말아.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파란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고릴라야.
0: 안녕, 고릴라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남색이야.
0: 무슨 색일까?

0: 너는 어떤 동물이야?
1: 나는 코끼리야.
0: 안녕, 코끼리야. 너는 어떤 색이야?
1: 나는 보라색이야.
0: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우와! 무지개 동물이 완성되었어. 다음에 또 만나자.

0: 치타. 고양이. 독수리. 돌고래. 돼지. 치타.
1: 나는 누구일까요?
2: 나는 누구일까? 나는 귀신고기라고 해. 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바다에서 살고 있는 심해 동물이야. 만나서 반가워.
3: 나는 누구일까? 나는 태왕오징어라고 해.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몸길이를 가지고 있지. 만나서 반가워.
4: 나는 누구일까? 나는 덤보문어라고 해. 나는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 만나서 반가워.
5: 나는 누구일까? 나는 통하나라고 해. 나는 투명한 머릿속에 눈이 달려있어서 어두운 심해 속에서 자유자재로 눈을 굴릴 수가 있지. 만나서 반가워.
1: 나는 누구일까? 나는 해파리라고 해. 나는 어두운 심해에서 스스로 몸에 빛을 낼 수 있어. 만나서 반가워.
6: 나는 누구일까? 나는 초롱아귀라고 해. 나는 촉수 끝에서 빛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으로 사냥을 하지. 만나서 반가워.
7: 나는 누구일까? 나는 블로브핏이라고 해. 나는 수압이 낮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모습이 변하게 돼. 만나서 반가워.
8: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9: 락토핏.
8: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진동.
10: 얼굴엔
11: 순한 킬링.
10: 중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4: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Thea.
1: What? What is it?
0: It has something very long.
1: Long?
0: Yes.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0: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0: 에코의 요술이 공유. 그림책 뽕뽕뽕.
1: 별주부전 아람. 옛날 옛날 북쪽 바다에 물을 다스리는 용왕이 살고 있었어. 용왕은 땅 위에 비 내리는 일도 맡아 있는데 자주 깜빡깜빡 잊곤 했단다. 그럴 때마다 땅에는 심한 가뭄이 들었대. 하루는 옥황상제가 쩍쩍 갈라진 논밭을 보고는 벼락같이 화를 냈어.
2: 용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어서 비를 내리시오!
1: 깜짝 놀란 용왕은 황급히 구름에 올라탔어. 그리고 시원스레 비를 뿌렸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 땅이 너무 메말라서 뿌연 흙먼지가 용왕이 있는 곳까지 피어오른 거야. 그날 이후 용왕은 병에 걸려 알아눕고 말았어. 용왕의 병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도통 낫질 않는 거야. 소문을 듣고 멀리서 산신령이 찾아왔어.
3: 용왕님의 병은 마른 땅의 흙먼지를 마셔 걸린 것이니 아무래도 땅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으실 듯하옵니다.
1: 용왕은 귀가 솔깃하여 당장 신하들을 불러 모았어.
2: 어서 땅 위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너라.
1: 용왕의 명령에 신하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단다. 평생 물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땅 위로 가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 그런데 별주부인 자라가 앞으로 나서지 않겠어?
4: 용왕님, 제게는 딱딱한 등딱지와 튼튼한 다리가 있어옵니다. 물속과 땅 위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 저를 보내주시면 반드시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1: 용궁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자라는 땅 위에 다다랐어.
4: 어허, 풀냄새가 아주 좋은걸?
1: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자라는 우적우적 풀을 씹고 있는 황소를 보았어.
4: 이보시오, 혹시 토선생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2: 토선생? 아하, 토끼. 토끼를 찾으려면 저기 산으로 가야지.
1: 자라는 넙죽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산으로 향했어.

0: 스륵스륵 풀숲을 헤치며 산을 향해 가는데 바위 옆에서 자기를 쏙 빼닮은 남생이를 만났어. 그런데 남생이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 내일 산속에서 동물들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식이었지. 자라는 일이 쉽게 풀리는 것 같아 절로 흥이 났어. 산속 동물들의 잔치는 정말 대단했어. 호랑이, 사슴, 여우 등 온갖 동물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자라는 슬그머니 높은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는 용궁에서 가져온 토끼 그림을 펼쳐보았어. 그림 한번 보고 오른쪽으로 두리번, 그림 한번 보고 왼쪽으로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그러다가 딱 고개를 멈췄어.
1: 맞다, 맞아! 바로 저기 있네!
0: 길쭉길쭉한 두 귀와 오물거리는 작은 입과 두루뭉술한 꼬리까지 영락없는 토끼였지. 자라는 토끼에게 점잖게 인사를 건넸어.
1: 안녕하시오. 나는 용궁에서 온 별주부 자라요. 달에서 방아를 찧었다던 토선생 아니시오?
2: 토선생?
0: 자라의 아는 척에 토끼는 재미있다는 듯 말을 받았지.
2: 하긴 내가 달에서 온 지도 꽤 오래되어서 선생은 산생이지.
0: 토끼가 우쭐거리자 자라도 은근히 나이 자랑을 하는 거야.
1: 나이를 따진다면 내가 형님 소리를 들어 마땅하네. 옥황상제님이 별을 달 때 내가 그 별들을 은하수에 씻어드렸거든.
0: 토끼도 자라에게 질세라 말을 받았지.
2: 어허, 그때 옥황상제님의 사다리를 잡고 있던 게 바로 나라네.
0: 옥신각신 나이 자랑을 하던 자라와 토끼는 결국 친구로 지내기로 했어.
1: 여보게, 땅 위에서 살면 무엇이 좋은가?
0: 땅 위의 생활이 궁금한 자라가 토끼에게 물었어.
2: 그거야, 산 좋고 경치 좋은 곳이 많아서 좋고 산과 들에 먹을 것이 가득하니 살기 좋을 수밖에.
0: 코를 벌름거리며 자랑하던 토끼가 자라에게 되물었어.
2: 자네가 사는 바닷속은 어떤가?
1: 바닷속 용궁은 이곳 땅보다 훨씬 살기 좋다네. 오색 진주로 장식된 화려한 용궁과 알록달록 예쁜 물고기들이 산호초 사이를 헤엄치고 무지갯빛 물방울이 솟아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지. 아참! 산속에는 크고 사나운 동물들이 많더군. 자네 혹시 무서운 동물들에게 쫓기는 건 아닌가? 산속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나 추운 겨울에는 어찌 사는가?
0: 토끼는 대답도 못하고 후유 한숨만 내쉬었어.
1: 똑똑한 토선생이 용궁에 가면 벼슬 자리 얻어 배불리 먹고 편히 살 텐데 안타깝군. 용궁의 산의 진미는 산속의 음식과 비교도 안 된다네. 토선생, 어떤가? 지금 나와 함께 용궁에 가면 으리으리한 집에서 불기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네.
0: 토끼는 귀가 솔깃했어.
2: 자네 말이 정말이라면 이참에 용궁 구경이나 가볼까?
0: 결국 토끼는 자라와 함께 용궁으로 향했어. 꿈에 부푼 토끼는 엉덩이를 들썩이며 노래를 불렀지.
2: 무서운 맹수들아, 부디 잘 들을게나. 이 몸은 벼슬하러 용궁으로 간다네. 얼씨구 절씨구 치와자 좋다.
0: 하지만 기쁜 것도 잠깐, 갑자기 소용돌이 물살이 밀려와서 토끼는 죽을 것만 같았어. 오르륵, 얼마나 지났을까?
1: 여보게, 도선생, 정신 차리게. 용궁에 다 왔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겠나. 용왕님께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알리고 오겠네.
0: 토끼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 토끼는 두리번 두리번 용궁 이곳저곳을 살피기 시작했어.
2: 이렇게 좋은 곳에서 벼슬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니 운만 같구나.
0: 토끼는 콧구멍을 발랑발랑, 뭉툭한 꼬리를 달싹달싹, 두 귀를 쫑긋쫑긋, 엉덩이를 실룩실룩, 신이 나서 춤을 추었어. 잠시 후 신하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토끼는 자기를 마중 나온 줄 알고 우쭐했지. 토끼가 용궁 안으로 들어선 순간 자라가 자랑스럽게 외쳤어.
3: 용왕님, 토끼의 간을 잡아왔나이다.

0: 하도 많아 빼놓고 온 게 기가 막힐 뿐입니다.
1: 무엇이라? 이놈이 목숨을 구하려고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해. 여보라, 당장 저놈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라.
2: 용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지. 그런데 웬일인지 토끼는 오히려 깔깔 웃는 거야.
0: 그리 생각하신다면 당장 제 배를 가르십시오. 하지만 제가 시간과 장소를 잘 가려서 간을 넣고 꺼내기 때문에 명약이 된 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2: 토끼의 말에 모두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용왕도 긴 수염을 매만지며 허허 웃는 거야.
1: 내 원래 장난을 좋아하여 잠시 도선생을 놀린 것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2: 그러고는 토끼를 위해 큰 잔치를 열라고 명령했지. 모두들 토끼의 능청에 깜빡 속고만 거야.
0: 어휴, 살았다. 전혀 눈치 못 챘겠지. 어서 빨리 용궁을 빠져나가야 할 텐데.
2: 토끼는 당장이라도 살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잔치를 즐기는 채 하며 곰곰이 생각하던 토끼가 말했어.
0: 아차! 내일이 보름달이 뜨는 날이구나. 보름달이 뜨는 날 간을 걷어야 명약이 될 텐데.
2: 그러자 모두들 어서 갔다 오라고 야단이었지. 토끼는 용왕과 신하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라와 함께 드디어 용궁을 떠났어. 땅 위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기다렸다는 듯이 숲을 향해 깡충깡충 뛰어갔어. 흥얼흥얼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말이야.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 자라는 토끼를 쿠쳐가느라 숨이 턱에 닿았지.
3: 여보게 친구, 나는 걸음이 느려서 도저히 못 쫓아가겠네. 네,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오게.
0: 어리석은 자라야, 세상 천지에 간을 꺼냈다 넣었다 하는 동물이 어디 있겠나?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뿜여낸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나?
2: 이렇게 말한 토끼는 숲속으로 뛰어가 버렸어. 토끼를 놓친 자라는 발만 동동 구르고 한숨만 푹푹 쉬었다지 아마? 바리대기, 아람. 아주 먼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불라국의 왕과 왕비는 해마다 아이를 낳았지. 딸 셋을 낳고 나니 아들도 하나 있었으면 했어. 하지만 그 뒤로도 딸을 셋이나 더 낳았지 뭐야. 그런데도 다음은 아들이겠지 철석같이 믿고 또 아이를 낳았어. 일곱째도 딸이라고 하니까 왕은 무척 실망했지. 참다 못한 왕은 버럭 소리쳤어.
1: 저 아이를 바다에 내다 버려라.
4: 귀한 딸을 어찌 버리라 하십니까?
2: 왕비가 울며 불며 말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 왕비는 눈물을 훔치며 아기를 커다란 상자에 담았어.
4: 낳자마자 버린 자식이니 바리댁이라고 이름 지어주마.
2: 왕비는 이름을 적은 종이를 봉투에 넣어 상자에 담았지. 신하들은 상자를 바다에 버렸어. 상자는 흘러흘러 고기잡이 할아버지의 손에 건져 올려졌어.
5: 세상에, 누가 이렇게 예쁜 아기를 버렸을까?
6: 할멈, 바다에서 상자를 주웠는데 아기가 들어있었어.
7: 우리 집에 아기가 없는 줄 알고 하늘이 선물을 주셨나 봐요.
2: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기를 정성껏 키웠어. 이름은 종이에 쓰인 대로 바리댁이라고 했지. 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 바리대기는 15살이 되었어. 그해 왕은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누웠어. 왕비는 좋다는 약은 다 구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렀지. 그래도 왕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 어느 날 왕비는 서천서역국의 약수 이야기를 들었어. 서천서역국은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에 있는데 그곳 약수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지. 왕비는 공주들과 신하들을 한자리에 불렀어.
8: 누가 서천서역국의 약수를 구해오겠느냐?
2: 신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절레절레, 공주들도 하나같이

0: 같이 손사래를 설레설레.
1: 무서워서 저승을 어떻게 가요?
0: 그도 그럴 것이 목숨을 내걸고 가야 하니 누가 선뜻 나서겠어. 가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방법을 알아도 소용없었지. 왕비는 오래전에 버린 바리대기가 생각났어. 왕비는 물어물어 바리대기를 찾아냈지.
2: 곱디곱게 잘 자랐구나.
0: 왕비는 바리대기를 보자마자 흐느껴 울었어.
3: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왕과 왕비였군요.
0: 바리대기는 크게 놀랐지만 놀라는 것도 잠깐이었지. 바리대기는 서천서역국의 약수 이야기를 듣고는 치렁치렁한 치마를 벗고 바지로 갈아입었어. 그러고는 망설임 없이 길을 나섰지. 바리대기는 산을 몇 개나 넘고 강을 몇 개나 건넜어. 가시덤불에 긁히고 돌뿌리에 넘어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어. 그러다가 밭을 갈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났지.
4: 할아버지, 서천서역국은 어디로 가요?
5: 이 밭을 다 갈아주면 알려주지.
0: 바리대기가 넓고 넓은 밭을 갈고 있는데 두더지가 나타나서 순식간에 밭을 다 갈아주었어. 그제야 할아버지가 말했지.
5: 저 산을 넘고 너른 들을 지나 왼쪽 길로 가거라.
0: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걸으니 냇물이 나왔어. 냇가에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
4: 할머니, 서천서역국은 어디로 가요?
6: 이 빨래를 다 해주면 알려주지.
0: 바리대기는 찬물에 손이 무척 시렸지만 빨래를 다 했어. 그제야 할머니가 말했어.
6: 열두 고개를 넘어 바다를 건너가거라. 그리고 이 금방울이 필요할 테니 잘 간수해라.
0: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굽이굽이 열두 고개를 넘으니 넘실대는 바다가 나왔지.
7: 여기는 산사람이 올 곳이 아니니 썩 물러거라.
0: 배를 지키던 군사가 커다란 눈을 부라리며 말했어. 바리대기는 할머니가 준 금방울이 생각났어. 바리대기는 금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었어. 그러자 군사는 당황해하며 슬그머니 물러섰지. 바리대기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 서천서역국에 다 왔나 했는데 웬 총각이 길을 떡 가로막았어.
8: 나는 약수를 지키는 동수자다. 아무도 이곳을 지날 수 없다.
0: 쩌렁쩌렁한 소리에 살짝 겁이 났지만 바리대기가 누구야. 험한 길을 다 헤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턱이 있나.
4: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할 약수를 구하러 왔소.
0: 동수자는 바리대기를 보며 생각했지.
9: 고운 얼굴 선이며 가냘픈 목소리가 틀림없이 여자인데.
0: 혼인할 나이가 된 동수자는 한 가지 꾀를 했어.
8: 나와 혼인을 하면 약수를 얼마든지 줄 수 있다.
0: 바리대기는 곰곰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지. 혼인한 다음 날이 되자 바리대기는 동수자를 재촉했지.
4: 약수를 구해서 빨리 돌아가야 해요.
0: 동수자는 커다란 동굴로 바리대기를 데려갔어. 캄캄한 동굴로 한참 들어가자 갑자기 밝은 빛이 비치고 꽃들이 알록달록 피어있었어. 커다란 바위에서는 약수가 똑똑 떨어지고 있었지. 바리대기는 한 방울 두 방울 약수를 호리병에 담았어. 동수자는 바리대기에게 주려고 마법의 꽃 세 송이를 꺾었지. 바리대기는 동수자와 함께 구름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불나국으로 왔어. 그러자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 바리대기는 재빨리 구름에서 내려와 헐레벌떡 달려갔어.
4: 어머니,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구해왔어요.
0: 바리대기는 호리병에서 꽃들을 하나씩 꺼내어 왕의 몸에 살살 문지르며 말했어.

0: 마지막으로 바리대기가 왕의 입에 약수를 방울방울 떨어뜨렸더니 왕의 눈이 번쩍 뜨였어.
1: 네가 날 살렸구나.
0: 왕은 바리대기의 두 손을 꼭 잡았지. 그 뒤 바리대기는 동수자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았어. 키워준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모셔와 다 함께 살았어. 그렇게 바리대기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세월이 흘러 오구신이 되었지. 서천 서역국을 다녀왔으니 저승의 문을 지키는 오구신이 되었던 거야. 소금 나오는 맷돌, 아람. 옛날에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정 많은 농사꾼이 살았어. 헐벗은 사람을 보면 입은 옷을 벗어주고 굶주린 사람을 보면 먹던 밥도 내주었지. 그러고도
1: 불쌍타, 불쌍타
0: 하며 눈물까지 흘렸어. 오슬오슬 추운 겨울이 가고 꽃피는 봄이 왔어.
1: 가을에 거둔 곡식은 겨운에 다 먹었으니 이제 씨앗을 뿌려 언제 거둬먹노.
0: 보릿고개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들 배가 고파 쩔쩔맸지.
1: 산에 가서 풀뿌리라도 캐와야지.
0: 농사꾼은 망태를 메고 터덜터덜 집을 나섰어.
1: 식뿌리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어디 보자.
0: 농사꾼이 여기저기 살피는데 아 글쎄 어떤 노인이 맷돌을 끌어안고 쓰러져 있는 거야.
1: 아이고 이를 어째.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0: 하지만 노인은 옴짝달싹도 안 했어. 놀란 농사꾼은 노인을 업고 냅다 집으로 달렸어. 농사꾼은 노인을 뜨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정성껏 돌보며 노인 곁을 지켰어. 해가 산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릴 무렵 노인이 눈을 떴지.
1: 할아버지, 이제 정신이 드세요?
0: 그제야 농사꾼의 얼굴에 미소가 빙긋 번졌어.
2: 고맙소. 젊은 양반이 나를 살렸구려. 가진 것이라고는 이 맷돌뿐이니 이거라도 받아주게.
0: 농사꾼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노인은 기어코 맷돌을 두고 떠났어. 농사꾼은 맷돌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1: 동글동글 콩이라도 있으면 이 맷돌에 갈아서 너도 나도 모두 모여 죽이라도 쑤어 먹을 텐데
0: 하며 득득 빈 맷돌을 돌렸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람? 맷돌에서 콩이 사르르 사르르 한도 끝도 없이 쏟아졌어. 깜짝 놀란 농사꾼이
1: 이제 그만 그만
0: 하자 나오던 콩이 뚝 멈추는 거야.
1: 오호, 거참 신통한 맷돌일세. 아무래도 보통 맷돌이 아니야.
0: 농사꾼은 다시 득득 맷돌을 돌렸어.
1: 보기만 해도 좋은 돈, 너도 나도 모두 나눠 쓸 돈 나와라
0: 했더니 돈이 와르르 와르르.
1: 이제 그만 그만.
0: 그러자 나오던 돈이 뚝 멈추는 거야.
1: 오호, 고참 신기한 맷돌일세.
0: 농사꾼은 또 득득 맷돌을 돌리며
1: 맛있고 귀한 쌀, 너도 나도 모두 나눠 먹을 쌀 나와라
0: 했더니 쌀이 사르르 사르르.
1: 이제 그만 그만.
0: 그러자 나오던 쌀이 뚝 멈추는 거야.
1: 거참 고마운 맷돌일세.
0: 신통방통한 맷돌 덕분에 농사꾼은 큰 부자가 되었어. 농사꾼 덕에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부자가 되었지.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농사꾼을 칭찬했어. 농사꾼의 소문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웃마을 김부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지.
2: 저희들끼리 요술맷돌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지? 요술맷돌 그가 참 탐나는구만. 빼앗을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김부자는 눈을 대굴대굴 굴리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리고 그날 밤 김부자는 도둑고양이처럼 농사꾼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맷돌을 훔쳐나왔어.
2: 이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야. 가만있자, 맷돌을 빼앗기면 큰일인데.
0: 김부자는 허겁지겁 강가로 달려가 배에 올라탔어.

0: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노를 저어갔어. 그제야 김 부자는 마음이 놓였어.
1: 여기는 아무도 없겠지?
0: 김 부자는 맷돌을 득득 돌리기 시작했어.
2: 소금 나와라, 소금! 귀한 소금, 비싼 소금, 펑펑 쏟아져라, 펑펑!
0: 김 부자는 비싼 소금이 펑펑 쏟아지자 신이 났어.
2: 소금을 많이 가졌으니 이제 난 부자야, 부자!
0: 김 부자는 배가 점점 가라앉는 줄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어. 결국 배는 소금 때문에 기우뚱기우뚱 가라앉고 맷돌을 나는 김 부자도 깊은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았어. 그 뒤에 어떻게 되었냐고? 그야 물론 맷돌은 계속 소금을 쏟아내고 있지. 왜냐하면 김 부자가
2: 이제 그만 그만!
0: 이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바닷물 맛이 짜게 된 거란다.
3: 그림책 뽕뽕뽕.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4: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5: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5: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4: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5: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4: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5: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4: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5: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5: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날카로운 눈빛, 그 시선 끝에 대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어라? 고양이 한 마리가 있네요.
1: 공주는 총 6마리 고양이에게 왕따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0: 생긴 것만큼이나 이름도 어여쁜 공주. 그런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요?

0: 무려 2년째 왕따 생활 중이라는 외로운 공주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들어가자마자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반겨주는데요. 언뜻 봐도 고양이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1: 저희 집에는 12마리의 고양이랑 2마리의 강아지가 있습니다.
0: 12마리 고양이에 강아지들까지. 어쩌다가 이런 대가족이 된 걸까요?
1: 산책하다 보면 길고양이들이 또 반야를 따르고 반야가 좁고 이러면서 길고양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아픈 아이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길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애들은 길에서 치료하는데 데리고 와서 구조를 한 애들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0: 그 중에서도 아픈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자꾸만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1: 노다지는 밥터에 누가 버리고 갔는데 뒷다리가 절단되었더라고요. 근데 봉아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유기된 상태 사람한테 버려졌을 거란 생각에 저를 그렇게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는 그 눈에서 또 다른 데로 보내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기르게 됐죠.
2: 우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괜찮아.
0: 다행히 집사님께 구조되어 지금은 많이 회복됐다는 노다지. 캣휠도 꽤나 잘 타죠?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구조하다 보니 어느새 대가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많다 보니 식사 준비량도 만만치 않은데요. 고양이들의 가장 중요한 일과인 만큼 시간을 맞춰 꼬박꼬박 챙겨줘야 한다고 합니다.
1: 여기 맛있죠? 배고팠지?
3: 얘는 밥을 또 먹여줘야 되나요?
1: 예. 혼자서 잘 안 먹어요. 얘를 이렇게 혼자서 안 먹여주면 배가 고프면 공부 뭐 할 거 없이 시비 털고 다녀요. 집에 안정을 위해서 대장량이 대우를 해주는데
0: 고양이들의 대장이라는 이 녀석 대장량이답게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루이랍니다. 그런데 모두가 밥을 먹고 있는 동안 혼자 방 안에 있었던 공주. 뒤늦게 밥을 먹으려고 거실로 나와보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 먹으러 오는데 대체 왜 이렇게 긴장한 걸까 싶은 그때 이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죠? 밥 먹으러 온 공주를 냅다 공격한 것도 모자라 아니 뭘 또 이렇게 째려보기까지? 커녕 따가운 눈총만 잔뜩 받고 방으로 돌아온 공주.
1: 공주야, 아직 밥 못 먹었죠? 밥 먹었어, 못 먹었어? 아직 못 먹었어?
3: 공주가 생각보다 밥을 제대로 못 먹네요?
1: 네, 못 먹어요. 애들이 아무래도 쫓아다니다 보니까 밥터에 가서 정확하게 먹으려고 하면 예, 지키고 있거나 소리가 나도 몰리니까 잘못 먹을 때가 많아요.
0: 결국 공주를 위해서 밥을 따로 챙겨주지만 어쩐지 선뜻 먹지를 못하네요.
1: 공주는 저희 엄마가 그 놀이터에 흙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를, 추루를 주니까 따라 나와서 받아 먹는데 만져보니까 뼈만 남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집 갈래래가지고 데리고 오셨대요.
0: 그렇게 2년 전 집사의 곁으로 오게 됐다는 공주.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이가 안 좋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유독 공주한테만 찬바람 쌩쌩.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기 바쁜 녀석들.
1: 다른 고양이들이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둥이도 그렇고 뭐 노다지는 않았으며 금이는 않았으며 백금이 흑금이는 않았냐고요. 근데 유독 공주만 그래요. 근데 언제부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그런 게 예, 오고 얼마 안 돼서 시작된 공격들이라.
0: 또다시 시작된 공격. 이번엔 또 무슨 일을 할까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공주가 깔끔하게 뒷정리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 그때! 몰래 숨어서 지켜보던 루이가 공주를 공격한 것인데요.

0: 금손파, 금손이, 백금이, 해금이, 흑금이, 노다지 이렇게 다섯 마리랑 루이 해서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어요.
1: 네, 무려 여섯 마리가 공주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수틀리면 냅다 공격하고 쫓아다니며 째려보는 탓에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공주. 특히 화장실만 갔다 하면 이렇게 몰려들기까지 한답니다.
0: 모래 퍼는 소리만 나면 여섯 마리가 다 지키고 있으니까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1: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이들이 없어도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한다는 공주.
2: 신우 괜찮아. 엄마한테 신우 보내는 거야. 나올 거라고. 괜찮아. 나와도 돼. 없어.
1: 집사님도 공주와 고양이들이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여러 노력을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0: 냄새라고 해서 그냥 낚싯대로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공주 냄새, 애들 냄새, 사이 안 좋은 애들끼리 이렇게 삼박자를 돌리면서 좀 냄새를 맡게끔 하고.
1: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늘 혼자인 공주. 외로울 것 같은데요. 같이 놀고 싶은 마음에 나가보려 하지만 방 밖으로는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루이. 결국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0: 그런데 무슨 일인지 공주가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1: 얘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냥 당하지 않아요. 때리더라고요.
0: 2년째 이어진 왕따 생활에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른 공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1: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한 2년 정도 경과되면 어느 정도 융합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와 함께 우리 가족으로 사는 거에 큰 지장은 없는 게 맞는지 그 처방을 잘 받고 싶습니다.
0: 공주의 사연을 듣고 나은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아니, 저는 고양이 때문에 왔는데 가라지들이 저를 반겨주네요. 복도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3: 분명히 뽀뽀해줄 텐데. 아니야, 아니야, 뽀뽀하지 마. 자, 일로 와. 아이고, 좋아, 좋아, 좋아.
2: 예. 아, 약간 루이에요?
1: 예.
2: 오, 그냥? 루이 약간 긴장했는데? 지금?
1: 예. 아유.
2: 얘는 그래도 무지도 엄청 좋고, 예. 덩치도 크고, 젊어 보이는데?
1: 예.
2: 그죠?
1: 예.
3: 근데, 되게 겁쟁이 같은 얼굴은 아니거든요. 봤을 때는. 제 자신이 준비한 영상 보면서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보고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3: 네. 오, 얘는 누구예요, 지금?
1: 해금이에요.
3: 지금 이제 해금이 같은 경우는 약간 괴롭히는 갈고양이인 게 왜 티가 나냐면 보시면은 숨어 있어요.
1: 네.
3: 숨어 있다 덮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못 오게끔 계속 이렇게 몰아내는 느낌이 커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몰아낸 다음에 하는 행동이 보시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냄새를 맡고 여기다가 이제 비비거든요. 비비는 건 뭐냐면 내 영역 표시.

0: 죽이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표시예요.
1: 그 중에서도 공주를 가장 앞장서서 괴롭히고 있는 루이.
2: 또 확실하게 뭐라 그럴까 좀 의사표현? 그러니까 야 너 진짜 나한테 혼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고양이한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그냥 겁만 주는 정도? 이 정도면 얘는 아예 그냥 원투펀치를 막 때리면서 쫓아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상황도 너무 진짜 힘들겠어요.
3: 본토 왕따가 생기는 이유는 고양이들끼리는 서열관계가 있어요. 서열관계가 있는데 유연적 서열관계라고 저희가 하는데 유연적 서열관계 안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3마리 이상, 5마리, 10마리, 뭐 12마리 이렇게 되다 보면 그룹핑이 생깁니다.
1: 3, 3, 5, 비슷한 성향의 고양이들이 스스로 무리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 그룹핑. 실제로 대장 고양이 루이가 있는 반면 서열 2위인 금손이를 중심으로 일명 금손파라는 무리도 형성되어 있는 상황.
2: 그러니까 지금 공주와 그 외에 루이, 무다지도 있고 또 아까 겁줬던 친구 등등 해서 얘네들은 여기는 우리 공간, 여기는 우리 공간. 아마 그룹핑이 다 나뉘거든요, 애들.
1: 게다가 집안 전체가 녀석들의 영역인 만큼 공주는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불청객이자 왕따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왕따 생활을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생활 환경부터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2: 아, 여기 화장실도 쓴다?
4: 네.
2: 여기 동선이 이렇게 가서 여기도 밥도 있고 여기도 여기 골목길도 지나가야 되고 왜냐면 이게 나오는 골목이
4: 안 보여서
2: 그렇죠 불안한 공간이에요 이렇게 제가 만약에 공주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1: 밥그릇과 화장실이 거실에 있으니 항상 불안에 떨며 다닐 수밖에 없는 공주
2: 이 방에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4: 네네
2: 유씨 아, 이렇게 있구나.
1: 주로 이 방에서 머물고 있지만 고양이들을 경계하느라 매일매일이 가시방석. 마음 편히 쉬지도 못했는데요.
2: 안 쓰면 이것도 치워.
4: 이거 아까워갖고 잠시 갔다.
2: 아까운다고 놔두면 안 돼요. 이거 네. 의자 버리고. 치우고.
1: 우선 공주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
2: 이것도 버리고. 여기도 싹 안 입는 옷들 버리지. 그리고 나서 이 공간에서 보호자님이 아이랑 뭐 간단하게 뭐 해줄 것들 있거나 여기서 뭐 스킨십을 좀 해준다던가 여기 좀 좋아하게 만들고. 안 그러면 보호자님 얘가 계속 나가려고 그러고 여기 공간은 이제 완전히 자기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밖에 공간이 더 좋으니까 계속 확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 담요 가정일수록 영역 존중은 필수.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5: 고양이들과 분리 생활이 필요한 이유는 보통은 이제 영역적인 것들이 고양이한테는 안정감을 주는 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주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방묘문 설치부터 진행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격리가 아니라 여기서 핵심 공간이 편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일단 중요해서
1: 모두의 안정을 위해 방묘문 설치는 필수
5: 공주가 보호자님이 계신 거실로 나올 때는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아니면 긴 시간이 된다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특정한 시간을 루틴으로 정해서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방묘문을 설치했으니 이제 공주가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볼 차례. 우선 청소부터 시작해보는데요. 또 불안하게 화장실을 가는 대신 공주만의 전용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6: 공주야. 그렇지. 공주야, 화장실.
1: 앞으로 편안하게 볼일 볼 수

0: 공주를 위해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 어머나 말끔하게 치워졌네요.
1: 공주야, 앞으로 더 재밌게 놀아줄게. 응? 안 싸우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엄마랑 살자. 아이고 이뻐.
0: 그렇다면 공주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기 바빴던 이 녀석들은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그 다음에는 루이부터 행동 교정이 필요한데요. 대장 고양이의 행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양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왕따 행동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고양이를 일단 안정시키면 그룹 전체가 안정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 어떻게 할 거냐면 클리커라는 교육인데 간단해요.
0: 원하는 행동을 하면 클릭으로 신호를 주고 보상으로 그 행동을 강화하는 클리커 교육. 좋은 행동을 빠르게 학습시키는데 이 클리커만한 게 없다고 합니다.
3: 아니요, 나도 오세요. 지금 덤벼들지 않았잖아요. 제가 부를게요. 루이, 가만히 있으면 하고. 또 무슨 얘기냐면 공주가 있어도 루이가 얘가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 얘한테 관심이 없다.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 볼게요. 루이, 맞죠? 루이.
1: 루이.
3: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루이 불러보세요.
1: 루이.
3: 루이.
0: 처음 하는 훈련이지만 제법 잘 따라오는 듯한데요.
3: 내려놔 보세요, 그냥. 괜찮아요. 루이. 쳐다보잖아요. 루이. 가지 않으면 또 쳐다보죠. 다시 불러보세요.
1: 루이. 루이.
4: 루이.
0: 공주만 봤다 하면 매서운 눈빛으로 째려보고 공격까지 서슴치 않았던 루이. 지금은 공주가 있어도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2: 당연히 한 번에 모두가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마리씩 단계적으로 호섭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이거 이 교육을 하루에 15분씩 두 번 정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이런 분리된 생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여기다가는 아까 얘가 좋아하는 화장실을 주로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을 때는 루이를 일단 여기 봐, 나를 봐, 요 육개미 교육을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얘한테 관심이 안 와요. 그걸 하루에 15분씩. 보통 담요 과정에서도 이제 합사라고 하면은 뭐 1대1의 합사인 경우가 되게 많죠. 저희가 그동안에는 사람과 고양이 합사도 있었고 고양이의 고양이 합사도 있고 고양이와 강아지 합사도 있지만 1대 다수, 그러니까 1대1이 아닌 1대2, 1대3 한 마리와 그룹핑의 어떻게 보면은 합사의 솔루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고양이들 동선을 항상 잘 체크를 해서 동선을 잘 짜야지 아이가 다른 고양이와 생활하는데 스트레스를 좀 더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솔루션 이후 대장 고양이 루이를 비롯해 한 마리씩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공주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렴.
5: 앞으로도 공주랑 아이들이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공주랑 사이좋게 놀아주고 애들하고도 사이좋게 놀아주고 하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화.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불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광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죽음과 또 그 죽음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집트인들이 공을 들여서 제작을 했었던 미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미라, 즉 완전히 건조되어서 수천 년의 세월 동안에도 부패되지 않고 그 형태가 잘 보존된 시신은 고대 이집트 문명이 남긴 여러 가지 유산들 가운데서 뭐 이를테면 피라미드와 더불어 가장 많은 대중적 관심을 받는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미라는 살과 피부가 건조되어서 부패되지 않고 보존된 시신을 의미합니다. 미라는 사실 세계 각지에서 발견이 돼요. 심지어는 한반도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조선시대에 사용되었던 회강묘 안에서 시신이 부패하지 않고 이제 잘 보존된 상태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고대 이집트의 미라는 인위적으로 건조된 시신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연히 건조된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시신을 보존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집트인들이 인공적으로 미라를 제작해서 시신을 오래도록 썩지 않은 상태로 보존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 이집트인들이 갖고 있었던 특유의 사후세계관이랑 관련이 아주 깊죠.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는 단순히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 아니라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인 의미까지 지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육체, 그러니까 이제 시신은 죽고 나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혼이 계속해서 머무는 안식처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시신이 썩지 않도록 정교하게 처리를 해서 그 원래 신체, 원래 육체의 원형을 유지하려는 이 노력은 어떤 단순한 의학적인 처치를 넘어서서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종교 의식 가운데 일부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람에게 여러 종류의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와 카입니다. 바는 보통 그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의 주인이죠. 그 영혼의 주인의 머리, 얼굴을 지닌 새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바는 우리말로는 뭐 영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번역은 좀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바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의 머리를 한 새의 모습은 이집트 무덤 속에 그려진 벽화나 아니면 비석에 그려진 어떤 그림들을 통해서 자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조각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대 이집트의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바는 그 사람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은 영혼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바가 이제 사람들의 외모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믿어졌고요. 바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신체, 육체와 함께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서는 이 육체에서, 시신에서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서 상당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는 무덤에서 벗어나서 어떤 사자의 세계, 뭐 하늘, 온 천지를 돌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바가 새 형상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 바가 뭐 하늘을 날고 또 여러 세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파라오나 귀족들의 무덤에서 벽화로 자주 확인하실 수 있는 입을 여는 의식이 바로 임종시에 이 육체에서 분리된 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구한국 시대 때부터 로마 시대까지 쭉 이루어졌었던 이 입을 여는 의식에서는
망자의 모습을 꼭 닮은 목관이나 뭐 석상 혹은 뭐 미라 그 자체의 입을 신관이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살짝 건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뭐 반은 시신에서 떨어져서 이곳저곳을 날아다닐 수 있었지만 결국에 매일 밤이 되면 결국에는 다시 무덤으로 돌아와서 시신과 다시 결합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야지만 이 망자의 존재가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고 또 죽은 자의 바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장례의식과 제사, 마법 주문 등을 통해서 이제 도우려고 들었습니다. 반은 망자가 자신의 정체성과 개성을 유지하면서 사후에도 나로서 계속 존재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영혼의 요소였습니다. 자, 카라는 영혼도 있습니다. 이 카는 보통 뭐 혼이나 혼의 본질 정도를 번역을 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오해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서 카라고 부르기로 해요. 카는 바와는 달리 이 세상에 완전히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망자가 죽은 이후에도 육체에서 완전히 분리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칸은 그렇게 길지 않은 끈으로 시신과 이렇게 묶여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신 주변에서만 이렇게 머물러야만 됐었고 바의 경우에는 이 시신과 아주 긴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시신을 중심으로 하기는 하지만 또 결국에 시신으로 돌아가야 되기는 하지만 이 온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조금 이 바와 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이 카가 온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존속이 되어야만 내세에서도 부활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이 카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대충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로 카가 머물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는 시신을 매개로 하는 영혼이니까

당연히 온전한 모습의 시신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덤도 필요했고요. 이집트인들이 공을 들여서 인위적으로 미라를 만들고 또 그 미라를 안치시키는 무덤도 정말 정성스럽게 지은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시신이 썩어서 없어져서 카뿐만이 아니라 뭐 바도 마찬가지인데 이 영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망자에게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그 물건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드리거나 또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을 부장품으로 무덤 속에 넣어두었던 것도 일종의 이 카를 위한 영양 공급과 관련이 깊습니다. 모두 다 카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었었던 것이죠. 자, 이것과 더불어서 무덤 내부에 제사가 드려지는 장면을 뭐 벽화나 부조로 그려넣기도 했는데 이건 마법, 다시 말해서 헤카의 힘으로 실제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아도 그 그림들을 통해서 제사가 드려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즉 일종의 자동제사 시스템을 작동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카의 생명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한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신전에 봉헌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려진 비석이나 또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석상이었습니다. 돌로 만들어진 이 물건들은 일종의 망자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망자를 염두에 둔 시각적인 표현들은 특정 개인의 신체를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망자의 칸은 이 석상이나 비석에서도 머물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없어져도 이 석상이나 비석을 통해서 칸은 존재할 수가 있었고 또한 이 석상이나 비석이 봉헌된 신전에서는 매일매일 여러 종류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 드려지는 제물을 통해서 또 생명력, 영양분도 공급받을 수 있다고 믿어졌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와 카가 온전하게 존재하게 되면 이 두 영혼이 결합해서 승화된 상태의 그러니까 조금 더 고차원의 영혼이 하나 또 새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영혼이 바로 아크라는 영혼입니다. 이 아크는 뭐 이제 단순히 영혼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후 세계에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격이 높은 영혼이었죠. 아크라는 단어의 뜻도 뭐 빛나는 자, 효과적인 자, 찬란한 자 같은 것처럼 근사한 것들입니다.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의 부활은 죽은 시신이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뭐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갑자기 뭐 미라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을 표현을 하지만 이건 사실 이집트적인 어떤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적인 의미의 부활은 말씀드렸던 아크라고 하는 고차원의 영혼이 생성되어서 저기 보통은 이제 아우르라고 부르는데 내세로 이 망자가 아크로 변환되어서 넘어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식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언제부터 미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는 아주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고왕국 사왕조 시대, 대략 기원전 2500년경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기자의 그 피라미드들이 지어지던 그 시대예요. 자, 이 시기부터는 파라오나 상류계층들의 시신은 완벽한 미라로 만들어졌고 또 그보다 이전 초기 왕조 시대 때에도 시신을 미라로 만들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까지 확인된 미라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플린더스 파츄리, 보통은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학자입니다. 이 페트리에 의해서 1899년 아비도스에서 확인된 초기왕조 1왕조 시대의 미라입니다. 파라오 제르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다만 이때 발견된 미라는 시신 전체가 보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요골과 척골만 남아있었는데 팔뼈들이죠. 이 팔뼈들이 여러 겹의 아마포로 쌓여져 있었던 것을 보면 시신은 분명히 미라로 만들어졌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붕대가 감겨 있었던 팔에는 금, 터키석, 자수정 등으로 만들어진 팔찌가 채워져 있었는데 미라가 발견된 장소, 제가 제루의 무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화려한 팔찌가 이 팔에 채워져 있었다라는 정황은 이 팔의 주인공이 파라오 제르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팔, 이 유골은 현재는 분실되었고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사진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죠. 자, 지난 2023년에는 사카라에서 또 아주 오래된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사카라는 최초의 피라미드인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유명한 유적지로 초기 왕조 시대부터 고대 이집트 문명이 끝이 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던 공동 묘지 구역입니다. 이때 사카라에서 발견된 미라는 약 4,300년 정도 전의 것인데 이 미라는 약 15m의 수직갱 아래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완전히 봉인된 석관 안에서 여러 장신구들과 함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의 시신은 특별히 인위적으로 미라로 제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미라로 처리되지 않은 시신들도 건조한 이집트의 기후 덕택에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시신을 땅속에 매장했을 뿐인데 건조한 이집트의 토양 덕분에 부패되기 이전에 이미 시신이 건조되어 버린 것이죠. 부패와 건조의 속도 경쟁에서 건조가 승리할 때 시신은 자연적으로 미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미라는 고대 이집트 문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선왕조 시대 때부터 나타납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미라화된 시신들을 몇몇 서구권의 박물관들에서는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국 박물관의 게벨레인의 남자라고 불리는 미라화된 시신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시설이 아주 잘 갖춰진 무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시신은 더 이상 자연적으로 미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구조물, 그러니까 아마도 뭐 석재나 진흙벽돌이나 아니면 목재로 만들어진 그 구조물들이 시신과 땅을 직접 접촉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고대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시신이 썩는 것이 뭐랄까 좀 자연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집트에서는 시신을 그냥 땅에 묻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건조가 됐었는데 점점 시신이 썩기 시작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자, 자연적으로 미라가 더 이상 되지 않으니까 시신을 매장하기 전에 인위적으로 건조시킨다. 그것이 인공적 미라 제작을 시작한 배경이었습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자세한 기록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미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어쩌면 미라나 피라미드 같이 아주 높은 수준의 제작 기술이 필요했던 것들은 그 제작 방법이 소수의 특별한 집단 내에서만 구전으로 전승되던 일종의 산업기밀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이 적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확인된 루브르 칼스버그 파피루스 속에 미라 제작 관련 내용도 이미 이 미라 제작 작업에 상당히 능숙한 이들의 기억을 돕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매뉴얼에는 시신을 건조시키는 것과 같이 아주 핵심적인 작업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었고 연고를 바르거나 연고를 만들거나 혹은 붕대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외울 것이 많은 그런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미라 제작에 관한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확인이 됩니다. 요컨대 미라를 제작하던 공간이 실제로 발굴된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죠. 비교적 최근인 2023년 초에 새로운 미라 제작실 유적이 사카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발굴단의 책임자였던 무스타파 와즐리 전 이집트 최고유물위원회 사무총장은 이 미라 제작실이

말기 시대 삼시방조 시대일 것이며 이 제작실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미라로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제작실은 몇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미라 제작을 위한 석재 침대도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이 침대에는 미라를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피가 좀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배수로도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실 내에서는 카노프스 단지라고 불리는 용기들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 카노프스 단지는 신체에서 분리된 내장을 담는 용기였습니다. 미라를 제작할 때는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을 다 제거해서 따로 건조시켜서 또 따로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이 따로 건조된 장기들을 보관하는 용기가 바로 카노프스 단지입니다. 이 카노프스 단지에는 위, 장, 폐, 간이 각각 담기는데 그래서 이제 총 4개의 그 용기가 한 세트로 만들어지거든요. 자칼 모습의 두아무테프를 한 뚜껑을 한 그 단지 속에는 위가 담기게 되고요. 레인 모습으로 한 케베사누프에는 장이 담기고 개코 원숭이의 모습으로 한 하피에는 폐, 사람 모습으로 한 암세티 그 용기에는 간이 담겨집니다. 자, 현대의 우리가 구체적인 미라의 제작 방법에 관해서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헌은 기원전 5세기경에 쓰여진 헤로도토스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미라의 제작 방법은 신분에 따라서 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미라는 시신만 건조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졌지만 파라오나 귀족, 고위사제 등 상류층의 미라는 아주 복잡한 방법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자, 미라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 과정도 복잡합니다. 먼저 시신에서 내장과 뇌를 제거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눈에는 조금 끔찍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 들어보세요. 끝이 갈고리 모양인 새 꼬챙이를 콧구멍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머리 속에 있는 뇌를 다 부셔요. 그러면 이 뇌가 액체가 되어서 머리에 있는 여러 구멍을 통해서 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요. 아주 능숙한 장인만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뇌를 제거한 것은 이 뇌가 그렇게 중요한 기관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뇌를 꺼낸 이후에는 칼로 겨드랑이 아래쪽 옆구리를 가릅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위와 장과 간과 폐 등의 중요한 장기를 모두 꺼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기들을 다 따로 처리를 합니다. 건조하고 방부 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네 개의 장기를 그 말씀드렸던 그 네 개의 카노프스 단지에다가 각각 넣어서 별도로 보관하게 되죠. 자, 이렇게 내장이 제거된 시신 내부는 일단 송진을 바른 아마포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갈랐던 부분을 정성스럽게 다시 꿰매서 외관상으로는 시신이 온전한 모습으로 보이게끔 했죠. 자, 그런데 이집트인들은 이브라고 불렀던 심장만큼은 제거하지 않고 몸속에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 심장을 그 망자가 갖고 있었던 인격의 정수 또 사유의 원천적으로 여겼었기 때문입니다. 자, 고대 이집트인들은 감정이나 사고 또 의지 같은 것들이 뇌가 아니라 심장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인격의 정수인 심장은 사후 세계에서도 그 무게를 재서 망자가 그 저질렀던 죄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자의 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호네페르라고 하는 사람의 사자의 서입니다. 신왕국 시대에 만들어진 사자의 서이고요. 자, 이 장면은 이집트인들이 내세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겪어야 하는 최후의 심판장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가장 좌측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어떤 신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자칼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은 아누비스라는 신이고, 이 아누비스는 죽음과 관련된 신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미라를 제작하는 그런 작업을 담당했던 신입니다. 자, 이 아누비스의 안내를 통해서 망자는 심판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심장의 무게를 측정하는 일입니다. 아누비스 앞에는 저울이 놓여져 있어요. 그 저울의 좌측편에 놓여진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는 깃털이 하나 놓여져 있죠. 저희가 자주 이야기했었던 마트의 상징입니다. 마트, 어떤 우주적인 질서, 어떤 도덕의 근원이죠. 이 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심장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심장이 깃털, 마트보다 가벼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살아 생전에 크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판단을 받게 돼요. 하지만 무거우면 문제가 생기죠. 무거우면 이 사람은 악인이라고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울 바로 앞에 귀엽게 지금 강아지 모습처럼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앉아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이 존재의 이름은 암무트입니다. 암무트는 머리는 악어이고 몸의 앞쪽은 사자, 몸의 뒤쪽은 하마인데, 이 악어, 사자, 하마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동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무트는 또 공포의 총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암무트가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울 때에는 그 심장을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망자는 절대 무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부활 이런 것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살아 생전에 존재했었다라는 사실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최후의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심장 무게 측정을 받게 됐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울 때에는 통과. 그래서 이 망자는 호르스, 그러니까 매의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의 안내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서 왕좌에 앉아있는 저승의 왕 오시리스에게 심판을 받게 되죠. 심장 무게가 깃털보다 가벼우면 오시리스는 이 망자의 부활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심판장을 넘어서서 망자는 말씀드렸던 아루, 내세로 들어가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뭐 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심장만 남겨지고 이 내장이 전부 다 제거된 시신은 수십 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나트론이라고도 불리는 천연소다로 덮여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시신 속에 담겨져 있었던 모든 지방 성분이 녹아내리고 시신은 완벽하게 건조되게 되죠. 이렇게 건조된 시신을 각종 향료로 닦아낸 뒤 송진을 발라가면서 하얀색 아마포로 잘 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현대인들에게도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그 미라의 모습이 완성이 되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덜 복잡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다른 과정들은 첫 번째 과정과 동일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에서 뇌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 시신에서 뇌를 제거하는 작업이 가장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 밖에 모든 내장들은 다 제거되고 그 제거된 내장들 역시 다 나트론으로 건조가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뇌는 물론이고 내장도 제거되지 않죠. 그 대신에 시신 내부에다가 내장을 녹이는 특수한 액체를 넣은 다음 50일 정도 또 그 나트론으로 시신을 건조시켜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 미라 제작 방법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발견된 미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수가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헤로도토스가 미라 제작에 관해서 이제 했었던 설명만큼은 뭐 어느 정도는 정확한 사실을 전해준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미라 제작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의학적, 해부학적 지식이죠. 아마

수천 년에 걸친 미라 제작 경험은 사람의 몸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축적되게 했을 겁니다. 자,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과정은 인간 신체 내부에서 장기들을 분리하고 또이 시신을 보존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업들을 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뭐이 과정을 통해서 이집트인들은 특히 이제 시신을 많이 만지는 장의사들은 시신의 해부와 보존에 관한 아주 실용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었겠죠. 자, 이런 지식은 시신을 뭐 그냥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문화권에서는 확보되기 어려운 그런 지식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해부학적인 경험은 아주 놀라운 수준의 외과 의학적 지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에드윈 스미스 의학 파피루스죠. 자, 이 파피루스는 기원전 16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뭐 일종의 의학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총 48건의 외상과 부상에 대한 외과적 치료술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외과적 치료술에는 뭐 뇌손상이나 척추손상, 골절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처 등에 대한 대응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 파피루스에서는 이집트인들이 신체 기능, 어떤 신체의 운동성에 있어서 뇌와 척수가 정말 중요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 문서는 그 당대의 고대 이집트의 의사들이 뛰어난 관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상당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음을 보여주죠. 이 파피루스는 단순한 치료 매뉴얼을 넘어서 환자의 상태를 논리적으로 분류하고 증상과 원인, 치료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학 교본 중에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파피루스에서는 마법적인 요소보다는 어떤 경험적인 관찰과 합리적인 치료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는 점에서 좀 다른 고대 이집트의 의학 문헌들과 좀 차별화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대 이집트의 의학이 단순히 미신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꽤 체계적이고 또 실증적인 접근도 시도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런 외과적인 지식은 미라 제작 과정에서 아주 오래도록 쌓인 해부학적인 경험이 의학에 응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의 주제는 바로 피라미드입니다. 고대 이집트와 관련이 있는 그 어떤 대상도 사실 피라미드만큼 관심을 끌지는 못했죠. 자, 우리는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그것도 피라미드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 드디어 피라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문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자 이미지죠. 아마 여러분들도 고대 이집트 문명이라는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가장 먼저 피라미드의 모습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피라미드의 거대한 규모와는 반대로 피라미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헌 기록이 극히 적기 때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자주 미스터리한 대상으로 다뤄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대해 살펴보시면 아마 피라미드에 관한 꽤 많은 의문점들이 해결되실 겁니다. 자, 애초부터 인간은 무엇인가 높게 쌓으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무엇인가 높게 쌓으려고 할 때 피라미드의 형태, 다시 말해서 사각골 형태의 구조물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물론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것보다 훨씬 더 이후에 중세 건축의 고딕 양식이나 또 근대 건축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사용되면서부터는 굳이 피라미드 형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건축물을 높게 만들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이전 시대에는 피라미드형으로 건축물을 짓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거의 유일한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는 피라미드 형태의 구조물들이 다수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역과 시대를 막론해서요.

자, 이 세계 각지의 구조물들을 우리는 모두 다 피라미드라고 부릅니다. 그건 피라미드가 원래 이집트 피라미드들만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사각볼 형태의 어떤 구조물을 뜻하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이죠. 피라미드라는 말은 애초에는 고대 그리스어 피라미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 당시에 먹던 사각볼 형태의 빵을 피라미스라고 불렀던 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죠. 자, 이집트에는 100기가 넘는 피라미드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새로운 피라미드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서 그 숫자가 뭐 최근에는 뭐 130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이집트 역사, 고대 이집트 역사 전체에

걸쳐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주로 고왕국 시대에 지어졌죠. 대략 기원전 2686년부터 2181년 사이에 피라미드는 집중적으로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다 고왕국 시대의 피라미드일 것입니다. 자,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아브로아시에서 다슈르 사이에 약 30km 정도 내의 지역에서 지어졌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인근입니다. 조금 넓게 잡아서 주왕국 시대의 피라미드들이 많이 지어졌었던 메이둠이나 라홈 같은 곳까지 포함을 시키면 대략 한 100km 정도 가량의 거리에서 쭉 날강을 따라 피라미드가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이 피라미드들은 날강의 서안에 다 지어졌습니다. 자, 이 지역들은 모두 다 태양신앙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기본적으로 태양신앙과 관계가 깊은 상징물입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형태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피라미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라미드는 태양신앙의 중심지인 헬리오폴리스와 공간적으로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 좀 인접한 곳에 지어질 필요가 있었죠. 또이 지역들에서는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하는 그 석재를 구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피라미드들은 대체로 이 몸체가 석회암을 사용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공간은 모두 다 석회암 대지였죠. 거기에 더해서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아주 단단하고 넓은 대지는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기에 아주 유리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피라미드가 세워졌었던 곳들은 상징성, 그러니까 헬리오폴리스 인근, 그다음에 석재 입수의 용이성, 그리고 단단한 대지,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킨 곳이었습니다. 자, 최초의 피라미드는 고왕국 사망조 시대의 파라오인 조세르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조세르는 대략 기원전 2667년에서부터 2648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파라오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피라미드는 대략 한 기원전 2650년경에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피라미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 형태, 그러니까 완전한 사각뿔 형태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조세르의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처음부터 피라미드로 설계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이 조세르의 피라미드는 마스타바 형식으로 설계가 되었고, 또그 마스타바로 지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스타바는 납작한 상부 구조를 갖고 있는 무덤의 형태인데, 피라미드가 왕묘로 사용되기 이전 시대에 왕묘로 사용되던 무덤의 형식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마스타바로 지어지는 무덤이,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마스타바를 중첩시켜서 쌓는 방식으로 중축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4단으로 만들어졌었고, 다시 그 구조가 6단으로 중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타바를 쌓아서 계단 형태로, 그러니까 계단식 피라미드를 만들게 된 것은 아마도 파라오가 저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물리적으로 표현하려고 들었던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별신앙이 유행을 했었죠. 아마 고대 이집트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태양신앙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고왕국 초기는 아직 태양신앙이 고대 이집트 사회에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지 못했었던 때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별신앙이 태양신앙보다 더 주류 이데올로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죽은 파라오는 이 별신앙의 근거에서 뭔가 하늘로 올라가서 별과 동화가 된다고 믿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이, 물리적인 계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파라오가 하늘로 올라가서 동화가 된다고 믿어졌었던 별은 대체로 북쪽에 있는 주국성들이었습니다. 요컨대 밤동안에 지지 않는 별들이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지지 않는 별을 영생과 연관을 지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피라미드의 입구는 저기 지지 않는 별들을 향하는 북쪽에 언제나 만들어졌습니다.
조세르 시대 이후에 두세 번 정도 더 계단식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제3왕조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 후니 시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반형 피라미드에 대한 건축이 시도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때부터는 이제 태양신앙이 무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별신앙과 태양신앙이 지속적인 경쟁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태양신앙이 별신앙을 압도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인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는 몇 가지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태초의 카오스 상태, 그러니까 눈에서 떠오른 태초의 언덕을 상징하고 있기도 하고요. 동시에 태양 광선이 이렇게 태양에서부터 뻗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태양 신앙이 점차적으로 성장함에 따라서 파라오의 무덤은 자연스럽게 어떤 태양과 관련된 상징을 반영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후니는 자신의 피라미드가 완공되는 것을 보지는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후니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스네페루가 이제 스네페루와 그 후니와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였었거든요. 이 스네페루가 장인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완공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메이듬에서 지어진 후니의 피라미드는 그런데 애석하게도 완공 직후에 붕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이 피라미드가 붕괴 피라미드 혹은 무너진 피라미드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죠. 이 피라미드의 붕괴는 어떤 피라미드의 공학적인 완성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을 너무 가파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한편 스네페루는 메이둠에서 선왕인 후니의 피라미드를 이어서 짓는 것과 동시에 다슈르에서는 자신, 본인의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파라오들은 보통 즉위를 하자마자 자신의 무덤을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무덤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빨리 무덤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집트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다슈르에서 지어지기 시작하던 스네페루의 피라미드도 처음에는 메이둠에서 지어졌던 후니의 피라미드처럼 외부 경사각이 50도가 넘는 수준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54도였죠. 자, 그런데 이때 메이둠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죠. 메이둠의 피라미드의 붕괴가 가파른 경사각 때문이다 라고 판단한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이미 54도가량의 경사각으로 절반쯤 지어진 다슈르의 피라미드의 상단부 경사각을 약 한 10도 정도 낮추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의 상단부 경사각은 43도로 맞춰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다슈르의 피라미드는 그렇게 이중의 경사각을 가진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날 굴절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외부 경사각이 한번 꺾여 있죠. 일반적으로 피라미드는 북쪽 입구를 통해서 남쪽으로 쭉 들어가면 그 안쪽에 매장실이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굴절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북쪽에서 들어가서 남쪽으로 향하는 통로도 만들어져 있고 그 안쪽에 매장실도 있었고 더불어서 서쪽에도 입구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들어가서 매장실이 또 하나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입구와 통로와 매장실이 다 이중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남북측은 전통적인 축입니다. 별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주국성이 있기 때문에. 반면 동서축의 경우는 태양신앙과 관련이 있는 축입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굴절 피라미드의 이러한 이중 구조는 아마도 이 양신앙을 섬기는 집단 사이에서 있었던 지속적인 경쟁과 갈등을 스네페루가 봉합하기 위해서 선택한 일종의 탕평척의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는 완성되었지만 스네페루는 이 기이한 형태의 피라미드, 그러니까 굴절 피라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절대 권력을 지닌 파라오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스네페루는 건축가들에게 새로운 피라미드

지을 것을 명령한 것 같습니다. 뭐 피라미드를 짓는데 10년이 넘는 세월이 아마 걸렸을 테니까 아마 그 당시 이 건축가들은 꽤 좌절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건축가들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때 파라오의 건축가들은 메이둠에서 붕괴를 발생시킨 50도대의 외부 경사각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굴절 피라미드의 상단부를 짓는 데 사용되었던 40도대의 경사각을 선택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피라미드가 굴절 피라미드에서 약 북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완성됩니다. 이 새롭게 지어진 피라미드는 외부 경사각이 처음부터 43도로 만들어지게 되었죠. 이 피라미드를 오늘날에는 뭐 이게 그 태양빛을 좀 받으면, 특히 석양을 받으면 좀 붉은색으로 빛난다 그래서 붉은 피라미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붉은 피라미드는 최초로 온전하게 완성된 사각굴 피라미드였습니다. 굴절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입구도 두 개, 통로도 두 개, 매장실도 두 개였죠. 하지만 이 붉은 피라미드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약식으로 만들어짐으로써 입구 자체는 원래의 전통대로 북쪽에 만들어집니다. 통로 역시도 북쪽을 통해서 안으로 쭉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피라미드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수 있는 매장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신이 안치되는 그 공간만 동서축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굴절 피라미드 시대 때부터 시작된 남북축과 동서축의 반영이 좀 약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었고 이 약식이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피라미드 이후에 지어진 모든 피라미드들은 다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남북축을 따르지만 매장실만큼은 동서축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었죠. 자, 스네페루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경험이었죠. 피라미드가 무너지기도 했고 한 번은 피라미드의 외부 경사각을 꺾어가지고 굴절 피라미드라는 독특한 형태의 피라미드로 만들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스네페루의 아들 쿠프 시대가 되면 피라미드 건축술은 정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피라미드가 바로 대피라미드죠. 이 대피라미드는 대피라미드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게 엄청난 규모를 하고 있는데 밑변의 길이도 230m 정도가 되고요. 높이도 147m에 이릅니다. 더불어서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사용된 블록의 개수는 약 230만 개, 또한 피라미드 전체의 무게도 약 600만 톤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쿠프의 아들인 카프라는 대피라미드 옆에 바로 자신의 피라미드를 건설했는데 이 피라미드 역시도 높이가 141m에 이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기자에서 세 번째로 지어진 맹카오라의 피라미드. 맹카오라는 쿠프에게는 손자, 카프라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맹카오라의 피라미드는 이 기자에서 지어진 세 개의 피라미드 가운데 가장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쿠프와 카프라의 피라미드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작아 보일 뿐이지 맹카오라 피라미드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 피라미드 높이는 65m에 이릅니다. 자, 맹카오라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셉셉스카프는 갑자기 피라미드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셉스카프 이전 3대 동안의 피라미드는 정말 전성기를 맞이했었거든요. 셉스카프가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마스타바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어떤 정황적인 어떤 그 정황 근거를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셉스카프가 태양신앙을 견제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포기하고 마스타바를 자신의 무덤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 피라미드는 태양신앙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사왕조 기간 동안에 태양신앙을 섬기는 신관 집단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신관 집단의 영향력이 어쩌면 파라오를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태양신앙을 나타내는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무덤 형식을 포기하고 더불어서 피라미드가 계속해서 지어지던 기자라고 하는 공간을 그 이제 더 이상 그 자신의 무덤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고 이 기자

피라미드가 지어지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전 시대의 무덤들이 만들어지던 사카라에 자신의 무덤을 지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히셉스카프는 태양신앙이 강화되기 이전 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기자도 포기하고 피라미드도 포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히셉스카프의 이러한 개혁의 노력은 결국 실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파라오들은 다시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이제 짓기 시작을 했었고, 이 왕조 시기 동안 피라미드의 규모는 급속하게 작아집니다. 이 피라미드들은 현재는 외부가 다 무너져 내려서 거의 뭐 모래언덕이나 뭐 돌무지 같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요. 피라미드의 건축 수준은 사왕조 시대 동안에 정점을 찍은 후에 급속하게 철학의 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기술적으로 어떤 뭐 기술적으로 쇠퇴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사왕조 시대 동안에 태양신앙은 점차적으로 이집트에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어 가는데, 우왕조가 되면서부터는 진정한 주류 이데올로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이 태양신앙만을 위해서도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양신전을 아주 거대하게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사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이집트의 온 자원과 인력을 전부 다 피라미드, 자신의 무덤을 짓는 데 다 투입할 수 있었지만, 우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태양신전도 지어야 했고 또 자신의 무덤도 지어야 했겠죠. 그렇다 보니까 자신의 피라미드를 짓는 데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의 양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적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결국 피라미드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결과물이 뭐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 흐름은 유광조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자, 유광조가 이제 끝나면서부터 이제 고왕국은 해체가 되는데, 그때 피라미드는 다시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뭐 제1중간기는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여력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이집트가 다시 재통일이 되면서부터 중왕국이 시작되죠. 이때 피라미드 건설이 다시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의 파라오들, 그러니까 1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이 자신들을 고왕국 시대, 그러니까 이 시기에도 이미 전설의 시대가 되었었던 이집트 역사 속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시대로 기억되던 고왕국과 자신들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라미드라고 하는 묘재를 다시 선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재등장한 피라미드는 규모도 무척 작습니다. 자, 또 돌이 아닌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을 재료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내구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 당연히 보존 상태도 좋지 않죠. 자, 중왕국 시대 이후 피라미드는 점차 다시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무덤의 위치를 지상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지하에 만들어진 암굴묘에 묻히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뭐 투탕카멘이라든가 람세스 2세 같은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은 피라미드가 아닌 암굴묘에 매장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25왕조 시대에 누비아 출신 파라오들에 의해서 피라미드가 다시 부활하게 되죠. 이들은 외부인이었죠. 토착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집트화가 된 상태였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집트의 왕권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고왕국 시대의 무덤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부활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5왕조 시대 이후 이제 이 누비아의 파라오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누비아 땅으로 돌아가서도 피라미드 건설을 계속합니다. 서기 3세기까지 이 전통은 이어졌죠. 자, 지금까지 피라미드 변천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피라미드 내부 구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자, 초창기의 피라미드들은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방들의 천장 부분이 다 들여쌓기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들여쌓기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장을 계단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이 구조는 피라미드 상부에 걸리는 하중을 좌우로 분산시켜서 내부에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상당히 합리적인 공학적 선택입니다. 붕괴 피라미드나 굴절 피라미드 또 붉은 피라미드에서 이 계단식, 그러니까 들여쌓기 방식의 천장은 다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대피라미드에서는 이 들여쌓기 방식뿐만이 아니라 수평 천장과 또 맞배 형태의 천장,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모두 나타나게 되죠. 왕의 방에서는 수평 천장이 나타나고요. 왕비의 방에서는 맞배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회랑에서는 들여쌓기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대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이 대피라미드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요즘 말로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피라미드 내부에서는 무엇인가 프로토콜 경쟁이 일어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즉, 청동 도구를 피라미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실제로 피라미드 주변에서 청동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채석을 하거나 돌을 다듬는데 이 도구들이 아마 사용되었을 거예요. 자, 2013년 홍해변에 와디 알 자르프라고 하는 유적에서 한 파피루스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파피루스는 대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관리했었던 작업반장의 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반장의 이름이 메르에르였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메르에르의 일기라고 불리기도 하고 와디 알 자르프 파피루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외장석, 대피라미드의 외장석을 만들기 위한 석재를 대피라미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던 기자에서 동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투라라고 하는 곳에서 채석을 해서 피라미드 건설 현장으로 운반하는 과정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하는 과정은 계속 반복이 돼요. 채석을 해서 배에 싣고 배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 피라미드 현장에다가 또 돌을 놓고 다시 이 투라로 돌아와서 다시 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이 그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대피라미드의 외장석이 투라에서 채석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사실 가설이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그 가설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을 높은 곳으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경사로와 도르래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경사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가설들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 모양의 경사로가 가설로 제안이 되는데 이를테면은 그냥 피라미드 전체를 감싸는 그 나선형 경사로가 그 가설로 제안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반 형태 그냥 쭉 경사로를 쭉 길게 있는 방식의 이러한 모양의 경사로도 가설로 제안되기도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는 내부 경사로 가설이라는 것도 제안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외부에다가 경사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의 몸체 내부에, 그러니까 피라미드 가장 바깥쪽 부분에 이렇게 레일 같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이 몸체 자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돌을 이제 상부로 올린다. 이런 가설이었죠. 자, 피라미드의 건설은 홍수기, 그러니까 아케트 시기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시기 동안에는 돌을 배에 실어서 더 멀리까지 운반할 수가 있었고요. 원래는 농사 일에 투입되어야 하는 노동력을 피라미드 건설 과정에 동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었었던 노동자들은 비교적 괜찮을 대우를 받았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피라미드 주변에서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이 캠프, 마을의 유적이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 공간의 구조나 어떤 공간의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죠. 그리고 이 캠프 주변에서는 다량의 동물뼈와 생선뼈들도 같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노동 인력에게 충분한 약의 단백질이 공급되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도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은 우리들의 생각보다는 훨씬 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넘쳐납니다.

0: 반잔프링크가 만든 로봇을 이 안에 넣어서 청소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었죠. 그래서 이 청소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기구가 왕의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단에 위치한 왕비의 방에도 있었거든요. 왕비의 방에 있는 환기구는 안쪽에서는 시작이 되지만 이게 바깥쪽까지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환기구가 어느 정도 길이로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뚫려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왜냐? 이 환기구의 크기는 한 가로 세로 길이가 한 20cm, 30c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조차 들어갈 수 없는 작은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왕의 방 환기구를 청소한 로버트를 이 왕비의 방 환기구에다가 넣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부 이 환기구가 한 60m까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그 가장 안쪽에서 청동 손잡이가 달린 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어요. 그 이후로 또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2002년에 미국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팀이 다시 로봇을 그 환기구 안에 넣게 됩니다. 이 로봇에는 드릴과 내시경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열 수는 없으니까 그 문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그 문 안쪽을 살펴보게 됐죠. 그 문 안쪽에서 특별한 무엇인가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안쪽에 있는 벽이 약간 또 문인 것 같은 그런 흔적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세월이 흘러서 2011년, 이번에는 제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팀에 의한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제디 프로젝트 에서 사용된 로봇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기는 한데 이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봇가 이 그 환기구 통로로 올라가면서 이 통로 전체를 살펴보게 되고요. 그 조사 결과 뭐 아주 특별한 어떤 시설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통로 내부에 글씨들이 쓰여있는 것을 발견했고요. 역시 그 자그마한 방 내부 바닥에서도 글씨들이 쓰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자, 2016년과 17년 사이에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또 다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는 우주입자 뮤온을 이용한 조사였는데 대피라미드 전체에 대해서 일종의 엑스레이 촬영을 한다. 이렇게 예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조사 결과 대피라미드의 대회랑 상단부에서 길이가 30m 정도 되는 빈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이야기가 되었고요. 또 피라미드의 입구 상단부에 약 10m가량 되는 통로가 있을 가능성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10m짜리 통로에 대한 조사는 2023년 초에 이루어졌어요. 뭐 그 안에 사람이 직접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다가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10m가량의 통로가 발견이 되었죠.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상당히 정확하다. 어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여전히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피라미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도전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미스터리들이 하나 둘 풀려나가기 시작하겠죠. 고고학은 원래 과감한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결국 성취로 이어지는 그런 학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하게 느끼시는 고대 이집트인이죠. 투탕카멘. 그 투탕카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박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TV 국민연금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0: 밀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1: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2: 자전거.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1: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2: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1: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1: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2: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2: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2: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2: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2: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집트 고고학자이자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친절한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고대 이집트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투탕카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은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이름, 그리고 그를 둘러싼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죠. 바로 파라오의 저주.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하는 자들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이제 그런 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널리 알려진 이름과 또 이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투탕카멘은 왜 대체 유명한 걸까요? 자, 엄청난 정보광이어서? 아니면 엄청난 성군이어서? 아닙니다. 사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투탕카멘은 남긴 업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또 이 파라오는 심지어는 20살이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운의 파라오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탕카멘을 현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고대 이집트인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로 그의 무덤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어요. 자, 투탕카멘 무덤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발견된 것은 1922년 11월 4일의 일이었습니다. 이날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그러니까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죠. 하워드 카터는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덤의 첫 번째 계단들이 발견되었다. 정말 무덤덤한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쓰여진 문장의 내용과는 달리 이 문장이 쓰여진 글씨를 쓴 방식은 마냥 무덤덤하지만은 않습니다. 자, 카터는 보통의 경우 일기장에 줄이 쳐져 있었는데 그 일기장 줄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였거든요. 근데 이 무덤의 첫 번째 계단들이 발견되었다라는 이 문장만큼은 줄에 맞춰서 글씨를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대각선 방향으로 문장을 휘갈기듯이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쓰여진 필체에서는 이 노련한 고고학자가 무덤의 입구를 발견했을 그 당시 느꼈을 흥분이 1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죠. 사실 투탕카멘은 잊혀진 파라오였습니다. 그가 존재했었을 가능성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미 확인되고 있기는 했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 수수께끼 같던 인물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하워드 카터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들의 계곡에서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커다란 성과는 없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그 카터의 후원자가 있었거든요. 카나본 백작이라고 하는 영국의 귀족인데 이 카나본 백작이 야, 더 이상 당신을 후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선언을 카터에게 하게 됩니다. 카터는 이 카나본 백작의 후원 중단 선언에 굴하지 않고 백작을 한 번 더 설득을 해요. 그래서 백작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922년 이 시즌을 마지막으로 내가 후원을 하겠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당신을 후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1922년에 마지막 시즌이 시작이 되고 최후의 순간에 극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카터가 느꼈을 그 희열은 아마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겠죠. 엄청난 감동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자, 투탕카멘은 이집트 신왕국 18왕조 시대의 파라오입니다. 자, 연표를 보시면 이집트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략 중간 정도의 시대죠. 투탕카멘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직전의 시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기원전 14세기인데 이집트는 이 시기 동안에 엄청난 격동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정말 독특한 시기였어요. 이 시기를 아마르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 아마르나 시대의 중심에는 아케나텐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었어요. 자, 그는 아메르트 3세에게는 아들이었고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투탕카멘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메르트 3세는 이집트 역사 속에서 이집트가 가장 전성기일 때의 파라오였는데 사실 이 시기에 이집트는 무엇인가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이 근동지역 전체에서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아케나텐이 왕에 오른 것은 바로 그 이집트가 최전성기였던 시대였죠. 자,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케나텐은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쭉 이어져 내려오던 고대 이집트의 다신교적인 전통을 버립니다. 그리고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윤신교로의 어떤 종교개혁을 시도하죠.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지만 아마도 이 종교개혁에는 파라오의 권위를 위협하던 아멘신관단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 아메르테프 3세 시대 동안에 이집트는 엄청나게 부유해졌는데 이렇게 이집트가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가 부유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집트의 최고신이었었던 아멘신을 섬기는 아멘 신관 집단도 부유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가는 이 아멘 신관단이 조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케나텐은 어쩌면 이 아멘 신관단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멘 신관단이 섬기던 아멘이라는 신을 치워버릴 수 있는 새로운 신을 데리고 와서 그 신을 유일신으로 이제 모시려는 그런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케나텐이 유일신으로 설정한 아텐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히 오래도록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던 신입니다. 뭐 아텐이라는 신이 고한국식 때부터 어떤 이제 문헌적으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한 번도 중요한 신이었었던 적이 없어요. 아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태양신 라의 한 속성 정도로 여겨졌는데 이 아텐은 태양신 중에서도 태양 원반의 신입니다. 태양을 보시면 동그란 그 원반이 보이시잖아요. 이 아텐은 그 원반을 나타내는 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케나텐은 이 종교교육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원래 아케나텐의 이름은 아메노테프였어요. 그러니까 아메노테프 3세의 뒤를 이은 아메노테프 4세였죠. 이 아메노테프라고 하는 이름은 아멘신께서 만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아케나텐은 아텐신에게 이로운 자라는 뜻의 아케나텐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자, 당연히 이 계획은 기존의 이집트 기득권층의 반발을 샀습니다. 뭐 여기서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멘 신관을 모시던 신관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개혁은 이 종교 개혁은 종교적인 개혁이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집트 사회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뭐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오던 고대 이집트의 전통이 깨진 거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변화를 극 또로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초에 이집트 땅에 적용된 마트라고 하는 우주적인 질서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케나텐은 심지어는 수도도 옮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었던 이 중이집트, 그러니까 중부 이집트 지방에 새롭게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 아케트 아텐, 즉 아텐의 지평선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인 다음에 그곳으로 수도를 옮겼죠.

아케나텐이 수도로 옮겨간 아케트 아텐 지역을 오늘날에는 아마르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아케나텐의 시대를 이제 아마르나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시기에 유행했던 아주 특유의 예술 양식을 아마르나 예술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케나텐은 왕위에 오른 지 16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개혁을 완성하기에는 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죠. 이 아케나텐의 뒤를 이어서 스멘카라 또 뭐 네페르아텐 같은 파라오들이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행정에 대해서는 뭐 거의 알려진 것이 없어요. 자, 게다가 이들의 어떤 재위기는 뭐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스멘카라나 네페르아텐 같은 파라오들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어쩌면 아케나텐 사후에 직접 왕위에 오른 아케나텐의 왕비였었던 네페르티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은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 사이에서 태어났었던 딸들 가운데 장녀였었던 메리타텐일 가능성도 있죠. 아케나텐이 세상을 떠난 직후의 사항들이 모두 다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 이후 시대에 정치적인 이유로 이 아케나텐 시대, 그러니까 아마르나 시대의 흔적들이 의도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도 아케나텐의 유지를 받들려고 하는 어떤 세력과 또 기존의 아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이 아마 갈등을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양 진영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했을 것이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왕실과 사회가 전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 지워졌었던 이 아마르나 시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케나텐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던 기존의 이집트의 기득권층이 사망하자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려고 시도를 하게 됐고 실제로 모든 것이 아주 급속하게 원상복구가 됩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년이었던 뭐 아마 10살도 채 되지 않았었던 투탕카멘이 왕에 오르게 되죠. 자, 아무래도 뭐 아주 어린 나이였었고 또 상황이 엄청나게 복잡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투탕카멘은 기득권층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뭐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는 과정에서 우선은 아케트 아텐으로 옮겨갔던 수도가 다시 테베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아케나텐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래로 굳게 닫혀있었던 아멘신을 섬기는 이집트 전역의 신전들이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투탕카멘도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은 투탕카멘이 아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원래 이름은 투탕크 아텐이었죠. 아텐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면서 아텐신앙이 버려지고 다시 아멘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파라오의 이름에 있는 그 아텐신의 이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탕크 아텐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앞쪽은 그대로 남겨놓고 뒤에 신의 이름만 바꿔서 투트앙크 아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투트앙크 아멘은 아멘신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투탕카멘은 특별한 업적은 남기지 못하고 10대 후반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투탕카멘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자, 투탕카멘과 그의 왕비였었던 앙케세나벤 사이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이가 태어났던 것으로 보이지만 불행하게도 이 두 아이 모두 다 사산되었죠. 그래서 투탕카멘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왕위는 뭐 이제 더 이상 왕족들이 남아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당시 궁정의 최고 유력자였었던 총리직을 맡고 있었던 아이라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뭐 아이는 이름은 아이이지만 사실 이 즉위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고령의 노인이었어요. 아마 거의 70살이 넘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왕이 아주 오래 있지는 못하고 금세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아이에게도 후사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왕위는 군인 출신의 호렘헤브라고 하는 인물이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호렘헤브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본격적으로 과거에 대한 정비를 시작해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케나텐, 투탕카멘, 아이 이렇게 3대 이른 시기를 역사 속에서 완전히 쥐어버리게 됩니다. 아케나텐과 투탕카멘, 아이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인 기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 아마르나 시대에 대한 이 기록 말살 정책은 호레메부의 뒤를 이어서 시작되는 19왕조 시대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호레메부는 중년의 나이에 파라오가 되어서 약 30년 가까이 왕위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에게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왕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미 장성한 아들을 갖고 있고 또한 건강한 손자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람세스였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람세스는 람세스 2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레메부의 왕위를 계승한 람세스는 람세스 1세로서 람세스 2세의 할아버지죠. 이 람세스 1세는 호레메부가 과거 이제 그냥 일반 귀족이었을 때는 동료였었고 호레메부가 파라오가 된 이후에는 호레메부가 아주 신뢰하던 부하였습니다. 자, 람세스 1세가 갑작스럽게 파라오가 됨으로써 그 당시 이미 태어나 있었던 람세스 2세는 또 역시 갑자기 왕족이 되게 되었죠. 뭐 애초에 태어났을 때는 그냥 일반 귀족이었지만 어느 순간 왕족이 된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투탕카멘은 사실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을 살았던 인물이죠. 도굴되지 않은 그의 왕묘가 발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생애도 짧았고 뭐 이런 상황은 투탕카멘을 무엇인가 조금 신비로운 인물로 이제 인식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만약 투탕카멘의 생애가 특별하게 짧지 않았다면 또 투탕카멘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만약 그랬다면 이집트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를테면 람세스 2세가 파라오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럼 투탕카멘은 왜 그렇게 일찍 사망했을까요? 투탕카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후반의 나이에 사망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평균 수명이 현대인들보다 훨씬 더 짧았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의 죽음은 아주 이른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의 죽음에 얽힌 다양한 가설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었습니다. 몇 가지 가설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암살설이에요. 아마 이 암살설은 그 당대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자, 이 시기에 정치적인 혼란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기록은 이집트 쪽 기록은 아니고 히타이트 쪽 기록입니다. 히타이트 쪽의 기록인 수필룰리우마 1세 연대기 속의 이야기가 우리 관심을 끄는데 자, 이 이야기에 따르면 이집트의 한 여왕이 히타이트 왕에게 어떤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와 결혼해서 그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나의 종과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히타이트의 왕은 자신의 아들 잔난자라고 하는 왕자를 이집트로 보냅니다. 근데 잔난자는 히타이트에서 이집트의 국경을 넘는 중에 살해를 당하죠. 이 기록 속에서 이집트의 왕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핏 보기에 투탕카멘 사후에 앙케세나멘이 아이와 혼인하는 것에 절망해서 뭐 히타이트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구석이 있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투탕카멘의 두개골에서 발견된 깨진 뾰족각도 이 암살설의 근거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비교적 최근에 다시 이루어진 투탕카멘의 미라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는 그 뾰족각이 뭐 이렇게 생전에 생긴 것이 아니라 미라를 만들던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는 판단이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투탕카멘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척추는 이렇게 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리에도 장애가 있어서 지팡이를 써야만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실제로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수십 개의 지팡이가 함께 출토가 되었습니다. 부장품으로 지팡이들이 잔뜩 같이 시신과 함께 매장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더불어서 투탕카멘에게는 구순구 계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입술 부분이 갈라지는 그런 장애도 이제 나타났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탕카멘의 시신을 또 분석을 해보니까 두개골의 골절이 되게 크게 나 있었고 가슴뼈도 상당히 손상이 컸는데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어떤 법의학자들은 투탕카멘이 전차 사고, 그러니까 전차를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전차 바퀴에 밟히는 그런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또 투탕카멘의 시신에서는 말라리아 감염의 흔적도 나타났는데 당시 이집트는 뭐 나일강 뉴욕에 있는 국가이다 보니까 말라리아가 비교적 흔한 편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탕카멘은 이 모든 설명에 따르면 애초부터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전차를 타고 가다가 낙마에서 큰 외과적인 손상을 입었고 그 과정에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망했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확실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어떤 그 판단을 내리게 해준 다양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현대학자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실제로 DNA 분석을 통해서 투탕카멘이 아케나텐의 아들 그리고 아멘호테프 3세의 손자라는 사실이 아주 확실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자, 더욱이 투탕카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사실 오랫동안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설들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이 DNA 분석을 통해서 분명하게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시신은 확인되었지만 이 시신의 주인공의 이름, 투탕카멘 어머니의 이름은 아직까지도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투탕카멘의 아버지인 아케나텐과 완전한 남매였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남매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집트의 왕실에서 근친혼은 꽤 자주 일어났어요. 남매들끼리 혼인이 이집트 왕실에서는 뭐 종종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대체로 그 이제 어머니가 다른 남매들끼리 혼인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다른 남매들끼리 이제 혼인을 하는 그런 사례들은 꽤 많이 나타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같은 완전한 남매가 부부가 되는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투탕카멘의 경우에는 18왕조 시대의 마지막 파라오예요. 혈통적으로도 마지막 파라오입니다. 그리고 18왕조 시대에는 이 왕실 내에서 근친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 유전적인 결함이 계속해서 축적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투탕카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완전한 남매였죠. 투탕카멘에게 유전적인 질환이 나타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투탕카멘은 애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태어났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파라오의 저주는 고대 이집트의 왕, 특히 무덤에 잠든 파라오를 방해하거나 도굴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불행한 일이나 죽음이 닥친다는 믿음 혹은 전설 혹은 도시 괴담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괴담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오컬트적인 상상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무덤을 신성하게 여겼고 또 실제로 무덤 안에 침입자를 저주하는 경고문이나 부적 같은 것들을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이루어지는 도굴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실용적인 목적이었지 또 초자연적인 저주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투탕카멘 무덤에는 그 저주의 문구조차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이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는 개념이 유명해진 계기는 1922년 투탕카멘의 무덤 발굴입니다. 자, 이 무덤은 뭐 거의 훼손되지 않고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굴에 관여한 인물들이 몇몇 사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크게 보도가 되면서 이 저주설은 크게 확산이 되었어요. 대표적으로 투탕카멘 무덤을 발굴한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를 후원한 카라본 백작이

발굴이 시작된 이후 수개월 안에 폐혈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뭐 엄청나게 중요한 이 발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사망을 하다 보니까 저주가 시작되었다라는 주장이 퍼지게 된 것이죠. 더불어서 하워드 카터의 동료였었던 아서 메이스, 그리고 친구였었던 조지 제이 굴드 같은 무단 발굴과 뭐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도 사망을 합니다. 이렇게 사망한 사람이 한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영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58세였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카노먼 백작이나 뭐 아서 메이스 뭐 이런 분들 전부 다 50대 중후반에 세상을 떠납니다. 특별히 요절한 것은 아니죠. 더불어서 발굴과 관계된 사람들의 총 숫자도 2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 2천여 명 가운데 20명 정도가 그것도 발굴이 시작된 이후 수년에 걸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파라오의 저주라고 하는 변수가 없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덤 발굴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 네, 하워드 카터죠. 자, 이 카터의 경우에는 64세까지 생존을 합니다. 그리고 카나본 백작의 경우 사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항상 그의 딸이었었던 레이디 이블린이 그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 레이디 이블린도 투탕카멘 무덤에 여러 차례 들어갔었고 또 이 무덤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블린은 80세까지 살죠. 또 처음 무덤을, 그러니까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계단의 첫 단을 발견했었던 동네 소년 후세인 압델 라술도 80세 넘어서까지 생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파라오의 저주가 실체가 있는 현상이었다라고 한다면 무덤 발굴과 가장 관련이 있는 발굴자, 발견자부터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야겠죠. 자, 어떤 학자들은 이 오래된 고대의 무덤 내부에 있었던 뭐 곰팡이라든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쳤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투탕카멘 무덤 발굴과 관련해서 이 발굴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대규모 감염 사례는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오래된 무덤을 열 때에 그러한 어떤 고대의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죠. 자, 그렇지만 투탕카멘의 저주는 언론의 과장과 대중의 상상이 어떤 이 이야기를 확산시킨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근대적인 상상과 또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가 만들어낸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전설 같은 괴담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신비로움 그리고 이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리고 여전히 다양한 매체에서 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죠. 투탕카멘 무덤에 들어갔다 오면 정말로 반드시 죽게 됩니다. 저는 수십 번을 다녀왔으니까 저도 반드시 죽게 되겠죠. 인간은 누구나 결국에는 삶을 마치게 되니까요. 자, 투탕카멘은 길게 통치하지도 않았고 또 어떤 큰 업적, 뭐 엄청난 정복의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이집트학의 역사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고고학 역사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발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투탕카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유일한 왕묘는 아닙니다. 1939년 프랑스의 고고학자 피에르 몽테에 의해서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는 타니스라고 하는 곳에서도 21왕조, 22왕조 시대의 왕묘들이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굴되었죠. 자,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발굴된 무덤들의 보존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자, 이 타니스라고 하는 지역은 삼각주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내부에 부장품으로 사용되었었던 여러 유기물 재료로 만들어진 유물들은 발굴 당시에 이미 다 썩어서 없어진 상태였었고 심지어는 파라오의 미라 역시도 대체로 다 썩어서 아주 일부 인골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또 이 21왕

22왕조 시대는 투탕카멘의 시대인 신왕국 18왕조 시대보다 파라오의 권력이 한참 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라오의 무덤 속에 이제 그 구장품으로 사용된 유물의 양과 화려함이 투탕카멘 무덤과는 비교할 바가 못됐죠. 여기에 더해서 이 타니스 무덤이 발견되었던 1939년에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발굴 소식이 뭐 이렇게 세계 각지로 전해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탕카멘의 무덤은 기억하시지만 타니스의 무덤은 기억하시지 못하는 것이죠. 자,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 마스크나 그 다음에 시신이 안치되었었던 황금관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장신구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한 물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동안은 그림이나 문헌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부를 실제하는 유물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덤 발굴을 통해서 그 흔적들이 후대 파라오들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훼손된 아마르나 시대에 관한 전모를 조금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투탕카멘 무덤 발굴은 고대 이집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 20세기 초반은 전 세계적으로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던 시기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무덤 발굴 소식이 당시에 현장에서 막 사용되기 시작했었던 사진 촬영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진과 더불어서 전 세계 각지로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서구 국가들의 대중 시민사회에서 이 발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대중적 관심이 무척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때 뜨거워진 대중적인 관심은 이집트 학이 하나의 학문 분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준 또 사회적인 바탕이 되었죠. 자, 투탕카멘은 사실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이 온전한 상태로 발굴됨에 따라서 영원한 존재가 되었죠. 그의 짧은 생애는 엄청난 흔적을 남기지는 못하고 허무하게 끝이 났지만 그의 무덤이 밝혀낸 수천 년 전의 이집트는 지금도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고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들이 어떤 노력지에 의해서 파악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고대 이집트 문명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학문, 이집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여러분들을 또다시 고대 이집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고대 이집트 길라잡이 광민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2: 아버지.
1: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2: 92점.
1: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2: 이문세의 소녀.
1: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2: 왔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2: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어떤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1: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2: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랑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그리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진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2: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네.
1: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2: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0: 오늘 여기에 나이도 성별도 사는 곳도 다른 귀하신 분 네 분을 초대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운동매니아 김윤경입니다.
2: 안녕하세요. 대구의 풍발맨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3: 안녕하세요. 군산 재쟁이 이현숙입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39년 6개월 동안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살아왔던 이판기입니다.
0: 전국에서 모인 네 분의 공통점. 운동을 과하게 열심히 해 발이 아프다는 건데요.
3: 손도 나고 더 멋지게 보이잖아요. 이쁘고.
5: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운동을 버틸 만한 발목이 아니에요.
2: 저 수술해야 되나?
3: 그러다가 휠체어도 탈 수도 있어.
0: 걷는 족족 찌릿찌릿한 발통증. 그 원인과 해법이 지금 공개됩니다. 전국에서 오신 귀하신 네 분. 모두 발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3: 발바닥이 아파서 왔어요.
4: 저도 발바닥이 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1: 이게 발목이 수시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야 되나요? 빠진다고 해야 되나요?
6: 저는 좀 평발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많이 그러면 이렇게 발가락이 아프거나 발바닥이 아픈 통증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1: 근데 다들 그냥 겉으로 보기에 다들 건강해 보이세요.
0: 먼저 이들의 발의 역사를 들어볼까요?
1: 제 발의 역사는요. 사춘기 때는 컴플렉스라 발을 어디에 내어놓지 않았었거든요.
5: 신체 검사 받을 때 평발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내심 혹시 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결국은 한 3년 동안 초년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 제가 그 유도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이 유도는 땅에서 발이 떨어지면 끝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을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1: 작은 가게를 하는데 아주 오래됐거든요. 정말 우리 딸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짜 쉬는 날 없이 일한 발인 것 같아요.
0: 사실 그동안 발은 무릎이나 어깨 등에 비해 주먹을 덜 받아왔는데요. 족부질환은 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답니다.
7: 족부질환은 보통 통상적으로 국민소득이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이상이 되어야 환자들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걷기, 뛰기, 여러 가지 스포츠 열풍이 일어나게 됐죠. 특히 그러면서 발 질환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발은 인체공학적으로 최고의 예술품이다 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표현처럼 우리의 발은 26개의 뼈와 19개의 근육과 힘줄 그리고 30개 이상의 관절과 107개의 인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우 유연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로 할 수 있죠. 특히 발목 뼈인 거골은 매우 유연해서 발을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우리가 걷거나 뛸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먼저 지면에 닿는 뒤꿈치 뼈는 체중을 지탱하고 발 가운데 아치 모양의 중족골은 유연성을 높여 충격을 흡수하고요. 발가락 뼈인 치골은 걸을 때 발바닥을 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서고 걷고 뛰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발. 그래서 우리 몸의 주춧돌이라 불립니다. 인체의 주춧돌, 발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적인 활동 모두가 불편해지죠. 군산에 살고 계신 현숙님은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발 통증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0: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첫 발을 디뎠을 때, 아니, 그냥 주저앉을 정도로 걸음을 한 발자국도 못 걸었었어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었어요. 통증이 오니까 이 발바닥이 이렇게 디디는 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항상 잘 때도 꼭 양말을 신어야 되고. 그래서 이 양말은 제가 이 발바닥 보호막으로 신고 있어요.
1: 양말로 겨우 발바닥 통증을 견디고 계시는군요. 현숙님처럼 아침 첫발이 가장 아프다는 또 다른 분이 계신데요. 두 번째 귀하신 몸, 판기님. 노란 슬리퍼를 신고 일어나시나 했는데 침대에서 바로 내려오질 않고 한참 동안 발 마사지를 하십니다.
2: 걸음이 많이 아파요. 일어나서 아프지는 않은데 첫 발을 디딜 때 짜릿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머리에 충격이 오는 것 같아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하고 출발을 해요.
1: 조심조심 걸으시는데요. 맨발은 통증이 심해 현숙님이 양말을 신듯 한기님은 노란 슬리퍼를 늘 착용하고 있다네요. 아픈 발로 어디 가시는 걸까요? 아, 운동을 하려는군요. 판기님은 유도선수 출신 체육선생님. 이야, 역기를 가볍게 드시는데요.
2: 발바닥에 충격이 가면 안 되니까, 절대 안 되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건강 유지를 위해서 헬스, 이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발이 아파 하체 운동을 못 하시는군요. 과연 판기님과 현숙님은 왜 발바닥이 아픈 걸까요? 먼저 발목과 발바닥에 있는 26개 뼈에 이상이 없는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초음파 검사도 진행됐는데요. 뼈 외에 인대 손상이나 발 근육의 염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3: 지금 환자분께서는 뒤꿈치가 제일 아프다고 하셨는데 제일 아픈 데가 어딘지 여기.
0: 예예.
3: 여기.
0: 거기 좀. 아 예.
3: 거기 딱 여기인 거죠, 네네, 그죠? 네네, 여기. 네네. 얼마나 오래 되셨어? 아마 젊으셨을 때부터?
2: 한 10년은.
3: 10년 뭐. 정도 되신 것 같고 병원에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2: 가봐도 달라진 게 없으니까요.
3: 이현숙님은 이판기님의 발바닥 통증의 원인은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합니다.
4: 요 발바닥의 맨 밑에 보시다시피 막이 하나 있습니다. 발 뒤꿈치 뼈에서 시작돼서 발 앞쪽으로는 이렇게 쫙 펴지면서 발 바닥 전체를 감싸는 근막이 있는데요. 이를 족저, 발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근막이라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은 우리가 걸을 때 족저근막이 뼈에 붙는 부분에 그대로 전달되면서 결국 염증이 생기게 되고 통증을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질환이죠.
1: 판기님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일까요?
3: 이게 이제 우리가 발이면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게 이제 족저근막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근막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족저근막이 이 뒤꿈치 뼈에 붙는 부분이 저희가 이렇게 두께를 재보니까 한 4.2, 3mm 정도로 체크되거든요. 보통 정상적으로 한 2mm, 3mm 정도여야 돼요. 근데 4.2mm라는 거는 이렇게 부어있다는 겁니다. 부어있다는 거는 거기 염증이 생겨있다는 거예요. 초음파 검사에서 보면 좀 전체적으로 조금 부어있는 느낌? 많이 심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이렇게 아픈 거는 발이 초기 치료가 잘 안 된 거죠.
4: 대부분 발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잠을 자게 되고 또 발바닥도 이렇게 쫙 펴진 게 아니라 이렇게 굽혀진 상태로 잠을 자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족저근막도 짧아져 있게 되고 마찬가지로 장다지 근육도 좀 짧아져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을 디뎠을 때 우리 체중으로 인한 자극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됩니다.
1: 그렇다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유난히 눈이 잦았던 올겨울 군산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가게 앞 눈을 치우고 있는 현숙님은 맛집방

0: 운동입니다. 현숙님은 2년째 줌바 댄스를 하고 있는데요. 라틴 댄스와 운동을 결합한 고강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점핑하는 동작도 많습니다.
1: 저는 운동을 거의 매일 하는 편인데 월, 화, 수, 목, 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꼭 운동을 하고 가요.
0: 하루 종일 서 있는 가게 일에 매일 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까지 족저근막염에는 괜찮을까요?
2: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저는 과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점핑 운동 같은 경우는 그 자극을 거의 극대화하면서 최대화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그런 운동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저도 환자분들께 그런 운동을 가급적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족저근막염은 50대 갱년기 여성들의 유병률이 높은데요. 이번 귀하신문 발통증 편 신청에도 5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 여성들이 50대가 지나게 되면 갱년기가 오면서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한 지방층이 얇아지고 또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이 지방층의 역할은 결국 우리가 뒤졌을 때 체중으로 인해서 지면으로 오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얇아지게 되면 족저근막으로 가는 여러 가지 자극이 커지게 되면서 족저근막염의 발생 가능성,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0: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족저근막염. 가장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3: 첫 번째 아킬레스 건을 늘리는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 이거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실 때 무릎을 굽히고 하면 안 돼. 네. 늘리라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누가 다른 사람 힘으로 이걸 늘려줘야 돼요. 아, 네.
0: 도와줄 누군가가 없다면 벽을 잡고 하면 됩니다.
4: 많이 아프다.
3: 아프죠? 되게 당기죠?
5: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일자로. 네.
3: 그다음에 이쪽을 지금 운동하시는 거니까 이 무릎을 굽히면 절대 안 돼요. 네. 무릎을 쭉 펴시고 네. 그 상태로 몸을 전체적으로 쭉 앞으로 당겨보세요. 네. 그럼 어때요? 엄청 당기죠? 네. 쭉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시겠죠?
4: 예, 알겠습니다.
3: 이걸 하세요.
4: 알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
3: 그렇죠.
4: 아.
3: 엄청 땡기죠.
0: 제대로 배웠네요.
2: 발뒤꿈치뼈로 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은 연결된 하나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아킬레스건, 족저근막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족저근막염의 예방, 치료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발 통증을 방치하면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50대의 윤경님,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발과 발목 스트레칭을 합니다.
6: 제가 일어났을 때 이제 걸을 거야. 준비할 수 있는 시간?
0: 진통 소염제 파스까지 바르는데요.
6: 저는 특히 발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항상 발목 스트레칭을 좀 하고요. 항상 좀 이 발목에 관련된 바르는 거나 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 구비해 놓고 사용하는 편이라 가까이에 두고 있어요. 아, 지금 아픈데 가부좌를 하니까 이렇게 있다가도 아, 지금도 불안하고 불편한데 항상 발목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이 발목을 못 떠요.
0: 그런데 윤경님의 왼쪽 발목은 한눈에 봐도 많이 부어 있습니다.
6: 여기가 물이 찬 듯이 좀 말랑거리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만지면 복사뼈 주변이 여기가 지금 제일 좀 통증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목이 다치는 횟수가 잦아지고 반복이 되면서 처음엔 조금 부었던 게 서서히 이렇게 점점 많이 부어서 이게 지금 약간 고착화됐다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붓기가 빠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부은 상태로 있는 것 같아요.
0: 발목이 좋지 않아도 윤경님은 매일 운동합니다.
7: 걷다가도 발목이 이렇게 빠지거나 이렇게 휙 돌아가거든요. 운동할 때도 이렇게 땅만 보고 걸어가요.
0: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할수록 발목을 접질리는 횟수가 점점 늘고 있죠.
6: 올 1년 동안 횟수로 따지면 30번 이상은 발목이 뺀 것 같아요.

0: 왼쪽 발목이 약간 발을 딱 디딜 때 시큰시큰 좀 아프기는 해요.
1: 빨리 걷기, 뛰기, 줄넘기 1800개까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매일 1시간 반 이상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병이 난 윤경님, 파라핀 치료를 스스로 하는데요. 열이 나는 통증일 때는 냉찜질을 해야 하는데 온찜질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죠.
0: 발을 너무 자주 다치다 보니까 발이 너무 아파서 손의 관절에도 좋으면 발의 관절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파라핀 치료를 제 발목에도 사용하게 됐습니다.
2: 운동을 할 때는 모르는데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라든지 불편함을 느낍니다. 운동량이 과했다는 거거든요. 많이 물어보십니다. 얼마나 걸어요? 10분 걸어요? 1시간 걸어요? 1km 걸어요? 3km 걸어요?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걸으라고 꼭 말씀드려요.
1: 1년에 30번 이상 접질린다는 윤경님, 현재 발목 상태는 어떨까요?
2: 지금 보면 지금도 약간 헐거운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그죠? 네. 야, 이러다 잘못하면 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0: 기분 나쁜 느낌은 있고요.
1: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3: 옆뼈랑 옆뼈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하나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게 거의 보이지 않아요. 초음파상에서 그 인대 상태가 지금 거의 이제 좀 너덜너덜해졌다.
1: 초음파에서 발목을 잡아주는 인대가 심각한 손상, 화열까지 관찰됐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발이 접질리면 발목 바깥쪽 인대가 찢어지는데요. 이것이 발목 염좌입니다. 발목 관절을 감싸고 있는 세 개의 바깥쪽 인대는 뼈와 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보호장치인데요. 발목이 접질리면 인대가 손상돼 찢어지고 방치되면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발목 염좌의 3분의 1은 윤경님처럼 만성적으로 발이 접질리는 발목 불안정증으로 진행됩니다.
2: 발목 염좌는 발목 외측 인대의 부분 파열 내지는 전 파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한테 발목 염좌라고 하면 막 걸어 다니시고요. 발목 바깥쪽 인대를 다쳤어요라고 하면 수술을 해야 되나라고 물어보십니다. 결국 두 가지는 같은 질환입니다.
1: 엑스레이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발목 관절 안쪽이 좁아져 있습니다.
3: 좁아져 있다는 것은 안쪽에 연골이 닳았다는 얘기입니다. 연골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서 절대 재생될 수 없는 조직이에요. 한번 망가지면 그냥 끝입니다. 김경님은 지금 상태를 방치하시게 되면 10년 안에 발목에 대해서는 큰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발목 불안정증으로 인해 관절염까지 진행된 심각한 상황.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3: 이게 이제 발목을 접지르지 않게 하는 힘줄 중에 하나인데 비골근이라는 힘줄은 요쪽 뒤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힘줄입니다. 쭉 힘 있는 힘껏 밀어보세요. 이 발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발 이렇게 하나.
1: 손상된 인대를 대신해줄 비골근 강화 운동이 처방됐습니다.
3: 7, 8, 9, 10.
1: 마지막 귀하신 몸을 만나러 성암산으로 가봅니다. 등산 마니아인 재원님이 퇴근 후에 자주 찾는 산이죠. 평발이라 좀 아프긴 하지만 재원님은 일주일에 두세 번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등산으로 운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4: 양말 신을 때 일반 등산 양말이 아니라 저는 발가락 양말을 많이 신거든요. 그걸 신고 등산을 하게 되면 좀 발에 무리가 좀 덜하는 것 같습니다.
1: 평발이라는 재원님, 발도장을 찍어봤는데요. 아내와 두 아이의 발도장과 비교해보려 합니다.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재원님의 발도장은 뭔가 다른데요.
5: 바닥 모양이 정말 잘 나왔네.
1: 발 모양 차이가 확연하죠.
6: 발 모양이 잘 나왔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가운데 부분이 하얗게 발 모양이 예쁘게 나올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 모양이 완전히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 조금 무리하게 운동한 날은 이 부분, 발의 아치 부분이 조금 많이 아픈 편입니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 제 왼발이 엄지발가락이 좀 휘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 휘어져서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0: 조금 찌릿찌릿 전기통화에서 아파서 조금 고통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1: 재원님의 발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2: 그러면 지금 불편하신 분이 왼쪽이시잖아요.
3: 예.
2: 왼쪽은 들고 여기서 까치발 한번 들었다 놨다 올렸다 내렸다 괜찮으세요?
3: 네, 괜찮습니다.
2: 반대로 바꿔서 이때는 올렸다 내렸다
0: 좀 불편하죠.
2: 좀 불편하죠.
3: 예,
2: 그렇죠. 까치발로 한번 이렇게 걸어보실래요? 까치발로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실래요?
1: 까치발로 서서 걷는 것은 아치 형성을 돕는 포경골근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재원님의 왼쪽 발은 엄지발가락이 바깥으로 휘어 있는데요. 전형적인 무지외반증 증상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안쪽 복사뼈 쪽에 부주상골이라는 뼈가 하나 더 있습니다.
2: 결국 지금 평발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평발인 재원님,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아치 곡선이 보이질 않는데요. 충격을 흡수하는 아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발바닥이 받는 충격도 큽니다.
4: 우리 발이 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디딜 때 지면으로 오는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이런 아치가 없게 되는 평발 같은 경우는 결국 지면의 충격이 발에 전체적으로 오게 되고 발 전체가 심하면 장딴지까지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죠.
2: 평발이 진행되면서 발에도 관절염이 생기고 나중에는 발목 관절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평소에 평발이 아니게 안쪽에 아치를 잡을 수 있는 인솔, 의료용 깔창을 맞추시는 걸로 강력 권고드립니다. 평발만 잘 교정하면 부주상골과 뭐 무주외반증은 좀 다른 문제지만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신발들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신발이 발 건강에 좋을까요?
4: 성화 발을 예쁘게 만들려고 발볼이 좁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대부분의 체중이 발 앞쪽에 집중되게 돼서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지게 되면서 족저 근막염, 아킬레스건염들이 함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하이힐이 우리 발에는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신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플래시주, 단화, 슬리퍼 등은 쿠션도 없고 신발을 신었을 때 아치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발에 좋지 않습니다.
4: 과연 어떤 신발이 제일 좋은 신발이냐? 신발의 무게로 따지면 아무래도 무거운 신발보다는 가벼운 신발이 좋겠죠. 안쪽의 아치 부분은 깔창이 이렇게 어느 정도 높아져 있게 되고 또 전족 발 앞쪽 부분은 조금 낮춰지면서 발 모양에 따라서 이제 깔창이 만들어지는 그런 신발이 되겠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이런 운동화들이 이 발 길이는 좀 뻣뻣합니다. 뻣뻣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딱딱한 건 아니죠. 이제 좀 더 뻣뻣하기 때문에 발이 걸으면서 과도하게 움직이는 걸 좀 방지하고 족저근막이 가는 자극을 줄여줌으로써 발의 피로 자극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이런 신발을 신는 게 발 건강이 안 좋은 분들한테 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발이 아프다는 증상은 같지만 질환은 다릅니다. 모든 발 통증을 예방하는 귀하신 운동법 지금 공개합니다.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5: 오늘 저와 같이 운동법을 배워볼 텐데 여기 이름을 보시면 아이언푸드 운동이에요. 튼튼하고 유연한 발을 갖자는 의미에서 아이언푸드 운동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운동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동작은 바르게 걷기인데요. 제대로 걸어야 발이 아프지 않습니다.
5: 내 발에 실리는 체중이 첫 번째는 뒤꿈치 가운데가 먼저 닿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 중간으로 왔을 때 발 중앙이 닿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 발을 뻗어서 앞으로 내밀 때 엄지발가락에 체중이 실려서 밀어내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발 아래쪽에 있는 압력을 느끼는 감각신경들이 있어요. 뒤꿈치 가운데 발 중앙 엄지발가락 그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1: 걸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발 뒤꿈치, 발 중간, 그리고 엄지발가락. 피곤할 땐 발 마사지 오늘 제대로 배워보시죠.
5: 발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손바닥으로 발가락을 전체를 감싸준 다음에 내 몸을 향해서 꺾어주시는 거예요. 발가락이 꺾여야 돼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먼저 내가 제일 아픈 부위 있었죠? 거기를 꾹 눌러주세요.
1: 발바닥을 팽팽하게 당긴 후 아픈 곳을 찾아 잘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뻣뻣한 발바닥을 펴주는 것이죠.
5: 이 주먹 마디 끝으로 뒤꿈치에서부터 발 앞볼 쪽으로 천천히 쓸어주는 거예요. 내가 발에 어떤 질환을 갖고 있든지 발바닥 근막 조직은 발 건강에서 아치를 유지하는 데 핵심 부위거든요. 항상 발바닥 근막은 유연하고 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어주는 걸 30초 정도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다음은 발 건강에 효과 만점인 엎침 뒤침 스트레칭입니다.
5: 3단계는 엎침 뒤침 운동이에요. 신발 안에서 너무 발가락이 모아져 있어서 그걸 한번 넓혀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네.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에 집어넣어서 깍지를 껴야 돼요.
1: 전문가는 아주 쉽게 하는데요. 귀하신 몸 내부는 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발가락 사이가 좁아져 있습니다. 그만큼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는 의미죠.
5: 발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비틀면서 꺾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발바닥이 지금 하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서로 비트는 거예요.
1: 발에 로션이나 오일을 바르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답니다.
3: 엄청 시원하네요.
0: 발가락 사이 확실히 시원하네.
3: 엄청 벌어졌어.
0: 확실히 발가락 사이가 넓어진 것 같아요.
3: 넓어지고.
7: 사이가 벌어졌어요.
1: 다음은 엄지밴드 스트레칭입니다.
5: 우리 인간의 발바닥에 해당되는 그 살과 같은 근육들이 내재근들이에요.
1: 특히 이 운동은 무지 외반증에 효과적입니다.
5: 우와. 이 상태에서 약간 벌려보세요. 당겨지죠? 엄지발가락 들어 올려보세요.
0: 엄청 당겨지는데.
1: 먼저 엄지발가락을 세웠다 내리고요. 다음에는 나머지 네 발가락을 세웠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발바닥의 코어 근육이라고 불리는 내재근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즉, 발과 발바닥이 우리 몸을 떠받치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에 특히 효과가 좋은 수건 당기기입니다.
5: 발 내재근 강화 운동 2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좀 답답하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오른발 오므렸다 펴주고 왼발 오므렸다 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중요한 건 발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발 앞볼 쪽 있죠. 여기를 마치 내가 침팬치가 된 것처럼 오므려주는 거예요. 같이 오므린다.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내 목표는 수건을 내 발까지 다 당겨주는 겁니다.
0: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5: 좀 잘 되는 쪽이 있고 약한 쪽이
1: 시청자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해 해보시죠.
3: 양차.
1: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수평주름을 만들어보세요. 마지막은 발목 불안정증이 있는 분에게 좋은 부들부들 운동입니다.
5: 우리 몸이 도구를 예측할 수 있게 먼저 가볍게 올라서 보는 거예요. 항상 이게 중요해요. 덤비면 안 됩니다, 운동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상을 입거든요. 발목이 접지르거나.
0: 균형 잡기가 힘듭니다.
3: 여기 제목처럼 부들부들. 움직입니다.
1: 부들부들 운동은요.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고유 감각을 강화시켜주는데요. 그래서 발목 불안정증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5: 이거 많이 하시면 막 발목이 자주 접지른다든지 이런 것들 예방할 수 있습니다. 5초 정도 하실 수 있는지. 자, 한 발 떼시고 팔 양옆으로 중심 잡으세요. 자, 시작!
1: 집에 있는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도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우니까 꼭 벽이나 의자를 잡고 운동해 안전합니다. 그동안 발 건강에 무심했다면, 그래서 발이 아프다면 오늘 배운 아이언풋 운동을 통해 건강한 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발 통증 탈출 프로젝트 일주일째 다들 잘하고 계실까요? 송영민 전문가가 중간 점검에 나섰습니다.
5: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네. 아, 운동 열심히 하셨나요?
7: 열심히 했습니다.

0: 한다.
1: 네. 발을 이렇게 발목에서 굴린다. 굴린다. 그렇죠.
2: 먼저 바른 걸음부터 그렇죠. 살펴보시는데요.
1: 계속 왔다 갔다 해보세요. 굴린다. 굴린다. 굴린다. 굴린다.
2: 꼼꼼히 관찰하는 운동 전문가. 바로 문제점을 포착해냅니다.
3: 이렇게.
1: 이거를 천천히.
3: 네.
1: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천천히. 속 터지게.
4: 옛날에는 이 손이 이렇게 들어가질 않았거든요. 여기에. 아파서.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딱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2: 판기님이 어, 자신만만하게 엎침 뒤침 스트레칭을 보여주시는데요. 지금 판기님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1: 판기님만을 위해서 네.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3: 네.
1: 발바닥이 하늘로 가게 할 때 아래쪽으로 쭉 꺾어주세요.
3: 아.
1: 이렇게.
3: 예.
1: 이렇게 당기죠.
3: 예.
1: 그럼 이쪽이 당겨야 돼요. 이게 첫 번째.
4: 발뒤꿈치는 땅에 딱 붙이고.
1: 네.
4: 그 다음에 무릎은 펴고.
1: 무릎은 펴고.
4: 이렇게.
2: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을 하다 갑자기 머리를 벽에 대는 판기님.
1: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갑자기 손 내시다가 왜 갑자기 뒤집지시고 머리를.
4: 아, 이렇게 하니까 예. 여기에 힘이 많이 가서 좋더라고요.
1: 그 머리 조금 괜찮으세요? 아, 빨개지신 거.
4: 아, 괜찮아요.
1: 괜찮으세요?
4: 네, 괜찮아요.
1: 원래는 이거였는데.
4: 네. 열중셔. 그리고 밀어.
2: 어째 이 역할이 역전된 것 같네요.
1: 머리를 박으니까
4: 예.
1: 발목도 더 많이 구부러지고
4: 예.
1: 중심 잡기 어려우니까
4: 예.
1: 종아리가 엄청 생겼네요.
4: 예.
1: 아, 이런 느낌으로 하시네요.
4: 예.
2: 아, 그래도 판기님 머리에 수건을 꼭 대고 하세요. 이번에는 군산으로 가봅니다. 하루 5-6시간씩 오래 서서 일을 하는 현숙님. 발이 피곤할 때마다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고 있네요.
1: 썰고 계세요.
6: 멍게로 오시느라고. 아, 네. 아유, 손이 차가우시네.
1: 어떻게 열심히 하셨어요?
6: 정말 열심히 했어요.
1: 네.
6: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냥 죽기 살기로 했어요.
1: 그럼 지금 발의 느낌은 어떠세요?
6: 전에는 너무너무 그 무거운 감이 정말 심했었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운동 하고 난 후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너무나 가벼워요.
1: 메뉴 중에 잡강이 있잖아요.
6: 네.
1: 그러니까 한 가지만 들어가진 않죠. 여러 가지를 섞었을 때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좋아해 줬잖아요.
6: 네.
1: 그런 것처럼 너무 뒤꿈치만 드는 운동을 하시니까
6: 네.
1: 발도 잡탕처럼 운동할 수 있게
6: 네.
1: 조금 섞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 네.
2: 네? 잡탕 운동이요?
1: 지금 현숙님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짧아요.
6: 네.
1: 뒤꿈치만 들어올렸다 내리면 아킬레스건은 계속 짧게 쓰는 거겠죠? 늘려주는 게 좋잖아요.
6: 네.
1: 발끝을 들어올리면 네, 이건 아킬레스건을 늘리는 거죠.
6: 네.
1: 그리고 어디가 힘이 들어가냐면
6: 여기.
1: 앞정강이.
6: 예, 예.
1: 잡탕에 뭐가 들어가냐?
6: 떡국떡.
1: 떡국떡. 이게 떡국떡이에요.
6: 에이.
1: 떡국떡만 많이 들어가면 안 되죠.
6: 네.
1: 다 내려보세요.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6: 수제비.
1: 수제비, 그럼 수제비 올려주세요.
6: 올려주세요.
1: 이게 수제비예요?
6: 네.
1: 골고루 넣어줘야죠?
6: 네, 네.
1: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6: 만두.
1: 안쪽이 만두예요?
6: 아.
1: 이게 만두.
6: 네.
1: 라면은 바깥쪽 들어오죠.
6: 바깥쪽.
1: 네.
2: 발의 앞과 뒤, 안과 바깥을 함께 스트레칭하는 잡탕 운동이 완성됐습니다. 발의 모든 부위를 골고루 스트레칭하는 것이 핵심이죠. 이번에는 대구 평발맨 재원님 댁을 찾았는데요. 정말 전국을 누비시네요.
7: 시작.
2: 내재근을 강화하는 수건 당기기. 그런데 가족들이 재원님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재원님의 아내는 수평 주름을 잡는데 재원님 수건은 꼬아놓은 것처럼 뭉쳐있네요. 바로 현장 코칭에 들어갑니다.
1: 손을 움켜쥐는 것처럼 발을 움켜쥔다고 생각하고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7: 빨리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1: 네, 천천히. 오른쪽 살짝 당겨보세요. 발을 움츠린다. 그 다음에 왼쪽 움츠린다.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점점 어려워지죠.
2: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수건을 당기자 수평주름이 잡히네요. 무지외반증에 효과적인 엄지밴드 운동.
1: 혹시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있을까요? 100원짜리를 여기다 넣어볼게요. 이거 떼면 안 돼요. 자, 이거 엄지발가락으로 100원짜리 누르고요. 이 아랫부분을 살짝 세워볼게요.
7: 힘들어요.

0: 힘들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00원짜리 누르고 안쪽만 퍼올립니다. 살짝. 이 힘이 이제 생겨야 됩니다. 얘는 계속 당기고 있고요.
1: 재원님만의 특급 솔루션 이후 완전 능숙해졌는데요.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마지막 중간 점검은 인천 윤경님입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 운동 열심히 하셨어요? 여기가 빨개 있었고 네. 약간 부풀어 올라와 있었는데 네. 지금 모양을 보면 오른쪽 발이나 왼쪽 발이나 여기가 그런 게 없어요.
3: 저도 붓기가 많이 빠져 있는 걸 이런 걸 저도 직접 육안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1: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단하고 근력 강화에 집중했기 때문이죠. 기억하시죠? 부들부들 운동. 발목이 불안정한 윤경님은 균형을 잡는 것을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아픈 왼발은 10초, 오른쪽 발은 17초를 버텼는데요. 프로젝트 10일째, 과연 윤경님은 얼마나 달려졌을까요?
3: 도전!
2: 네.
1: 아픈 왼발을 먼저 해보는데요. 몸의 흔들림이 훨씬 줄면서 자세가 안정돼 보입니다.
2: 얼마나 지났을까요?
3: 1분 넘었다! 되어보겠습니다.
2: 와, 1분 7초.
3: 네네네네. 네.
2: 진짜 너무, 이거 운동의 효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3: 아, 힘들었어요.
1: 덜 아픈 오른쪽 발은 무려 2분을 넘게 버팁니다. 그만큼 비골근이 강화됐다는 의미죠.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황기님도 혼자 설 수 있고요. 6초를 넘기지 못했던 재원님도 이제는 1분 넘게 서 있을 수 있죠. 네 분 모두 균형 감각이 훨씬 좋아졌네요.
3: 나설 수 있다!
4: 고유 감각 운동은 결국 우리가 중심을 잡는 운동입니다. 이제 발목을 접지려는 순간에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발목 접지르는 것을 피하게 되는 그런 동작인데요. 이런 고유 감각 기능이 발목 바깥쪽 인대에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어요. 평소에 한쪽 다리로 이렇게 중심 잡는 연습을 많이 해두게 되면 이런 고유 감각 기능이 회복되면서 결국 접지를 쓴 상황에서 접지르지 않게 결국 발목 염좌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1: 윤경님의 보행 분석 결과인데요. 발 뒤꿈치가 거의 닿지 않고 걷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발의 앞쪽에 압력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2: 누가 봐도 뾰족하잖아요, 지금 앞쪽에.
3: 아파 보이네요.
2: 네, 지금 내가 가장 약한 부위가 결국엔 발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네. 운동하시고 발끝 네. 당기시고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뒤꿈치로 한번 걸어보세요.
3: 아, 재밌는데요?
2: 이거 많이 하시는 거예요.
3: 아, 네. 라라라라라라라 친구여.
2: 그쵸?
3: 새롭게 태어나리.
1: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단해 근력 운동을 지루해하던 윤경님에게 좋아하는 노래와 함께하는 맞춤형 운동이네요.
3: 네.
2: 내가 약했던 비골근 있죠?
3: 네.
2: 비골근 강화시키고 발목 삐는 거 예방할 수 있어요.
1: 14일간의 발 통증 완화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발 건강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한 귀하신 네 분의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아니, 네 분 모두 뭐 하시는 거예요? 모두 약속이나 늘 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이야, 진짜 운동에 진심이시네요. 발에 가해지는 압력을 검사해 분석하는 보행 분석 검사도 이루어졌습니다. 발이 체중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산하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10년 넘게 족저근막염으로 고생했던 판기님.
5: 어떻게 지내셨어요?
6: 예, 희망이 생기고요.
5: 아, 희망이 생기고. 예. 오른쪽부터 볼게요. 뭐 양쪽 다 불편하다고 하셨었고. 여기 아픈 거 좀 괜찮으셨어요?
6: 예, 지금 그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5: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예. 아니, 각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예.
1: 아킬레스건과 발목 운동 범위를 알아보는 이학적 검사에서 정상 범위까지 좋아졌습니다. 2주 전만 해도 아킬레스건이 뻣뻣했는데 스트레칭의 힘이 정말 놀랍네요. 보행 분석 결과도 놀랍습니다. 발 앞쪽과 뒤꿈치에 집중된 압력이 발 전체로 골고루 분산되면서 발이 받던 압력이 2주 만에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5: 저는 이제 뭐 약 같은 걸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좋아지셨다면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6: 예, 예.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5: 좋습니다.
1: 판기님과 같은 족저근막염인 현숙님.
7: 안 아파요, 거기는.
5: 힘 편하니 한번 빼보시죠.

0: 그리고
1: 오히려 이렇게 많이 부드러워지셨나요?
2: 네.
1: 그때 왜 많이 부드러워졌나요?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자주 하셨나요?
2: 처음에는 굉장히 무겁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가벼워요. 뒤꿈치 아픈 것도 덜해요.
3: 현숙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킬레스건과 족저근막이 모두 유연해졌습니다.
1: 많이 좋아지셨네. 네.
2: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3: 형발에 무지외반증도 있었던 재원님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4: 지금은 통증은 없습니다.
3: 보행 분석에서 발이 받는 압력이 좌우는 물론 앞뒤까지 불균형이 심했죠. 2주 만에 발이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맡았습니다. 아치를 만들어주는 의료용 깔창, 인솔을 착용하고 2주간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입니다.
1: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눌리거나 힘이 간다면 그 부분은 점차 망가지고 약해질 수 있고 통증을 느낄 수 있죠. 결국 골고루 발의 압력이 가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걷고 운동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4: 이게 제가 장기간 진행되던 그런 평발이었고 뭐 꽤나 시간이 흘러서 솔직히 기대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가 조금이나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고 좀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3: 가장 증상이 심각했던 분이죠. 발목 불안정증으로 인해 관절염까지 온 윤경님은 2주간 발목 보호대를 착용했습니다.
1: 김윤경님은 좀 걱정을 제가 많이 했었죠.
5: 2주 동안 발목이 좌우로 돌아간 적은 없었어요.
1: 좋아요. 발을 이렇게 힘주는 연습. 열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은 아주 좋아요. 근데 확실히 비골 건 근력은 되게 좋으세요. 일단 좀 이제 뒤꿈치로 딛기 시작하셨어요. 정상적으로 뒤꿈치부터 디디면서 이제 앞꿈치로 좀 정상적으로 딛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3: 아, 윤경님 이제야 웃네요.
1: 이 프로그램 참석한 최대 수혜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제일 안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5: 네.
1: 제가 봤을 땐 더 좋아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5: 정말 어쩌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었고 첫눈에 그런 기회를 얻었다. 이런 말씀으로 최대 수혜자라고 하신 게 아닌가. 그 부분에 저도 정말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 2주 정도 가지고 사실은 저도 과연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환자를 2주 만에 이렇게 치료하고 보면서 저 자신 또한 이런 재활치료, 스트레칭 운동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6: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 걷는 족족 찌릿찌릿한 발통증 이제야 탈출했습니다.
2: 언제 됐어?
3: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줄이고 발을 회복시키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에 집중한 결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발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5: 중학생 때 나의 롤모델은?
6: 아버지.
5: 시험을 가장 못 봤을 때 받은 점수는?
6: 92점.
5: 학창시절 나의 애창곡은?
6: 이문세의 소녀.
5: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6: 왔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열심히 살고 있다.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해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법의학자 유성호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고민이 많았죠.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고민이 있었고요. 또 그때는 좋아하던 여학생이 있는데 제대로 얘기하지도 못하고 인기가 많은 학생들을 보면 부러웠기도 했고 그랬던 생각은 많이 납니다. 공부 문제, 이성 문제. 이 두 개의 고민 아니었을까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나요?
1: 이성 문제는 제가 조언할 만큼 능력이 없어서 할 얘기는 없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또 공부 문제는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 고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마음 먹는다고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든지. 근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면 사실 이렇게 소중한 그리고 다시 오지 않는 하나하나 밟아가는 인생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뚜벅뚜벅 내가 원하는 길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성 문제도 공부 문제도.
0: 현재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의대를 갔는데요. 가서는 당연히 환자를 보는 의사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 본과 4학년 때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법의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는 하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도 하는 사람이 없지만 이 일은 내가 해야겠다라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뭐 목표의식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근데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고 거의 25년을 넘게 한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이런 얘기하면 되게 우리 학생들 싫어할 텐데요. 그래서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 그중에 의과대학에 와서 만약에 법의학이라는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의과대학을 들어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론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영화도 보러 가고 농구도 하고 막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런 일을 하나도 못했어요. 더 즐거운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걷는 길 그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좀 힘들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번쯤 해볼 만해요. 그렇게 하고 나면 후회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가 왜냐하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0: 법의학자가 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본인이 언제, 내 마지막이 언제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가끔은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꼭 이루고 싶었던 꿈이 있었어요. 사실 그분 몸 상태는 그걸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꿈이 자신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걸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것까지도 또 끝까지 했다는 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제가 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냐면 그분 얘기하면 그분의 가족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법의학자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나요?
1: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냉철한 마음도 있어야 돼요. 슬프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할 어떤 비탄함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그거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마음으로 관찰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풀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마음에 플러스 흔들리지 않은 마음도 있어야 돼요. 좀 어렵죠.
0: 법의학자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1: 사전적으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의학적 일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학자입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타인의 삶의 마지막 까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하거나 지금 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후회하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 돌아갈 수 없어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지도 마시고 먼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도 마시고 지금 하루하루 소중히 만약에 오늘 놀 거라고 결심했으면 열심히 노세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지 마시고요. 유튜브 보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오늘 하루 소중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From all of us on board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e'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wish you happy holidays and a happy new year.
3: Happy New Year.
4: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5: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요, 2022년에 비해서 지난해 무려 2배 이상 늘어났답니다. 이처럼 성폭력 범죄가 늘어난다는 건 또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난다는 건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죠. 오늘 이런 이 피해자를 돕고 계신 분 초대했습니다. 지난 2013년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로 지원해서 10년 넘게 지금 4천 명이 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계신 분이에요. 네, 신진희 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를 함께 만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그냥 변호사라고 불러도 되는데 앞에 붙는 수식어가 기네요.
1: 네.
0: 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1: 네.
0: 아,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1: 아,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국선 전담 변호사가 어떤 제도죠?
1: 네. 일단 전담 변호사라는 걸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변호사라는 것은 민사나 형사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성폭력 사건의 형사 사건만 담당하는 변호사.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는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고요. 가해자, 즉 피고인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또 있습니다. 피고인 국선 전담 변호사. 네. 전담 변호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피해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고
0: 예, 예.
1: 가해자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우리 신 변호사님은 피해자만 도와주는 국선 전담 변호사다.
1: 네, 맞습니다.
0: 그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제도는 2013년에 처음 생겼어요?
1: 아, 전담 변호사 제도는 2013년에 생긴 게 맞습니다. 근데 국선 변호사 제도는 2012년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2012년부터고요.
0: 예.
1: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건 2013년 7월부터입니다.
0: 왜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분들이 그냥 자기 일 하다가도 국선 변호 일을 또 하잖아요. 이렇게 그 정부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1: 그렇습니다.
0: 근데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가 생긴 건 왜 그렇습니까?
1: 일단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만약에 다른 사선 사건하고 이 국선 사건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면 사선 사건, 돈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0: 그런 사정. 그렇죠.
1: 네,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한 업무를 좀 더 충실히 하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제도가 생긴 겁니다.
0: 네. 거기 이제 자원하신 거고.
1: 그렇습니다.
0: 그러면은 성폭력 피해자 돕는 일만 하시는 거네.
1: 아, 지금은 좀 확대돼서 아동학대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만 했었습니다.
0: 네, 특별히 근데 또 성폭력 피해자만 전담하는 변호 제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그만큼 성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런가요?
1: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 이런 어린 아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0: 예.
1: 사건을 계기로 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률적 지원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제기됐고 그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반 시민들 또는 시민 활동가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0: 예.
1: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그 국회에서 모아져서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0: 그 소속은 법률구조공단 소속이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누가 연결해 줍니까? 법률구조공단을 찾아오나요?
1: 아,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들은 경찰일 겁니다.
0: 경찰에 신고하죠.
1: 그렇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이 처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피해자가 국선 변호사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경찰이 검찰에다가 국선 변호사 선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0: 네.
1: 그러면 검사가 국선 변호사를 딱 지정을 하거든요. 제가 지정될 수 있는 것이죠.
0: 그러면 검찰에서 주로 의뢰하는군요.
1: 그렇죠.
0: 100%?
1: 네, 100%.
0: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의뢰를 받으면 이제 피해자들을 만나러 갑니까?
1: 그렇죠. 만나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됩니다. 검사님이 선정해준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다. 당신을 이제부터 지원을 하겠다. 수사부터 시작해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0: 네.
1: 지원을 한다는 안내를 해드립니다.
0: 11년 동안 4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그렇게 도와주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뭐 기억에 남는 그 뭐 유명한 그 사건들 다 접하셨겠네. 그렇죠?
1: 그렇죠. 네.
0: 어떤 사건들이 막 떠오르세요, 지금?
1: 뭐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사건들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박사방 사건,
0: N번방.
1: 네, N번방 사건. 네. 그다음에 뭐 버닝썬 사건.
0: 버닝썬.
1: 네.
0: 그 연예인들 막
1: 저거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사건도 지원했었고 그리고 종교계 성폭력이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재로 목사 사건. 네, 그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뭐 제2의 N번방이라서 서울대 N번방 사건.
0: 새로 생겼죠.
1: 네, 네. 그 사건도 하고 있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0: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1: 아, 네.
0: 검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1: 네.
0: 이런 사건이 터졌고 이건 피해자가 뭐 규모가 뭐 몇백 명이다. 예를 들어서 뭐 네. 몇십 명이다. 네. 뭐 아니면 뭐 한 명이다, 두 명이다도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1: 일단은 선정서를 팩스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네. 그건 기본적으로 적혀 있고요. 그리고 사건의 요지가 한 세 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조사가 완료됐는지 완료되지 않았는지 경찰이 뭐 배려하는 차원에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해자보다는 이 국선 변호사 선정 신청을 한 경찰관 담당 수사관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다. 지금 조사 날짜를 정해야 되기도 하고 조사가 완료됐다면 제가 피해자하고 또 면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 상담이라든지 제가 해야 될 법률적 지원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경찰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0: 피해자도 조사를 받아야 되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성폭력 사건에서 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그렇죠. 일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장 편한 시간, 가능한 시간을 이제 물어보고 피해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조사 일정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일정을 경찰서에서 할 수도 있고 국민들이 잘 아시는 해바라기 센터라는 곳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0: 해바라기 센터가 그 성폭력 피해자들 도와주는 곳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 거기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1: 네, 그 조사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0: 그래요? 네. 경찰서에 일부러 안 가도 된다.
1: 네, 너무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 무서워할 수도 있잖아요. 경찰서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그렇다 보니까 해바라기 센터의 진술 녹화실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뭐 가구라든지 뭐 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 곳에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우리 신 변호사님도 거기서 근무하시죠?
1: 그렇죠. 저는 이제 보람의 병원이라고 있는데 보람의 병원의 해바라기 센터가 2층에 있고 저는 1층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0: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면 조사 일정 조율하고 조사 장소 정하고
1: 네.
0: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아마 같이 입회하시겠죠?
1: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바로 옆에 앉아서 또는 바로 뒤에 공간마다 약간 다르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피해 진술을 쭉 아주 경청을 하게 됩니다.
0: 예, 예.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님이 피해자를 따로 만나진 않아요?
1: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 피해자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피해자가 원하시면 만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반복된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힘들게 되는 과정을 좀 더 줄여주는 게 또 역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먼저 상담을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상담을 해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먼저 상담을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하는 것보다는 진술하는 해바라기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라포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좀 친해지는
0: 친숙함을
1: 맺고 한 다음에 진술하는 과정에 이제 동석하게 되는 겁니다.
0: 뭐 보통 그렇게 피해자분들 처음 만나면 그들의 공통된 반응이 어떤 겁니까?
1: 일단 나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이잖아요.
0: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1: 얘기들. 네, 네.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남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

0: 신고를 했다, 고소를 했다는 것 때문에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엄청 많이 하십니다.
1: 그 격리 조치가 안 된 경우군요.
0: 네, 사실은 이제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접근 금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이후에 어떤 피해인지를 알아야 접근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는 이런 게 좀 어렵죠.
1: 성범죄 유형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1: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요즘의 추세가.
0: 예전에 이제 제가 처음 국선 변호사로 일을 할 때는 신체 접촉하는 유형의 네. 뭐 강제추행이나 이런 류의 그 성폭력 사건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하면
1: 대부분 그랬겠죠.
0: 네. 근데 그때도 사실은 2012년, 13년일 때도 휴대폰을 다 사용을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을 이용한 범죄들은 있기는 했었습니다.
1: 몰래 지금, 촬영 뭐 이런
0: 네, 거. 네,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긴 하겠지만 2020년에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공분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1: 네.
0: 그 사건이 아마 큰 계기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들이 더 증폭했다. 그래서 최근에 딥페이크까지 이렇게 이어졌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신체 접촉형 성폭력 범죄에서 이제는 비접촉형 예. 네, 범죄로 나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비접촉형은 전부 디지털이죠.
0: 그렇습니다.
1: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시청자분들 좀 가물가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루트로 뭐 어린 소녀나 뭐 이런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뭐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리게 한다든지 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쉽게? 그거죠.
0: 네. 그러니까 뭐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런 유형의 범죄가 있었지만 조직적으로 예. 일어난 것은 이제 N번방 사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스로 뭐 신체 사진을 찍었다거나 또는 고액 알바를 시켜주겠다라고 유인해서 찍게 한다거나 그래서 한번 찍고 나면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계속 협박을 해가지고 또 다른 촬영물들을 또
1: 올리게
0: 하는 또는 또 취득하는
1: 예.
0: 그래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그리고 유포하는 이런 범죄가 이제 2020년부터 크게 확산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1: 과거에 그 신체 접촉형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그 뭐 두려움이나 뭐 이런 거 있습니다만 자신의 기록이 어디 남아있거나 유포된 건 없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네. 디지털화 되면서는 이건 이제 가해자에 대한 저것도 있습니다만 자신의 기록과 그 사진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새로운 공포 아닌가요?
0: 그렇습니다. 이제는 가해자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예전에 신체 접촉형 성범죄일 경우에는 그 가해자 한 명 또는 몇 명 소수의 그 사람들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그 가해자들도 굳이 떠들고 다닐 일은 별로 없는 예. 그런 류의 사건이었다고 치면 지금은 한 사람이 촬영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유포를 하거나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송받은 제3자가 유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본 사람들도 다 가해자가 되니까
1: 그렇죠.
0: 이거는 가해자가 너무 많이 확대되는
1: 예.
0: 네, 그런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1: 그렇죠. 게다가 이제 최근에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뭐 본인이 자기 나체 사진을 뭐 이렇게 강제로 내지는 뭐 꼬임에 빠져서 뭐 그루밍으로 인해서 올렸다 이런 게 기존의 N번방 이런 거라면 딥페이크 범죄는 자기 얼굴 사진밖에 없는데 그 얼굴 사진을 무슨 다른 나체에다가 합성한다든지 다른 없는 사진에 합성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네.
1: 이거야말로 자기는 예상치도 못하는데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 그죠?
0: 네.
1: 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유형도 바뀌는 거죠?
0: 그렇죠.
1: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0: 예전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주된 그 수단이었다고 하면
1: 강간범, 추행범 이런 사람들이죠.
0: 네,
1: 쉽게
0: 네,
1: 말해서 옛날 네. 전통적인 그 저 성범죄자들.
0: 그렇죠. 네. 네, 지금은 폭행, 협박이 필요가 없습니다.
1: 네.
0: 일단 얼굴 사진만 하나 있으면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나체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합성하고 그다음 퍼뜨리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범죄가 돼버리니까
1: 예.
0: 네, 굳이 피해자를 의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한다거나 또는 자기가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1: 최근에 서울대 N번방이 그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네.
1: 같은 하구의 사진들이 여기저기 있을 테니까 그것을 다른 음란 사진과 합성해서 어디저기 공유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0: 그렇죠. 그 사진에다가 음란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인 협박이나 이거 필요 없이 그냥 단순한 클릭 몇 번으로 그게 다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에다가 합성물을 만들어 달라라고 주문만 하면 나옵니다.

0: AI가 이거 해준다는 거죠?
1: 네, AI가 해줍니다.
0: 그럼 이제 그런 범죄자 연령도 되게 낮아지겠네요?
1: 그렇죠. 지금은 초등학생도 합니다.
0: 그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가해자, 그에 따라서 피해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런 피해자들을 처음 만나면 이제 그분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1: 사실은 그분들이 일단 제일 원하는 거는 빠른 차단과 빠른 삭제입니다.
0: 자기 영상을 없애달라.
1: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또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경찰이나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부터 듣는 얘기는 못한다.
0: 다못 지운다.
1: 못 지운다. 완벽하게 지울 순 없다.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에 있는 서버에 그래서 일어난 일이다. 외국 사이트다.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낙담할 수밖에 없는
0: 그죠?
1: 것이죠.
0: 그거 진짜 못 없앱니까?
1: 지금 보면은 뭐, 잡을 수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제가 해보면 사실 저희 피해자들이 잡으러 다닙니다. 왜냐면, 뭐, 경찰관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운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는 당장 내 사진이, 내 영상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 지금 퍼지고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그 온라인에서 날마다 검색합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신고하고, 찾아내서 신고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 신고하면 누가 지워줍니까?
1: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워달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 곳은 한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요청을 하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해당 사이트에다가 뭐 편지처럼 이메일을 보냅니다. 좀 삭제하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삭제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0: 아이고.
1: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가 삭제 지원 신청을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강제 조치를. 그래서 차단 같은 거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0: 근데 아까 언급된 그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국내 그런 공공기관의 요청을 응해주나요?
1: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버젓이 만연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0: 전부 다 없앤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맞는 말이군요.
1: 사실은 그래서 해외 공조가 필요한 겁니다.
0: 그런 해외 공조 시스템은 없죠.
1: 있기는 합니다만은 나라마다 어떤 것을 범죄로 보느냐, 어느 정도를 범죄로 보느냐가 조금씩 법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난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0: 좋아요. 피해자들이 제일 원하는 건 빠른 차단과 삭제인데, 그게 아무튼 뭐 매일 사이트를 뒤져도 어렵다, 어렵다. 그럼 이제 그다음엔 그 다음엔 그 피해자들은 뭘또 원합니까?
1: 일단 잡힌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죠.
0: 아, 당연히 그건
1: 네네.
0: 뭐 1번이겠죠.
1: 네. 그렇게 원하고 자신의 정보가 비공개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키워드가 요즘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영상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어떤 영상인지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기사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 키워드를 검색하면 사실은 피해자의 영상물도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합니다.
0: 키워드 삭제.
1: 네. 근데 사실은 키워드는 영상물이나 합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플랫폼, 글로벌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이 키워드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삭제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0: 그리고 또 본인의 신상이 이미 노출됐기 때문에
1: 네.
0: 심지어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이나 이런 걸좀다 바꿔달라. 뭐 성형수술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1: 네,
0: 많다면서요?
1: 맞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 성형수술 정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금까지 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도 앞으로 나를 알게 되는 사람들
0: 그렇죠.
1: 하고의 동일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0: 이미 자신의 동영상은 퍼져 있기 때문에
1: 네.
0: 내가 얼굴을 바꾸는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1: 네. 그래서 실제로 성형수술을 많이 합니다.
0: 그
1: 그리고
0: 성형수술에 대한 무슨 국가 지원은 없습니까?
1: 없습니다.
0: 전혀 없어요.
1: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박사방 사건, N번방 사건을 할때 저희 피해자들이 성형수술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검찰에다 좀 알아봤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런 데 알아봤는데, 성형수술비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나 뭐 중상해나 이런 범죄 피해자한테는 재건 수술용으로는 해줄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한테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0: 그래요.
1: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바꾸는 건 뭐, 왜 그런 겁니까?
1: 일단 내 이름을 키워드, 아까 키워드
0: 네,
1: 말씀드렸잖아요.
0: 키워드.
1: 네, 피해자의 이름들이 예를 들어서 뭐 N번방, 암흑의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워드를 없애고 싶은 거고 키워드를 못 없애니까 내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개명 재판을 하는 거죠. 개명 신청을 해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방 사건 할때 이제 개명하는 거 제가 지원을 해드렸고, 네, 주민등록번호도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되거나 또는 유포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그런 지원도 했었습니다.
0: 지금 쭉 제가 질문하고 답 듣는 이 모든 과정을 다 도와주시는 거네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개명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무조건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제가 공단 소속 변호사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뭐 나머지 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단의 특별 허가를 얻어야 되는

0: 그렇게 수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 지키는 원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 된단 말을 안 하신다면서요?
1: 아,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비춰질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뭐 모든 걸할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다만 형사 사건에서 제가 지원할 때 처음부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 기록을 보고 싶어요, 변호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안 돼요. 판사님 안 해줘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신청은 하겠습니다. 근데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의미지, 처음부터 쫙 잘라서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0: 아무튼 근데 그분들은 사실 도움 받을 데가 변호사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저밖에 없는 피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런 경우에 변호사님이 입에서 좋다 안 된다 그러면
1: 그러니까요.
0: 절망하게
1: 네.
0: 되죠.
1: 맞습니다. 아까 경찰 찾아갔는데, 이거는 해외 서버가 있어서 안 된다. 이제
0: 그러니까요.
1: 이런 얘기를 듣고 낙담하신
0: 네.
1: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안 된다.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할수 있는 건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0: 지금까지 거쳐간 수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 참 기억에 남는 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뭐좀몇번 언급 나왔던 N번방 박사방이 제일 먼저 기억나십니까?
1: 뭐, 그건 이제 제가 수사 과정에서 좀 제가 고생을 좀
0: 어떤
1: 해가지고,
0: 고생하셨어요?
1: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은 일단은 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범위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이 온 거기 때문에, 그러기
0: 예를
1: 위해서,
0: 들어 어떤 거요?
1: 그러니까 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약상 저희 공단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건데,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일단 해줘야 되는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중앙지검 뭐다 얘기해가지고 협조를 구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쉽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 변경 신청할 때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주민등록은 우리 주민센터 찾아가서 관련해가지고 뭐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민등록 변경하려면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거기 신청서를 써요.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 만약에 정말 좁은 지역이라면 내가 이 사건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될 수가
0: 그렇죠.
1: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 번호 변경을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한테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번호 변경위원회에다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 설명해서 이것들을 좀 패스트 트랙으로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네, 절차를 밟아서 지원했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했죠.
0: 그렇게 아무튼 범위 넘어가는 일까지 도와줬던 그 박사방, N번방이 떠오르시고 또
1: 그렇죠.
0: 그 다음은요.
1: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이제 피해자 중에 중간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이라든지 술에 만취해 있는 상태를 이용해서 가해자가 강간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요.
0: 의식을 전혀 없게 만들어
1: 네, 그런
0: 놓고,
1: 사건이 있는데,
0: 버닝썬 사건도
1: 그렇죠.
0: 그런
1: 일종,
0: 거죠.
1: 네. 근데 피해자가
0: 술에 약물을 타가지고 뭐 이런.
1: 네,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0: 모르죠.

0: 그러다가 수개월이 지나서 임신이 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범죄로 인한 임신인 경우에는 낙태 수술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서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예.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범죄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낙태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 언제 이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관은 남성이고 피해자는 여성이고 피해자를 데리고 탐문을 하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하고 둘이서 탐문하러 다녔습니다. 네. 네, 장소를 알아야 좀 수사가 좀 진척이 되니까.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런 류의 사건들도 있고 또 장애인 사건들이 있는데 요즘 교제폭력 사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1: 많죠.
0: 네, 교제폭력 사건인데 피해자가 남성이고 장애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이제 상해를 가한 사건이 있었는데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 측에서 수사 단계에서 경찰관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건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상해 사건으로 재판에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서 이 피해자를 회유해서 합의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을 한 겁니다.
1: 약간의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였었어요.
0: 네. 그래서 뒤늦게 이거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을 했고 검사님이 국선 변호사로 저를 선정을 해줘서 이 합의서가 무효다라는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1: 참,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뭡니까? 이 피해자들 접하면서.
0: 저는 사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 친족 성폭력 사건들이
1: 친족.
0: 네, 제일 어려웠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가 정말 용기 내어서 주변 친구라든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 때문에 신고가 이루어져가지고 경찰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집안에서는 이제 깜짝만 놀랄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뭐 당장에 뭐 구속을 시키고 이렇게 되니까 뭐 피해자의 예를 들어서 피해자의 엄마나 이런 가족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제 재판까지 딱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아이를 회유해가지고 이런 사실 없었다, 거짓말이다, 또는 가해자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단언서를 쓴다거나 이런 류의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런 류의 사건들을 할때 많이 어려웠고 이 아이가 그 집안 안에서 어떤 일을 겪을지. 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냥 짐작은 가능하잖아요. 마음이 많이 아프죠.
1: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한테서 성추행, 뭐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 그뭐 용기를 내서 고소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리시켜 주나요?
0: 아버지를 구속시키면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피해자의 가족, 가해자의 가족들이 아이한테 굉장히 압력을 많이 가합니다.
1: 아버지 편에서
0: 네. 어차피 감옥에 가 있는 거 아니냐. 네가 이거 써줘도 나오는 건 아니야. 조금 깎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마지못해서 편지를 씁니다. 판사님, 사실은 제가 다 거짓말했어요. 이런 것들을 목도할 때마다 참 참담합니다.
1: 그럴 때 다시 그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아예 하셔야 되잖아요.
0: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봅니다. 이거 왜 쓰게 됐는지. 그래서 쓰게 된그 과정을 다 소상히 밝혀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판사님들께서 이런 사건, 특히 친족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류의 합의서라든지 그런 류의 탄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봐서 믿지 않고 초기에 해바라기 센터에서 했던 진술에 신빙성을 더 둡니다.
1: 그런데 그런 경우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변호사님이 그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려고 해도 다른 가족들이 또 자꾸 그것도 방해할 것 같은데요.
0: 그런 경우도 있는데,
1: 그죠?
0: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럴 때 가해자를 굉장히 푸시한다거나 이런 식의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이를 봐야 된다. 이제 판사님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판사님 요청으로 아이를 봐야 된다. 검사님 요청으로 아이를 봐야 된다. 이렇게 잘 설득을 해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1: 친족 간의 성폭력, 또 게다가 가족들에 의한 2차 가해. 이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다.
0: 그렇습니다.
1: 몇년 전부터 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미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것도 혹시 관여를 하셨었나요?
0: 뭐, 그렇죠. 미투 사건들도 있었죠. 네. 뉴스에 나오는 사건뿐만 아니라

0: 이제 내보내지 못하는 사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뭐 2018년 이후에는 또 미투 사건들이 많았었습니다.
1: 그렇죠.
0: 너무 안타까운 사건들 많습니다.
1: 그런 사건들은 뭐 가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분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죠?
0: 그건
1: 미투라고 하는 그 사건의 그 현상의 본질상.
0: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는 내가 당했던 성폭력 사건을 이제 경찰에다 신고하는 모든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다
1: 네.
0: 미투 사건에 확대된 면이다 이렇게
1: 아,
0: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유명인사가
0: 유명인사가
1: 아니더라도
0: 아니어도.
1: 그동안에는 신고 안 하고 참고 있었는데, 뒤늦게 신고한 경우들이 많아졌다?
0: 네, 많아졌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서 미투 사건의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예, 그때 2018년이 굉장히 그렇게 이제 전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보고 내가 드디어 용기를 내서 내가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네, 그걸 보고 그 전까지는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1: 된
0: 형성됐다
1: 거죠.
0: 이렇게 생각해서 용기 내서 신고를 했고 조사할 때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1: 영향을
0: 생각합니다.
1: 받아서 신고에 이르렀다. 자, 이 11년 넘게 이제 그쪽 일을 해 오시면서 뭐 성범죄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없을까? 응? 내지는 성범죄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더 도울 수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먼저 성범죄 피해자를 좀더 돕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이러이러한 건좀 개선돼야 한다. 뭐가 있습니까?
0: 우리나라는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기본권이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화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이 있기는 한데 이거에 대해서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독일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는 피해자 참가 제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할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요.
1: 피해자 재판 진술권?
0: 네.
1: 무슨 말이죠, 이게?
0: 피해자가 재판 절차에서 진술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재판 절차에 대해서?
0: 네. 재판 절차 과정에서, 과정에서 진술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것은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고 해서 재판에서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형사 사건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신고나 고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각 단계마다,
1: 단계에서.
0: 각 절차에서 내가 진술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1: 당연히 있어야죠.
0: 네. 그 권리는 있는데 좀더 구체화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 바람입니다.
1: 구체적으로 뭐를 구체화하면 될까요?
0: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사건 하나를 설명을 드리면 가해자가 있는데 이 가해자가 디지털 성범죄도 저질렀고 또 다른 공범들과 사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디지털 성범죄는 A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다고 치면 사기 범죄는 B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피고인 이 범죄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재판받기를 원할 거잖아요. 이 법원 저 법원 다니기보다는
1: 병합해달라.
0: 그렇죠. 병합을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이런 경우에 병합 신청을 하면 A나 B 법원 중에 한 곳에 병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가 있고 하나는 사기 사건이 있다고 치면
1: 전혀
0: 이
1: 다르죠, 종류가?
0: 종류가 다르잖아요. 이게 병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의 판결문에 다 나오는 겁니다.
1: 아이고, 말이 안 되죠.
0: 그렇죠.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병합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분리해달라. 제가 의견도 밝혔고 법정에서 출석했고 의견서도 냈고 근데 안 됐습니다. 그럼 판결문에 나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를 삼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병합이 돼서 끝까지 사건이 그냥 가버렸습니다.
1: 가버렸어요.
0: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병합 결정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이런 사건은 병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리가 지금은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1: 알겠습니다.
0: 헌법 소송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입니다.
1: 하고 있어요. 재판 절차 진술권. 또 어떤 제도가 필요합니까?
0: 이거 전부 다 피해자 관련한 제도이긴 한데, 지금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는 제가 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이게 삽시간에 유포가 되잖아요.
1: 퍼지죠.
0: 퍼지고 나면, 이 사건은, 사건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근데 모사건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100개, 1000개, 10000개일까요? 피해자 지원함에 있어서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는 다른 일반 접촉형 성범죄와 다르게 피해 수가 늘어나고 가해자도 늘어나는데 범죄 피해자 지원할 때는 이걸 그냥 하나로 보고 경제적 지원을 금액을 결정하거나 지금 현재 약간 그런 실정입니다. 아하. 이건 좀 문제다라고 그러네요. 저는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

0: 자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면 강간 치상이라든지 강제추행 치상이라든지 이렇게 죄명이 달라지고 형도 높아집니다. 근데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서 이런 딥페이크라든지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럼요.
0: 이것 때문에 형이 높아지질 않습니다. 그런 죄가 없어요. 디지털 성범죄 뭐 치상이라든지 이게 없어요. 그냥 단순히 양형에서만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 촬영 사건 같은 경우는 7년 이하거든요.
1: 네.
0: 높아도 7년입니다. 이런 건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건좀 제도 개선돼야 된다
1: 그러니까
0: 생각합니다.
1: 아까도 잠깐 그뭐 성형수술 지원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지금 디지털 세상인데 뭐 유무형의 피해는 전부 어떤 유형의 피해만 인정해 주는 거군요.
0: 그렇죠.
1: 그렇군요.
0: 네.
1: 외상후 스트레스 같은 경우 디지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가 훨씬 더 심할 수도 있는데
0: 네, 맞습니다.
1: 직접적으로 맞은 피해보다도 그걸 인정을 안 해준다.
0: 네. 양형에서 좀더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양형위원회에서의 양형 요소나 이런 것도 좀 변경되어야 될것 같고 개정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1: 그럼 뭐몇번 언급됐던 그뭐 N번방 박사방도 그렇고 뭐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서울대 N번방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걸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한 사람들은 중형에 처해졌잖아요. 그때 뭐
0: 그렇습니다.
1: 조주빈도 40몇 년 받지 않았습니까?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냥 단순히 소지하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처벌이 안 됐죠.
0: 일단 그 N번방 사건일 때 2020년 일대에는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1: 규정 자체가
0: 네, 아예
1: 없었어요.
0: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었고, 그래서 조주빈 이후에는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이제 처벌이 안 되는
1: 법적 근거가
0: 것이고,
1: 없었고.
0: 네네. 근데 지금 문제는
1: 딥페이크.
0: 딥페이크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행위 처벌하지 않습니다. 조항이 없어요.
1: 그것도 아직 없어요.
0: 네, 이번에 만들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러니까 딥페이크라고 하는 신종범죄 이전의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루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리게 했다든지 이런 거는 그 사진을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이제 되는 거죠.
0: 그렇죠. 지금은 되죠.
1: 그러나 딥페이크 영상은 여전히 소지가 또 비어 있다.
0: 네.
1: 계속 이 뒤따라가고 있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딥페이크는 더큰 문제가 반포할 목적으로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반포할 목적 없이 그냥 혼자서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1: 그것도 법적 미비사항이고.
0: 네.
1: 네. 우리 변호사님은 어쩌다가 이 국내 1호의 이 성폭력 범죄 지원을 위한 국선 전담 변호사가 되셨습니까?
0: 저도 그냥 개업 변호사여서요. 네, 뭐 이혼 사건도 하고 민사 사건도 하고 그냥 형사 사건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2012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률조력인 제도, 지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한다는 대한변협에서의 이메일을 본 겁니다. 그래서 뭐지 싶어가지고 저도 그냥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냥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교육을 받았다고 사건이 오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제가 2월에 교육을 받았었는데, 2012년 2월에 교육을 받고 나서,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2012년 4월 20일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해바라기 센터로 간 거죠. 근데 아이가, 한 1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아빠의 지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건데, 한 6살, 7살 때부터 당했던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예요. 네,
1: 지속적으로.
0: 지속적으로. 그랬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이제 하게 되면서 국선 변호사로서 첫 번째 업무를 하게 됐었고요. 그 사건이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사건에서 제가 안 해본 게 없거든요. 전부 다 해봤습니다, 진짜. 네.
1: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접해보면서 아,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도움이 필요하구나.
0: 네.
1: 근데 사람은 없구나.
0: 사람이 없는 건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 사건을 하면서, 아, 정말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1: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수없이 많은 그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느라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교육에 열심이시라고 들었습니다.
0: 아, 제가 강의하는 걸 좋아해서, 네, 부르는 곳은 갑니다. 네.
1: 그리고 그런 교육이 이 사회에 좀 널리 퍼져야죠.
0: 네, 그렇습니다.
1: 그죠?
0: 네.
1: 그 교육대마다 제일 힘주어 말씀하시는 게 어떤 대목입니까?
0: 일단 제가 이 사건을 실제 수사하는 수사관들한테, 왜냐하면 사건을 처음 접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찰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10년 이상을
1: 많이
0: 네,
1: 하셔야죠.
0: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피해자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 눈빛만 봐도 압니다.

0: 분들은 이게 지금 건성으로 듣고 있는 건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립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피해자가 원하는 게 어떤 건지,
1: 예.
0: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하죠.
1: 그리고 뭐 일반 또 학생들이나 또 사회인을 대상으로도 강의하실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때는 뭘 강조하십니까?
0: 일단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8년째 하고 있습니다.
1: 로스쿨에서.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들일 수도 있고 더 훌륭한 또 변호사나 법조인들, 판사나 검사가 될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났을 때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1: 달라지죠?
0: 있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리고 아까 몇 가지 제도적 미비점 말씀해 주셨고,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시대 변화에 맞춰가지고, 이 범죄 기법의 변화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입법이 좀 보완되고, 이러면 성범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0: 수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암수 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
1: 잘안
0: 자체가
1: 드러나죠.
0: 드러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경찰 통계, 검찰 통계, 법원 통계를 쭉 보면 숙자가 안 줄어든다,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뭡니까?
0: 신고율이 높아졌다.
1: 아, 물론이죠.
0: 네.
1: 그 피해자 도와주시다 보면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0: 아유, 그럼요.
1: 어떤 데서 큰 보람 느끼세요?
0: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제 우리 피해자들 진술, 아까 진술권
1: 예.
0: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소환되지 않고도 피해자가 저할말 있어요라고 법정에 나가서 얘기하는 걸 이제 진술권을
1: 예.
0: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립니다. 피해자 중에서는 내가 하겠다. 주체적으로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다른 변호사한테 이런 말좀 죄송한데 이런 얘기 못 들었다. 변호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줘서 알게 됐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가서 판사님 앞에서 진술권을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판사님이 잘 들으시고 피해자한테 용기 있게 딱 한마디 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피해자도 굉장히 치유가 되는 거고 저도 그런 길을 뭐 조금이라도 도와줬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이제 기쁜 마음을 갖게 되고 피해자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들을 때
1: 네.
0: 이때는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런 보람 많이 느끼시고 피해자한테 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중에 나온 그 딥페이크 가짜 영상. 요즘 어린 아이들 중에는요, 이게 범죄인 줄 모르고 그냥 재미삼아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주변에 이런 것들이 왜 범죄가 되는지 좀 널리 교육하고 알리는 이런 일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가정 내 폭력과 학대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첫 번째, 청소년 상담 번호 1388로 전화해 주세요. 365일 24시간 전문 상담자와 심리 상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청소년쉼터 이용 방법 및 가까운 쉼터의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쉼터에서는 무료 숙식 및 의료 서비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쉼터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입소가 가능하며 가정 내 폭력 문제로 부모와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따로 연락을 취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더 이상 참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해 주세요.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

0: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며칠 전인 11월 19일이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약속인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전히, 아니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가고 있죠. 심지어 사망자들도 매년 나오고 있고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아동인권 또 아동학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권리본부장을 맡고 계신 정병수 본부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0: 유니세프가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1: 유엔 아동 기금입니다.
0: 기금?
1: 네네.
0: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거죠?
1: 처음 시작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마치고 나서 전쟁의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이들이구나.
0: 전쟁 고아들이 많았죠.
1: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기금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지금의 유니세프의 첫 시작이었고요. 임시로 시작했는데, 아, 이게 임시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식 유엔 기구가 되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유엔에서 아동과 관련된 일을 어떻게 보면 도맡아 하고 있는 기구는 유니세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름은 아동 기금인데,
1: 네네.
0: 그냥 기금 조성해서 뭐 기금 조성에는 아무래도 선진국들이 참여할 거고,
1: 네네.
0: 가난한 나라한테 아동 지원 사업하라고 돈을 나눠주고,
1: 네네.
0: 요 일 말고도 또 있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유니세프가 전 세계에서 한 190개 이상의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고소득 국가, 유엔에 회비나 돈을 내는 국가가 있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받는 국가가 있죠.
0: 그렇죠.
1: 사실 유니세프가 역사적으로 한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그것도 아주 장기적으로 주는 나라로 변한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런데 이 고소득 국가로부터 받은 돈, 이 기금을 전 세계에 가령 전쟁이나 기근이나 혹은 지진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나라를 돕기 위해서, 그 나라의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뭐 기후위기나 이런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만연되어 있는 문제들, 또 뭐 아동학대라든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0: 예.
1: 각국의 정부들과, 왜냐면 그 정부가 그것을 제도화하고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그만한 마음과 역량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지원하는 것을 유니세프가 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는 이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돈을 내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꽤 많이 내죠, 우리도?
1: 네, 많이 냅니다. 많이 내고요. 이게 이제 정부가 내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내는 돈이 있는데요.
0: 모금해서?
1: 네네.
0: 어...
1: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부가 내는 돈도 많이 늘었지만 이 시민들이 이제 풀뿌리 모금이라고 하죠.
0: 예, 예.
1: 지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전국에서 한 50만 명 정도의 분들이
0: 예,
1: 십시일반 모금한 돈으로 연 1,500억 이상을 유엔에 지금 유니세프 본부에 보내고 있습니다.
0: 예, 예.
1: 근데 그 돈이 뭐 기업이나 뭐 이런 어떤 돈 많은 분들의 돈도 있지만 대부분이 정말로 만 원, 2만 원, 3만 원씩 후원하는
0: 그렇죠,
1: 분들에
0: 그렇죠.
1: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그러면 그 범국민적 모금 활동을 해서 유엔 본부에 이렇게 보내는 거, 그 일 외에 국내 아동을 위한 활동은 뭘 합니까?
1: 네, 국내 아동을 위해 하는 활동이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유니세프는 이 도움을 주는 나라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미 아동과 관련돼서 일을 하게 돼야 되는 조직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정부 조직이라든가 학교라든가.
0: 그렇죠.
1: 그럼 이제 그런 곳이 좀 더 아동 권리 협약을 잘 지키고 아동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아동 권리에 대해서,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제대로 알고 이것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돈 모아서 어려운 어린이들한테 직접 가서 나눠주고 뭐 이게 아니라
1: 네네.
0: 어찌 보면 좀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겠군요.
1: 네네, 맞습니다.
0: 자,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가다 이런 말을

0: 했는데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언제 체결됐습니까?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유엔에서 이제 채택이 된 국제법이고요. 지금까지 유엔에서는 이 국제인권법을 총 9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아동권리협약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해서
0: 예.
1: 당사국가가 되었습니다.
0: 네. 아동 권리 협약을 유엔이 나서서 89년에 특별히 체결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1: 우선은 이게 1989년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1979년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있었던 그 야누스 크루착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선구자적으로 유대인 고아들을 이제 돌보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우슈비츠에 같이 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갔던 자신의 목숨을 아이들에게 바쳤던 분인데요. 이분이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아이들을 위한 아동 권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탄생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유엔에 아동의 권리를 위한 법을 우리 이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1979년이 세계 아동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년에 걸쳐서 전 세계 전문가들과 정부들이 모여서 논의한 끝에 1989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0: 아동 인권, 아동의 권리라고 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뭡니까?
1: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0: 아동도 사람이죠?
1: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인데요.
0: 그런데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 안 한다.
1: 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넌 언제 커서 사람이 될래?
0: 그렇죠,
1: 이제 이런 얘기들
0: 그렇죠.
1: 종종 어르신들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소유물이거나 혹은
0: 부모의 소유물.
1: 네, 그리고
0: 그렇죠.
1: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국가의 소유물. 이제 이렇게 좀 인식되거나 혹은 노동력을 위해서 혹은 종족을 어떻게 번성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동의 존재를 좀 생각해 왔는데 그리고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되는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 아이들도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0: 그렇죠.
1: 독립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선언한 게 아동권리 협약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0: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이런 게 동양권 유교 문화가 더좀 센가요?
1: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 전 세계가 똑같아요?
1: 네네. 전 세계가 비슷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거기로부터 어떻게 변화되느냐, 뭐 계몽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도 문화적으로나 국가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아동학대 얘기를 할 때도 북유럽의 나라들은 아, 아이들 정말로 잘 대한다, 뭐 폭력 없이 아이들 잘 양육한다라고 하지만 그 나라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거든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아동에 대한 전면적인 체벌,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만든 게 1979년이었습니다.
0: 스웨덴도
1: 네,
0: 1979년이에요.
1: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40년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계속 노력하고 교육하고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사실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조금은 좀 뒤처졌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들의 어떤 시행착오를 우리는 잘 배워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0: 그러니까
1: 같습니다.
0: 스웨덴도 79년에 부모가 자녀를 때려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때까지 계속 때렸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네, 맞습니다.
0: 그런 거죠.
1: 네.
0: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뭐 입에 올리기도 실은 끔찍한 용어지만 한때 왜 동반 자살?
1: 네, 맞습니다.
0: 내 소유물인데 내가 그냥 자살해 버리면 쟤들 어떻게? 그러니 그냥 그렇 그 표현 자체가 사실 동반 자살. 사실은 자녀 살해 후 자살. 이게 맞는 건데.
1: 네,
0: 그
1: 맞습니다.
0: 용어 자체가 막 뒤죽박죽대고 그랬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지금 지적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
0: 그러니까요.
1: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그렇게 좀 소유물 혹은 종속적인 존재, 수동적인 존재로 봤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국제법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우리도 국회 비준 거쳐서 가입을 했으면, 거기 의무사항이 유엔에 매년 그 아동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1: 네네네.
0: 그죠?
1: 네. 5년에 한 번씩 내도록 되어
0: 이
1: 있습니다.
0: 매년이나 5년에 한 번.
1: 네네.
0: 그 우리는 그 보고서의 내용이 대체로 어떻습니까?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총 4번의 시

0: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유보한 이런 조항들이 아동의 인권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혹은 이 국가가 바라보는 아동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제한적인 부분도 있었고
1: 예.
0: 결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게 네 번의 심의를 거치면서 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2010년도를 기점으로 해좀 많은 변화가 좀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 국제사회의 우리의 현실이 보여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자성하게 되고
1: 그렇죠.
0: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구나.
1: 또 비교가 되니까요,
0: 네네.
1: 국제간에.
0: 이게 단순 비교를 해보면요.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면요. 초기에 90년대의 권고사항이나 보고서 내용을 보면 비슷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1: 아이고, 북한하고 우리가.
0: 네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1: 그랬겠죠.
0: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은 없다. 이게 이제 양쪽 다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그래서 그러한 차별이라든가 불합리한 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됐는데, 북한은 여전히,
1: 그렇죠.
0: 네, 그런 상황입니다.
1: 자,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며칠 전인 11월 19일이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0: 아동학대 예방의 날도 사실 만들어진 지좀 됐습니다. 좀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에 대해서는 뭐 단체나 유엔이나 이런 게 조금씩 이제 시작 기점에 대한 날짜는 연도는 좀 다르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지키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습니다.
1: 20여 년 전부터 이 날을 이제 우리도 기린다.
0: 네.
1: 그런데 우리는 요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난다잖아요.
0: 아, 네.
1: 왜 그렇습니까?
0: 사실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이제 왜냐면은
1: 신고 안 하던 걸 하니까.
0: 그렇죠. 네. 몰랐던 걸 내가 알게 됐으니 그전까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신고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제학대 비율이라던가 그리고 신고가 정말로 얼마나 심각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신고 건수 늘어난 것이 악화됐다는 걸 증명하진 않는다.
0: 네네네.
1: 그러면 악화됐다는 걸 증명하진 않는다. 그러나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0: 물론이죠.
1: 그죠?
0: 네, 당연히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신고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깨었기 때문에 발견을 더 잘하게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발견이 잘 된다는 일은 그 일이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고요.
1: 여전히 발생하고
0: 네네.
1: 있다는 얘기죠.
0: 그리고 이제 몇년전 데이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것이 아동학대로 판정되는 비율이 8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도 이 학대라고 하는 부분이
1: 그렇죠.
0: 우리나라에 좀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네, 근거라고
1: 방금
0: 생각합니다.
1: 그 신고 의무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법에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뭐 병원 의사,
0: 네네.
1: 이런 분들은 자신이 이렇게 봐서 이 아동이 학대당한 것으로 보인다 싶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0: 그렇죠.
1: 그런 의무자인 거죠?
0: 네네.
1: 아동학대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구별합니까?
0: 네, 뭐, 크게는 신체 학대, 뭐, 정서 학대.
1: 신체 학대는 때리는 거 구체적으로.
0: 네. 신체 학대는 말 그대로 정말로, 신체적인 위해를 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서 학대는 이제 심리 정서 학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때로는 이제 언어 학대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제 언어 폭력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서 학대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학대. 그래서 이제,
1: 성추행 뭐 이런
0: 네,
1: 거.
0: 성추행, 성폭력도 그렇고, 성희롱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성학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방임. 방임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지 않게 한다던가,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다던가,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1: 안
0: 한다던가, 네네.
1: 챙겨준다거나.
0: 그런 게 이제 방임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 학대.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제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1: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0: 네, 아무래도 그 가해자의
1: 그러니까.
0: 75% 혹은 그 이상이 부모,
1: 부모.
0: 네, 그리고 가족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1: 그리고 장소도 집안인 경우가
0: 네.
1: 많고. 그러니까.

0: 자꾸 감추어지는 건데,
1: 네네.
0: 그죠? 감시의 눈초리가 없는 곳이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예.
0: 그래도 표가 나는 거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일시적인 훈육이나 이런 것은 사실 뭐잘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신체 학대 같은 경우도 이제 그것을 봤을 때 멍의 색깔 이런 걸 유심히 관찰하라고 하거든요.
0: 예.
1: 왜냐면은 때린 데또 때리게 되면은 멍 색깔은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파랬던 게 점점 검붉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0: 그렇겠죠.
1: 그래서 이럴 때 그리고 우리가 좀 돌아다니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이런 멍들 수 있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잘 멍들지 않는 곳. 왜냐하면 가해자들도 남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을 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허벅지 안쪽이라던가 이 등, 이런 곳이 멍들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0: 네.
1: 그런 곳에 또 멍이 계속적으로 발생한다던가 혹은 이렇게 팔뚝 안쪽이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놀면서 팔꿈치라던가 무릎이라는 건 이런 거 자주 까지지만
0: 맞아요.
1: 다른 곳은 사실 그렇게 많이 다칠 일이 없는데 그런 곳에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색깔이라던가 이런 것이 좀 여러 유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이건 지속적인 신체 학대의 징후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0: 그렇게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가해자 부모들을 또 이렇게 좀 조사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합니까?
1: 사실 제가 이제 뭐 직접적으로 그 조사의 어떤 권한을 가지진 않았지만 그런 분들을 교육하거나 이럴 때 만나면 사실 그냥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 뭐 저소득층에 뭔가 일용직에 알코올 중독에 사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 화이트 칼라에 점잖고 재력도 있는 과정에서도 사실 아동학대는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준으로 이분이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은 큰 선입견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평상시 대하는지.
0: 그 심리 상태가 문제인 거죠.
1: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 심리 상태의 기본에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자녀는 내 소유물이다. 이게 깔려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소유물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를 혹은 내 꿈을 실현시킬 대상이기도 한 거죠.
0: 하하.
1: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아이들을 몰아세우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0: 그렇죠.
1: 다그치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폭력에 가해지게 되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내 소유물뿐 아니라 너는 내가 못 이룬 꿈을 네가 대신 이뤄야 돼.
1: 네.
0: 아, 이런 게 있군요.
1: 네, 그렇죠.

0: 아동학대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간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아무래도 획기적으로 줄였다기보다는 점진적인
0: 꾸준히,
1: 부분이, 네.
0: 꾸준히.
1: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스웨덴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던가 이제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고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이제
0: 그렇죠.
1: 필요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괜찮더라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힘들면 사실 나도 모르게 함부로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양육자나 혹은 그런 관련된 선생님들이나 전문 종사자분들이 내가 아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퀄리티 타임이 될수 있게,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조성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도 우리나라

0: 아니 뭐 최근에 끔찍한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입법 조치 제도는 좀 많이 갖춰졌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뭐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아이를 어떻게 보호할지 또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할지 뭐이 종합적인 시스템 좀 갖춰져 있습니까?
1: 네네. 최근 몇년 사이에 좀 그런 시스템들이 좀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몇년 전만 해도 이제 민간 기관들이 이제 비영리 조직에서 이런 일들을 이제 맡아서 했었는데요.
0: 그러니까요.
1: 네, 지금은 이제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의 중심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분들이 이제 공권력으로서 그런 일들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뭐 보완할 점은 더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0: 제일 시급하게 보완될 점은 어떤 거 있습니까?
1: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좀더 아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을 대변해 줄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는 건데요.
0: 바로 그거죠.
1: 가령 경찰로서 훌륭한 분이지만
0: 예.
1: 이 경찰관이 아이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에 대한 나의 그 세계관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아, 내가 아이들은 종속적인 존재야, 혹은 소유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존엄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 아이들 대할 수 있는 경찰관이 된다면
0: 예.
1: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1: 네네.
0: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 뭐, 나름 여러 가지 좀 교육도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그만한 시간도 확보돼야 되고,
0: 그러니까요.
1: 예산도 확보돼야 되는데,
0: 예.
1: 이미 현업에서 너무 바쁜 사건들을 담당해야 될게 너무 많고 이러니까 사실은 그런 교육들을 충분히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은, 이런 아동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뭐 공무원분들, 경찰관분들 이런 분들이 양성 과정부터 아동과 관련돼서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받고
0: 특화된.
1: 네, 특화된 우리 그 정신건강의학과
0: 예.
1: 교수님들도 그 의사분들도 성인에 대한 걸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심화된 트레이닝을 받고 이제 아동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되시는 것처럼 네, 경찰관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도 아동을 위한 특화되어 있는 트레이닝을 받고 그분들이 오히려 더
0: 예.
1: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그만한 대우를 받게 되면은 훨씬 좀 이런 일들이 좀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0: 알겠습니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자, 우리가 이제 아동 인권, 아동 권리 기본에 대해서 짚어봤고, 제일 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아동 학대 얘기를 좀 했다면, 아동 권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유니세프의 활동이 요즘 눈에 띄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아동 친화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든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1: 뭐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요. 좀 웃긴 얘기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요. 유니세프랑 중국 정부가 100개의 아동 친화 도시를 건설하겠다 이런 목표를 중국 정부가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중국 스타일인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도시들은 존재하고 2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행정의 업무들이 아동을 고려한 일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거든요. 인구 조사에는 아동이 늘 10에서 20% 인구를 차지하는데 정작 아동과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동 친화 도시를 시작하면서 아동 친화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아동 친화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동의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챙길 수 있는 팀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동 친화 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다 아동 친화팀 혹은 아동팀이 생겼습니다.
0: 전국에 몇개 정도가 있습니까?
1: 지금 저희가 협약을 맺고 진행 중인 곳이 한 130개 정도 되고요.
0: 어이구, 많군요.
1: 네네. 그리고 저희에게 그래서 일정의 요건을 통과해서 인증을 받은 지자체가 지금 94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0: 인증까지 해주시는군요.
1: 네네.
0: 그러면 그 94개 인증받은 것은 아동 친화팀이 다 있어요.
1: 네네.
0: 그 팀은 뭐 해요?
1: 그 팀이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행정체계상,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중앙에서 기초지자체로 내려온 행정체계에서 아동과 관련된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저소득 아동을 위해 했던 드림스타트, 그리고 아동학대, 아동보호. 사실 이두 가지가 중심이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외에도 아동 관련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공

0: 공원을 만들 때, 놀이터를 만들 때, 이것도 사실 아이들 관련된 일이고요.
1: 예.
0: 학교 주변의 보행 안전을 위한 어떤 건설을 하는 것도 예. 아이들을 위한 거고요.
1: 예.
0: 근데 그런 일들을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을 위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거죠.
1: 아.
0: 근데 이 아동 친화팀은 지자체 내에서 그런 일들을 아동의 관점에서 때로는 아동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그런 일들이 지자체 내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1: 예.
0: 중요한 의사결정에 아이들의 입장을 때로는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 모든 지자체의 사업을 할 때 아동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이건데
0: 네네.
1: 그런데 그 아동 친화팀을 만든다고 거기 아동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다 성인들이잖아요.
0: 네.
1: 성인인 그 팀원들은 아동들한테 자꾸 소통을 합니까?
0: 네, 그래서 지자체에 저희가 권고하는 게 아동 참여 위원회 혹은 아동 의회라는 것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이야.
0: 그래서 보통 이제 몇십 명에서 혹은 이제 몇백 명까지의 아이들이 지역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1: 예, 예.
0: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제 지자체 사업이나 제도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아동 친화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1: 실제로 아동위원회 의회들도 다들 많이들 만들어요?
0: 네네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1: 거기 어떤 아이들이 참여합니까?
0: 뭐 지역의 다양한 아이들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권고하는 게 무엇보다 이제 아동 관리에 중요한 것은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 그래서 저희도 이제 For Every Child라고 하는 게 모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참여 활동도 정보가 있는 가정. 그러니까 엄마가 적극적이라던가 이제 이런 가정이 먼저 알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 접근성이 좀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자체가 노력을 해서
1: 참여시켜라.
0: 네, 일정 부분 이상은 뭐 소수 아동, 예를 들면 학교 중심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게
1: 예, 예.
0: 이제 이런 가이드를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아동 위원회나 이제 이런 게 뭐 정기적으로 모이겠죠.
0: 네, 네, 네.
1: 그러면 이제 어린이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런 공원 만들려고 하는데 어때요?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 거죠?
0: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지자체에서는 뭐 놀이터 주치
1: 그러니까.
0: 이런 사업을 해서 동네 놀이터들 그 아이들이랑 같이 쭉 모니터링 해보고
1: 다녀보고
0: 네네, 개선할 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이제 사업적으로 푸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약간의 통역사가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1: 그렇죠.
0: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0: 아이들의 얘기를 행정과 정책의 언어로 바꿔주는 통역사. 그 예컨대 제가 한 번은 지자체에 갔었는데 그 지자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너무 통학로가 어둡다. 그래서 가로등을 뭐 25m 간격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관련된 과에 가서 전달을 했더니 그 과에서는 이미 2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가로등을 25m 간격으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게 혹시 이 학생, 이 아이의 의견은 뭘 원했던 것 같으세요? 라고 했더니 그거야 깜깜하니까 무섭다는 거지.
1: 더 밝게 해달라는
0: 네.
1: 거지.
0: 그래서 네, 그 의미인데 아마도 아이가 기존의 가로등이 20m라고 알았다면은
1: 모르겠죠. 그거는.
0: 네, 저도 모르니까요.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뭐 그럼 뭐 10m 얘기했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원하는 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심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자체는 예산을 마련해 놓고 사업이 이미 전년도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궁리를 하시다가 그 잡으신 방법이 이 전기료를 좀 아끼고 더 밝게 하고 있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1: 그렇죠, 그렇죠.
0: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아이들 통학로 위주로 먼저 시작하겠다라는
1: 예, 예.
0: 의사결정을 해주신 거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내가 낸 의견으로 변화된 지자체를 경험하게 되니까
1: 그렇죠.
0: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도 생기고 내 지역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경험도
1: 예,
0: 하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게 정말로 좀 의미 있는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1: 아동 친화 도시 뭐 벌써 인증받은 데가 90곳이 넘는다. 뭐 나머지도 곧 다 하겠네요.
0: 네네. 뭐 다 하면 좋겠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저희는 뭐 저희에게 모든 지자체가 다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런 기준이 그냥
1: 보편이 되어서
0: 네, 베이스라인이 되어서 중앙 정부가 지자체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 줄게. 이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아동 친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0: 네네.
1: 초등학교는 전부 아동 친화 학교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사실 학교는 우리나라 학교는 많이 아동 친화 학교고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유니세프가 이야기하는 이 아동 친화 학교에는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차별이 없는 것과 그리고 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0: 사실 학교 환경은 아동 친화적인데 가령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선생님이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소풍 갈 건데 뭐 의견 내봐. 그리고 다 들은 다음에 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러고 나 다음날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니네들 얘기한 것보다는 여유가 더난것 같아.
1: 에이, 그럼 안
0: 이제
1: 되죠.
0: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서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할수 있는 곳으로 바꿔가자. 조금 더 노력해보자라는 취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는요, 아이들이 이런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아동친화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말 획기적인 선택을 하신 게 1층에 있는 교장실을 아이들을 위해 내어주고 맨 꼭대기 층에 있는 구석진 곳으로 교장실을 옮겨가셨어요. 이제 이런 일들의 변화가 좀 생기는 거죠, 학교에서도.
1: 아동 친화 학교도 유니세프가 인증합니까?
0: 네네,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1: 많이 참여하나요?
0: 지금 아동 친화 학교는 전국에서 지금 한 50여 개 학교가 하고 있고요.
1: 왜 그거밖에 안 되죠?
0: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이 여러 가지를 할때 저희가 교육청이랑 파트너십으로 하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1: 시작 단계군요.
0: 네네.
1: 아동 친화 기업 사업도 합니까?
0: 네, 아동 친화 기업도 하는데요. 기업은 저희가 인증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요새 뭐 ESG라던가 이렇게 기업들이 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아동 관점에서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던가 협업을 한다던가 좀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처음에 얘기 들었듯이 유니세프는 국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지자체와 학교와 기업과 이렇게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활동하는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국제아동인권센터에서 또 일하셨고,
0: 네.
1: 어쩌다가 어린이 인권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0: 사실 아동과 관련된 분야에 일하는 남자가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제 남자가 좀 별로 없는 상황이어서, 근데 저도 사실 처음에는 아동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계기는 대학 때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제 과외를 통해 만났던 한 아이 때문에 이제 아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봤을 때그 아이는 이제 아스퍼거 신드롬이라는 이 발달장애의 한 유형,
1: 그게 뭐예요? 어떤 증상입니까?
0: 발달장애인데요. 근데 이제 아스퍼거는 고기능 발달장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라던가 혹은 인지적 능력은 뛰어나고 그런데 사회성이 좀잘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또래 관계가 좀 어렵고 뭐 이런 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아이를 이제 과외 형태로 이제 만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과외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동네 놀이터 가서 친구들 같이 놀수 있게 하고 막 아이스크림 사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동네에서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그 집에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매일매일 와서 한 2시간씩 아이 숙제도 봐주고 이렇게 챙겨주면은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뭐 대학 등록금이 한 200만 원 정도니까 큰
1: 큰돈이죠.
0: 돈이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반가운 게 아니라 약간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셨을 때 자녀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특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강아지에게 더 애정을 쏟으시고
1: 아이고.
0: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그냥 그게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런 부모에게 내가 좀 쓴소리를 해줄 수 있을까? 그냥 치기 어린 생각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럼 내가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뭔가 전문가가 돼야겠구나. 그러려면은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동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것 같습니다.
1: 뭐,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며 다양한 아동들을 만나셨을 텐데,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사건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어보자면,
0: 사실 이제 아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제가 전국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게참 많습니다. 이제 한 번은 아이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한발 앞으로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가 가상의 인물이 돼보고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것이 할수 있다 생각하면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얘기가 다른 사람들이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한 발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면 한 발 앞으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거든요.

0: 근데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주어지고 나서 그 활동을 쭉 진행하고 나면은 시작점은 같았는데 쫙 아이들이 펼쳐지게
1: 그렇죠,
0: 됐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이제 맨 앞에 나가 있는 한 여학생에 가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맡은 역할은 국회의원이었다. 그리고 제일 앞으로 나왔다. 그 뒤를 돌아봐라. 근데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처음 시작점은 같았지만 지금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이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울음을 터트렸어요. 그러더니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1: 미안하다. 아.
0: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왜 미안하냐? 그랬더니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나만 이 앞에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네다섯 걸음 저 뒤쪽에 있던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왜 미안해? 그래서 제가 무슨 의미야? 라고 했더니 네가 국회의원이면은 뒤에 있는 우리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지.
1: 그렇지,
0: 왜
1: 그렇지.
0: 거기서 미안해하고 멈추냐? 넌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두 마음 다 좋네요.
0: 네. 그래서 제가 그 활동을 하면서 너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누려서 인간다운 삶을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의무 이행자로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아이들을 통해서 얻었었습니다.
1: 지난해 조사를 했더니 우리 아동 청소년 10명 중에 한 4명이 마음이 아프다.
0: 네.
1: 왜 그럴까요? 그 어린 시절 행복하고 그러게들 너무 스트레스를 줘서 그런가요? 어른들이?
0: 네, 이미 뭐 OECD 발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이들 사망 원인도 그렇고 이 심리정서적인 부분들이
1: 그러니까요.
0: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런 일들이 더 증폭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시즌에 서울시교육청이랑 이 마음건강 관련해서 회의를 할 일이 몇번 있었는데요. 거기에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학생 자살률이 190%, 200% 이상 증가했다고. 그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이 하인리히 법칙 얘기하듯이 300대 29대 1인 거죠. 한 명의 큰 사건이 발생했으면은 전조 증상이 29번, 그리고 그것을 야기할 수 있는 게 300번 이상. 그러면은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자살했다는 것은 300배
1: 그렇죠.
0: 많은 그 이상의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1: 그렇죠.
0: 네,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1: 특히 코로나 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0: 네네.
1: 이러면서 더 심각해진 거죠.
0: 네네.
1: 가장 큰 원인은 성인들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0: 네. 뭐, 아무래도
1: 그렇죠.
0: 성인들이, 그리고 이 사회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게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들이 좀더 이런 일들을 좀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배려하고 신경 쓰고 좀 예방적 차원을 고민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1: 그
0: 네.
1: 마음껏 뛰놀아도 참 부족할 그 어린 아이들한테 무슨 뭐 의대 입시반이다, 뭐다 선행학습이다 그런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말해주실래요?
0: 제가 이제 뭐제 얘기보다 이제 2019년에 한 제가 4, 5년 정도 전국에 있는 아이들과 같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유엔에 아이들이 직접 자신들의 얘기를 하기 위해 보고서를 썼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국에서 모인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그 보고서의 제목을 썼는데 그 제목이 교육으로 고통받는 아동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네. 전그 제목이 지금 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걸 생각하거든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권리인데 아이들은 그것을 권리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폭력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얘기했던 게왜 어른들은 주 40시간, 주 50시간이라는 근로시간 제한을 두고 우리에게는 학습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 노동 이제 이런 걸 이제 화두로 아이들이 직접 던지기도 했습니다.
1: 폭력이고 고통이다, 교육이.
0: 네.
1: 그걸 가해자는 전부 부모님 아닙니까?
0: 부모고 사회고
1: 사회고.
0: 제도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까부터 그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등등으로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절차들을 진짜 빠른 속도로 밟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아동 기본법이 없죠?
0: 네.
1: 왜 없습니까?
0: 사실 우리나라가 아동 관련된 법이 발전해 온 것을 보면요. 뭐 아동 복리법이라던가 청소년 보호법, 아동 복지법 이제 이런

0: 이름에서 들을 수 있듯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왔던 법들은 어떻게 보면 보호, 육성 이런 부분에 가까웠고요. 기본법이라는 건 제가 법학자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국가가 갖고 있는 법적인 어떤 근간, 가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아직 우리나라는 이 아동,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기준이
1: 기준점이 없는 거죠.
0: 네네.
1: 지금 그도 아동기본법 제정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0: 네네네.
1: 뭐 조만간 이제 결실을 보겠죠.
0: 네, 결실을 보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아이들 관련된 거에서 어려운 게, 동의는 많이 해주시는데, 근데 막상 함께 하려고 하면은, 필요한데 왜안 되죠? 사실 그 이상 나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국회에서도
1: 그래야죠.
0: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저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아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아동 권리에 대해서 좀더잘 알고 이것을 좀 잘해보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 그 영역이 뭐 사회복지, 법, 이렇게 저도 이제 뭐 보건복지부, 법무부, 뭐 교육부, 이런 부서와 관련된 일들을 좀 해왔는데요. 지금은 좀 다채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가령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최근에 제가 LH공사랑 좀 자주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도시,
1: 예.
0: 아이들을 위한 공간, 아파트 단지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그리고 뭐 국민체육진흥공단 우리 앞서서 마음 건강도 얘기했지만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이 함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처들, 그런 공공기관들 그래서 좀 기존에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아동 권리 이러면은 떠올리지 못했던 그런
1: 맞아요.
0: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좀 사회 저변에서 좀 다양한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1: 세상 모든 일을 아동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0: 네.
1: 좀 줄곧 앞에서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아유, 그냥 배우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어린 자녀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닥달하는 분들, 혹시 나는 아동학대범 아닌가 한번쯤 되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에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In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0: 바로 신고하세요. 19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니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펜스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할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그 궁뜰이라는 들이 쭉 내려가면 있는데 양쪽으로 쭉 올라오면서 마을이 있어요.
1: 이 토종농사를 왜 해놨냐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번거로운데 토종농사를 해냐고. 어? 시약가게 가면 그냥 얼마든지 사는데 그걸 왜 그 짓을 했냐.
0: 음식도 고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어머님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토종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 토종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먹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을 못 놓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2: 잊은 줄 알았는데 혀에 닿는 순간 0.1초 만에 떠올랐다는 어머니의 맛. 그걸 기억하는 농부를 만났습니다.

0: 무려 13대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정용낚시의 하루는 일찍이 시작됩니다. 전날 수확해놓은 농산물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죠.
1: 일찍 나가시네요.
2: 로컬푸드에다가요, 납품하려고.
0: 로컬푸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어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인근에서 기른 농산물을 말합니다. 이동거리가 길지 않으니 얼마나 신선하겠어요? 복잡한 중간 단계 없이 생산자인 농부들이 가격도 직접 매긴답니다.
3: 로컬푸드는 또 물건을 내가 생산한 물건은 매장에 내가 직접 진열을 한다. 이런 그 원칙에 따라서 농산물을 갖다가 매장에다가 내가 직접 진열을 해야 돼요.
0: 정용낙 농부가 트럭을 타고 30분 남짓 달려간 곳은 경기도 화성에서 동탄 신도시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봉담읍. 해를 따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농부들은 참 부지런하기도 하죠. 벌써 진열대가 빼곡하게 들어찼으니 말입니다. 코를 들이대면 흙냄새가 훅 끼칠 것 같은 싱싱함이 일품입니다.
4: 안녕하세요.
0: 토종 판매 초기에는 못생겼다고 크기가 들쭉날쭉하다고 반품도 숱하게 당했지만 요즘에는 없어서 못 파는 인기 품목이 됐다는군요. 각 농산물에는 생산자 농부들의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이름이 곧 브랜드인 셈이죠. 전용 판매 구역을 따로 만들 만큼 우리 토종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4: 오늘 잘 팔릴 것 같은데, 흥분돼.
0: 첫 손님이 오셨네요.
5: 얘는 얼마예요? 네? 맛있네.
6: 지금 세일해가지고 싸게 팔고 있어요.
7: 일반 감자하고 좀 색다르게 좀 맛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처음 접해봐가지고 좀 찌개해서 한번 사서 먹어보려고요. 토종이라 그냥 우리나라 치킨이라니까 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0: 기름진 들녘과 포구를 함께 지닌 궁평리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직접 관리해온 풍요로운 땅. 대를 이어 살아온 토박이 정용낙 씨는 젊어서부터 배추, 파, 오이만큼은 토종을 키웠답니다.
4: 맨발로 다니면 편하고 좋아요. 오이 따는 건데요. 이게 토종 조선 오이예요. 토종 조선 오이. 이거 좀 보세요. 씹어들 오이예요. 이게. 잘 익었어요. 오이가 요새 비가 매일 와갖고 오이가 맺히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런 건 잘 익었네. 꼭지러리요? 여기서 요렇게 하면 똑 떨어져요, 이렇게. 네. 이렇게 크잖아. 얘가 제일 큰가 보다. 이거 좀 보세요.
0: 여름에 무침으로 해서 즐겨 먹는 노각이네요.
8: 모형이 생긴 게 아주 정말 조선 오이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멋있잖아요. 작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오이예요. 조선 오이. 제가 오이지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나 봐요. 이거 한번 드셔볼래요?
9: 그냥 먹어도 돼요?
8: 내가 옷에다 닦을게.
9: 아, 진짜요?
8: 그때 맛있죠?
9: 향이 되게 은은하게.
8: 오이 향이 진하지 않아요?
9: 은은하면서 뭔가 계속 남는 느낌이에요.
8: 예.
9: 그리고 진짜 시원해요. 이 맛이에요.

0: 향기가 코르다가 이렇게 나올 때 느낌이 참 좋잖아요. 우유 향기가 한가하게 이렇게 나오면. 두 달 동안 땡볕에서 고생 많이 했다.
1: 눈에서 꿀물이 뚝뚝 자식 보듯 하시죠? 오늘 아침 밭일은 여기서 끝. 늙은 오이 노각 위에 여름차에서 가지까지 수북합니다. 그날 오후

0: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농작물이 습이 너무 많아서 뿌리 부분 같은데 많이 상해.
1: 지금 좀 비가 많이 와서 걱정되시겠어요?
0: 근데 이게 뭐 사람이 걱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죠.
2: 평생 농부로 사신 분다운 말씀입니다.
3: 이게 그 오이예요, 이게. 얘를 이제 실을 받으려고 어제 그저께 따다 놓은 건데.
2: 모름지기 토종 농부라면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
3: 이게 시방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하나 다 아주 예쁘게. 내가 보기엔 예뻐요, 얘가.
4: 씨를 얻어다가 처음 심었을 때 그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오이를 그게 원종일 거라고 지금 오이가 열리면 골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종을 하는 거예요.
2: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이어왔죠.
4: 보관해서 두어야 돼요. 내가 올해 씨를 못 받았다. 그러면 씨가 그냥 아주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씨를 심고 남겨서 또 이듬해까지 두고 이듬해까지 몇 년이고 두어요. 농부가 해야 될 사명인 것 같아요. 씨앗을 지켜서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는 것도 농사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2: 돈 주고도 사기 어려운 게 토종 씨앗이니까요.
3: 얘는 궁돌 상추라고 개 새바닥 상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 개 새바닥이라는 말은 좀 상스럽다고. 마을이 궁뚫이니까 궁뚫 상추로 이름을 짓자고 그래서 궁뚫 상추가 됐어요. 그리고 입쪽에 이거 전부 다 이부자리를 깔고 있으니 어떻게 해. 입쪽에 얘는 토종 조선파. 이게 요새 햇빛이 아주 좀 잘나고 까랑까랑해야 얘들이 씨를 떨어뜨리는데 날이 요새 구중중해갖고 습도가 많아서 씨가 잘 안 떨어져요.
1: 여기는 무슨 씨앗 연구소 같은데요?
3: 연구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해요.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걸 심으면 이 씨는 어떻게 될까 하고 농사를 잘 짓진 못해도 심어서 확인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2: 토박이 농사꾼이라면 텃밭 구석 한쪽 식구들만 먹는 용도로 두고두고 심는다는 토종 작물. 거둬들인 씨앗만 놓고 보면 손꼽히는 부잣집입니다. 생긴 게 담뱃잎을 닮았다는 담배 상추를 비롯해서 직접 받아 보관 중인 씨앗만 35가지가 넘습니다.
3: 몇 년도 산이라는 거는 웬만큼 써놔요, 제가. 이걸 안 써놓으면은 나중에 씨앗 정리를 할 때 빼딱하다가 오래된 씨 놔두고 새 씨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2026년 순무. 이거 올해 받은 씨인데 처음 이제 부녀회장님 좀 주려고 올 씨를 줘야지 혹시 묵은 씨 줬다가 안 나면 나 욕해잖아.
2: 사실 이 마을에는 정용 낚시 외에도 토종 작물을 가꾸는 농부들이 더 있습니다. 이 좋은 일을 여럿이 함께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뒤 공동체도 꾸렸습니다.

0: 떠나야지.
1: 부녀 회장님이시고요. 어. 우리 토종농부 네. 사회적 협동조합 저 조합원이고요.
0: 네. 들어오세요.
2: 아니 이거 회장님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씨를.
0: 씨를?
2: 예.
0: 아.
2: 요게 무릉 배추고.
0: 그러면 여기 써 있어요? 안 썼어?
2: 아 요게 순무야 순무.
0: 아 이거 써야죠.
2: 아 여기 썼는데 지워졌네.
0: 카메라 써봐. 그러면 뭐, 매직을. 저,
2: 회장님 일로 와보셔. 설명을 해드려야지.
0: 네.
2: 요건 순무예요 순무?
0: 응 순무. 네.
2: 요건 무릉 배추.
0: 무릉 배추.
2: 숨무씨 있으셔요?
0: 숨무씨 조금 있는데.
2: 아 이거 요것만 해도 많아요.
3: 네. 원래 이렇게 막 씨앗을 주고 받고 이래요?
0: 씨앗 나눔은 이거 해야 돼요. 토종 씨앗이 귀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줘갖고 무하고 이거 배추하고 또 숨무하고 우리는 농사는 잘 짓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어요.
2: 이게 조선파잖아요.
0: 네, 이거 조선 네. 황파, 조선 황파. 이건 조선 배추.
2: 조선 배추.
0: 응. 이거 삶아서 배추국을 끓여야 되니까. 된장도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이거.
4: 단단히 여문 조선 배추를 포함해 점심상에 오를 재료들의 공통점.
0: 다 내가 심은 거예요. 이 당근은 가을에 심은 거예요, 작년.
4: 그리고 또 하나. 부녀 회장 내외분이 직접 기른 이것들은 모두 토종, 심지어 쌀까지 토종이라네요. 반찬이 와 정말 융숭한 손님 대접입니다.
0: 잘 먹겠습니다.
5: 이걸 다 해볼까?
1: 조선 배추국도 먹어보면 구수한 게 아주 참 좋잖아요.
6: 이게 제일 맛있어요.
1: 조선 배추국. 네.
0: 난 더워서 국을 안 먹어. 아우 하도 싸먹으려서.
1: 뭐 여기 토종 아닌 건 하나도 없거든요. 토종 농가에서 먹는 밥상이고 그냥 토종 농가 밥상이라 그러면 되죠.
0: 여기 다 토종 농부고.
1: 우리 어렸을 때 먹던 어머니 손맛. 토종 음식을 먹을 때 어머니 손맛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그 토종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함으로 먹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토종을 못 놓고 사는 거야, 이렇게.
0: 내가 했지만 맛있네.
4: 모여 앉았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토종 공동체. 요즘 들어 부쩍 가까워진 이유가 있다는데요. 화성시가 야심차게 준비 중인 친환경 테마파크에 조만간 식당을 연답니다.
7: 토종 농산물을 갖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 것인가 그 오늘 협의하는 날이라 원물을 갖고 가서 협의하려고 가고 있어요.
4: 궁뜰마을 토종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신메뉴 개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머리를 맞대는 중입니다.
2: 우리가 이제 이게 수원 가지인데 이걸 갖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 맛있게 반찬을 만드는 그 레시피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서로 논의하려고 그래요.
8: 또 가지 전.
0: 가지전도
8: 좋아요.
0: 맛있더라고.
8: 가지전. 가지전. 예. 맛있어, 맛있어.
0: 맛있어. 근데 가지전은 내가 어저께 해봤지만
9: 맛있어.
0: 바로 해서 바로 나가야 돼.
9: 가지밭으로 밥을 해도 맛있고.
7: 가지밥도 해요?
9: 그럼요. 예.
4: 아우 정말 탐스럽게 생겼습니다. 토종은요. 오랜 세월 우리 땅에 적응해왔던 터라 요즘 같은 기후변화도 잘 이겨내고 농약이나 비료 없이도 잘 자란답니다. 토종은 힘이 세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군요.
1: 제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까지는 토종을 지켜갈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할아버지가 짓는 토종 씨앗 저 좀 주세요 하고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국에 계신 농업인분들께서 토종 종자를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토종 종자를 보내드리겠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0: 그냥 하는 말이 아니랍니다. 우리 토종을 지켜나가는 손이 하나라도 더 보태지면 좋겠습니다.
1: 지역에서 계속 한 100년 동안 빚어먹는 술이 있어요.

0: 몽골 자연한테 까불었다가 혼꾸녕 나고 있어요 지금.
1: 끝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공존하는 광활한 땅. 긴장으로 움츠렸던 마음은 다정한 사람들의 향기에 충만한 감성이 되었습니다.

0: 와, 저게 보크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체격이 어마어마해요.
1: 거칠고 강한 몽골의 진짜 남자들.

0: 되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추천하는 숨겨진 명소. 가는 길은 어려워도 마음을 녹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일 뿐 땅을 소유하지 않는 유목민의 삶.
1: 몽골에는 나당축제 다음에 가을이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0: 낭만 가득한 노마드 라이프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목민의 나라 몽골. 그 중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몽골 서북부 지역. 호수가 많고 물이 풍부한 옵스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0: 국경을 접하며 몽골 내에서도 시차가 날 정도로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대륙성 기후로 몽골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 대이동이 시작됩니다.
1: 어, 저기 보세요. 뭐 어디 이동하시나 봐요. 이 비 오는 날. 근데 이동이 되게 긴데요?
0: 초원 위를 무리지어 이동하거나 길을 점령하고 있는 가축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무리가 꽤 많습니다. 이보다 한참 앞선 곳에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1: 어, 여기 지금 이사 가나 봐요.
0: 차로 이사하는 모습을 보니 유목민의 생활도 많이 변했죠.
1: 샘베노, 샘베노, 샘베츠카노, 타나로 오누드로 녹자가요?
2: 예, 녹자나.
1: 아, 자, 야마르 가자르토 녹자간데.
2: 없어, 없어,
1: 없어, 아이먹으로.
0: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100여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이동 중이랍니다. 같은 옵사이막이지만 워낙 면적이 넓어 일주일 가까이 걸린다네요. 이들에겐 매년 두세 차례 있는 연례 행사. 그래서인지 비가 오고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겨도 여유가 있습니다.
1: 아, 이 에르고.
3: 시민날.
1: 아?
3: 시민날.
1: 시민날 에르?
3: 에르기 내라 내거나.
1: 전통주라고 해서 약간 술인 줄 알았는데 술 같은 맛은 별로 안 나고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음료수 같아요.
4: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0: 이사 중에도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는 변함없습니다. 아롤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요.
1: 팀 핫토미쉐. 암스테슈. 살짝의 수계를 했어.
3: 몽골 야만하지.
1: 아, 야만. 타나로 야가 녹자가 메인드.
3: 나무 찐것 같으려, 누나.
1: 아, 그, 나담, 몽골에는 나담 축제 다음에 가을이 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3: 역시 다음 그라도스.
1: 다음 그라도스?
5: 하마트.
0: 혹독한 겨울을 무사히 나려면 이동은 유목민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밝고 지나는 모든 자연에게 안녕을 비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6: 어, 얘는 또 마야 한가에 니큰 삽도고 또 아까 배시가 되었지. 얘는 아이는 남다 몇 년이 그 산사한 교도자가 들이자갔어.
0: 저 뒤에서 가축을 모는 목동들이 모습을 보이면 이제 떠날 시간. 가축들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대요. 짧은 만남이라 아쉽습니다.
1: 이루스페이트 세상 나무리치지 배가래.
3: 나 제가 왔어. 마늘 사야 와래.
1: 맛있다. 맛있대.
3: 나 맛있다. 맛있다.
1: 맛있다. 사도 사야 와래.
3: 나 사야 와래.
1: 맛있다.
0: 한 발짝 떨어져 보았을 때는 자유롭고 낭만적이기만 했는데 이렇게 사이를 더 가야 하는 이삿길. 부디 안전하게 잘 도착.

0: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라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보통 몽골 서쪽에 가시면 타왕복드산을 많이 가시는데 여기 옥스 쪽에도 아주 트레킹하기 좋은 산이 있대요. 투르갱산이라고 있는데 그쪽 잘 아시는 가이드분 만나서 오늘 여기에서 조금 머물다가 같이 내일 트레킹하기로 했어요.
0: 가까운 마을이 차로 한나절 거리. 투르갱산과 가깝다는 가이드의 계로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1: 여기라고 들었는데 완전 초원이네요. 첸베노, 첸베노, 비얼츠바르코. 아, 인 너거 다 쉬다와 아힌 게르무노.
0: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한 건 아니라서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만나기로 한 가이드분의 딸인데요. 뭔가 분주합니다.
1: 또 여기 작은데 다
2: 살찐 적지?
1: 아?
2: 살찐 적.
1: 아, 제 잔학자가요. 아, 첸
2: 더.
1: 아, 몽골 이때. 아, 너 수태체 더터 어로스나
2: 티 이때 좀.
1: 아, 좋죠.
2: 아,
1: 아. 지금 저희 왔다고 따뜻한 차 끌어주신다고 만드시고 계시는데 이게 수태차 안에 이게 수태차의 맛을 돋구는.
0: 몽골 유목민의 하루는 수태차로 시작해 수태차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손님이 오면 새 수태차를 대접하는 게 예의입니다.
1: 아, 잡식이요.
0: 귀한 물 대신 수시로 마시며 육식으로 인해 부족한 비타민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입안의 고기 냄새와 기름기를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야크젓으로 만든 수태차는 처음인데요. 맛이 어떨까요?
1: 맛있다. 와, 진짜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수태차 중에 제일 맛있어요. 미니 오승 수태체니 다트 함경암 스태슈. 네, 여스대암 스태.
0: 보통 유목민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동하는데요. 옵스는 기온 변화가 커 짧으면 3주 만에도 따뜻한 곳을 찾아간답니다.
1: 투르궁 오울랑 가르치 우츠스노. 투르궁.
2: 야가 어려디르노 가르치 우츠고. 어다 만악 조슬란다 좀 발은 것 누구 옆치득 대시 조르트왈 사리 조르가 사르 가랄 유르기도 누구
1: 테르니 데르기도.
2: 아,
1: 조르강 사르. 아, 조르강 사르 온 거로도.
0: 몽골을 여행하다 보면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 그래도 주변 풍경이 화폭의 그림이라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1: 진짜 평화로운 그 자체예요. 너무너무 고요하고 진짜 공기도 너무 맑아요. 이 게르 아침에 맞이하는 아침 공기가 또 끝내주거든요.

0: 만나기로 한 가이드 아저씨가 돌아왔습니다. 환경을 관리하는 일도 하시느라 바쁘대요.
1: 아하, 마르가시 비트나르 두르곤 오상 초가를 시대테
2: 제가 그 가이드분 언제 오시냐고, 오늘 오는 거 맞냐고, 내일 같이 가는 거 맞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 우리 몽골에서는 언제 오냐, 언제 가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그냥 기다렸다가 여기서 쉬었다가 가라고 하시네요. 자.
0: 길 위의 인생에게 시간은 큰 의미가 없죠. 그저 해가 뜨면 나가고 지면 들어올 뿐. 자연의 이치대로 삽니다. 잘 때가 되니 계류에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1: би өмцөг болохгүй юм багтан уу? Баа уучлаарай. 아니, 아까보다 가족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기 친척분들도 오시고 그러셔가지고 아, 제가 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0: 이 상황이 자꾸 웃음이 납니다.
1: 어때 탄에 하마튼
3: 말하는 거
1: 아
3: 대우족 말아
1: 아 북토르시
4: 대우족
1: 아
4: 조르보사
1: 아 조르보사 한이 이게 어소사 일승 시대 되게 이게 게르테 박타 온츠 버 볼티무 비 운치 볼고 불 볼고 이발 비 주기를 마신 운치 볼린 시대 허리공 박트나 인도
0: 아 지금 여기 옥수주가 축제 기간이어가지고 다들 축제 즐기고 축제 끝나고 친척집 와가지고 먹고. 학교와 일 때문에 도시에 나가 살다가 1, 2,000km를 달려 고향에 왔답니다. 가족은 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죠?
1: 엑스테 언더들 언티자?
0: 게르에서 많이 잡았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같이 잡아보기는 처음. 큰 방에서 온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자던 우리네 옛 모습이 떠올라 정겹습니다. 저랑 잔다던 말이 진심이었나 봐요.

0: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통했나 봅니다.
1: 원래 저희 가이드 해주시기로 한 다시다와 씨의 사위분이시래요. 오늘 저희랑 같이 투르갱산 같이 가주신대요.
0: 투르갱산까지 거리가 100여 킬로미터. 차로 3시간을 가야 한답니다. 이 정도면 가까운 편이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려 마주한 저 앞에 산이 목적지입니다. 근데 쉽게 가까워지지 않더라고요. 알타이 산맥의 분지로 10개 이상의 눈 덮인 봉우리와 빙하가 있다고 알려진 투르갱산입니다.
2: 아따 일찍래. 네.
3: 네, 아따.
2: 인데스.
3: 아따 있는 게 트르근 옷. 이게.
2: 아, 자.
3: 얘는 제시야 다 왔다. 얘는 다 훨씬 우동 옷 같고요. 이거 트르근 옷. 얘는 이거 다르시야.
2: 아, 인 다르시라. 아, 좋지.
0: 투르갱산과 하르히라 산이 연결되어 있는데 봉우리도 비슷해 쌍둥이 산이라고 한답니다. 개발이 안 돼 접근하기 어려운 명소죠. 기후변화로 예전 같진 않지만 1년 내내 만년설과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2: 되게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쭉 걸어가면 바로 눈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정상까지는 전문 산악인들도 어렵다고 해 빙하를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데까지만 오르려고 합니다.
4: 얘를 띄워주지.
2: 네.
0: 경사가 완만하지만 돌이 많은 산악지대. 다른 곳에선 접하기 힘든 야생입니다.
3: 제대로 어떻게 너가 하루에 어떻게 할 거지?
0: 아직 인터넷 지도에도 없는 이름 없는 호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현지인들은 푸른 호수라 부른답니다.
2: 와, 이것도 또 다른 또 자연의 선물을 받은 기분인데요. 진짜 초록색보다 약간 에메랄드빛이 나요.
0: 옵스는 호수의 땅이라더니 주위에 크고 작은 호수들이 많은데요. 햇빛에 따라 다른 색을 띱니다. 주변에 가리는 게 없어 더욱 선명한 에메랄드빛. 볼수록 잡아끌어 그냥 갈 수가 없더라고요. 녹은 빙하가 내려와 자연 그대로의 상태. 물맛은 어떨까요?
2: 사실 조금 여기 이제 반 정도 왔거든요. 좀 이제 숨이 가빠질 때쯤 이렇게 예쁜 풍경을 보니까 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도 진짜 시원하고 깨끗해요.
0: 이 호수를 이룬 투르갱 빙하를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점점 경사가 가팔라지고 크고 작은 돌들이 가득합니다.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저도 그 말을 멋지게 하고 싶은데
2: 되게 가까이 보였는데 보일 듯 말 듯 은근히 머네요.

0: 몽골 자연한테 까불었다가 홍구녕 나고 있어요 지금.
1: 한 걸음씩 걷다 보면 결국 가긴 가겠죠? 저도 모르게 누워버렸습니다.
2: 아하, 비 얼큰 게 좀 벗슴치 아래 헐 뺀다. 대?
3: 대, 대. 어떤 티셔 어때 하고 보다 봤을 때?
2: 어? 이닉 다와트 가르노.
3: 어디가 다와트, 티셔 다와트.
0: 저희 가이드님이 다 왔어, 다 왔어 하시면서 지금 계속 가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진짜 다 왔대요.
4: 아까 산 밑에서는 바로 눈앞에 저 설산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니
0: 되게 가까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길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여기 맞아 여기? 아까 어떤 좀 옆지노?
3: 예, 요 집 씨엔 유나 전도의 말에 오자 씨엔 아무로 흥내나
1: 오늘 안에는 가겠죠? 다시 힘을 내봅니다. 아직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자연 속살이 그대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은 그래서 흥분됩니다.
0: 와, 와, 와, 브루츠 클레테 인조! 아, 와! 와, 나, 아,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1: 초원에서 갑자기 외계 행성으로 공간 이동을 한 것 같은 착각마저 드는데요.

0: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빙하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완전 마치 막 쏟아져 내릴 것처럼 엄청 커요. 근데 이게 이것도 지금 녹은 거래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컸대요.
1: 억겁의 세월을 지나 만나는 또 다른 몽골의 매력. 경외감마저 드는데요. 살다가 힘들고 지칠 때 그리워질 풍경입니다.

0: 트루갱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힘센 장사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1: 저는 지금 흑두섬에 가고 있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흐라도 몽골 전통 씨름인데 흑두섬에 아주 유명한 부흐 선수가 살고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요. 원래 이 옵스 지역이 부흐 장사가 많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0: 솜은 우리나라 군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단위인데요. 홉드솜은 바양울기 지방과 접하는 옵스의 서쪽 끝 마을로 아름다운 홉드강이 흐릅니다. 과거부터 힘센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데 유도와 레슬링 메달리스트는 물론 몽골의 전통 무예인 부흐 전국 챔피언도 배출했습니다.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로 한 곳은 마을 밖 강가의 게르촌. 길이

0: Benvenuta!
1: Saludos.
0: Benvenuta! Өдрийн мэнд
1: Ciao,
0: хүргэе.
1: Pedro. Ciao, сайн үйлч нүү.
0: Оо, би сайн явж ирлээ. Кодамбэнэн 악수를 대신한 몽골의 전통 인사.
1: 자, 만두를 차고 가라.
0: 행운을 기원하며 환대하는 문화입니다.
1: 자, 만두를 차고 가라.
0: 이게 몽골 코담배인데요. 아직까지도 시골에 가면은 유목민들이 손님이 오면 이걸로 인사를 해요. 널렁 오다 두루승 복칭 주워
1: 네.
0: 민호. 와, 널렁 오다요?
1: 어떤 미니아우치 알비다 지금 배신. 아 미니아우치 망군도스 다다 만화 오신 허유투가 저렇게 이스와르티 마트 지금 배신. 오늘 다 피. 다 미니아우치 다 되게 다 얘는 특다 아름 거루타 길 절차.
0: 인 오따요?
1: 네.
0: 아.
1: 어다비 나스 다운 들어가 말해. 다운 다다 그러자. 이따비
0: 아.
1: 서번 자우스르고 어다 들어간 줄 들었지 나 못다 저 그랬지.
0: 올해 나이 57에 35년 차 부흐 현역 선수입니다.
1: 자, 오겠다.
0: 모두 다 들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샘베너, 바이따.
1: 다이어 다리 잡수다.
0: 와. 몽골인들은 음식을 기본적으로 이웃과 나누고 손님들에게 베푸는 것이라 여기는데요. 마침 축제 기간이기도 해 아주 거한 상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맛보라고 주셨는데 가축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몽골 전통주입니다. 저희 온다고 이렇게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신 이 아이락은 따님분이 볼강에서 또 특별히 가져오셨대요. 볼강 아이락이 몽골에서 제일 유명하거든요. 어쩐지 맛있더라고요.
1: 아, 나와도 옷이 없을까 막.
0: 내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나담 축제는 온 가족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행사입니다. 아버지에게 부흐를 배운 둘째 아들도 선수로 경기에 나간다네요.
2: 두고시 인치스 호팅 소밍 조홍질싱 어이 템디글색자가요? 네,
1: 오늘도
2: 제메
1: 내 또다 딘데 나도 나다 소리 하러와 그다 뭐 뭐라 불특적 하겠습니다. 말가시 거 허일인 나와 그렇게 오는 지게 뭐 나다 다겠지 가르치 말을 듣고 계시니 너도가 다 이제 너다 되게 뭐나 아침 와랩스 대리인데 너도 저도 이제 주제 있을 것 같고요. 너다 다겠지 몽고도 긴 데비 친데 가르치 말을 듣고 그때 이 말을 듣고 왔다 그 몽고도 긴 데비 그 얼핏고 인치보다도 몽고도 요새 좀 맛 가야 금식도 있어 버티시대.
2: 와, 내일이 벌써 마지막 경기시래요. 근데 되게 담담하게 내일 경기를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담담하게 준비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네요.
0: 알고 보니 친가 외가 모두 부흐 선수를 배출한 장사 집안입니다.
3: 나타마시 거의 세트 세는 사나시 마시고 인들 빼뜩 걔들 힘이 그만한 소매 많다잖 그지 그 많다잖 그렇지
0: 맛있겠다.
3: 어떤 그 먹도 쓰러 돈 내가 먹고 그 바이만 가버려 가겠지 돈이 많다. 걔 대리군이 대타 금이스군 그지.
0: 가족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던 뱀바 아저씨. 이제 그 역할은 둘째 아들이 이어가겠죠? 내일 있을 마지막 경기를 위해 연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 강미아 씨는 체격이 크진 않지만 테크닉이 좋습니다. 다른 아이막 대회에서 우승도 했다네요. 여전히 순발력이나 힘이 전혀 밀리지 않는 아버지 뱀바 씨.

0: 그래도 이렇게 돼. 야, 아빠가 준비가 됐어. 야, 아빠가 잘 잡아.
1: 아빠가 장성스럽게 가르쳐 줍니다.
0: 아빠가. 응.
2: 그런데 아들도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역시 세월이 야속합니다.
3: 미니 버스 미니 하락할 아래 조금 시룡염시 하락진 주게로 마르가시바스 인기스 파리뜨고
0: 야
3: 인기죠. 아 이네스 일초 시루노. 와.
4: 아따가 조금 내리긴 해.
0: 조금 막 잡았어.
3: 자 마르가시타니 파리따 야마르호 배후에 야호.
0: 야크자를 주지다 야크자. 훈치 어떠? 말투 시다. 야구리 야 미친들 야 나스타 훈치 어떠? 과거도 잡으면 훈이 잡지 잡고 내가 그때 연결도 주지, 그러면.
2: 아저씨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까요? 내일 멋진 도전이 기대됩니다. 홉드손 100주년 기념축제가 열리는 행사장. 전국에서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로 작은 마을이 들썩들썩합니다. 축제라 저도 신경을 좀 써봤습니다.
3: 저 어때요? 몽골 축제 때는 이렇게 몽골 대를 입고 축제를 즐겨요. 어때요? 저 몽골 사람 같나요? 근데 되게 작은 마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2: 축제의 진심인 옵스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마다 설렘으로 들떠있는 모습입니다. 몽골의 17개 아이막에서 100여 개의 마을이 탄생한 지 올해로 100주년. 이를 기념해 지역마다 축제가 열리는데요. 공연과 문화, 예술, 악기 등 여러 가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나담축제는 세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핵심. 스피드의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3: 와, 역시 몽골은 스케일이 달라요. 원래 축제장에서 14km 떨어진 곳에서 지금 말 경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마을에 경기가 이 정도입니다.
2: 말 경주 구간이 무려 22km. 축제 기간 중 마을 주변은 어디나 경기장이 되고 캠핑장이 됩니다. 경기는 한참 진행 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결승점에서 골인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저기서 이제 모래바람이 막 불고 있거든요. 이제 들어오고 있나 봐요.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2: 안장도 없이 말과 하나 돼 초원을 질주하는 모습이 역시 칭기스칸의 후예답죠.
3: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여기 몽골 분들도 앉아 계시다가 다 일어서서 막 응원하고 계세요.
2: 그런데 멀리서 보이는 기수들이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3: 보통 이 말 경기는 5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이 경기에 참여하는데요. 이 경기에 참여하려고 1년을 준비한다고 해요.
2: 아이들에게 유목민의 기본인 승마를 가르치고 기름말의 우수성을 뽐내는 경기. 어린 기수와 말, 부모 모두에게 수고했다 전하고 싶습니다. 마을 축제장엔 체격이 건장한 남자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딱 봐도 힘이 세 보이죠?

0: 와, 저기 부흐 선수들인 것 같은데요. 가까이서 보니까 체격이 어마어마해요. 세메노, 세메스카노, 세메츠가노, 세항나스제노. 자, 오늘도로 부흥 발등 너로 적자가요. 아, 자. 아하.
1: 어떤 것도 너다나 투어를 나왔던 거지 너.
0: 아, 너섭네, 모다
2: 어색자가요. 인질팀
0: 아, 인질팀 홀.
2: 아, 너다나 투어를 나왔던 거.
0: 인질팀 홀도 너섭네, 모다 어색자가요. 아.
1: 이렇게 사나 왜 이렇게 막 해야 돼? 바람 잡는다.
2: 미친 놈들, 나도 미친 놈들 같은 거로 스카우트
3: 몽골 전통 스포츠로 부흐가 인기를 끌면서 지원을 받는 프로 부흐 선수들이 생겼습니다. 유목민들끼리 겨루던 이전에 비해 기술도 발전했죠.
4: 있는 게 두근 말이라 야들인 합숨 웃음 박수다 좋은 지도 네 두근 어쩌 아몽 있는 소마스 몽골 옷인 다큰 아우르 아로트 다큰 아우르 돌죠마 인 우타라 인 바이릭 군대 소미가 어 холоос зорж ирж байна. 2000 км-ийн занаас.
0: Танаас гадна олон бүх ирсэн байна. Та ямар вэ?
2: Оо сайхан байна. Наа яг одоо тэлд та төгшөлтэй төгсөж байгаа яг одоо тэгээд одоо цаг жадтал төрүүлэн даа тэгээд одоо.
3: 직접 겨루기 전 선수들의 실력이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0: 선수들의 모자 뒤에 끈을 보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선수의 우승 경력을 나타내요.
3: 전국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큰 상금이 주어지지만 그보다 이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명예랍니다. 드디어 나담 축제의 하이라이트. 두 팔을 벌려 허공을 날아오르는 춤으로 용맹함을 선보이며 부흐 경기가 시작됩니다. 칭기스칸 이전 시대부터 군사훈련 용도로 활용했던 몽골의 전통 무예 부흐는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시간 제한 없이 무릎과 상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지속되는 경기. 체급과 나이에 관계없이 토너먼트로 진행되는데요. 체격이 작아도 기술을 이용해 막상막하의 경기가 벌어질 때 부흐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부흐 선수로서 마지막 경기를 앞둔 변바 아저씨.
5: 그렇지, 여러분. 5층 타워까지 내렸지.
0: 5층 하여로?
5: 5층 타워.
0: 5층 타워.
5: 그래서 여기 오면 이제 지우치어들 그림이 주잖아. 내가 떴다, 다윈도 왔다, 저트가 됐다.
3: 부흐와 함께했던 35년의 시간을 매듭 짓는 시간. 아버지의 마지막 경기. 아들은 왠지 착잡해 보입니다.
6: 아버지가 저쪽에 나가서 우타라가 내렸다 갔다 왔어. 되게 아빠가 언제 갔다 버렸을 때 약간 스킬.
3: 마지막 경기를 장식할 상대 선수는 지역에 떠오르는 젊은 유망주. 젊은 유망주에겐 상급 선수들과 겨뤄 실력을 키우고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그래서일까요? 잠시 신경전을 펼치던 변바 아저씨. 승리를 후배에게 그냥 넘겨줍니다. 후배 선수의 앞날을 격려하는 아저씨의 배려인 듯해 괜히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우승보다 값진 헌사네요. 이어진 아들의 상대 선수는 한눈에 봐도 체격이 훨씬 큽니다. 체격 차이 때문인지 기술을 종체 쓰지 못하는데요. 결국 아들의 경기도 아쉽게 끝나고 맙니다. 챔피언으로 가는 길은 역시 멀고도 험하네요.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 누구보다 지금 아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이겠죠? 드넓은 초원을 이동하며 철마다 터전을 옮기는 몽골 유목민들. 이들을 하나가 되게 해준 건 바로 전통의 힘이었습니다. 옛 문화를 발전시켜 신나는 축제로 즐기는 낭만적인 몽골.

0: 진짜 아름다운 경관, 자연 경관과 물체도 볼 수 있어요.
1: 다시 한번 물체도 볼 수 있어요. 좀 더 편하게 편하게.
0: 사랑이야.
1: 집에 가도 되니까 이게 지금.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영문학부에서 셰익스피어와 르네상스를 강의하는 김태훈입니다. 셰익스피어를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담지한 시의 성인이라는 일반적인 이미지를 넘어서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현재 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를 즐기고 소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셰익스피어를 시대를 초월하는 천재 작가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선 그를 혹은 그의 작품을 그가 살았던 시대의 맥락 속에서 바라본다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적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셰익스피어는 16세기에 태어나서 17세기 초반에 사망한 작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던 시절에 영국 인구는 대략 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죽었던, 사망했던 1616년에는 그 인구가 약 450만으로 늘었다고 해요. 1.5배 정도 영국의 인구가 는 거죠. 그런데 런던은 도시는 16세기 초반에 약 5만이었다가 셰익스피어

영국에 사는 많은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서 영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고요. 16세기 말 런던은 영국의 중심지이기도 했지만 유럽 전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 런던의 인구 중에 약5%가량이 외국인이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젊음이 용솟음치는 도시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교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인터내셔널 시티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새로운 문화의 유입, 새로운 인구의 유입, 이런 게 메트로폴리스 런던이 문화적으로 꽃피고 새로운 사회적 에너지로 넘쳐나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노년 인구들보다 청년 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어떤 사회적인 교류가 일어났지만 정작 즐길 만한 문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중에 영국의 공연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최초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역사적인 우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는 중세 시대부터 공연이 존재했습니다. 주로 종교 관련 공연이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연극으로 이제 공연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종교적인 원리를, 교리를 가르치는 종류의 공연들이 있었고요. 또뭐 시민들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도덕적 가치들, 또 피해야 될 일들, 악덕들 이런 거를 이제 공연으로 하기도 했고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공연이 있었지만 이런 공연들은 대부분 공동체 공연이었고요. 공동체 공연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돈을 받는 공연이라기보다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배우로 참여해서 만드는 공동체 공연, 아마추어 공연, 그리고 종교적인 축제 공연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연들이 갑자기 금지를 당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왕위에 오른 뒤에 영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프로테스탄트화, 즉 개신교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런 다양한 종교적인 연극들을 억압하고 금지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럴 때이빈 공간에 새로운 종류의 공연 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1576년, 런던의 지금의 쇼디치라는 지역, 런던시의 약간 동북쪽 1마일쯤 떨어져 있는 아주 빈 벌판 같은 곳이었는데요. 거기에 더 스티어터라는 극장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더 스티어터라는 이름의 이 극장은 최초의 상업 극장이면서 레퍼토리 극장입니다. 무슨 말이 의미냐면 입장료를 받는 극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입장료를 받는 극장이었고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극장이었습니다. 중세 공동체 연극은 무슨 부활절이랄지, 무슨 크리스마스랄지, 이런 행사 때만 진행을 하는 공연이었고요. 성경에 나온 내용만을 공연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내용을 다루고 입장료를 받고 또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연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겁니다. 극장이 더 시어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학자들이 발굴한 바에 의하면 더 시어터보다 앞서서 1567년에 The Red Lion이라고 지금의 화이트 채플 지역, 런던의 약 동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여관 같은 인을 개조해서 공연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공연장이 몇달못 가서 문을 닫게 돼요. 잠깐 만들어졌다 사라져 버리는 바람에 더 시어터라는 극장이 1576년에 세워졌을 때이 극장을 세계 최초의 상업극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극장에서 엄청난 상업적으로 성공하니까 바로 이듬해 더 포춘 시어터라는 새로운 극장이 또 생깁니다. 이후로는 우후죽순으로 런던에 극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존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값싼 가격에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극장이 생겼다는 게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온 거죠. 이게 이제 1576년, 77년인데, 셰익스피어는 정확하게 날짜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1580년 말에서 1590년 초에 런던에 도착했다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더 시어터가 만들어진 지한 13년, 14년 후에 런던에 도착한 거죠.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젊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극장으로 끌어모으

어떤 시점에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도착한 겁니다. 그럴 때이 새롭게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공연 산업의 에너지 위에, 공연 산업의 파도 위에 셰익스피어가 올라탄 셈이 되었습니다. 물론 셰익스피어가 초기에는 이것저것 잡일도 하고 또 아주 단순한 일도 하고, 특히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공동 작업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누가 쓰다가 만 작품도 또 마무리해서 완성하기도 하고,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종류의 작업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극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종류의 작품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지를 잽싸게 배웠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연 산업의 탄생은 셰익스피어라는 탁월한 작가의, 탁월한 배우의, 탁월한 극장 사업자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시절에 연극만이 유일한 엔터테인먼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극 공연 이외에도 소싸움 혹은 곰을 기둥에 묶어놓고 개몇 마리를 풀어서 개하고 곰이 싸우게 한다든지, 수탉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거기에 돈 걸기를 한다든지, 이런 종류의 오락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참여했던 이 공연 산업, 연극 산업은 신생 산업이면서 동시에 원초적인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경쟁하는 상대였다. 그 경쟁을 뚫고 새로운 종류의 산업으로 확대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그런 상황에 처음 직면했을 때 그와 그의 동시대 젊은 친구들이 다 그랬듯이 열광하고 여기에 뛰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더 시어터에서도 가끔 공연을 했지만 셰익스피어가 가장 많은 공연을 했던 곳은 더 로즈 장미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92년에 런던에 역병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극장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이 완전히 문을 닫게 된 상태에서 셰익스피어가 시집 2권을 출판을 하고요. 그게 한 권은 비너스 앤 아도니스라는 작품인데, 그게 1593년에 출간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레이브 오브 루크레스의 겁탈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루크레스라는 이름으로 출판됐던 시집, 이 1594년에 출판이 됩니다. 이두 권의 시집을 통해서 셰익스피어는 세상의 시인으로서 먼저 출연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극작도 하고 배우 역할도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고요. 이 극장 문을 닫았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를 두두 번 써가지고 당시의 귀족이었던 사우스햄튼 백작에게 바칩니다. 근데 어쨌든 2년 동안 극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 기간에 시인으로서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94년에 극장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자신의 친구들 8명과 함께 의기투합해서 극단을 만듭니다. 이 극단이 로드 체임벌린스 맨이라는 이름의 극단입니다. 배우나 극단 관계자들이 십시일반 자기 돈을 내서 극단을 만든 겁니다. 요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학자들이 논란이 많은데, 아마도 그시 썼을 때 나온 인쇄와 그에게 바쳤던 그 귀족이 상금을 줘서 그 돈으로 했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셰익스피어가 새로운 극단의 대주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셰익스피어가 성공했지만 그가 자신의 쓴 대본, 연극 대본, 우리가 알고 있는 햄릿이며 리어왕을 써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연극 대본은 일회성으로 한번 대본을 쓰면 대본을 팔고 그것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게 성공을 해도 그 다음에 추가로 받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극작가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일찌감치 극단의 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극단에서 돈을 보면 그거를 8등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극단을 운영을 했고, 그 바람에 돈을 많이 버는 작가가 됐고, 그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신의 작품을 다시 마음껏 쓸 수가 있었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셰익스피어 극단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얻게 되는데, 1598년, 99년에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다가오게 됩니다. 더 시어터라는 쇼디치에 세웠던 극장이 20년 계약으로 땅을 빌려서 거기에 극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땅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 되는 사업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계약을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그땅 위에 세워진 극장마저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와 그의 친구들이 어느 날 밤에 그 거기에 가서 그 극장을, 물론 나무로 지어진 극장이에요. 이거 다 해체해가지고 템즈강 남쪽에 있는 지금의 서덕 지역으로 야밤에 실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조립해서 극장을 만드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더 글로브 극장입니다. 지금 런던에 가면 그게 복원된 극장이 있는데 그 글로브 극장이라는 게 1599년에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글로브 극장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드디어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이 셰익스피어가 속한 극단이 1603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나면 제임스 1세라는 새로운 왕의 후원을 받는 킹스맨이라는 이름, 극단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말하면 셰익스피어 극단이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이제 왕의 후원을 받을 만큼 큰 극단, 중요한 극단으로 인정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글로브 극장이라는 게이 오픈 야외 극장이에요. 지금도 런던에 가시면 알수 있겠지만 천정이 뚫려 있어서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는, 그리고 온갖 소음도 다 들리는 그런 야외 극장이었는데 이 극단에서 실내 극장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글로브 극장을 만들기 전에 실내 극장을 먼저 계약을 하는데 그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1608년에서야 겨우 문을 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어스 시어트라고 부르는데 이 극단은 실내 극장이기 때문에 날씨와 상관없이 공연할 수 있었고 또 티켓값을 굉장히 비싸게 받을 수 있었고요. 귀족들이나 어떤 엘리트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공연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브 극장은 그래서 야외 극장이면서 가난하거나 혹은 돈 없는 사람들도 볼수 있는 대중 극장이었다면 블랙 프라이어스 극장은 오히려 이제 그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는 엘리트들이 보는 극장으로 이제 이분화돼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셰익스피어는 극단의 운영자로서, 극단의 대주주로서 굉장히 발 빠르게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극단을 변모시켰고 극장을 운영했고 거기에 맞는 극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썼던 작품들이 초기에 출판된 걸 보면 막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1608년 블랙파이어스 극장이 세워진 이후로 출판된 작품들은 막 구분이 있습니다.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무엇 때문이었냐면 실내 극장은 당시에 조명 시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촛불로 조명을 합니다. 촛불로 조명을 하다 보면 당시에 기술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촛불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촛불 하나 썼다가 촛불을 갈아주는 타이밍에 1막이 끝나고요. 또 2막이 끝나면 촛불 다 바꿔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후기 극에 보면 다 1막, 2막, 3막, 4막, 5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5막 구조라는 게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드라마 장르와 유사성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그런 막 구분이 가능한 지점도 있었지만 셰익스피어 작품의 초기에 출판된 작품들은 막 구분이 없이 장면 1, 장면 2, 장면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셰익스피어 작품의 구성 자체도 이런 새로운 극장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아마도 실내 극장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다면 셰익스피어 작품은 영원히 막이 없이 장면만으로 구분된 작품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속적이고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공연 문화 산업이 탄생했고, 그리하여 셰익스피어가 그 새로운 문화적인 흐름 혹은 산업적인 흐름에 올라타서 자신의 기회를 마음껏 활용했던 그런 재능이 있는 젊은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끔 제 학생들에게 셰익스피어는 그 시절의 BTS였다라고 농담을 합니다. 우리에게 BTS가 K-컬처라는, K-팝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문화적 현상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십수년 전에 이제 막 개척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 별로 빛을 못 봤어요.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15년쯤 늦게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 시절에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낸 가치들을 가장 풍성하게 누린 그런 작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을 새롭게 등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맥락에서
어떻게 그가 위대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가 그런 작가로 활동할 수 있었던 문화적인, 산업적인 배경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셰익스피어에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영향을 끼쳤던 만큼 그를 위대한 작가로 만들어준 다른 종류의 문화산업, 출판 및 인쇄산업과 관련하여 셰익스피어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예, 안녕하십니까. 서재심입니다.
1: 어디 선가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 재심입니다.
0: 우리 남해 5일장.
2: 남해 5일장은 예. 2일, 예, 7일. 맞아요. 이렇게 5일장이 열리고 있죠.
1: 남해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곳만의 라디오 방송이 있답니다. 이름하여 남해 FM.
0: 제가 이게 얼마예요? 이러면 만 원이래요. 망설이면 그냥 5천 원에 가져가라고 이러는 적도 있어. 그지? 저번에도 우리 샀잖아요. 5천 원에 예. 두 묶음 줘서.
1: 남해 사람들이 직접 전하는 우리 고향 소식. 일상의 피로 애락을 나누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데요.
3: 남해 지역 방송이에요. 전국 어디 가도 이런 방송 없어요. 남해만 있어요.
4: 남해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우리가 듣기가 편하고.
5: 안녕하세요.
1: 와, 오늘은 특별 게스트도 초대했습니다.
0: 남해의 자랑이고요. 남해군에서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가수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6: 가수 하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아,
1: 각별한 고향 사랑으로 남해 알리기에 열심인 청춘인데요.
5: 의리를 지켰습니다. 네. 약속을 지켰어.
1: 남해 사람들의 진한 고향 사랑 이야기. 자, 만나볼까요? 오늘은 보물섬 남해의 중심지 남해 읍내 구경 한번 떠나보입시다. 50년 전 다리가 들어서면서 남해는 더 이상 섬 아닌 섬이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의 금문교라 불린 남해.

0: 건설사이자 남해 FM의 진행자인 남해 토박이 서재심 씨.
1: 여기가 노량 해협이라 하거든요. 썰물 때 되면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드나들어요. 물살이 빠르면 가운데 교각을 세우면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각을 양쪽 끝으로 세웠죠. 그래서 줄로 연결해서 현수교죠.
0: 이후 다리가 하나 둘 늘어났지만 지난 세월 남해 관문 역할을 해온 남해대교. 해 없이는 발이 묶였던 섬 사람들과 온 국민들에게 남해대교의 개통은 가히 역사적인 사건. 당시 13만 명이나 모였답니다.
1: 우리나라에 여기만큼 사람이 많이 그 당시 모이는 데가 없었을걸요. 여기 저희들이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할머니랑 여기 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사진사분들이 찍어서 그걸 주소를 딱 적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인쇄를 해서 집으로 붙여주는.
0: 그 시절 남해대교를 배경으로 사람들은 삶에 좋았던 한순간을 담아내곤 했죠. 남해대교가 생기고 2년 뒤 휴게소인 남해각도 개장했는데요. 당시 여관, 찻집, 양식당에 오예예예 나이트클럽까지 있었답니다.
1: 이 남해각이 굉장히 그 유명세를 탈 때는 우리 남해 사람들이 업에서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부 다 일로 오는 여기로 와서 피로연을 하고 여기서 우인대포들도 여기서 밥도 먹고 어찌 보면 신혼여행도 여기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여기 2층의 숙소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곳이에요. 지금은 이런 전시관으로 변해있지만 80년, 90년대는 굉장히 사람들로 웅성웅성 와글와글 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제 남해군의 중심지 남해읍으로 가보시죠. 우선 읍내 터줏대감부터 만나볼까요? 바로 올해로 약 480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느티나무입니다. 하하. 군청 건물이 생기기 전부터 오랜 시간 자리해 왔다는데요.
1: 원래 남해군이 있지 않습니까? 남해군이 아니었어요. 전야산군이라고 불렀어요. 구를 전 열야 매산자 해서 산이 구르고 이어져서 끊이지 않는다. 고현이 옛날에 현이 있었대서 고현이거든. 고현면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일로 세종 19년에 옮겨오죠. 오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우리가 집을 짓거나 하면 뭔가 보호수를 심잖아요. 그래서 이 느티나무를 심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남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1959년 현재 군청 건물이 들어서고 20년 뒤 면이 읍이 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인구가 13만 명에 달했던 7, 80년대 그 시절 여고생이었던 서재심 씨는 읍내까지 통학했다 하는데요.
1: 남흥여객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옛날에 우리 저희도 남흥여객 타고 다녔죠. 지금 뭐 이 뭐 애모는 그렇지 않지만 색깔은 좀 세련됐죠. 버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쉽게 읍면으로 가는 버스가 다 있으니까 그때 인구가 한 13만 이렇게 되던 시기니까 버스를 타면 잘못하면 서서 가야 돼요. 빈틈없이 밀착해서.
0: 터미널은 여전히 같은 자리지만 세월 따라 달라진 것도 참 많겠죠.
1: 버스 요금이 요즘 천 원이잖아요. 어땠어요? 너무 좋지. 예.
2: 예. 우리 한 번에 3,800원 썼다.
1: 예, 맞아요.
3: 3,800원요? 아,
2: 그러고 땡기도 이제 그리 땡기는데 이 천원을 보고 땡게 돈 가치가 빠졌어. 그러는데 또 말하자면 차보다 비싼 게 좀.

0: 지자체가 거리에 상관없이 1,000원을 맞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 덕분이죠.
1: 미조 가네, 미조. 이동.
0: 그 시절 왕복 1시간이 넘게 버스로 통학했다 하는 재심 씨.
1: 우리 다닐 때는 아침 저녁으로 학생들이 뭐 와글와글 했죠. 근데 요즘은 뭐 통학버스가 있으니 학생들은 없네요.
0: 당시엔 고생스럽기도 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립고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네요. 남해 군의 과거와 현재 그 모든 것들이 남해 FM 방송의 소재죠.
2: 그럼 지금 어디 가세요?
1: 아, 예, 우리 남해 읍에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남해 FM 방송에 한번 초대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 안 된대서 제가 직접 찾아가는 길입니다.
0: 아니, 대체 어떤 분일까요?
1: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 사장님 만나러 왔죠. 워낙 바쁘셔서 안 만나주니까 직접 왔습니다. 아, 근데 바쁜데 좀 놔드릴까?
3: 아, 예, 앉아. 부담했습니다. 예, 빵 주려고. 아,
1: 아, 이 빵이 아이들 줄 겁니까?
3: 네.
1: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 우리가 뭔가를 누군가에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장님, 멋있어.
0: 3년째 등굣길 아이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일명 빵식이 아재 김상식 씨. 따로 밖에 두는 건 부담 없이 가져가라는 뜻이랍니다.
4: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차도 안 들어가는데 리어카를 끊고 이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게 다 부족했어요. 우리는 이제 많이 먹고 일이 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먹는 거부터서 뭐 옷도 뭐 물려 있는 게지만은 그런 거부터 챙겨줬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맙더라고. 나도 나중에는 이제 내가 빵을 하면은 이 나눠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 된 것 같아요.
0: 아니, 그런데 그저 먹을 것만 나누는 건 아닌데요.
5: 딸 안녕. 오늘 친구는?
6: 네?
5: 친구는 안 왔네. 같이 안 왔네.
6: 아니.
5: 어, 그래. 음료수도 가져가.
6: 재밌지? 그것도 가져가야지.
5: 어. 친구도 하나 주고. 아, 그래.
1: 맛있게 잘 먹어.
0: 아이들과 눈을 맞춰 인사도 나누고 일일이 안부도 챙깁니다.
5: 딸 안녕.
4: 안녕. 안녕.
6: 안녕.
4: 오늘 딸기 잼빵이야. 늘 안 먹기가.
7: 아들. 아들 뭐? 먹으세요, 중가.
4: 안 그래, 음료수만 먹어도 돼. 어. 그래.
7: 멋진 하루 보내세요.
4: 딸기 잼빵 먹을 거야. 딸기 잼빵 먹을 거야. 아직도 배가 아프나? 언제 다 나섰나? 장염 다 나섰어? 아직도 안 나섰어? 그래서 이제 빵을 안 가져오러 왔구나.
3: 힘이 없습니다.
7: 대단합니다.
4: 우리 애들을 봐야 되는데.
7: 훌륭합니다. 원래 이런 걸 훌륭하다는 우리 자네.
0: 맞습니다. 근데 빵식 아재의 빵 나눔은 따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답니다. 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빵이 먹고픈 아이들이면 족하다 타는 것이죠.
4: 요구르트? 정말 여기 보면은 진짜 없어서 못 먹는 애들, 못 챙겨서 못 먹는 애들 정말 많아요. 그런 애들이 주걱인데 놈들이 보면 왜 그런 애들만 주지? 왜 다 주느냐고. 차별 아니에요, 차별. 눈은 주고 눈은 안 주고 이런 것도 차별이고. 그리고 그런 애들 자체를 콕 집어서 너만 먹으라고 하는 자체는 그 애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애들로 낙인을 시키는 게, 이 애는 이러니까 주는 거다 이 꿈이. 그게 또 차별이거든.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와서 먹고 똑같이.

0: 차별 없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그냥 다 주는 거래.
1: 가난하고 배고팠던 형편에 18살부터 빵집에서 일해온 땅식 씨. 빵 못지않게 아이들의 허기진 마음도 챙깁니다.
2: 제가 보기에는 애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반기는 것 같아요.
1: 하루도 어김없이 매일 새벽 5시에 나와 아이들이 먹을 60, 70개의 빵을 따로 정성껏 마련합니다.
0: 애들이 항상 보지만은 날마다 인사하고 이러는데 안 주는 자체가 쟤하고 약속이고 애들하고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에 제 몸이 어느 정도 움직일 때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게 제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1: 그렇게 어린 시절 느꼈던 이웃들의 정을 대물림해서 아이들과 나누는 중인 것이죠. 자, 이제 남해 군의 특별한 방송 남해 FM으로 가볼까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1: 오늘 특별한 게스트도 모셨다죠. 하하, 참 예의도 바른데요. 남해 출신의 젊은 트로트 가수 하동근 씨.
3: 남해 FM 제가 사실 두 번째 방문인데 남해 올 때마다 그리고 시간이 되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남해 FM 와가지고 출연도 하고 인사도 직접 찾아뵙고 드리면 좋으니까 해서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 자자 큐.
4: 우리 남해대교 50주년 행사를 참가하고 보면서 기분이 어땠는지.
3: 정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트로트 가수들 속에서 오. 이 남해의 힘을 좀 남해 그런 자부심을 더 보여드리고 온 것 같아서 네. 제가 이번에 50주년 개통 행사에 왔을 때 좀 많이 울컥했어요. 서울 이 타지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고향 분들의 감사함을 좀 많이 더 느끼고 있어가지고
4: 이 시점에서 우리가 꿀맛이 한번 들어보고
3: 아, 그러니까요.
4: 갑시다.
3: 갑시다.
1: 저도 라디오 진행 참 오래 했습니다만 참으로 서민들에겐 라디오만한 친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느낌 그대로 이번엔 남해가 난 가수 하동근 씨의 고향으로 자 함께 가시죠. 오동나무가 많아 마을 이름이 되었다는 오동마을.
3: 엄마! 엄마!
5: 하하하하하하. 아. 야, 너 사랑해. 사랑해.
3: 와, 이거 얼마나
5: 많이 말만에 우리 아들을 지금 모르겠네.
1: 와우, 미모도 우전자전이네.
3: 아이고, 안녕하세요.
1: 그냥 열렬한 환대까지. 이분들은 하동구 씨 팬클럽 분들이신가요?
3: 아니, 다들 얼굴이 그대로시다. 건강하시네.
5: 우리 다 집안 사람 집안 다래가지고 지금 많이 못왔어. 집안 사람들 다 있는데 엄청 다래가지고
6: 전부 배우자. 아재
3: 저희 큰엄마. 저희 큰엄마요. 저희 동네가 집성촌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친인척 관계를 좀 이루고 있는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큰엄마.
5: 야, 큰엄마가 좋아한다. 우리 도련님인데
3: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다 또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저희 집에서 워낙 또 늦둥이고 이 마을에 또 늦둥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친구는 또 동네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최고의 친구예요.
1: 데뷔 초부터 자신을 남해 국수집 아들이라고 강조했던 허문 씨.
3: 요즘에도? 아빠! 우와!
7: 엄마!
3: 요즘에도 밀가루 깨? 어,
7: 그래. 신기하지?
1: 부모님은 37년째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을 빻는 이 기계와 어린 시절을 보냈다시피.

0: 이런 소리에서 이제 아버지와 제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목청이 커지고 지금 보세요. 기계를 끄자마자 세상이 고요하잖아요. 와, 근데 그나저나 그대로인데?
1: 아, 미리 우리 남의 안 토종 키 작은 밀떡이라.
0: 이게 안진뱅이 밀인 거잖아, 맞지? 그 엄마 아빠가 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옆에서 막 이렇게 주워 먹고 했어요. 이게 먹어도 되거든요.
1: 오래 씹으면 껌이 돼, 껌.
0: 간식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매번 엄마 아빠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고 오시면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워서 먹고 그랬어요. 국수 공장 이 기계를 돌리는 안에서는 정말 기계 소리가 커가지고 한 3, 4m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가 저한테 부르는 소리도 안 들려요. 그래서 크게 크게 부르고 크게 크게 대답을 하는 게 생활화돼 있다 보니까 저희 집 식구들이 유독 다른 분들보다 전체적으로 목청이 커요. 그래서 어릴 때 이 기계 속에서 노래 연습을 해도 크게 크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발성이나 이런 게 좀 빨리 잡혔었던 것 같아요.
2: 그런데 평생 국수와 더불어 살아온 부모님들에게 동근 씨가 배운 것이 있답니다. 국수 한 그릇에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과 부지런함. 한 길을 올곧게 걸어온 정직한 삶입니다.
0: 드디어 우리 엄마의 국수를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3: 맛있어. 엄마가 해서 먹겠다.
2: 한 젓가락에도 뭉근하게 속이 데워지고 마음에 든든한 힘이 차오르는 고향의 맛 아니겠습니까?
0: 이 맛을 좀 기억을 하고 싶어가지고 눈을 감고 좀 저장을 해요, 머릿속에. 근데 또 막상 올라가서 활동하다 보면은 금방 또 잊혀지는데 그 이 어머니 국수만의 향기는 항상 제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국수가 좀 먹고 싶을 때 좀 주변에 맛집을 검색해서 많이 가는데 또 이 맛이 안 나요. 어머니 맛이 안 나서 좀 많이 그립죠.
2: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수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한결같이 아들을 믿고 지지해준 부모님인데요.
0: 저희 아버지가 남에서 그 동창분들 사이에서 남의 나훈아고 저희 어머님도 남의 이미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냐면 두 분 다 그 가요제나 노래하는 대회를 나갔을 때 항상 순위권.
4: 옛날에는 콩쿠르 대라했다 이면 그죠? 노래 자랑 이런 걸
0: 콩쿠르 대회.
4: 콩쿠르 대라고 옛날 그때 60, 70년도 그때니까 가수 이미자 왔다고 사람 많이 모으려고 가수 이미자 왔다고 막 방송을 해요. 그럼 가서 내가 노래를 부른다니까. 상을 하여튼 다 휩쓸어요. 그때는 상이 제일 큰 게 찜솥. 아. 그때 당시 찜솥. 예. 제일 대상이 그 찜솥이에요.
2: 과거 남의 이미자로 주름 잡았다는 어머니. 덕분에 집안엔 살림살이가 두둑했다는군요. 퓨른 부모님의 넘치는 끼와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동근 씨. 자, 모처럼 고향 무대에 오를 기회가 생겼습니다. 남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향교 예서의 음악회인데요. 하동근 퀘스는 특히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기로 했습니다. 우와.
0: 제가 긴장을 잘 안 하는데 남의 행사는 긴장이 됩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혹여나 실수를 했을 때 피드백이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아들만큼 긴장되는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아, 이누요 서재심 씨 아닙니까?
0: 의리를 지켰습니다. 네. 약속을 지켰어.
5: 땀이 뻘뻘 나서 내가 뛰어오더라고.
0: 왔어.
6: 무슨 약속을 했길래?
5: 우리 요 와서 오늘 박수 쳐주기로.
0: 박수 많이 쳐주기로 약속해.
5: 네, 억수로 박수 제일 잘 쳐, 내가.
3: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트롯 불사조 남의 아들
7: 하동근님을 모시겠습니다.
2: 와이야 와이야 엄청 많이들 오셨네요. 응원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으아. 남의 아들 덕분에 모두가 하나가 된 무대. 아이고 마, 뭐 누구 이 서진심 씨도 신나셨네. 늘 친아들처럼 보듬어주는 고향분들 덕분에 힘을 주러 왔다가 오히려 힘을 얻고 간다고 합니다.
0: 제가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그 내 고향 이 남해가 저한테 해준 게 너무 많아요. 제 또래 친구들보다 고향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맞는 게 아닐까요? 고향을 잊는 순간부터는 내 자신을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고향을 좀 다르게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2: 고향 사랑이 남다른 둥근 씨. 곧 있을 남해 마늘 축제부터 고향 남해를 알리는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되었다는데요. 자, 그에게 고향이란 무엇일까요?
0: 고향이란 향수? 향수인 것 같아요. 오동말 남해. 이 향기가, 이 향수 냄새가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도 한 번씩 이 콧내음을 스쳐가는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고향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사랑하는 이 남해가 항상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항상 내 옆에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빨리 좀 잘 돼가지고 내 고향 남해에 좀 좋은 일 많이 하고 싶어요.

0: 지금 도둑개가 다 먹고.
1: 라피스!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오늘도 신나게 움직여볼까?
1: 함께할 친구들은 손바닥을 쭉!
2: 골자! 좋았어! 딩동댕 친구들! 힘차게 우리 몸을 깨워보자! 자, 오늘도 신나게 몸을 풀어볼까? 먼저 팔꿈치를 감싸고 당겨주기!
3: 하나, 둘,
2: 당기기!
3: 셋.

0: 이번에는 손바닥을 쫙 펴고 두 팔을 벌려서 뒤로 늘려주세요.
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다시 한 번.
1: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잘하는데. 하. 자, 마지막으로 깍지 끼고 목을 지그시 눌러줘 볼까요?

0: 우주에선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모험을 하게 될까? 홀짝쌤이랑 우주여행 갈 사람! 우주로 가려면 뭘 타야 할까?
1: 우주선이요. 슈! 로켓 우주선.
0: 맞았어. 자, 헛! 로켓 준비 됐나요?
2: 네!
0: 아! 아하, 좋아요. 그럼 발사 준비!
2: 준비!
0: 5, 4, 3, 2, 1, 발사!
1: 와! 불을 뿜뿜 하늘로 쭉
3: 구름처럼 하얀 연기가 나요.
0: 자, 그럼 이제 우리 차례. 5, 4, 3, 2, 1 발사. 슝.

0: 우주선이 날아가요. 우와! 달까지 왔네요.
1: 우주에서 우리 몸은 가볍게 둥둥 떠다니지.
2: 와, 비눗방울처럼 둥실둥실 재밌겠다.

몸이 너무 가벼워. 우와. 우와.

0: 별이 하나, 둘, 셋, 넷. 우와, 셀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어? 별똥별 안녕.
1: 와, 태양도 있어.
0: 안 뜨뜨.
1: 뜨거워.
2: 우주로 더 멀리 가보자. 와, 어디로 가볼까? 저기로 가볼까?
0: 우리 달 위로 폴짝폴짝 걸어요.
1: 달 위로 폴짝.

0: 우리 우주선 잠시 후 출발합니다. 우주여행 떠날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1: 네!
0: 좋아요. 모두 포획자 준비!

0: 오늘도 딩동댕 친구들 모두 잘했어!
1: 잘했어!
0: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슈! 아!
2: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노래.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락토핏.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3: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4: 지당하신 말씀.
3: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아이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0: 실내 먼저 정하자. 그럼
1: 가위 가위 보.
2: 우와, 내미가 술래. 빨리 숨자.
3: 꾹꾹 숨어라, 꾹꾹 숨어라. 모두 모두 숨었으면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하.

0: 둘, 셋. 찾았다. 숨바꼭질 나도 하고 싶어.
1: 그래?
0: 이번엔 2층에서 놀까?
1: 좋아.
2: 가위, 가위, 보.
3: 내가 술래. 이제부터 숨어. 다시 술래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숨어야지.
4: 모두 숨었으면
3: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하나, 둘, 셋. 찾았다! 다시 어딨니?
1: 여기 여기 숨었나? 저기 저기 숨었나? 구호 모두 어디 있나? 하나, 둘, 셋.
2: 아, 찾았다!
3: 이제 아침이야. 어?

센스와 함께 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냐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그래 그래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1: 우와. 우와. 그럼 이제 걱정 끝. 제 아니라 어? 고양이한테 들키면 진짜 안 된다고. 나 얼른 숨을래.

0: 그대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휴,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작았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1: 뿌이뿌이.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6: 안녕.
5: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7: 장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8: 매일매일 락토핏.
7: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바퀴자국 꾸.
1: 블록자국 꾸.
0: 공룡 발자국 꾸.
2: 우와, 공룡 발자국 좀 봐.
3: 홍민아, 자국놀이 정말 재밌지?
1: 응.
3: 모두 다른 자국이 생겼어. 자국.
2: 우와.
4: 홍민아, 이 채소로도 자국을 찍어볼래?
3: 어떤 자국이 생길까? 빨리 찍어보자.
1: 이거.
2: 우와.
4: 자, 빨간색으로
2: 주황색
4: 자.
2: 우와.
4: 우와.
2: 예쁘다.
4: 여기도 찍고.
2: 공룡 발자국도 하나.
1: 꾸꾸꾸꾸꾸.
2: 재밌어.
4: 많다. 정말 멋지다. 미술 작품 같아. 우리 이거 전시하자.
3: 이 작품의 제목은 뭐라고 할까?
2: 작품의 제목은
0: 자국.
4: 내가 쓸게.
2: 야.
4: 지읒이 아를 만나 자.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0: 와! 여러분, 우리 작품 보러 오세요!
1: 바꿔라, 한글!
0: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
2: 제목도 국자로 바뀌었어! 우리 작품은 자국인데.
0: 자국을 찾아야 해.
2: 한글 용사를 불러보자. 한글 용사, 아이야!
3: 어? 이?
0: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3: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2: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
0: 자국, 자국이 필요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자국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한글을 찾자. 저기에 한글 자국이 있어. 천지?
1: 한글 자국을 찾으러 올 줄 알았다. 하지만 쉽진 않을걸. 한글은 없어질 것이니.
2: 헛! 지우다!
0: 어, 안 돼!
3: 무슨 일이야? 어? 한글이 지워지고 있어.
0: 천지가 지우다로 공격했어.
3: 이러다 한글이 다 지워지겠어.
0: 한글이 다 지워져 버렸어. 어떻게 한글을 되찾지?
3: 우리도 한글로 맞서야 해.
0: 지우다에 맞서는 낱말은 뭐지?
2: 쓰다.
1: 아니, 나의 지우다 공격을 쓰다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3: 한글 자국이 파괴됐어. 어떡하지?

0: 하자 완료! 자, 국! 훈민정음의 손으로!
1: 자국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자국 자국 국자 국자 자국 국자 국자로 국을 떠요. 국자로 국을 줘요.

0: 자국. 자국. 이건 무슨 자국일까? 김치 국물 자국 같아요. 자국 지우고 올게요.
1: 얏. 우와, 자국이다. 냠. 냠냠. 슝.
0: 짜잔. 자, 오잉. 자국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자국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짜잔. 자국. 순서대로 써볼게요. 지읒이 아를 만나 자. 기역이 우를 만나 구. 구가 받침 기역을 만나 국. 자, 국.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자, 국. 친구들, 따라해봐요. 자, 국.
1: 끝. 자국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국자. 국가.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자국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국자. 국가. 히익.
0: 자국. 국자. 훈민이와 정음이가 자국 놀이를 해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자국을 국자로 바꿔라 한글. 자국이 국자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지우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쓰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자국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자국이 생겼어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훈민정음이 자국을 남겨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장, 장사.

0: 여기는 장난감 가게. 저는 장난감 가게의 사장이랍니다. 사장.
1: 정음이가 사장님? 장난감 가게 구경 올 사람 저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여기가 장난감을 파는 가게예요?
0: 네, 제가 이 가게 사장이에요. 우리 가게에서 파는 장난감을 보여줄게요.
1: 네.
0: 자, 이건 비행기예요. 이렇게 가지고 도는 거고요. 다음은 따따따따.
1: 이건 얼마예요?
0: 아, 이건 1,000원이에요. 재밌죠?
2: 바꿔라 한글.
0: 나는 힘이 센 장사.
1: 사장님 왜 이러세요?
0: 저는 사장이 아니라 힘이 센 장사라니까요. 으쨔 으쨔 으쨔 힘이 아주 세죠.

0: 용사로 바뀌었어. 사장을 찾아야 해. 한글 용사를 불러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1: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공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호미나, 안녕?
0: 안녕?
1: 어떤 한글이 필요하니?
0: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 사장, 사장이 필요해.
2: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사장을 찾으러 떠나자.
3: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바꾸지. 바꿔라 한글. 오늘도 한글을 바꿨다. 한글 모두 내 거야. 아이야,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0: 여기 화분 찾았어. 천지
1: 한글 사장을 찾아내다니 이번엔 어려울걸. 헛! 숨다!
0: 어? 천지가 한글을 그림에 숨겼어. 친구들, 한글 사장을 함께 찾자. 대체 어디에 숨었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친구들, 너희들은 발견했니?
1: 포기해?
0: 그럴 순 없어. 그렇다면 방법은 단하다. 나도 한글로 맞서야 해. 숨 따위 맞서는 낱말은 뭐지? 쳤다!
1: 아니, 나의 숨따 공격을 찾따로 막아내다니. 한글은 절대 가져갈 수 없어.
0: 안 돼!
2: 무슨 일이야?
3: 한글 사장이 파괴됐군.
2: 사에 아가 없어.
0: 내가 뿅망치로 알을 만들게.

0: 사장.
1: 저장 완료. 사장. 훈민이의 손으로.
2: 흩자 흩자 흩자 흩. 아,
3: 지금이야 사장 경험회를 찾자. 한글 카드 부탁해. 사장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0: 보여줄게요. 네. 아, 이건 훈민이가 좋아하는 버름길피. 자, 2만원입니다.
1: 이젠 할아버지 차례! 야! 사장. 장사. 사장. 장사. 장사. 장사. 장사는 힘이 세요. 야, 오호, 사장. 사장님은 바빠요. 아항, 아, 오! 정음 사장님이 엄청 바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올게요.
2: 와, 사장이다. 냠. 냠냠. 슝.
1: 아차차. 친구들한테 한글을 읽어주고 가야지. 오잉. 사장이 어디로 갔을까? 한글 사장을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사장. 사장. 순서대로 써볼게요. 시옷이 아를 만나 사. 지읒이 아를 만나 자. 자가 받침 이응을 만나 장. 사장.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사장. 친구들 따라해봐요. 사장. 끝.
2: 사장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게. 장사. 한 번 다 들어보세요. 사장을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가게. 장사. 히힛.
1: 사장, 장사. 정음이가 장난감 가게를 열었어요. 정음이가 사장이에요. 그때 천지가 나타났어요. 사장을 장사로 바꿔라 한글. 사장이 장사로 바뀌었어요. 천지가 숨다로 한글 용사를 방해했어요. 한글 용사가 찾다로 막아냈어요. 한글 사장을 찾았어요. 한글 카드를 넣었더니 정음이가 다시 사장이 되었어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정음 사장님이 바빠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길길.
3: 눈물엔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4: 우리 모두
5: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6: 얼리면 더 맛있어.
7: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8: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9: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11: 다들 뭐 먹는 거지?
12: 이게 뭐예요?
1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2: 매일매일 락토핏.
1: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15: 베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베이비핑과 함께.
1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7: 출동.
16: 얼굴엔
17: 순한 길갱.
16: 줄무랑
17: 덥덥한 말
18: 순하게
17: 지켜줄게.
1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4: 매일매일 락토핏.
3: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5: 홍순이네 딸기농장. 말하는 포리더위로 딸기를 톡톡. 딸기를 예쁘게 자르고 케이크에 쏙쏙 얹으면 우와 딸기 케이크다. 토끼도 냠냠. 홍순이네 딸기농장.
6: 베이비 핑크. 오늘은 엄마 놀이 시간. 첨방첨방 즐거운 목욕놀이. 이제 공주 침대에서 코 잘 준비해볼까? 내일은 뭐하고 놀까? 베이비 핑크와 함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3: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모델이 된 둘이.
1: 예쁜 꽃왕관 만들어야지.
2: 나도.
1: 나비야 안녕.
3: 안돼.
4: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나비가 날아가 버렸잖아.
1: 무슨 일이야 둘이 누나?
0: 누구세요?
4: 난 도시에서 온 사진작가 생지야.
5: 우와.
0: 사진작가요?
4: 하지만 멋진 사진을 찍으려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아직 한 장도 못 찍었어.
1: 죄송해요. 저 때문에 나비가 날아가서.
4: 아니야. 어? 잠깐.
6: 오호!
4: 와! 멋진데?
6: 뭐 하는 거지?
4: 둘이라고 했지? 둘이 너 내 사진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을래?
1: 모델이요? 그게 뭔데요?
4: 모델은 사진을 찍히는 주인공이야. 최고의 사진엔 반드시 멋진 모델이 필요하거든.
5: 우와! 멋지다!
0: 둘이 누나가 모델이 되다니!
1: 저 모델 할래요.
4: 좋았어! 먼저 꽃향기 맞는 포즈를 취해봐.
1: 이렇게요?
4: 그렇지.
6: 뭔가 아쉬운데.
4: 그럼 이번엔 나비처럼 날개를 쫙 펴고 찍어보자.
1: 네. 어때요, 생지 언니?
6: 자세도 좀 어색하고 표정도 너무 딱딱한데.
0: 둘이가 많이 긴장했나 봐.
6: 그러게.
1: 어떡하지?
4: 아, 그래! 너희들 둘이를 좀 도와줄래?
5: 네!
1: 둘이 누나 예쁘다. 정말 모델 같아. 정말?
4: 그럼 이번에야말로 최고의 사진을 찍어보는 거야.
5: 네!
4: 바로 이거야. 둘이야, 다시 포즈를 취해봐.
1: 네.

0: 어쩌지? 두리누나가 아직 긴장됐나 봐.
1: 너무 약해서 그런가? 좀 더 세게 해보자.
2: 괜찮니, 둘이야?
0: 네, 엄마. 괜찮아요.
3: 둘이야!
4: 정말 다행이다.
0: 옷이 엉망이 돼버렸잖아. 죄송해요, 생쥐 언니.
3: 할 수 없지. 최고로 멋진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2: 최고로 멋진 사진이요? 아, 그럼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어보면 어떨까요?
1: 노는 모습을요?
0: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0: 자연스럽게 뛰어놀 때 최고로 예쁘거든요.
1: 네, 정말 예뻐요. 자, 그럼 한 장 더 찍어볼까?
2: 네.
1: 우리 또 신나게 놀자.
3: 좋아.
4: 자, 빠글.
1: 그렇지. 오호.
2: 엄마가 아파요.
5: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6: 다음 역은 거병대 집입니다.
5: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땡.
7: 엄마!
0: 왜 이렇게 어지럽지? 얘들아, 어서 앉으렴. 얘들아, 괜찮니?
2: 엄마, 괜찮아요?
8: 얼른 여기 누우세요. 엄마 머리가 뜨거워.
0: 아무래도 몸살이 난 것 같구나.
2: 어떡해. 빨리 아곳의 의사선생님을 모셔와야겠어.
0: 병원은 좀 멀리 있는데 어딜 간다 그러니?
1: 걱정 마세요. 제가 빨리 갔다 올게요. 쌩! 쌩쌩!
9: 대체 하냐? 어디 가는 거지?

0: 재치구나. 옥수수 좀 먹을래? 방금 쪄서 맛있단다.
1: 옥수수?
2: 네!
0: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으렴.
2: 됐다. 엄마, 꿀차 드세요.
3: 우리 꽁지가 타준 꿀차 정말 맛있네.
2: 진짜요?
3: 그런데 셋째는 왜 소식이 없지?
1: 병원을 잘못 찾아간 거 아니야?
2: 내가 가볼게. 형이랑 누난 엄마를 지키고 있어.
1: 조심히 다녀와.
2: 셋째 형! 다람쥐야, 혹시 셋째 형 봤어?
4: 셋째? 좀 전에 저쪽으로 뛰어갔는데? 왜?
2: 우리 엄마가 아파서 셋째 형이 의사 선생님 모셔오러 갔거든.
4: 뭐라고? 얼른 타! 야!
5: 와,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0: 아까는 어딜 가고 있었니?
5: 아까요? 엄마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부르러 병원에.
1: 아, 맞다! 어떡해!
0: 셋째야! 까투리가 아프다고?
6: 날개가 아파서 좀 일찍 쉬어야겠어.
1: 아버지, 의사 선생님!
6: 응? 응? 셋째 아니야? 병원 끝났다, 셋째야.
1: 안 돼요!
5: 까지?
6: 셋째야, 괜찮니?
5: 네! 다들 어쩐 일이야?
2: 형이 하도 안 와서 데리러 왔지.
0: 까투리가 아프다길래 죽 좀 만들어 왔다.
6: 네? 까투리 아줌마가 아파요? 당장 가야겠네. 빨리 가자, 다람쥐야.
4: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페달을 못 받겠어요.
5: 다람쥐야, 내가 운전할게.

0: 걱정 마세요. 따뜻한 음식을 먹고 한숨 푹 자면 나을 겁니다.
1: 다행이다.
2: 고맙습니다, 선생님.
3: 자, 따뜻한 죽 먹고 기운 내렴.
2: 잘 먹을게요.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1: 정말요?
2: 다 너희들 덕분이야. 다들 고마워요.
4: 마지의 거대한 연.
5: 우와, 내 연이 제일 높이 난다. 우후!
6: 따라라, 높이 높이.
5: 왜 이러지? 너무 작아서 그런가? 훨씬 큰 것 같은데.
7: 그러게, 빨리 같이 꺼내보자.
5: 조금만 옆으로. 좀 더 앞으로. 진짜 진짜 크다.
7: 한번 날려보자.
6: 좋아.
7: 연이 어디로 갔지? 안 보여요.
8: 저쪽도 찾아보자.
9: 하나, 둘! 하나, 둘!
5: 저희가 달려!

0: 멋지다.
1: 모두 얼른 쪼그려.

0: 우와, 재밌다! 안 돼!
1: 어? 이 애들이 어딜 갔지? 얘들아!
2: 찾았다! 아빠, 연을 찾았어요!
3: 오, 다행이구나. 자, 자.
0: 뿅뿅!
2: 어? 어? 이거 보세요! 아기 새들이 제 연에서 놀고 있어요!
3: 정말 귀엽구나.
0: 뿅뿅!
1: 고고! 고고! 고고!
3: 엄마 새가 아기 새를 찾으러 왔나 봐.
2: 그렇구나. 저 아기 새들을 돌려줄래요. 자. 아기 새들이 제 연이 마음에 드나 봐요.
3: 그런 것 같은데.
2: 아기 새들아, 이 연은 너희한테 선물로 줄게.
3: 그럼 아빠랑 더 크고 멋진 새 연을 만들어 볼까?
2: 좋아요. 안녕. 또 만나자.
4: 자, 연썰매 갑니다.
5: 민들레 꽃씨를 찾아서. 바지 형 받아. 짠. 민들레 꽃장 목마르지? 많이 마셔.
0: 공짜 마셔.
5: 안 돼. 날아가지 말고 오래오래 여기 있어.
2: 조심해. 민들레 꽃이 날아가잖아.
0: 알았어.
6: 세쥐 선수 슛.
2: 어떡해! 민들레 꽃잎이 다 날아갔잖아!
7: 어? 미안. 내가 잡아줄게!
5: 우리도 도와주자!
8: 그래!
1: 어? 얘들이 다 어디 갔지?
5: 민들레야! 이리 와!
0: 가지 마!
5: 이제 잡을 수 있겠다.
6: 좋았어. 이야!
5: 아, 민들레야, 기다려. 둘이 누나 같이 가.
8: 아, 저기 있다.
6: 요호! 안녕, 꺼병이들아.
5: 멈춰.
6: 애들 그러지?
5: 내 민들레 못 찾으면 어떡해?
8: 걱정 마, 내가 잡아줄게.
5: 내 민들레. 어?
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0: 우와, 예쁘다.
5: 가자, 안 돼! 기다려, 민들레야! 저

0: 찾았다.
1: 여기에도 많아.
2: 여기 숨어있었네.
0: 민들레야, 이제 날아가면 안 돼. 거의 다 찾은 것 같아. 어? 어? 어디 가? 이리 와.
3: 안녕.
0: 조심해. 내 꽃.
3: 왜 그래? 간지러워.

0: 괜찮니?
1: 엄마!
0: 다치진 않았고?
1: 네.
2: 엄마!
1: 우리 누나. 엄마, 이 꽃 보세요. 민들레 꽃을 다 찾았어요.
2: 저희도요.
0: 아유, 이걸 찾느라 그랬구나.
1: 네. 이제 민들레 꽃을 집 앞에 다시 꽂아둘 거예요.
0: 민들레 꽃 씨가 애써 새로운 집을 찾아왔는데 서운해하겠는걸?
2: 민들레 꽃이요?
0: 그래, 얘네들은 민들레 꽃이라고 해. 이렇게 바람을 타고 여행을 하다 땅에 떨어지면 꽃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민들레로 다시 피어난단다.
1: 이게 민들레 꽃이 된다고요?
2: 우와, 신기하다.
1: 민들레 꽃이들아, 이 들판이 마음에 들어? 엄마, 꽃씨들을 날려주고 싶어요.
0: 잘 생각했어. 봄이 되면 노란 민들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1: 잘 가.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5: 매일매일 락토핏.
4: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6: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계단 분대 보여라. 준비 출동.
7: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6: 출발.
8: 대머리가 도망간다. 3인 쫓아가야지.
7: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6: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음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9: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0: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11: 지당하신 말씀.
10: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순물엔
2: 답답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0: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 데이리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터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리핑과 함께!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핏핏핏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나 기다린 거야? 나 짜미지롱. 어? 근데 내 사과는 어디 갔지? 어?

신동길.

곰아, 그래도 오늘 제대로 찍은 사진 진짜 잘 나왔잖아.

점점 야생곰처럼 굴어. 너무 혼자서만 노는 거 아니야?

근심 걱정 날려줄 특허약 바로 멍멍이야. 쓰다듬고 밥 주고 산책도 같이 할 수 있지. 게다가 말이야,

엄마가 이거 보이지?

귀엽다고.

0: 경찰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땐 낚시로 잡는 게 제일 좋은 거 아세요? 그물 같은 건 쓰지 마세요. 괜히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버린답니다. 미끼는 뭐든지 좋아요. 예를 들어 레밀이나 빵가루 같은
1: 멍멍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슬리퍼를 누가 갖다 놓겠냐고. 안 그래?
0: 지방도 좋고. 그래, 민물 세우고
1: 거봐, 금방 친해진다니까. 비가 이제 그칠 건가 봐.
0: 시대 끝에 달린 스프링지는 멈췄다가 확 당기는 방법에 딱 맞게 만들어졌어. 특별한 장치 덕분에 이거 훨씬 간단하고 내구성이 강하죠. 얕은 강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아주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낚시를 해볼 시간이네요. 모두 조용히 해주세요.

집사님? 멍멍이가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야.

그래 곰마, 너 스키 탈 줄 몰라? 그게 뭔데? 운동하는 거야?

흠

네.

아이 참, 이 정도로는 안 돼. 훨씬 더 열심히 해야지.

좋아. 그럼 5분만 쉬어. 셋, 둘, 자, 이제 다시 시작. 이번엔 뭐 할까? 아, 공 위에서 점프하기. 아이, 걱정 마. 으르렁 소리도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진짜 아깝다.

꽃무늬가 너무 잘 어울려. 곰마 잘했어.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운동을 해볼까? 그래 바로 그거지. 계속 다.

0: 뭐야? 어? 이게 다 뭐죠? 대체 이게 다 뭐냐고요? 아니 이게 뭡니까?
1: 엄마야, 저기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0: 아, 답답하군. 최고 호텔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여긴 어떻게 오셨지요? 자, 앉으세요.

신사숙녀 어린이 스포츠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멋진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결승에 오른 두 팀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지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네, 많이 기대되는데요. 과연 어느 팀이 우승 트로피를 차지할까요? 현재 두 팀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점점 뜨거워지는 경기. 골대 앞으로 수비수와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아, 네, 저 선수는 경기에서 빠지는군요. 아, 오늘 경기를 뗄 수가 없네요. 양 팀 선수들 멋진 기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슛! 골! 골입니다! 네, 환상적인 골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잠시 경기가 중단됩니다. 공격수 한 명이 나가는데요. 선수가 부족한 상태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평생 한번 볼까 말까 명장면이 펼쳐집니다.

오, 훌륭하군요. 이게 바로 최고의 호텔다운 모습이죠. 자, 그럼 어때요? 우리 호텔에서 한번 일해보실래요? 이걸 나한테? 고마워요.

0: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1: 매일매일 락토핏.
0: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중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넘버블럭스 친구들
6: 모여라.
5: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6: 20까지 합해.
7: 우리 같이 놀자.
5: 5월 3일 만나면
7: 8이야.
5: 변신
7: 우리 모두 8.
5: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7: 함께 놀아요.
5: 넘버블럭스.

0: 4대가족
1: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2: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3: 지당하신 말씀.
2: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로봇의 진화는 계속된다. 5세대 변신 로봇 자동차 로봇 에볼루션 X. 더 강력한 파워로 위험해진 대도시를 지킨다. X와 함께 돌아온 세상의 주 로봇 에볼루션 Y. 더 빠른 스피드로 오늘도 대도시를 위해 달린다. 합동 공격이다. X 파워 버스트 Y 소닉킥. 강화된 마인드 코어로 돌아왔다. 대도시를 지키는 로봇 에볼루션 X 에볼루션 Y.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잘.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의 연구도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3: 매일매일 락토핏
2: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락토핏.
4: 데이비핑, 오늘은 내가 요리사. 요리놀이로 맛있게 만들어볼게요. 밥솥 세트로 따뜻하게 뚝딱. 토스트기에 빵도 구워요. 내일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데이비핑과 함께.
5: 커피 구조대와 방 탈출 게임장.
6: 얘들아, 앞 잘 보면서 와.
7: 이 방 탈출 완전 기대된다.
8: 좋아, 스카이. 마지막 상자도 가져다 줘.
7: 지금 바로 가.
8: 완벽해. 이제 조립은 체이스랑 줄마가 같이 해줄래?
9: 알았어.
7: 그래.
5: 누구든 이 방에 들어오면 화면서 퀴즈를 풀어야지 나갈 수 있어. 너도 그 후에 여기에서 나가는 거다, 로봇생쥐야.
10: 들어갈래! 들어갈래!
7: 얼마나 하고 싶으면 잘할까?
8: 어떡하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가위랑 리본이 있어야 개막식을 하고 게임장을 열지. 갔다 올게.
10: 들어갈래! 들어갈래!
11: 상자 게임장 만드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요란을 떠는지. 이런 거 풀만 바르면 나도 하나 만들겠다. 하하.